0: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주장, 주장이에요. 주장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1: 그 자신의 의견을 말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 같아요.
0: 자기 의견을 주장이라고 생각하는구나.
2: 선생님은 축구 선수 하면은 먼저 누가 생각나세요?
0: 축구 선수 손흥민이 생각나지.
2: 손흥민은 축구 우리나라의 축구팀 주장이잖아요.
0: 오, 맞아. 그때도 우리가 주장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울 주장은 자신의 생각을 굳게 내세움이란 뜻이에요. 나는 바닷가로 여름 휴가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혹시 우리 똑똑 친구들은 무언가를 강력하게 이렇게 해요 라고 주장해 본 적 있나요?
2: 같이 수영학원을 끝내고 놀고 싶은데 이모들이 안 된다고 해서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딱 5분만 논다고 그 강하게 주장했어요.
0: 5분만 놀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구나. 우리 제니는요?
3: 정말로 치킨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께 강하게 치킨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0: 안준아, 선아, 치킨 생각이 났구나. 그래서 네. 치킨 먹읍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구나.
3: 네!
0: 그래요. 우리 민준이가 말한 거, 제니가 말한 거 이런 것들이 주장이에요. 이쯤에서 주장의 짝꿍 단어를 공개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주장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근거, 근거입니다. 근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3: 그 이유 같은 거예요.
0: 민준이는요?
2: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근거를 하는 거예요.
0: 맞아,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범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단서 비슷한 거구나. 근거는 의견이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란 뜻이에요. 학교에서 토론을 했는데 나의 근거가 부족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죠. 좀 전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주장을 강력하게 해본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어떤 근거를 들었는지 생각나나요? 제니가 치킨 먹고 싶어요! 라고 강력한 주장을 했을 때 엄마에게 어떤 근거를 이야기했어요?
3: 치킨이 보이고 치킨에서 꿈이 나온다고 말했어요.
0: 그래요. 바로 그게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민준이는요?
2: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에밖에 못 놀고 그리고 축구학원에서는 아예 못 노니까 지금 수영 끝나고 제발 놀게 해달라고 해서 설득했어요.
0: 그랬구나. 그래서 결국 놀게 됐나요?
2: 네.
0: 오, 민준이의 강력한 주장이 적절한 근거를 통해서 잘 해결이 됐네요. 근거는 의견이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근거가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것일수록 내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재밌는 주제를 골라서 주장하고 근거를 대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어떤 주제를 줄 거냐면 탕수육! 여러분, 탕수육 드실 때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3: 찍먹이요.
0: 찍먹. 우리 민준이?
2: 부먹이요.
0: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두 친구가 주장이 다른데요. 근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3: 구워서 먹는 거는 너무 눅눅해지고 맛이 없어져서 조금 그렇고 찍어서 먹는 거는 바삭하게 먹으면 되니까 그 찍먹으로 골랐어요.
0: 그랬구나. 민준이는?
2: 탕수육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소스 맛인데 찍어서 먹으면은 소스 맛이 별로 안 나고 그리고 구워서 먹으면은 소스 맛이랑 탕수육 맛이랑 같이 나기 때문에 엄청 맛있어져요.
0: 와, 선생님이 지금까지 들어본 부먹의 근거로 민준이 근거가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잘 이야기해줬어요. TV 보는 우리 똑똑 친구들은 어떤 주장, 어떤 근거에 마음이 기우나요?

0: 나는 어떤 주장을 하며 어떤 근거를 들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주장, 근거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1: 꺼내고
0: 펼쳐서
1: 펼쳐서
0: 우리가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1: 네!

0: 주장. 자신의 생각을 굳게 내세움. 근거. 의견이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1: 네.
0: 우리 민준이가 글을 소개해 주세요.
2: 친구가 자신의 답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도 없이 의심해서 미안했다.
0: 오, 우리 민준이 문장을 아주 잘 썼어요. 훌륭한 문장입니다. 우리 제니 글 한번 발표해 볼까요?
1: 네. 나는 학급 회의에서 창문을 열자고 주장했다. 나는 덥다는 근거를 들었다.
0: 똑똑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제 글짓기도 아주 잘하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장, 근거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일상생활에서 주장을 할 때 적절한 근거를 꼭 들기 바랍니다.
1: 네.
0: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1: 안녕.
3: "로봇카풀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4: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3: 로봇카풀리랑 꼭꼭 약속!

0: 선생님과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어? 근데 누나, 이거 누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0: 그치, 어때?
1: 내 그림도 봐봐. 오, 붕어빵인데?
0: 나 좀 귀엽지?
1: 응. 우리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 남매잖아.
0: 맞아.
1: 아, 우리 이거 라라한테도 보여주자.
0: 좋았어. 라라 찾아가자.
1: 그래.
0: 라라야.
2: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0: 안녕. 라라야, 우리 그림 잘 그렸지?
1: 짜잔.
2: 우와, 두 사람 다 자기 얼굴을 정말 잘 그렸네. 역시 그림 남매는 멋져. 좋아, 오늘도 속담 퀴즈를 잘 맞춰봐. 라라,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0: 어, 좋은 근데? 생각이 떠올랐어.
1: 뭔데?
0: 혹시 착한 아이 아닐까?
1: 착한 아이 아니면 우리 아이 어때? 우리 아이.
0: 우리 아이.
1: 어
0: 자기 아이만 신경 쓰다는 뜻인가?
1: 그런 것 같은데. 어 그래, 나는 우리 아이로 할래.
0: 어 그럼 나는 착한 아이로 할래.
1: 그래.
0: 착한 아이는 착한 짓을 많이 해서 떡을 하나 더 주는 거야.
1: 맞아, 우리 둘 다 착한 아이지.
0: 맞아.
2: 좋아, 그럼.

0: 다화상을 잘 그린 것처럼 오늘도 그림을 열심히 그려보자.
1: 알았어.
2: 제일 착한 아이는
3: 인사도 잘하겠지?
0: 예진아.
1: 응?
0: 예진이는 왜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어?
3: 우리가 또 착하잖아. 그래서 그 심정을 알지. 우리 언제 자원봉사하다가 어떤 어른들이 봤는데 우리한테 뭐 먹을 거 줬었지 않아?
1: 맞아, 맞아.
3: 햄버거 같은 거 뭐 사온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4: 맞아, 맞아. 사탕 주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잖아.
3: 맞아, 맞아. 그래서 야, 내가 그때 교훈을 하나 얻었어. 착한 일을 하면 먹을 걸 얻을 수 있다.
1: 오, 착한 일 하면 먹을 수, 먹을 걸 얻을 수 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불고기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소고기야 맛있겠다.
0: 아, 착한 일을 했을 때 상을 주듯이 착한 아이에게 떡을 준다는 말인 거야?
3: 맞아.
0: 아야. 그렇구나. 그럼 노아는?
4: 자신이 힘들게 만들거나 더 좋아하는 것 중에는 더 큰 복을 준다는 뜻 아닐까? 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내가 직접 낳은 거잖아. 힘들게 낳았으니까 그만큼 복을 더 주지 않을까?
0: 아, 힘들게 낳은 우리 아이에게 무언가를 더 주는 것처럼 힘든 일에 더 보상이 따른다는 뜻인 거야?
4: 어.
0: 그렇구나.
4: 내가 길고양이한테도 고양이가 엄청 좋아하는 간식 츄르를 준 적이 있거든? 길고양이한테는 츄르 하나 주고 우리 고양이한테는 츄르를 세 개나 줬어.
1: 우리 냥냥이한테 말이야.
4: 맞아, 냥냥.
0: 아, 노아가 더 예뻐하는 우리 집 고양이에게는 간식을 조금 더 많이 줬다는 얘기구나?
4: 응.
3: 지금 떡을 엄청 많이 받은 거야.
1: 떡 엄청 많이 받았네.
3: 너도 먹고 싶지?
0: 자, 그럼 오늘의 정답 한번 맞춰볼까요?
4: 알았어.
3: 나는 있잖아. 착한 사람, 착한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고 생각했어.
4: 아, 지금 이건 인사하고 있는 거구나?
3: 맞아. 이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야. 후에 이 사람인 거지.
4: 응.
3: 그래서 얘 할머니와 아저씨가 고맙다고 떡을 하나도 더 주고 있어.
4: 오.
3: 지금 이렇게 진짜 많이 받은 거야. 다른 사람한테도 더 엄청 많이 받은 거지.
1: 나도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딱 많이 받아야지.
3: 그래서 아마도 착한 일 하면 복을 받는다.
4: 아.
3: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4: 알았어. 나는 우리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고 생각했어. 내가 직접 낳은 아이한테는 떡을 하나, 두 개, 세 개 더 준다는 거야.
1: 와우! 과연 우리 중에 정답이 있을지?
3: 있을 것 같은데?
0: 자, 좋아. 그럼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5: 뾰로롱!
0: 오늘의 속담은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야. 만약 내가 떡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미우면 떡을 아예 안 주거나 남보다 적게 주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속담은 참 이해가 안 되지? 왜 이런 속담이 생겨난 걸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티가 나기 마련이야. 나쁜 말이 나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라는 표정을 보여주기도 하지. 하지만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면 사이만 더 나빠질 뿐이야. 미운 사람일수록 친절하고 부드럽게 잘 대하면 어느새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은 미운 사람일수록 잘해주고 나쁜 감정을 쌓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야. 비슷한 속담으로는 미운 사람에게는 쫓아가 인사한다 가 있어. 미운 사람이면 그냥 지나치고 싶을 텐데 굳이 쫓아가 인사를 한다는 것은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잘해주고 감정을 쌓지 않는다는 뜻이지. 만약 말썽꾸러기 짝꿍이 나를 놀리고 괴롭힌다면 구박하거나 싸우기 전에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줘봐. 어느새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말썽꾸러기 친구도 내 편이 되어 있을 거야.
4: 우리 둘 다 못 맞췄네?
3: 맞아, 너무 아쉽다.

0: 아쉽다.
1: 아니, 난 뜻이 좀 반대였어. 난 착한 아이인 줄 알았어.
0: 그러게.
1: 나도... 미운 아이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0: 나도 미운 아이일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 오늘의 속담은
2: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1: 미운 사람일수록 더
0: 잘해줘야
1: 미운 마음이 사라진다는 뜻.
0: 나 미운 짓 해가지고 떡 하나 더 받아야지.
1: 그건 안 돼.
0: 아, 알았어.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3: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IR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5: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English.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7: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8: You need some hot water?
9: Oh, yes.
7: 어린 학생들이
8: This one.
7: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0: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1: 앉으세요. Thank you.
7: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밥 한 숟갈 먹고 굴비 한번 먹어. 맛있다.
1: 자린고비 이야기. 자린고비는 아주 아주 지독하게 절약하고 아끼는 사람을 말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얼마나 지독하게 절약하고 아끼는 사람인지 보러 가자.
2: 응.
1: 아담이.
2: 응.
1: 소련이.
2: 응.
1: 제인이.
2: 응.
1: 강준이.
2: 응.
1: 준비됐지?
2: 응.
1: 이야기 속으로 뿅뿅.
3: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자린고비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할아버지는 더운 날에도 절대 부채질을 하지 않았죠. 대신 부채는 그대로 두고 고개를 흔들곤했어요.
0: 에이, 이렇게 하면 부채가 닳지 않겠지? 응?
3: 그뿐만이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도.
0: 자, 굴비 맛있게 먹읍시다.
4: 저걸 어떻게 먹어요?
0: 어떻게 먹긴? 요렇게 먹는 거지. 밥 한 숟갈 먹고 굴비 한번 먹어. 맛있다. 자, 다 같이.
5: 밥 한 숟갈 먹고 굴비 한번 먹어. 아, 맛있다.
0: 옳지, 옳지. 에, 그냥 먹어버리면 한 끼밖에 못 먹지만 요렇게 매달아 두고 먹으면 네 끼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3: 이런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는 불만이 많았어요.
6: 먹을 거라도 좀 제대로 먹읍시다. 맨날 맨밥만 먹으니 힘이 안 나요.
0: 아이고, 그래요? 그럼 오늘 저녁은 생선국 먹을까?
6: 진짜요? 진심이에요?
0: 아이고, 그럼요. 내 얼른 장에 다녀올 테니까 물 끓일 준비나 하고 있어요.
6: 아유, 우리 영감이 웬일이래?
3: 할아버지는 얼른 생선 가게로 갔어요.
0: 그 요놈이 제일 싱싱한가? 아니면 요놈이 낫나?
7: 아이고, 자꾸 만지지 마세요.
0: 아이고, 요놈이 제일 싱싱하겠네.
6: 그럼 그걸로 드릴까요?
0: 아니요, 구경 잘했어.
7: 에? 아이, 실컷 만지작거리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3: 할아버지는 생선 만진 손을 조심스레 들고 집에 왔어요.
0: 할멈, 나 왔어.
6: 응? 아, 생선은요?
0: 여기 있지? 자, 생선 만진 손을 여기 헹궈서 요 물을 끓이면 생선 맛이 날 거요.
3: 이렇게 심한 구두쇠인 할아버지는 어느 날 파리가 고추장에 앉자 난리가 났죠.
0: 이놈의 파리가 가미를 어디 앉아? 거기 섞어라! 잡았다! 아이고, 힘들어. 요놈아, 도망갈 땐 가더라도 내 고추장은 두고 가야지. 아이고, 고추장 되찾았다.
3: 할아버지 소식을 듣고 이웃마을 구두쇠 영감이 찾아왔어요.
8: 여기가 자린고비 영감님 댁 맞나요?
0: 에이, 맞소만. 누이시오?
8: 전 이웃마을 사는 구두쇠인데요. 영감님이 최고의 구두쇠라고 소문났길래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0: 가만 가만. 저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면 물이라도 한 잔 줘야 되잖아. 아이고, 아까워. 그러지 말고 우리 저기 우물가 가서 얘기 나눕시다.
8: 영감님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더 할까 싶어요. 사실 전 짚신이 다를까봐 요렇게 한 짝만 신고 다니거든요.
0: 어허, 그 참 낭비가 심한 양반이로구만.
8: 네? 제가 낭비가 심하다고요?
0: 나는 짚신 다를 게 아까워서 아예 벗고 다닌다오.
8: 세상에, 아유, 대단하십니다. 정말 자린고비 영감님이야말로 최고의 구두쇠로군요. 한수 배웠습니다.
4: 그 뒤로도 할아버지는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대.
1: 절약하고 아끼는 습관은 중요하지만 자린고비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9: 맞아. 마지막에 짚신 안 신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저러다가 발이라도 다치면 병원비가 더 나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10: 생선 만지작거리고 집에 돌아오고 막 손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 닦고 있을 때가 엄청 황당했어. 왜냐면 그 생선 만진 돈으로 근데 막 손 씻지도 않았잖아. 맛없어지고 막 몸이 안 좋아지기도 하니까 그게 너무 전략해가지고 너무 황당했어.
1: 내가 만약 자린고비의 가족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

0: 어차피 나중 되면 없어질 거 최대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 봐라 라고 조언을 해줬을 것 같아.
1: 엄청나게 싫었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조금 많이 먹는 편이거든. 거기 가면 아주 그냥 맨밥만 먹고 반찬 하나도 없잖아. 그 이제 좀 전력 좀 그만하고 편하게 좀 살자라고 말할 것 같아.
2: 자린고비처럼 절약하는 건 좋은 걸까?
0: 사람에 따라서 이제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순 없을 것 같아.
3: 모든 것에는 넘어서면 안 될 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절약하는 건 좋지만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심하게 절약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2: 어떻게 절약하는 게 잘 절약하는 걸까?
4: 미래의 꿈을 이뤄서 쓸 돈은 좀 저금을 해놓거나 은행에 맡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0: 너무 과하게 아끼지도 말고 너무 좀 펑펑 쓰지도 말고 딱 적당하게 이제 하루에 얼마를 쓸지 이런 식으로 그 나 자신과 약속을 해서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게 제한을 걸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2: 돈을 아끼고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잘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5: 응, 꼭 기억할게.
2: 우리 친구들은 돈이 생기면 어떤 걸 하고 싶어? 자린고비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0: 오이공주 신랑감 찾기 대소동. 호떡아! 호떡아! 호떡아!
1: 응, 누나! 왜?
0: 아이고, 아이고, 호떡아, 이것 좀 봐. 오이 딱지가 깜빡여.
1: 어? 갑자기 무슨 일이지? 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0: 우리 궁금한데 가볼까?
1: 좋아, 누나. 근데 오이가 어디 있지?
0: 어?
1: 아, 저기 있다.
0: 오!

0: 임금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1: 그렇소.
2: 괜찮으니 비키시오.
1: 아, 네, 전하.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오. 이 호빵과 호떡이는 어서 오시오.
0: 저희를 어떻게 아세요?
2: 그대들을 부른 게 바로 나요.
3: 네?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예요?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냐고요?
2: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오이 공주가 있어.
4: 안녕하시오. 난 오이 공주라고 하오.
0: 오이 공주님, 안녕하세요.
2: 내가 죽기 전에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아주고 싶어. 하지만 보다시피 나이가 들고 병들어.
0: 괜찮으세요?
2: 직접 이 찾아 나설 수가 없어. 호빵과 호떡에게
0: 오이 공주님의 짝을 찾아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2: 그렇소. 이 오이 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면 네, 큰 상을 내리겠소이다.
3: 네? 상이요? 저희가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2: 단,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지 못할 시에는 상 대신 벌을 내릴 것이니 각오하시오.
3: 버려! 누나, 자신 있지?
0: 자신 없는데?
3: 누나, 자신 있다고 말해줘. 제발.
0: 아이, 해보자. 군주님, 어떤 짝이 원하시옵니까?
4: 제가 원하는 짝은...
2: 그건 내가 말하겠소.
4: 그걸 왜 아버지가...
2: 이 오이 왕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0: 날씨가 맞소. 오이 호이 오이 호이 최고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1: 우이에는 수분도 많고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C도 많고 진짜 최고다.
2: 그러게 진짜 최고다.
3: 그러나 이 우리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자가 없으니, 그러니 우리 오이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시오.
1: 걱정 마십시오. 우리 호빵이 누나가 꼭 찾아줄 겁니다.
2: 그치 누나? 뭘 자꾸 큰 소리를 치고 그래. 그러다 못 찾으면 어떡하려고.
1: 누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누나, 왜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채소들은 없을까?
2: 청혼하는 자가 없으면 청혼하게 말내면 되지.
1: 어떻게? 이렇게!
2: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습니다. 수분 많고 섬유질 많고 비타민C도 풍부한 최고의 오이에게 딱 어울리는 최고의 채소들!
1: 오이공주님께 청혼하시오!
4: 오이공주님!
2: 오이공주님께 청혼하러 온 음식들입니다.
3: 어이, 큰일. 그래, 그대들은 누구인가?
5: 햄버거입니다. 우리 오이공주님의 최고의 짝이도요.
6: 느끼해.
5: 느끼하다고요?
7: 피자. 햄버거? 그 인상 좋은 피자.
5: 뭐라고? 피자. 그 동그란 얼굴은 내가 봐주기 버거운데.
7: 허, 내가 뭐? 오이공주님? 피자. 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즈 피자입니다.
6: 짜!
7: 짜대! 짜대!
1: 뒤로 가세요!
8: 이 감자튀김!

0: 공주님, 오이 공주님을
1: 아, 당 독소! 아이, 당 독소인 거 어떻게 하셨어? 아이, 진짜.
2: 오이 공주, 어떠하냐?
1: 삐입, 싫사옵니다.
2: 싫어? 싫텐다. 물러들 가시오. 아유, 아이,
3: 아유, 가시오. 가시오. 아유, 얼른 가시오. 냉큼 가시오.
2: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아, 겨우 이들 뿐이요. 우리 오이공주를 어찌 보고, 내 벌을.
4: 더 있어요! 아, 그, 아직 끝난 게 아니옵니다. 아,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올 테니, 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2: 그, 오래 못 기다리오.
5: 누나 어떡해? 오이 임금님 화나셨나 봐.
4: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는 거야. 오이 공주님은 햄버거처럼 느끼하고 피자처럼 짜고 감자튀김처럼 느끼한 건 싫다고 하셨어. 그렇다면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5: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은 어때? 오이 공주님처럼.
4: 바로 그거야.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은 안녕하세요.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토마토 최강용사님은 비타민C도 많고
6: 토마토 최강용사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리코펜! 리코펜이 많아 나쁜 산소 괴물을 쉽게 물리칠 수 있죠.
4: 그러니까 오이공주님의 짝으로
6: 뭐라고?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나? 그럼 난 바빠서 이만. 토마토 최강 용사 리코펜 출동!
4: 토마토 최강 용사님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네.
5: 내부 감자님,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0: 오! 오이 공주님이라면 나처럼 비타민C가 많은 공주님이 아니래. 하! 만났어!
7: 반갑다! 반가워요!
5: 아이셔! 손만 잡았을 뿐인데 너무 셔! 레몬 왕자님은 안 되겠는걸. 안녕히 계세요!
0: 뭐래! 내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 게 어딨어!
8: 언제 온다? 왜 안 온다?
5: 똑똑 계십니까? 오이공주님의
8: 왔다 왔다.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으로 나 당근 왕자를 추천한다.
5: 이유는요?
8: 오이공주님은 비타민 C가 많다.
5: 그렇죠.
8: 나 당근 왕자는 비타민 A가 많다.
5: 그렇죠.
8: 그러니 우리 둘은 천생연분이다. 그리고 나 당근 왕자 오이공주님을 위해서 평생 노래도 불러줄 수 있당.

0: 나 당근 왕자 평생 오이공주님을 사랑하겠다.
1: 누나, 드디어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은 것 같다.
2: 그러게, 당근 왕자님 저희와 함께 가시죠. 가시죠.
0: 초탕 초탕.
3: 자, 지금부터 오이공주와 당근 왕자의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하겠소.
4: 신랑 신부 입장요.
5: 우리 전하, 이 결혼식은 아니되옵니다.
3: 감히 우리 오이공주의 결혼식을 방해해. 당장 오이 기사를 잡아가두라.
4: 네, 전하.
6: 어디? 대체 왜 반대하는 거야?
7: 오늘같이 좋은 날에 왜 이러는 거야?
5: 안 돼, 안 된다고!
2: 오이공주님!
1: 당근왕자님! 결혼을 축하드려요!
8: 오이공주님, 이제 손 잡읍시다.
9: 네? 네.
5: 오이공주님, 안 돼요! 잡지 마세요!

0: 당근 왕자.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혹시 우리 오이공주를 해치러 일부러 온 것이오?
1: 아닙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전 그저 손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2: 전하, 당근 왕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만 잡았을 뿐이오나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있어 우리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하옵니다.
3: 아스코르비나아제가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4: 당근도 오이도 최고의 채소인데 둘이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5: 나도 몰랐어?
4: 몰랐지.
6: 어쩌자고 저를 대신해 당근 왕자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왜요?
2: 아, 오이 공주님이 무사시잖아요. 그걸로 됐습니다.
6: 오이 기사님이 쓰러지면 나는 어찌 살라고요?
0: 혹시 오이 공주 너?
6: 맞사옵니다, 아바마마. 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던지는 오이 기사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2: 저도요, 오이 공주님.
4: 오이 공주님의 최고의 신랑감은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 멀리서 찾았네.
0: 오이 공주와 오이 기사의 결혼을 허락하노라!
2: 정말이신가요? 오이 공주님!
6: 오이 기사님!
1: 부럽다!
7: 당겨! 아스코르비나제!
5: 누나! 오이에는 비타민C가 많고 당근에는 비타민A가 많은 최고의 채소지만 둘을 동시에 함께 먹으면
4: 당근 속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먹는 걸로! 오! 당근 최고 딱지랑 오이 최고 딱지도 생겼어!
5: 최고 딱지가 두 개나 생겼어!

0: 최고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1: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아파트.
1: 괴물 아파트.
0: 그렇게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과 일곱 난쟁이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1: 우와! 재밌다, 재밌어! 근데 누나,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았대?
0: 어디에? 그거야. 응, 여기 무지개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을까?
1: 무지개 아파트? 우와! 진짜 아파트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무지개 색깔이네!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1: 응? 층간소음이 뭔데? 층간소음이 뭔데?
0: 아이고,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집에서 위아래로 전달되는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층간소음이라고 해.
1: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0: 아이고, 글쎄, 그건 나도 잘. 층간소음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1: 누나가 그린책 속으로 들어갔다.
0: 여기는 어디지?
2: 대장군님 왜 오셨어요? 얼른 돌아가세요.
0: 예? 제가 백설공주라고요? 근데 다들 누구신지요?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새까맣고 잠을 못 잤는지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설마 백설공주를 괴롭히러 온 새 왕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진짜 다들 누구세요?
2: 백설공주님 저희를 모르시겠어요?
3: 우리는
4: 빨강, 주황,
5: 노랑,
6: 초록,
7: 파랑,
8: 남색, 보라,
9: 일곱 난쟁이 그리고 백설공주님.
10: 남색 보라
11: 7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답니다.
0: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던데요.
11: 행복하게 살았었답니다.
12: 어젯밤이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나 이전까지는요.
0: 짠! 귀신이 나타났다고요?
13: 아니 아니 그건 귀신이 아니라 괴물이었어요.
0: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11: 그렇게 우리의 행복은 깨지고 말았답니다.
1: 아이고.
0: 네, 이 아파트에 귀신이랑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진짜예요?
1: 네. 네가 먼저 말해봐.
14: 내가 먼저 알았어.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제 백설공주님이 우리 아파트에 파티를 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님께 멋지게 보일 거야. 그러려면... 옷이 깨끗해야겠지? 세탁하자! 바퀴는 돌렸고. 아, 백설공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1: 조심조심조심조심. 백설공주님 빨리 오세요.
5: 오늘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온다고 했으니까 나도 백설공주님처럼 예뻐져야지. 그러려면 빨리 자야 해. 미는 잠꾸러기니까.

0: 침대 위치를 바꾸면 잠이 잘 오려나?
1: 그래, 바꾸자. 무서워. 빨리 자야지.
0: 됐다. 이제 보면 됐으려나? 아니야, 이쪽으로 조금 더.
2: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오실 때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겠지? 연습해야지.
0: 쿵! 이 소리는 코끼리가 쿵! 떨어졌나?
1: 에이, 코끼리가 어딨냐? 나도 참.

0: 연습이나 하자.
1: 어? 이 소리는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잖아? 긴 소리를 내고 쿵!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내는 거 보면 괴물인가? 와!
2: 내일 백설공주님 오시면 곰놀이 하자고 해야지. 엄청 좋아하실 거야.

0: 머리가 쭈뼛쭈뼛 서잖아.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는 꼭 귀신이 나올 때 나오던데. 설마 귀신? 아, 귀신아, 덤벼라, 덤벼, 덤벼, 덤벼, 덤벼. 얌얌얌얌. 아냐, 아냐, 아냐, 어디 와.
1: 백설공주님께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선물해 드려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소리 때문에 장식을 망쳐버렸잖아. 대체 무슨 소리지? 이건 설마 귀신! 엄마야! 엄마야!
0: 어젯밤에도 남이랑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춤 연습하는데
2: 엄마야!
0: 비명 소리가 들려서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2: 어?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아니 이 소리는
3: 청소 끝! 완벽!

0: 귀신 소리였다니까요.
1: 괴물이라니까.
2: 귀신이라니까.
1: 괴물이라니까.
0: 조용! 조용!
1: 조용!
3: 그러니까 어젯밤에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내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다 이거예요?
4: 네. 네.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5: 백설공주님, 왜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거예요? 왜 눈빛이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4: 왜?
3: 그게 잠을 잘 자야
6: 뇌를 청소하는데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밤에 뇌를 청소하러 오는 멜라토닌 청소맨이 안 오고 뇌를 청소하지 못하면
7: 노폐물 괴물이다. 뇌를 괴롭히지야.
6: 노폐물 괴물이다. 저리 가. 노폐물 괴물이 나타나면
7: 피곤하지. 피곤하지.
6: 고마해라. 많이 피곤하다 아이가. 뇌가 피곤하면 여긴 어디지? 난 누구야?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피곤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4: 스트레스!
8: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나는요 코르티솔 피상! 피상!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일단 핏줄을 더 줄인다. 확! 오 스트레스.
5: 혈장님!

0: 기다려!
1: 철장님! 적혈군님! 빨리 오세요!
0: 어! 갑자기 핏줄이 좁아졌잖아!
2: 피부세포들한테 가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0: 피부세포들이 하얗게 변했어!
2: 우리가 못 가서 그런 거야. 얼굴도 창백해졌을 텐데.
3: 아, 피곤해. 아,
0: 어떻게든 움직여보자.
2: 안 돼. 우린 여기 눈밑 핏줄에 갇혔어.
4: 헉, 눈밑 피부는 유난히 얇아서 적혈구님이 갇혀있는 게 그대로 보일 거예요.
5: 그럼 피부에 비친 나는 푸르스름하거나 까맣게 보일 거야.
0: 그걸 다크서클이라고 하잖아.
4: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면 눈 아래에 푸르스름하게 까맣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예요.
6: 아, 그렇구나. 똑똑한 백설공주님 감사합니다.
4: 오, 다크서클 최고 딱지다.
3: 백설공주님,
0: 우리 아파트에 나타나는 귀신을
6: 잡아주세요!
1: 괴물도 잡아주세요!
4: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꼭 귀신과 괴물의 정체를 밝히고 말겠습니다!

0: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한밤중에 쿵쿵쿵 시끄러운 소리 안 돼요.
1: 약속!
2: 안 돼.
3: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꼭

0: 쿠키의 특별한 사진.
1: 화창한 아침이에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2: 그럼 표정 좀 봐.
3: 다른 사진도 보자.
4: 낚시하러 갔을 때네.

0: 로디 멋지다.
1: 잘났네. 이날은 모두가 물고기를 잡았잖아.
0: 맞아. 눈사람 크다. 하루 종일 만들었지.
1: 우와, 소풍 갔을 때다. 진짜 재밌었는데. 또 가고 싶다.
2: 잘 가.
1: 보비, 카메라 좀 빌려줄래?
2: 카메라?
1: 응, 나도 사진 찍고 싶어.
2: 그래, 잠시만. 자, 여기.
1: 고마워. 무슨 사진 찍으려고? 아주 멋진 사진을 찍고 싶어.
3: 멋진 사진?
1: 응, 기대해.
4: 다음 날. 루피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5: 루피!
1: 우와! 어서 와!
6: 우와! 이게 다 뭐야?
1: 파티를 준비했어.
6: 파티?
1: 응. 사진 찍고 싶어서. 정말 재밌겠다. 자, 여기 앉으면 돼.
2: 맛있겠다.
1: 잠깐! 어? 아직 먹으면 안 돼.
6: 왜? 배고픈데.
1: 사진부터 찍으려고.
5: 알았어.
1: 이렇게 찍어볼까? 아님 이렇게?
0: 오래 걸릴 것 같은데.

0: 피가 먹지 말랬잖아.
1: 뭐야, 야. 크랑.
0: 그렇게 맛있어? 크랑.
2: 우리도 좀 먹을까?
3: 그래.
4: 자, 이제 찍는다. 어? 아직 사진 못 찍었는데.
2: 미안해, 냄새가 너무 좋아서.
4: 맞아, 참을 수가 없었어. 사진 찍으려고 만든 건데.
0: 근데 루피, 오늘 요리 정말 맛있다.
5: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4: 응, 그럼.
2: 루피도 같이 먹자.
4: 그래. 알았어.
0: 그래도 아직 그게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
5: 배불러.
0: 잘 먹었다.
6: 사진은 안 찍어.
4: 사진.
0: 얼리 찍자.
4: 알았어.
0: 찍으려고 만들었어. 이번엔 절대 먼저 먹으면 안 돼. 알겠지? 빨리 와, 루피.
5: 와, 우리야!
4: 어떡해!
2: 야, 잠깐만. 야,
4: 루피. 이제 그만해.
0: 그래, 불 다 꺼졌어.
2: 알았어.
4: 케이크가.
2: 내일 봐, 루피.
7: 안녕.
4: 안녕. 멋진 사진은 하나도 못 찍었네.
8: 다음 날 친구들이 다시 루피를 찾아왔어요.
7: 루피!
4: 어?
7: 안녕!
4: 안녕? 다들 옷이?
0: 사진 찍으려고?
5: 크랑! 어제는 멋진 사진을 못 찍었잖아.
2: 소풍 가서 찍으려고 준비해왔어.

0: 비가 그쳤어요.
1: 이제 다 그쳤나 봐.
2: 크랑크랑.
3: 다행이다.
1: 전부 엉망이 됐잖아. 그래도 멋지게 입었으니까 사진 찍자.
3: 그러자. 미안해.

0: 그치, 크롱.
1: 크랑크랑.
2: 어, 루피, 우리 응? 사진 찍어야지.
0: 아, 사진.
3: 그래, 빨리 찍자.
2: 응.
0: 그래. 찍는다.
4: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0: 멋진 노을이네.
5: 정말 예쁘다.
0: 아,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1: 그래, 크랑크랑.
3: 빨리 와.
5: 이게 무슨 일이지?
2: 저기.
0: 다들 괜찮아?
1: 그런데 재밌지 않았어?
3: 맞아, 썰매 같았어.
0: 또 타고 싶다.
3: 나도.
0: 이번엔 잘 찍고 싶었는데.
4: 다음 날이 됐어요.
6: 보비, 해리.
7: 어서 와.
6: 안녕.
0: 안녕.
7: 루피, 자.
0: 뭐야?
7: 루피가 찍은 사진들로 만든 거야.
0: 고마워.
3: 오,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 얼른 열어봐.
0: 꼭 봐야 해.
5: 그럼, 같이 찍은 거잖아.
7: 그래, 루피.
1: 우와, 다들 입 좀 봐.
5: 크랑크랑.
2: 루피, 요리 정말 맛있었어.
3: 맞아.
8: 케이크 사진도 찍었는데.
5: 그것도 보자.
0: 아, 이게 뭐야?
1: 케이크 납작한 거마. 크랑크랑.
0: 그래도 포비가 불을 꺼서 다행이었어.
1: 다른 사진도 보여줘.
0: 우와.
1: 다들 옷이 엉망이네.
7: 비가 와서 더 재미있었어.
5: 맞아.

0: 바닥이 무너질 줄이야.
1: 전부 멋진 사진 같아.
2: 정말? 루피 덕분에 재밌는 추억이 많이 생겼잖아.
0: 맞아. 고마워, 루피.
3: 고마워.
2: 아니야. 나도 고마워. 우리 또 사진 찍을까?
3: 좋아.
2: 그럼 끝난다.
4: 루피, 앞으로도 멋진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숲속에서 생긴 일 2.
1: 맛있다.
0: 루피, 너도 먹어봐.
2: 마법 열매를 먹은 친구들이
0: 응? 이게 뭐야?
2: 돌로 변했어요.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과연 크롬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크롬과 로디는 막춤버섯을 찾아다녔어요.
3: 막춤버섯아.

0: 숲이 어디 있는지 알아?
1: 알지?
2: 그럼 안
0: 알려줘.
1: 내가 왜?
0: 친구들이 위험해.
2: 그럼 그럼.
1: 알겠어. 나보다 춤을 잘 추면 가르쳐줄게.
2: 그럼.
0: 좋아.
2: 그럼.
1: 그럼 뮤직 큐.

0: 알려줘.
1: 뭘?
0: 붉은 숲.
1: 아, 사실 나도 몰라.
2: 네?
0: 뭐라고?
1: 아, 잠깐!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나 말고 길을 아는 친구가 있다고. 따라와.

0: 그럼 그럼 다 왔어.
1: 저기야.
0: 그럼 난 간다.
2: 잘 가.
0: 그럼 그럼.
3: 에헴,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러디.
2: 우릴 알아.
0: 그럼.
3: 응, 난 뭐든지 알고 있거든.
2: 뭐든지.
0: 그럼.
3: 그렇다니까. 너 얼마 전에 에디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혼났지?
0: 그럼.
3: 그거 뽀로로가 그런 거야.
0: 뭐야.
2: 진정해.
3: 그리고 너희 친구들 돌로 변했지?
2: 맞아.
0: 그럼.
3: 에헴, 말했잖아. 뭐든 다 알고 있다고.
2: 그럼 붉은 숲이 어딨는지도 알아?
3: 당연하지. 여길 봐. 이 옹달샘은 어떤 마법에 걸렸든 풀리게 해줘.
2: 대단해.
0: 그럼.
3: 내가 좀 그렇지.
2: 고마워. 가자, 크롱.
0: 크랑크랑.
3: 잠깐. 이 꽃괴물을 조심해야 해. 먹히면 작아지거든.
0: 크랑크랑.
2: 알았어.
3: 그럼 잘 가.
2: 안녕.
0: 크랑.
4: 크롱과 로디가 붉은 숲에 도착했어요.
2: 정말 다 붉은색이네.
0: 크랑크랑. 크랑크랑. 크랑.
2: 이거 꽃괴물 같아.
0: 크랑크랑.

0: 먹으면 다시 커질 거야.
1: 크랑크랑 크랑크랑 크랑크랑
0: 어떡하지?

0: 짓이야?
1: 우리의 귀중한 샘물을 당장 돌아가.
2: 샘물이 필요해.
3: 그럼 그럼.
0: 그렇다면
1: 보물을 줘. 그럼 떠가게 해줄게.
2: 보물?
0: 뭐야?
1: 설마 없어? 에휴.
3: 그럼
2: 빨리 줘.
0: 이런 게 무슨 보물이야?
1: 필요 없어. 다시 가져가.
2: 어떡하지?
0: 뭐야?
1: 이건 쿠키?
0: 맛있어.
4: 화끈한데.
1: 이게 바로 보물이지. 쿠키, 쿠키, 맛있는 쿠키, 새로운 보물이네.
3: 그럼, 그럼.
5: 야, 가져가.
3: 로지!
6: 돌아왔어. 하하.
7: 크롱이 샘물을 병에 담아서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크롱과 로디는 마침내 친구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3: 그랑 그랑.
8: 로디, 크롱, 마법 약을 찾았구나.
9: 역시 로디야.
10: 크롱도 대단한데?
11: 정말 고마워.
3: 크랑크랑.
9: 그나저나 캠핑은 결국 못했네.

0: 아직 안 늦었어.
1: 어서 하자.
0: 좋아.
2: 친구들의 캠핑이 드디어 시작됐네요. 모두 재밌게 놀아요.

0: 어? 크레스트군이다! 크레스트군! 크레스트군! 이 영화 어디서 제작 중이죠? 이 광고 진짜가 맞나요? 설마 가짜인 건 아니겠죠? 크레스트군!
1: 그만하세요! 대체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으신 거죠?
0: 익명의 제보입니다! 아,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마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기계 생명체가 이 마을에 잠복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1: 크레스트, 어서 가시죠!
2: 그런 일이 있었구나.
3: 대체 누가 어떻게 알고 그런 제보를 한 걸까?
4: 모르겠어. 한 가지 분명한 건
5: 누군가가 메탈카드봇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려고 한다는 거야.
6: 고생이 당했네요.
1: 그런 덩치가 산만한 메탈카드봇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7: 블레스트레인에게도 패하다니 한심하군. 데우스 마키나의 힘을 해방한 블루캅 트리니티는 그보다 몇 배는 강해.
6: 불난데 부치질하고 있어! 어.
8: 플래시 벡터, 우리의 새로운 동료, 기간 트렉스다.
6: 형이 외출한 동안 스카이 갤럽이 데리고 왔어.
9: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은 원래 내가 무크라에게 맡긴 것이었다. 이제 그 인송이한테 되찾아와야겠어.
10: 하지만 당신은 패배했지 않습니까?
7: 정면 승부에서 패배한 당신은 어떻게 메탈 브레스를 되찾겠다는 거니까.
9: 쓸데없는 참견 말을!
6: 야야야, 바닥은!
9: 그러는 넌 왜 그런 꼴로 있는 거지? 정체도 밝히지 않는 녀석은 믿을 수 없다!
8: 그쯤 하지, 렉스공. 블레임 노바는 상당한 소식통이다. 음흠. 얘기를 듣는다고 그대에게 손해는 없을 것 같은데.
9: 이 녀석이 그렇게까지 말은 어디 들어보도록 하지.
7: 그러죠.
11: 이 상어 영화는 가짜 광고였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광고를 냈을까요? 뻔하죠. 이미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메탈 카드봇이 우리를 방심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저는 그들의 지구 침략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모타우 타임즈의 편집장 워렌 윌리엄스였습니다.
3: 침략자라.
12: 제 이름은 플래타차트. 당신 팬입니다.
3: 메탈 카드봇은 정말 침략자일까?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데. 메탈 카드봇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모타운 부두에서 만나요라고? 뭐야 이거? 보낸 사람 이름도 없잖아? 메탈 카드봇의 비밀을 파헤칠 철호의 기회야. 결정적인 장면을 찍으면 조회수도 단숨에 올라가겠지? 이봐요. 뭐야, 아무도 없잖아. 내가 먼저 온 건가? 장소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9: 날 찾는 거라면 여기. 어?
3: 응? 너 메탈 카드봇이구나. 설마 나를 여기로 부른 게?
9: 그래, 나도.
3: 참, 얘도 설마 내 팬인 거야? 나 로봇들한테 꽤 인기 있는 타입인가 봐. 그래서 말하려던 비밀.
9: 저위.
3: 또 다른 메탈 카드봇?
9: 난 누구지?
13: 지나가던 나그네랄까? 그러면 넌 어째서 죄도 없는 인간을 공격하는 거지?
7: 스타가디언은 정의를 위해 움직입니다. 당신이 한바탕 날뛰면 분명 그 주인이란 애송이와 함께 나타날 거예요.
9: 한바탕이라면?
7: 간단합니다. 인간을 습격하세요. 기왕이면 방송을 하는 유명인들을 노리는 게 좋겠군요.
9: 이유라면 있지.
13: 4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어르신께서 이메일 같은 걸 쓸 리가 없지. 네 뒤에 숨어서 널 조종하고 이곳 인간들과 메탈 카드봇의 대립을 부추기는 녀석이 있다는 거라고.
9: 네 녀석과는 상관없어.
13: 커터위.
3: 지저분한 로봇이 날 지켜준 거야? 이럴 때가 아니지. 얘들아, 큰일 났어. 글로버 가방.
6: 아, 무시잖아. 여정이 뭐야?
9: 글로버랑 싸우고 있는 거지?
2: 갑자기 어디 가?
3: 이건 꿈이나 페이크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메탈 카드봇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요. 제 눈앞에서요.
0: 얘들아, 큰일 나.
3: 게다가 저 꾸질꾸질한 메탈 카드봇이 저를 지켜줬답니다.
9: 아니, 누가 저런 특정을?
3: 왜냐고요? 당연히 제가 예쁘

0: 나요! 뭐하는 거야? 저 거쳐!
1: 어? 이건 특정한 정보?
0: 이건...
2: 성가 신녀석!
0: 이건...
2: 철에다.
1: 잠깐만, 내가 뭘 어쨌다고?
0: 네 상대는 여기 나다.
2: 끈질긴 녀석, 임페로.
1: 이봐요, 괜찮아요?
2: 이제 회광구는 사라졌고, 너도 뒤를 따르게 해줘마. 드디어 왔군.
3: 아버지!
1: 글로버!
2: 이번에야말로 나의 메탈 브레스를 돌려받아야겠다.
3: 아니, 우리들의 것이지. 나의 메탈 브레스란 이 작전에 합의된 사항을 잊으면 곤란하다, 렉스고. 자, 소년. 메탈 브레스의 주인이 바뀔 때가 된 것 같아.
4: 아버지가 뭐야? 히든 카드본들과 손을 잡은 거지?
5: 글로버, 얘들아, 저 녀석 좀 부탁해도 될까?
0: 물론이지.
6: 걱정 말고 어서 다녀와.
2: 두벌거리지 말고 어서 내놔.
1: 대장!
2: 이건 놓치지 못해.
1: 대장, 그만 같이 가자고.
0: 우리가 고쳐줄 테니까.
1: 아버지!
0: 도망치다.
2: 이것이나.
0: 준, 어서 가!
1: 응!
0: 그런 딱총으로 우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1: 응!
7: 준, 블루가 혼자서 힘들어! 나도 도울게! 저도 어마어마하죠!
5: 응, 부탁해!
2: 자, 블루를 부탁해!
0: 모두 사격 필수!
2: 비겁하게 근거리 전문인 우리에게 원거리 공격이라니!
3: 도망이라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1: 준, 나도 갈게!
5: 로크로시!
1: 블리자드! 에이지! 이자드! 에이지!
3: 이런 굴욕적인...
1: 내가 여기를 지키고 있을게! 글로벌을 꼭 구해줘!
5: 당연하지!
1: 메탈 카드 보시 저렇게는 많이? 저기, 왜 날 구해준 거야?
0: 딱히 널 도와준 건 아니야. 다만 못 본 척하면 저 녀석이 슬픈 얼굴을 할 것 같아서 말이야.
1: 저 녀석?
5: 글로버! 글로버! 글로버!
0: 야, 왔어? 날씨가 영 안 좋지?
5: 글로버, 널 봉인하는 걸 허락해줘.
0: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버려둬.
5: 어떻게 친구를 내버려두겠어?
1: 친구?
0: 친구라. 나 부끄러운 소리를 다 하네.
5: 메탈 브레스 안에 있으면 회복에 도움이 될 거야. 에드 아저씨네 가서 완전히 고친 다음에 다시 자유롭게 살면 되잖아.
0: 쬐끔한 게 고집하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해.
5: 메탈 카드봇 체인지요.
0: 이런, 오늘따라 하늘이 마음에 안 드는군.
5: 조금 쉬고 있어, 글로버.
1: 방금 그거 뭐야?
6: 혹시 아직도 방송 중이야?
5: 로크로시! 베라, 넌 여기 있어? 골렉테인! 합체해서 스카이 갤럽을 견제해줘!
0: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어디?
8: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선 바깥으로 물러나 주시길 바랍니다.
5: 블레스트레인 셋업!
3: 이제야 경 대적해 볼 만한 자가 나타났군.
5: 딥바이트! 스파크민트를 노려!
2: 동태나!
9: 메탈 카드봇은 탈 것으로 위장해서 인간 사회에 숨어들어 있었군.
10: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메탈 카드봇을 침략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건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메탈 카드봇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보셨죠? 그리고 그런 메탈 카드봇을 친구라고 부르는 아이도 있어요.
4: 아버지!
2: 메탈 브레스!
9: 이런!

0: 저기 데우스 마키나의 힘?
1: 한눈 파시면 위험합니다!
2: 지난번에는 운이 좋아 날 이겼지만 이번에도 그럴 거란 기대는 하지 마라!
1: 난 이길 거야! 당신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싸워라! 내 야막의 시련을 위해!
3: 진! 아무튼 하늘을 날 수 없어! 나라면 하늘에서 공격할 거야!
4: 그렇지! 블루캅! 날 수 있지?
1: 물론이지!

0: 고작 하늘을 나는 정도로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1: 저거 레드블렌츠가 사용했던
2: 오버나이저야.
3: 역시 대장도 가지고 있었어.
1: 그래서 그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구나.
4: 보이시나요? 우리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메탈 카드봇들의 싸움이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1: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 나도 잘 모르겠어.
0: 스펠란자호의 전송장치 오그나이저. 대장은 그 전송 기능을 공격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야.
2: 그만 두라니까 엄지. 그렇게 오그나이저를 함부로 사용할 때는
0: 시끄러워.
4: 레드블리츠.
3: 레드블리츠한테 무슨 짓이야 대장.
1: 제로 협곡이야.
3: 블레스트레인 대박!
0: 죽을 때가 아닐 텐데.
1: 블루칸 도키가 온.
2: 알겠어.
1: 차례대로 돌진.
0: 어서 일어나 스파크 비트. 우리도 가세한다.
2: 적이랑 나까지 날려버리는데 저 녀석 우리 편 맞아?
0: 이번만이다. 참아.
2: 했었지.
0: 아이쿠. 어? 나부터 해결하고 가셔야지. 이 녀석은 무시하고 돌아서 가자.
4: 나랑도 대결하자.
2: 대결. 내가 좋아하는 말이지.
0: 스칼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2: 크레스트님 저기입니다. 저기쯤에 내려줘.
0: 예? 어? 아이고.
5: 페루르 아가씨, 이런 위험한 곳에 무슨 일인가?
6: 꼭 이렇게 싸워야겠어?
5: 아가씨와 대적하게 되어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편은 갈라졌어도 우리 둘의 인연은 영원할 것이... 어?
6: 적이면 적이지. 그런 애매한 게 제일 별로거든?
5: 어쩔 수 없어. 고향을 잃고 이 땅에 내려온 이상 나의 결투는 계속될 것이다!
0: 숨가신 것들!
5: 넥스콤! 뛰어! 2대1로 싸우는 건 나의 기사도 정신에 어긋나라. 스타가디언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자유란 없지!
1: 블루캅! 슈페리얼 도킹!

0: This Impero!
1: Let's go!
2: 오버로드야! 태호! 얘들아! 오버, 뭐라고? 오버로드! 과부하가 걸린 거야. 오버나이저를 과하게 사용해서 회로에 부담이 간 거지.
3: 들어본 적 있어. 오버나이저의 폭주로 공간이 일그러져서 마을이 통째로 날아가버린 적이 있다고.
2: 뭐라고?
4: 이럴 수가!
5: 오버나이저의 폭주 같은 건 내 계획엔 없었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할 건가?
2: 내 폰!
0: 이걸로 끝이다!
2: 블루카!
1: 헤로로 아가씨!

0: 기간트렉스의 눈빛이.
1: 너는 무카라의 자손인가?
2: 맞아. 무카라는 나의 선조님이셔.
1: 그래, 그랬지. 무카라는 더 이상 이 세상에.
3: 기간트렉스! 네? 넌 지금 위험한 상태야!
1: 위험한 상태?
3: 이대로 가다간 폭발하게 될 거야!
2: 뜨거워! 위험하게 왼쪽 뛰쳐나가고 그래!
0: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어!
3: 하지만 오버나이드를 빨리 떼어내야 해!
4: 우리한테 맡겨! 아버지! 한테 손만 빨겠다!
0: 헤르르를 노리고 있어!
2: 그만 멈춰들 잡자!
5: 저도 높겠습니다!
2: 기다려! 같이 가!
4: 루카! 오버나이터를 배워버려!
2: 서둘러!
5: 벌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4: 그때고! 모든 걸 너한테 맡길게!
5: 너라면 할 수 있잖아!
6: 저기 갔을 때처럼 그를 구해주세요!
2: 너는 못 버텨!
5: 모두들!
3: 블루카! 서둘러!
7: 내 친구를 구해줘.
5: 안 됐어.
3: 블루캅!

0: 갤럭시즈 허니셔!
1: 눈을 봐.
2: 스펠란자호의 친구들, 너희가 깨어날 때쯤이면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너희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부디 우리의 후손, 아니 이 행성에 사는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주길 바랄게. 우리와 그랬듯이.
3: 구창의 초관, 내가 우정해준 표로 무카라에게 준 마키나시움이다.
1: 아버지!
4: 대장!
1: 저게 기간 트렉스의
5: 원래 모습?
6: 마키나시움이라고?
3: 마키나 행성의 금속이다. 메탈 카드봇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때로는 저장 매체가 되기도 하지.
6: 무카라가 너를 구해준 거구나?
3: 아니, 무카라뿐만이 아니야. 무카라의 자손이고 너도 나를 구해주었어. 고맙다.
6: 무카라의 선물 덕분인 걸. 그리고 내 이름은 페루루야.
3: 페루루. 너희들 모스라이더, 시엘, 레드블리츠 고생 많았다. 모두들 고맙다.
0: 페루루, 어? 기간 트렉스를 부탁할게.
6: 메탈카드봇 체인지!
0: 페루루!
7: 드디어 손에 넣은 메탈브레스! 데우스 마키나에 의해 봉인된 나의 힘이여! 이제 되살아나라!
8: 설마 당신은
7: 진정한 내 모습은 돌아갈 시간이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다이어 러버가 된 유리.
1: 갑작스럽겠지만 유리, 네가 낮에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이 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2: 네? 제 어떤 모습이 이 안을...
3: 아이, 그러게요.
4: 아, 그게... 모두가 나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이 특별해 보였거든.
1: 그래, 그래서 너에게 제안을 하나
2: 할게요. 다이어 러버.
4: 어?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고민...

0: 없이 바로?
1: 그럼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노력한 보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2: 으아, 유리야, 잘 생각했어.
1: 저의 피닉스님이 이안이란 건 좀 충격이지만요.
3: 그래, 그래. 엄청난 충격일 거야.
0: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 같이 훈련하자. 알겠지?
1: 네, 팀장님. 나도 오늘부터 파이어로봇 대원이 된 거야. 어머, 무슨 일이지? 이런... 어리잖아? 큰일이야! 괜찮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호흡이 부족하고 입안도 부었어. 혈압부터 재야겠어. 혈압이 너무 낮은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바로 주사를 놔드릴 테니 잠시만 견디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한데.
4: 꽉 막혔다니까.

0: 유리야, 잘 오고 있니? 뭐?
1: 이번엔 무슨 사고죠?
0: 수변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벌에 쏘였는데 쇼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다시피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타이탄은 진입할 수가 없어.
2: 그러니 우선 기동력이 좋은 피닉스와 이카루스가 출동해서 유리를 돕도록 해라.
1: 네!
0: 그리고 유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낼 테니 잘 이끌어줘.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정말 멋진데? 저런 것도 있었어?
1: 마리 팀장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래.
2: 그래, 이제부터 저건 네가 조종하면 돼.
0: 내가? 나는 훈련도 아직 안 했고 운전도 못하는데.
1: 걱정 마. 웬만한 건 레스큐 제트가 알아서 할 거야.
2: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0: 아이스 아머의 테스트 현장에 온 걸 환영해.
1: 에? 아이스 아머라니?
0: 묵직한 게 좋은 걸?
2: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 너희들은 빠져나가.
3: 알았어.
0: 뭐야?

0: 전혀 소용이 없잖아.
1: 그런 물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어? 어디 가려고?

0: 괜찮아. 너희들을 어서 빠져나가.
1: 하지만. 네?
2: 피닉스 액션. 자. 아! 유리야, 걱정 말고 넌 빠져나가. 이 피닉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1: 어, 알겠어.
3: 설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2: 어딜? 으차! 으차차! 내가 말했지? 유리, 넌 내가 지킨다고!
1: 이안아!
3: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동료애가 넘치시네!
1: 이안!
3: 아직 거기밖에 못 갔니?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그럼 안녕?
2: 어? 어디?
1: 정말 고마워 얘들아.
2: 고맙긴.
3: 재밌군. 이번엔 진짜 안녕이다.
1: 날 위해 희생한 친구들과 위급한 환자가 있어. 꼭 다 돌려야 해. 레스큐 제트, 날 좀 도와줘.

0: 자, 환자도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니까 모두 유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를 축하해주자.
1: 축하해!
2: 아직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3: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4: 늦어서 죄송해요. 새로운 멤버가 왔다면서요?
5: 오늘의 안전 교육.
0: 오늘 파이어 로봇은 벌에 쏘여서 쇼크 상태에 빠진 시민을 구했지. 그렇다면 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무섭다고 발을 휘두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벌이 흥분하면 침으로 쏠 수 있거든요. 후. 그러니까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요.
6: 실수로라도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빨리 뛰어서 10m 이상 멀리 도망쳐야 해요.
3: 혹시나 벌에 쏘인 후 숨을 쉬기가 힘들거나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거나 몸이 빨개지면서 가렵고 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쇼크가 오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0: 그래. 그러니 작은 곤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1: 안전!

0: 어머님, 저 절에 다녀올게요. 트롯뉴스 101 공개 촬영 스튜디오 가려면 우선은 토리전철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어머, 집에 떡 상했는데 버리는 걸 깜빡했네. 수선 오빠가 집어먹을 텐데.
1: 몸이라니? 그럼 잘 알지.
2: 토리동 정보원이 남생이 씨라니.
1: 어머나, 그럼 도토리 탐정단 남생의 첫 공식 활동인가요? 아유, 두근두근.
2: 도토리 탐정단?
3: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장님.
1: 몸이란 씨, 토리동에서 미용실 운영하다가 가람포토 나사장이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토리동에 쭉 살았어요. 가람포토 자리가 원래는 미란 헤어샵이었거든.
0: 교사시니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 좋을 것 같아요.
1: 참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였는데 세월은 못 이기나 봐. 작년 여름인가 오랜만에 봤는데 사람이 많이 변했더라고.
4: 계좌 좀.
0: 아, 계좌요? 제가 그런 건 잘 몰라서.
1: 잔뜩 소심해져서는 세상 물정에도 깜깜하고. 그래도 요샌 문화센터 나오면서 바깥 활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오리 살리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
2: 혹시 자주 가는 장소나 접촉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1: 접촉할 수 있는 거? 아, 맞다! 토리사네! 토리사라는 절이 하나 있는데.
2: 오, 토리사.
1: 거기 미란 씨가 토요일마다 불공을 드리러 간다더라고. 아, 맞다! 거기 흑임자 떡이 정말 유명해요. 스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파는데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오후 1시만 돼도 다 팔리고 없더라고.
3: 근데 부장님, 몸이란 씨 신발이...
2: 산에 가는데 힐이라 확실히 이상하군요. 우리 말고도 따라가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5: 몸이란 씨의 남편 나가람 씨예요.
2: 우선 조용히 따라가보죠.
6: 뭔 저리 산꼭대기에 있어야겠다.

0: 너무 오랜만에 찾아뵈서 죄송해요, 스님.
1: 다시 부처님을 찾아주시니 그저 기쁠 일이지요.
2: 매주 절에 왔던 게 아니었군요. 그럼 대체 주말마다 뭘 한 거지? 오리진 쌀 그대 대박 기원 미라놀이?
3: 어? 소원패잖아요, 부장님. 저렇게 소원을 써서 걸어두면 이루어진대요. 근데 오리진이라면 아마 트롯 아이돌일 텐데.
2: 트롯 아이돌이요?
1: 미란 불자님이 처음 토리사에 찾아오셨을 때가 기억나네요. 행숙 불자님 대신 이 험한 산에 매번 혼자 오시기에 여쭈었지요. 그때 불자님 대답이 재미있었습니다.
0: 부처님 얼굴이 좋아요. 저한테는 바라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냥 내가 찾아오기만 하면 웃어주시고. 저는요, 스님, 부처님 앞에서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1: 미란 불자님, 부처는 어디에나 있답니다. 그래서 불자님을 뵙지 못하는 동안에도 염려치 않았지요. 어쩌면 불자님은 부처님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지셨거나 또 다른 부처님을 찾은 걸 테니까. 그럼 된 겁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4: 도리오동 수연불자 사법구시 합격하고.
5: 벌써 가버렸나?
4: 그로다이들 오리지는 세계 무대 정복하고.
1: 나무 관세음보살.
2: 오리진 세계 정복 소원 성취 기도까지 부탁하고 갔군요.
3: 방금 조사해봤는데요, 모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트롯 아이돌입니다. 아, 팬덤 이름은 오리라네요?
6: 무슨 오리 살리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하고.
2: 그게 그 얘기였군. 잠깐, 그거 분명 어디서 봤는데. 아! 소희씨, 먼저 퇴근하세요. 전 처리할 일이 있어서.
3: 아, 부장님! 부장님! 무슨 일이야?
2: 한번 깐나!
3: 부장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2: 저는 이제 오리진 팬클럽 오리입니다. 죄, 차에, 입덕, 성덕, 먹을, 잃고, 감세워, 덕질 용어까지 완벽 마스터했죠.
3: 왜요?
2: 왜라뇨? 당연히 모미란 씨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죠. 제 예상대로 은보석과 모미란, 조양순 이 세 사람은 오리진의 덕친, 즉 덕질 친구라는 이름으로 끈끈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덕친 그룹에 잠입하려면 완벽한 오리가 되어야만 하죠. 자, 보세요. 팬클럽 인증팔찌와 응원봉, 포토카드, 아니지, 포카드 있습니다. 아침에 연금 마켓에서 구매했죠.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오리 같죠?
3: 아, 이 모든 걸 단 하루 만에 학습하시다니. 역시 굴지의 대기업 유니버스 부장님이세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100% 들키세요.
2: 네? 왜요? 뭐요? 제 어떤 점이 오리 같지 않죠? 다 노래 못 외우긴 했는데

0: 너의 미소. 아, 이 부분이 잘 안 헤어집니다.
1: 아,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뭐랄까, 도저히 숨겨지지 않는 성실함? 생활력? 현실감과? 절대 욕망에 휘둘려 멍청한 짓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미묘한 느낌이랄까. 아무튼 덕후로 안 보여요.
0: 왜 욕 같죠?
1: 걱정 마십시오, 부장님. 부장님에게 딱 맞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뉴비 작전! 어떤 장르의 팬이건 일정 연차가 지나면 튀어나오는 본능이 있습니다.
2: 웬일이야? 여기서 우리 진이 노래를 다 틀고 맨날 클래식만 틀더니 말이야.
0: 어머, 이 노래 너무 내 취향이다.
1: 바로 뉴비, 즉 초심자를 보면 떠먹여주고 싶어 미쳐버리는 본능 말이죠. 장담하는데 덕생 N년차 고인물이라면
0: 궁금하다고?
2: 취향이라고?
1: 반드시 문다.
2: 실례합니다, 숙녀분. 이 노래가 취향이라고 하셨나요?
0: 어머, 네.
2: 이 곡은 천재 트롯 아이돌 오리진의 2집 타이틀곡 쌀쌀한 그대입니다. 트롯 정통성과 현대성 둘 다 성취해낸 명곡이죠.
1: 자, 이제 부장님은 리액션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0: 어머나, 감사해요. 혹시 다른 곡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2: 당연하죠. 자, 잠깐만, 뭐부터 보여드리지? 데뷔 무대? 아니, 컴백 무대?
3: 아, 무슨 소리야, 언니. 당진 쌀 콘서트 입덕 영상부터 보여줘야지.
1: 알아서 다 떠먹여 주실 테니까.
4: 아니, 누가 오디오를 마음대로 건드렸어?
1: 부장님, 오늘 맞죠?
0: 네, 수업 시작 전 1층 카페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모미란 씨를 만나겠군요. 지옥길 씨 조사는 잘 되어가나요?
1: 그럼요. 목소리도 이만큼이나 떴는걸요?
0: 타겟에 집중해야죠, 소은 씨. 뜨개질에 너무 심취한 거 아닙니까? 둘이 또 시작이네.
5: 못된 영감탱이. 도대체 그 나이 먹도록 어떻게 살길래 전기가 끊겨? 그 많은 돈 다 들고, 어? 지 혼자 살겠다고 간 놈이 어디다 손을 벌리냐고. 둘이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일에만 집중해, 알았지?
0: 어째서 좋은 건 좋은 것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4: 오늘 아빠랑 진짜
0: 나쁜 건 전부 다 나쁘지 않은 걸까? 아니, 나빠. 이 인간은 순도 100% 나빠. 시끄러워요. 에? 이웃의 민폐잖아요.
4: 아, 왔니 우리 딸? 민폐라니. 아빠 연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0: 쌍꺼풀 수술했어요? 이 피아노는 또 뭐예요? 전기세도 못 낸다더니 이거 팔아서 전기세 내면 되잖아요.
4: 눈이 좀 처져서 올린 거야. 피아노도 내 손에 딱 맞는 거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포르쉐 한 대값 주고 겨우 구한 걸 어떻게 팔아? 에휴, 둘이야, 아빠 진짜 힘들어. 두세 달 버티면 현금 돌 것 같으니까 부탁 좀 하자, 응?
0: 힘들면 피아노 팔고 분수에 맞는 집으로 옮겨요. 갈게요.
4: 아이, 됐어, 됐어!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잔소리는? 호적 파서 고시 됐다고 이제 남이라 이거지? 아무튼 지 엄마랑 똑같아. 그저 눈앞 몇 푼에 덜덜덜. 둘이 너 키가 왜 그렇게 안 컸는지 알아? 네 엄마가 반찬값 아낀다고 고기를 안 먹여서 그래.
0: 내 키는 아빠 때문이잖아. 아빠가 야구에 미쳐서 난리치다 다치고 눈물 나오는 집으로 쫓겨나서 학교에서 집까지 물통 이구지구 다니느라.
4: 그 얘기는 25년을 주구장창 안 해. 아빠가 죽다 살아난 건 안중에도 없지.
0: 여기까지 속아서 달려온 내가 바보지. 이제 길바닥에 나앉아도 나한테 연락할 생각 말아요. 이건 또 뭐야? 응? 아빠!
6: 역시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든다.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2: 모조리 없애버린다.

0: 누나, 갑자기 태산이구먼.
1: 그러니까.
0: 왜 다시 안 나오는 거지? 내 생각엔 천은여행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1: 그럼?
0: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1: 무슨 법칙?
0: 그건 말이야. 나도 몰라. 에이, 이통이 나왔다 들어갔네.
2: 어, 마침 말 나온 김에 너네는 무슨 초능력을 얻고 싶어?
3: 난 엄청 멋진 불꽃슛을 할래.
4: 내 슛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이강인 선수도 깜짝 놀라겠지?
0: 난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잖아.
2: 천둥맨이 간다! 나는 번개맨 같은 영웅.
0: 나는
3: 엄청 커질 거야. 하늘의 달만큼. 이야!
0: 너무 질렀나 봐.
5: 존, 저러다 초능력을 깨우치는 거겠죠?
6: 그러기를 바라야죠. 잘 될 거예요.
5: 그래요. 아이들을 믿는 수밖에.

0: 요즘 유행하는 벌레를 잡으러 왔습니다.
1: 그게 뭐죠?
0: 뭐더라?
2: 아, 티라노사우루스.
0: 따가벌레요. 따가벌레요. 엄청 따갑대요. 물리면은. 따갑지.
1: 따가벌레 처음 듣는데.
3: 그런데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0: 그럴 리가요. 주머니입니다만.
1: 그쵸. 아,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4: 입, 소, 독.
5: 벌써 바깥놀이 시간이네. 자, 친구들, 화장실 갔다가 10분 후에 밖에서 만나요.
6: 네!
7: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속이 꾸물거리네.
8: 잠시 불씨 검문이 있겠습니다. 목걸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7: 네? 누구세요? 저 급해요. 비켜주세요.
0: 화장실 가고 싶지? 그럼 그 목걸이 주고 가면 돼.
8: 그래, 목걸이만 보여주면 대장이 시원해질 거야.
6: 네, 나
7: 싫어요. 네?
0: 참아.
8: 조심해.
0: 거기서 이집 이제 어딜 도망가려고. 목걸이 이리네.
7: 신나니까요.
0: 이리 떼. 어? 이리 떼. 이게 이리 떼라니까. 이리 떼.
7: 떼라니까요.
0: 이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 엄청난 응가 냄새다.
8: 아차.
1: 좋은 인생이었다.
8: 너 대체 뭘 먹은 거야? 목걸이 내놔.
7: 그래요, 저리 가세요.
8: 목걸이 줘, 빨리. 목걸이 줘.
1: 이 목소리는
7: 제가 하니까요.
8: 목걸이 줘, 빨리.
7: 싫어요.
8: 목걸이 내놔.
7: 당연히 놔줘요.
8: 두 번은 안 통하지.
9: 목걸이 내놔.

0: 하나는 됐고. 이 보석도 따가왕님께 가져가면 정말 기뻐하시겠어.
1: 절대 못 줘요.
0: 어? 저기 어? 이강인 선수다. 어? 우와, 번개 보석이 두 개나.
1: 돌려줘요.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2: 아저씨랑 안 어울려.
0: 뭐 아저씨? 아저씨? 너 지금 아저씨라 했어?
1: 돌려줘.

0: 쌤.
1: 빛나의 초능력.
2: 얘들아, 괜찮아?
3: 고마워, 빛나야. 덕분에 괜찮아.
4: 나도.
1: 얘들 괜찮아? 다친 데는 없니?
2: 저흰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강의 목걸이랑 우주 머리핀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1: 아차, 아차차. 너희들이 또.
5: 내가 요새 근육 좀 키우거든. 거기서 근육 키웠다.
6: 아차.
7: 강의를 구했다고?
8: 우와, 진짜 멋있다.
9: 브라보.
2: 대단해. 우와.
1: 빛나 친구, 우주 친구, 드디어 해냈구나.
2: 뭘요?
9: 왜, 빛나, 무슨 문제라도 있어?
2: 알았어. 우리의 초능력의 비밀. 얘들아, 초능력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만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친구를 구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
7: 뜨거운 마음?
3: 강의를 놔줘!
2: 저리 가!
3: 정말 그렇잖아.
4: 드디어 비밀 법칙이 풀렸네.
10: 괜찮아, 강희 친구. 오늘은 좋은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3: 아, 어떡해.
8: 어떡해, 선생님.
11: 야야, 내게 다 잡은 번개 보석을 놓치다니.
12: 저희는 진짜 억울합니다.
13: 아이들이 초능력만 쓰지 않았더라도 번개 보석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11: 뜨그 뭐라? 뜨그 아이들이 초능력을 썼다고?
12: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 친구가 저리 가! 소리를 지르니까 음파가 뿌악! 제가 그걸 맞고 저기까지 날아갔다니까요. 그치?
13: 맞아 맞아. 그리고 다른 아이는 방구 냄새가 얼마나 독하던지. 나 기절할 뻔.
12: 그거 초능력일지도 몰라.
13: 그런가?
12: 너 진짜 기절했었어. 몰랐지?
13: 몰랐지?
12: 죄송합니다.
11: 뜨그따가 보통 괴물로는 안 되겠어. 가시거울을 대령하라.
14: 네, 부르셨나요?
11: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강한 괴물이냐?
14: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1: 왕 제일 강한 괴물이 누구냐고.
14: 네, 데이식스의 괴물 틀어드릴게요. 잠깐만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후보, 번데미. 번개학교의 귀여운 강아지였지만 변해라 딱지로 무서운 강아지가 되었죠.
12: 우와, 귀여워.
14: 두 번째 후보, 충치괴물 쌍둥이. 이빨을 모두 썩게 만드는 무서운 녀석들이죠.
11: 야가 뭔가 약해.
14: 마지막 후보,

세상에! 아, 나! 우리 아이들을 지켜!

0: 블랙 대마왕. 어두운 미래에서 온 아주 무서운 괴물이죠. 블랙 대마왕이 있는 곳에 밝은 내일은 없습니다.
1: 가시벨, 끝판왕 괴물이잖아!
2: 그래, 이거야. 이 녀석으로 알지.
1: 최고!
0: 와,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3: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괴물아, 나와라!
4: 이놈아, 불만 되냐, 그만이야.
3: 나와라, 초능력!

0: 세상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1: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2: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3: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0: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3: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2: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4: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5: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4: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6: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4: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빌더 출동. 전문의 제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

0: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 쌓기 챔피언 마이티.
1: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만 겸.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2: 기다리다 출동.
0: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하고 상쾌하겠는데.
1: 아, 위험할 수도 있어. 아,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0: 정해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뭐야? 이게 아닌데.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1: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우와!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 거야.
2: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1: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2: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험!

0: 멈춰! 그 빙은 우리가 써야 해!
1: 너희가 누군데?
0: 우린 기가빌더야!
2: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0: 너희는 누군데?
3: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4: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0: 지금 농담하는 거지?
4: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5: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0: 포부, 거기 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5: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어?
4: 화성의 모든 자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0: 도망치고 있잖아.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6: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7: 이건 또 뭐야?
5: 아니, 누구 마음대로.
6: 힘이 더 필요해.
0: 맞다! 빙하가!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빗변을 파이로 나누면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8: 기가빌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0: 저기 좀 봐요!
8: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어? 누가 어?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하나도 안 재밌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어 포지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치타는 육지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죠. 그렇다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번성한 동물은요? 재빠른 치타일까요? 아니면 사자일까요? 그 답을 알면 놀라실 겁니다. 하이에나의 개체수는 4만 7천 마리고 덩치가 큰 고양이과 동물보다 훨씬 많죠. 하이에나는 오랫동안 지저분한 청소부라는 오명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오해죠. 하이에나는 큰 먹잇감을 쓰러뜨리기 위해 협력합니다. 이들의 사냥 성공률은 사자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그 성공의 비밀은 이들의 독특한 교육 시스템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린 하이에나는 공동생활의 모든 규칙을 배우죠. 바로 학교에서요. 종이 울렸습니다. 촬영팀은 동아프리카에 있는 응고롱고로 보호구역에 도착했습니다.

0: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제 시간에 도착하셨죠.
1: Minimum.
2: Yes.
0: 볼리버 호너 씨는 20년 넘게 하이에나의 삶을 연구해 왔습니다. 우린 함께 출발했죠. 이 보호구역엔 8개의 무리로 나누어진 400마리 이상의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호너 씨는 하이에나가 물 근처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찾았습니다. 아주 편안해 보이네. 귀여운 외모는 아니지만요. 어른 하이에나의 길이는 약 1m 정도죠. 개과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몽구스와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응고롱고로 하이에나에 관한 연구는 40년 이상 진행돼 왔죠. 연구 방법은 꽤 독특합니다. 조사는 사진을 찍는 것으로 시작하죠. 다음은 여러 개의 카드를 참고합니다. 이 카드엔 여기 사는 하이에나들의 기록이 있죠.
3: It's really dark, three dark spots here okay, going okay. down. And you can see them here.
0: 호너 씨는 점을 바탕으로 각 하이에나를 구별하죠. 이런 끈질긴 관찰을 통해 하이에나의 놀라운 생활 방식을 알게 됐습니다.
3: They have ways to interact with each other that are similar to us humans or other societies like primates. I find that very fascinating.
0: 우리 인간과 비슷하다고요? 그렇다면 자세히 살펴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보죠. 오전 6시 30분. 촬영팀은 4마리의 하이에나와 마주쳤습니다. 이 영역은 50마리 정도로 구성된 포레스트 무리의 소유죠. 사자들은 자유롭게 다닙니다. 하이에나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이죠. 이곳은 하이에나 무리와 이웃 영역의 경계입니다. 하이에나들이 침입자를 확인하고 있죠. 멀리 침입자가 있군요. 황급히 도망칩니다. 하지만 포레스트 무리는 화가 났죠. 자신들의 소중한 영역을 침범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들은 흩어져서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걸 확실히 주장하죠. 이 무리는 약 30제곱킬로미터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50마리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넓은 영역을 지키려면 폭동이 필요하죠. 그 협동의 힘은 사냥할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무리는 지금 먹잇감을 찾는 중이죠. 뭔가를 찾은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물소물이죠.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이에나는 어떻게 자기 몸무게의 10배가 넘는 먹잇감을 쓸어뜨릴 수 있을까요? 이 하이에나는 길을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끼 물소를 노리는 것 같군요. 하이에나가 물소 어미와 새끼에게 다가가보지만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죠.

다른 하이에나들도 이 사냥에 합류합니다. 하이에나들은 모든 탈출로를 차단했죠. 번갈아가면서 새끼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갑자기 하이에나 한 마리가 물소어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주위를 딴 데로 돌리는 전략을 씁니다. 더 많은 하이에나가 합류하면서 어미와 새끼는 서로 떨어졌죠. 그리고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협동의 결과죠. 사람들은 하이에나가 다른 동물의 먹잇감을 훔치는 청소 동물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 먹이의 절반 이상은 직접 사냥한 것들입니다. 하이에나는 사냥과 영역 보호를 위해 협동하죠. 이런 결속의 비결은 이들의 독특한 사회 시스템에 있습니다. 같은 무리의 구성원끼리 만나면 특정한 의식을 치르죠. 이것은 일종의 인사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무리 내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서열을 정하는 중입니다. 다리를 먼저 드는 쪽이 상대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앞쪽의 하이에나가 더 우세한 것으로 서로 인정한 겁니다. 각 무리는 한 마리의 암컷 두두머리가 지배하는 엄격한 사회계층 구조로 조직돼 있죠. 이 암컷의 새끼도 서열이 높습니다. 젊은 하이에나가 나이 든 하이에나보다 서열이 높죠. 그럼 맨 아래는 누굴까요? 어른 수컷이죠. 이런 시스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명확한 명령이 없으면 혼란이 뒤따라서 그 결과 끊임없이 내분이 일어나겠죠. 사회적 계층이 정해져 있으면 낮은 서열은 높은 서열을 존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툼이 최소화되는 거죠. 매일 인사하는 의식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은 바로 무리 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종이 번성한 이유는 강한 결속력을 만드는 이 독특한 사회제도 덕분이죠.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두두머리 암컷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포레스트 무리의 우두머리가 낮잠을 자고 있죠. 15살의 음카카티는 8년 넘게 여왕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집단이 질서를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요? 우린 무리의 영역에서 두 마리의 하이에나를 발견했죠. 열심히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잠시 후 더 많은 하이에나가 몰려들었죠. 꽤 혼잡하군요. 모두가 꽤 굶주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마리가 먹잇감을 들고 달아납니다.

좋은 카카티죠. 혼자 다 차지하려는 것 같은데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암컷 우두머리의 권위에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죠. 식사를 마친 후 낮잠을 자러 갑니다. 젊은 하이에나를 몰아내고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왕에게 어울리는 삶이군요. 우두머리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중요한 일을 하는 중이죠. 새끼를 낳는 겁니다. 새끼를 많이 낳으면 무리의 구성원이 많아져서 결속력도 강화되죠. 카카티는 지금까지 13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 그건 다른 암컷들보다 3배나 많은 수입니다. 어미는 1년 이상 새끼를 돌보죠. 그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 특별히 많이 먹어야 하죠. 무리의 이익을 위해서 영양분이 풍부한 먹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이에나의 사회는 엄격한 계층 구조로 조직되어 있어서 사바나에서 번성하며 새끼를 기르고 보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어느 왕국이든 늘 불안합니다. 아무도 반항하지 않을까요? 하이에나 무리에 그런 일을 막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죠. 그 교육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새끼들은 무리의 규칙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죠. 그렇다면 하이에나들은 어떤 종류의 학교에 다닐까요? 우린 그걸 알아보러 가는 중이죠. 우린 관찰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연히 풀밭에 있는 굴을 발견했죠. 입구에 있는 건 어미가 분명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뒤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죠. 갓 태어난 새끼입니다. 어미와는 달리 검은색이죠. 생후 2주 정도가 되면 어미가 새끼를 학교에 데려갈 겁니다. 너무 엄격한 것 같은데요. 우린 학교 생활을 가까이서 관찰하러 가는 중이죠. 우린 에어스트림 무리 근처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어른 하이에나가 굴을 둘러싸고 있죠. 새끼가 나타났군요. 무리의 새끼들은 한자리에 모여 공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학교죠. 어미들도 새끼를 돌보기 위해 학교를 방문합니다. 새끼들은 어른들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약 1년간 이렇게 지내죠. 하나둘씩 방문하는 어른 하이에나들이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계 질서와 지배력이 수업의 주제죠. 수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인사의식이군요.

새끼들은 기꺼이 다리를 들어 올리죠. 이 어린 녀석은 출발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어른이 먼저 다리를 들어 올리죠. 이럴 땐 새끼가 더 서열이 높은 겁니다. 하이에나의 서열은 태어날 때 결정이 되죠. 예를 들어 어미의 서열이 열 번째라면 그 어미의 새끼는 열한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미가 다른 새끼를 낳는다면 막내가 자동으로 열한 번째가 되어 다른 형제들보다 우위에 서죠. 어미와 형제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위계를 관찰하면서 새끼들은 무리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들의 계급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각인돼 있어서 반란 행위는 드물죠. 하지만 모든 새끼가 안전한 양육을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우린 젖을 먹으려는 새끼를 발견했죠. 갑자기 새끼를 쫓아냅니다. 새끼가 울거나 가까이 다가가 봐도 소용이 없죠. 이 새끼의 어미는 며칠 전 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새끼는 다른 어미의 젖을 먹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원하죠. 뒤로 돌아가서 먹어보려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며칠째 젖을 먹지 못했죠. 응고롱고로의 하이에나는 다른 하이에나의 새끼를 받아주지 않으며 자기 새끼를 먹일 양의 젖밖에 없습니다. 어미가 없는 새끼는 생존 가능성이 없죠. 이것이 하이에나의 엄격한 사회 구조의 가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호너 씨는 종종 우두머리에게 도전하는 하이에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린 운 좋게도 에어스트림 무리에서 그런 일을 목격했죠. 이 무리의 우두머리 암컷은 15살의 말키아입니다. 21마리의 새끼를 낳고 키운 적이 있는 경험이 많은 지도자죠.

하이에나들이 먹이를 가진 사자를 발견했습니다. 남은 먹이를 원하는 거죠.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사자가 떠난 후 하이에나들이 달려들죠. 한 마리가 큰 덩어리를 가져가는군요. 우두머리인 말키할까요? 아닙니다. 말키아가 아니죠. 귀의 모양이 다릅니다. 말키아의 딸인 오라시죠. 오라시 먹는 동안 말키아가 왔습니다. 하지만 말키아는 먹잇감을 낚아채거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죠. 그 대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과도기를 목격하고 있는 거지. 여왕이 살아있는 동안 이런 변화가 나타나

일은 극히 드뭅니다. 말키아에겐 다섯 마리의 새끼가 있고 우두머리 자리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지만 최근에 막내 두 마리가 죽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음 계승자는 이 하이에나여야 하죠. 서열이 더 낮은 오라색에 새끼가 더 많아서 지도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끼를 낳는 능력에서 현재 오라색 서열이 제일 높죠. 늙어가는 말키아는 무리의 번성을 위해 딸에게 우두머리 자리를 넘겼을 겁니다. 보너 씨에 따르면 하이에나가 보통은 규칙을 지키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죠. 이제부터 새로운 여왕 오라시 이 어린 하이에나들과 협력해서 무리를 이끌 겁니다. 이곳은 탄자니아의 응고롱고로 보호구역입니다. 이 야생동물의 낙원에는 하이에나가 새끼를 위해 개발한 놀라운 교육 시스템이 있죠. 이 독특한 구조 덕분에 하이에나들은 무리 내에서 공존하고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찾아라 상상 크리에이터의 엄청난 실력자가 떴다.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빠른 스피드와 화려한 손놀림.
1: 저 아침부터 밤까지 천만 나면서 요리를 해요.
0: 놀라운 광경에 어디서든 이목집중.
2: 줄이 꼴뻑도 한데 안 꼬이고 진짜 신기하게 잘하는 거.
0: 출구 없는 요요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오늘의 주인공.
1: 요요에 관한 가면 다 재밌어요.
0: 13살 요요 고수 박승현 군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경기도 김포시. 집을 나와 바삐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한 손엔 외출 필수품 요요 장착. 와, 걷는 도중에도 손 안에선 현란한 묘기 향연이 이어집니다.
3: 밖에 있는 게 뭐예요?
0: 도착한 곳은 수학학원.
4: 비례식의 성질이 뭐예요?
3: 이렇게 놓는 걸?
0: 공부를 하는 동안 잠시 요요를 잊고 열심히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4: 맞지, 맞아요.
0: 쉬는 시간이 되자 슬쩍 수상스런 가방을 꺼냅니다. 와, 요것들은 다 뭐야?
1: 아, 만져봐도 돼?
4: 이거 해봐도 돼 한번?
0: 승현군, 소중한 요요가 다칠세라 직접 실력을 보여주려나 본데요.

0: 2년이면 짧은 거야. 원래 7, 8년, 10년씩 하는데.
1: 몇 살부터 교육을 했는데?
2: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렇게 막 하고 쉐드기처럼 막 요요를 그러는 거못 봤어요.
3: 보니까 어때, 직접 눈앞에서?
2: 보니까요? 이게 광고인지 현실인지.
4: 신기해요.
3: 뭐가 제일 신기했어?
4: 아까 그 서커스 같은 거 실뜨기 하면서 막 돌리는 거.
3: 할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들?
4: 아니, 10년 걸려도 못할 것 같은데.
5: 이쯤 되면 사람들의 관심에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요.
6: 한 번도 안 본 그냥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느낌을 보이긴 해요.
3: 그럴 땐 기분이 어때?
6: 너무 저만 보니까 약간 신경 쓰여요. 약간 부끄러워요.
5: 조금 부끄럽긴 해도 뜨거운 환호에 부응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요요와 함께 한다는 승현군. 신발장에 붙은 큼직한 거울 앞에서 퍼포먼스 체크도 하고 넓은 거실까지 점령하며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닙니다. 13살 승현이의 삶은 요요 그 자체라 할 수 있는데요. 묘기대행진의 자연스러운 종착지는 바로 승현이의 방.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 요요야? 오색 찬란한 요요들이 가방 세 개를 채우고도 모자라 서랍장 위에도 한가득입니다. 그야말로 작은 요요 박물관인데요.
3: 있는 요요가 몇 개인지 알아?
6: 대충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 50개.
3: 보면은 기분이 어때?
6: 좋죠. 봤을 때 그리고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석 같은 거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정렬되어 있는 거 보니까 깔끔해서 좋고.
5: 방학도 했겠다. 그동안에 한을 풀듯 마음껏 연습 중인 승현이. 기어코 성공하고 나서야 밥 숟가락을 뜨는데요. 이 녀석들과 함께해야 밥도 잘 넘어간답니다. 쪼르르 자리를 잡은 녀석들을 보자니 배가 절로 부릅니다.
3: 밥을 먹고 요요를 하세요. 내려놓고 밥을 드세요.
5: 혼날 걸 알면서도 손가락이 근질근질. 엄마는 그런 승현이가 못마땅한데요. 엄마도 못 말리는 요요 사랑.
7: 저희는 이제 잠을 자고 있으면 새벽 6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혼자 요요를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학교 가기 전까지 하고 학교 갔다 와서 계속 요요를 하고 잠자기 전까지. 근데 자려고 누웠다가도 뭐가 생각이 나면 다시 불을 켜고 일어나서 또 연습을 하고 이제 그때 많이 야단을 맞았죠. 불 끄고 빨리 자라고.
5: 2년 전 SNS를 통해 요요라는 신세계를 접한 승현군. 기술을 완벽하게 연마하기 전까진 손에서 요요를 놓지 않았다는데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요요 연습에 매진한 결과 작년 국내 최대 요요 대회에서 주니어 부문 1위를 거머쥔과 동시에 첫 국제대회 출전권까지 따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형, 누나들 사이에서 13살 승현군은 당당히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죠.
7: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어렸을 때 찾는 게 쉽지가 않은데 승현이는 조금 더 빨리 그걸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를 자기가 연습을 해서 그 또 성취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5: 그런데 일반적인 요요와 달리

0: 조금 독특한 모양의 요요를 연습 중인데요.
1: 이제 제 부종목인데 오프스트링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4A라는 종목이에요. 요요와 줄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술을 선보이는 그런.
0: 줄과 분리된 요요가 마치 널뛰기를 하듯 손 안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운동신경이 필요한 만큼 튕기고 받아내는 동작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데요. 멋진 기술과 실력 뒤엔 수많은 시행착오가 존재한답니다. 이때만큼은 승현군 엄마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줄이 없는 요요는 연습 과정에서 자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은 엄마와의 약속으로 무조건 낮에만 연습하기로 해 승현이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반면 쿵쿵대는 소리가 온 동네를 울리는 것만 같아 엄마 속은 다 들어가죠.
1: 여기가 아파트니까 층간 소음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마루를 찍고 그 소리 아래층에 좀 되게 미안하고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자기가 요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그 친구네 집에 올라와서 그집 마루도 찍고.
0: 죄송스럽지만 연습은 해야겠고 승현이도 괴롭긴 마찬가지랍니다.
2: 엄마가 만약에 그만해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1: 그만해라고 하면은 공부를 좀더 잘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겠죠.
0: 본격적으로 요요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승현군이 나섰습니다.
1: 요기열은 요요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하는 기술이요. 계열이요. 롤기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계열들과는 다르게 요요를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요요를 좀 줄에 쳐야 돼요.
0: 요요엔 다양한 테크닉이 존재합니다. 그중 요요를 빠르게 움직이는 롤 기술은 요요 동작을 구성하는 데 있어 기본 중의 기본.
1: 슬랙 계열은 이렇게 줄을 날려서 요요에 좀 줄을 느슨하게 날려서 요요에 거는 그런 계열. 또 롤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팽팽하게 해서 하는 계열인데 슬랙 계열은 좀 이렇게 느슨하게.
0: 줄을 느슨하게 만들어 요요를 움직이는 슬랙 기술은 방향과 줄의 모양을 창의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포인트. 줄을 던져 모양을 만드는 것이 언뜻 보면 마치 실뜨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1: 트라피즈 상태에서 이렇게 멀리 보냈다가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요요의 점프 그런 기술 이런 거.
2: 방향은 상관없고.
1: 네, 방향은 뭐 일로 해도 되고 뭐 일로 해도 되고 일로 해도 되고.
0: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발사하듯 요요를 튕겨내는 합 기술은 쉽게 말해 요요를 튕기는 점프 기술.
1: 혹은 이제 슬랙처럼 요요를 날려서 줄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 거는 건데 완전 이렇게 느슨하진 않고 팽팽한 느슨의 중간 그 정도로만 해서 손을 돌려서 네, 손가락에 요요가 걸게끔 하는 그런 계열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거는 게 훅인데 타이밍이 중요해요. 올라와서 손을 한 바퀴 돌리고 떨어질 때 그때 걸어야지 딱 완벽하게 돼요.
0: 떨어지는 요요에 순식간에 줄을 걸어야 하는 훅은 난이도 최상 기술 중 하나입니다. 보통 연습으로는 흉내도 어렵다는데요.
1: 기술은 이제 이게 트라피즈라는 기술인데 이 상태에서 검지와 엄지 또는 중지와 엄지로 이용해서 그 사이에

0: 넣는 기술이에요.
1: 약간 젓가락 모양?
0: 꼭 이 모양이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도 되고, 이런 모양이 나와도 찹이에요. 그냥 이 사이에만 넣으면 찹이에요.
2: 게다가 종목과 기술에 따라 사용하는 요요도 제각각. 요요의 매력 정말 끝이 없습니다.
3: 요요를 잘하려면 승현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조건들, 능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일단 순간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랑 일단은 몸 치면 안 되고 생각과 몸이 동시에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 요요에 대한 열정만큼 관리도 철저한 승현군. 익숙하게 요요를 분해하더니 작은 부품을 오일에 넣고 흔듭니다.
0: 베어링 시작하는 거예요.
3: 베어링?
0: 네.
3: 베어링이 어떤 거예요?
0: 요요가 돌아가게끔 하게끔 해주는 그런 기구?
3: 지금 너 손에 있는 그게 베어링이야?
0: 네, 이게 베어링이에요. 수시로 해줄 필요는 없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좋아요.
3: 그러면 어떻게 좋아요? 더 잘 돼?
0: 그냥 소리도 잘 안 나고 유효가 이제 올라오게끔 해주는 걸 억제시켜가지고 이렇게 말려요. 말려서 오일이 다 제거될 때까지, 날아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를 누른 상태에서 돌려가면서 하면은 좀 수평이 잘 맞아요. 약간 수평을 안 맞춰서 하면은 요요가 고장날 수 있어요. 나사산이라는 게 갈려버려가지고 삐뚤어서 잠그면은 바로 이렇게 했을 때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고장난 거예요. 아까보다는 소리가 좀 더 줄었고, 베어링 느낌도 뭔가 좀 더 좋아졌어요.
2: 승현이의 손길을 거친 후 마치 새 것처럼 부드럽게 돌아가는 요요. 이렇듯 작은 요요 하나도 보물처럼 소중히 대하고 있죠. 늘 그렇듯 오늘 밤에도 이어지는 승현이의 요요 라이프.
4: 이게 좋은데? 5천명이
2: 덕분에 엄마는 텔레비전도 마음 편히 못 보는 상황. 다음 날.
0: 안 된다고.
2: 승현이의 집이 시끌벅적합니다. 요요를 배우기 위해 친구들이 놀러 온 건데요.
0: 너 먼저 해보자.
2: 수업에 앞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0: 가장 자신 있는 거.
3: 가장 자신 있는 거.
0: 하나밖에 없겠지? 오케이.
2: 실력을 보니 답이 딱 나옵니다.
0: 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아니까 내가 지도를 맞춰줄 거고, 너는 딱 배워야 할 기술이 있어. 옆으로 내려. 그 다음에 손가락, 엄지손가락 돼.
2: 눈높이에 딱 맞는 맞춤 강좌.
0: 하면서
2: 하라는 대로 따라 하다 보니 초보 친구도 얼추 가닥이 잡힙니다.
0: 그렇지. 떴을 때 요요를 손 대봐. 손 이렇게 해줘.
5: 아니, 손을 이렇게 벌려야 돼.
0: 이렇게 했을 때 줄이 좀 짧게 잡혀야 되고, 이쯤에 걸려주면 이게 트라피즈야. 그리고 풀 때는 이렇게 풀고 그냥 강지턴 하면 되고.
5: 그냥 팔 벌려.
0: 그리고 트라피즈 한번 걸어. 좀 짧게 해야 돼. 아, 아깝다. 걸린 상태라고 치면은 다시 풀르고 강지턴 올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 트라피즈 하지 말고 그냥 만들어봐 한 번. 그 다음에 이 윗줄 있지? 한번 치고 내려. 미키사이드 콤보 하듯이.
2: 그런데 승현이가 다른 친구를 봐주는 사이 금세 헤매기 시작합니다.
4: 그리고 요요를 점프시켜서 손을 바꿔. 아이씨, 다시 바꿔야 돼. 그걸 좀, 그게 좀 어려워. 너도.
2: 급기야 빠른 속도로 흥미를 잃고 마는데요.

0: 승현이 방을 둘러보더니 어? 요요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 보일세라 꼼꼼하게 요요를 숨기는 친구. 보물들이 사라진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수상한 기운에 감지한 승현이가 방을 살핍니다.
1: 아, 왜 요요를 다?
2: 아니, 허옥이 다 숨겨놨네, 뭐 요요를.
1: 그냥 포세스 갖고 오면 안 돼?
3: 야, 내가 다 숨겨놨어.
0: 요요 과다 정보에 급격히 피로해진 친구가 벌인 귀여운 해프닝. 승현이 반응을 보니 늘상 있는 일인가 봅니다.
4: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렇고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승현이는 계속 요요 막 한 개 두 개씩 갖고 와가지고 저희 집 마룻바닥도 막 찍고 그러면서 요요 막 계속 해요. 요요 중독자예요, 진짜. 얘랑 어울리면 요요를 해야 돼.
2: 저 친구들이 요요의 실력 좀 더 붙으면은, 그래도 요요의 관심사나 실력을 좀 더 붙으면은 기술 공유도 같이 하고 저랑 같은 취미가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소통도 되고.
0: 친구들이 승현이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까요? 다음 날 승현군이 엄마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한 손엔 요요 장착. 현란한 기술을 뽐내며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안부를 물을 새도 없이 승현군의 눈에 들어오는 건 친구의 신상 요요.
2: 다 돼. 써볼래?
0: 반가움을 요요로 표현하는 그들만의 인사법인가 봅니다. 이곳은 국내 유일한 요요인들의 성지. 요요 제작부터 판매, 강습까지 하는 요요 클럽인데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승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죠.
2: 어떻게 알았습니까?
0: 기술을 전수 중인 이 친구는 승현이 못지않은 동갑내기 실력자. 이곳에서 만난 절친인데요.
2: 그때 여기서 그냥 바로 돌려가지고 걸면 돼.
3: 안 될 것 같은데?
0: 흘러가는 1분 1초가 아까워 두 친구 기술 공유에 열을 올립니다.
2: 좀 빨리 해야 돼. 위로 갈 때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면 떨어져 버렸어.
0: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네요.
2: 와 됐다. 이현아 원핸드로 넘어갈까? 원핸드?
0: 이번엔 승현이의 주특기인 원핸드 기술을 친구에게 알려줄 차례.
2: 줄 좀 짧게 만들어. 이게 그래야 돼. 그래서 이걸 놓으면서 슬릭 걸어야 돼. 이게.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보는데 볼 때마다 하는 기술들이 다 새롭고 새롭게 볼 때마다 실력이 늘어있는 것 같아요.
4: 원래는 기술 공유 같은 걸 제가 좀 안 해가지고 잘.
2: 넌 잘 안 해?
4: 네.
2: 왜?
4: 알면은 저만의 기술 힘들게 막 한 달 정도 터득해서 한 건데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한테만 알려줘요.
0: 진짜 친한 두 사람이 기술을 공유하는 그때
4: 친한 거는
0: 승현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사람.
4: 야, 저거 못하는데.
0: 바로 넘사벽 요요 기술자로 유명한 한민섭 선수가 찾아왔습니다. 요요의 추를 달아 움직이는 5A 종목에 손꼽히는 선수. 요요 콘텐츠 강좌부터 설계까지 다재다능한 요요 크리에이터죠.
5: 요거는 이제 클리커라는 시스템이고요. 요게 이제 선수들을 채점을 할 때.

0: 사용을 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놀이동산에서 쓰는 개수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점수가 들어가는 기술을 보여주면은 플러스 점수, 반대로 실수로 하면은 마이너스 점수 이렇게 들어가서 점수가 합산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승현이의 기술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제가 또 알아보려고 개수기를 들어봤습니다.
1: 승현군의 실력 검증 시간. 선배 앞에서 긴장할 모습도 없이 침착하게 기술을 구사합니다. 예리하게 반짝이는 한민섭 선수의 눈. 두 손의 클리커는 조용히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요. 과연 승현군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0: 지금 보시면은 친구가 점수가 37점에 감점이 0점이 나왔어요. 네, 감점 없이 정말 너무 잘해줬는데요. 승현이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이 승현이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대에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평상시 연습할 때도 그렇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승현이가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된 유효 선수가 되려면은 승현이만의 기술들을 조금 만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데요. 본인 선수 스스로가 이제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그 오리지널리티에 해당하는 점수가 굉장히 올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거나 아니면은 승현이 스스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 본인의 기술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미션을 하나 줄 건데 어떤 미션을 줄 거냐면은 승현이가 승현이 스타일의 기술을 한 가지 만들어 볼 거야. 선생님이랑 같이 그날 이제 클립을 촬영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승현이가 직접 만들어온 기술을 그 클립 때 꼭 써야 돼. 알겠지?
2: 네.
0: 약속. 만들어오기. 알겠지? 하나 둘 셋.
3: 파이팅!
1: 며칠 후 다시 만난 승현군이 연습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전보다 실력이 더 좋아진 것 같죠? 나만의 고유한 기술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오직 연습만으로 가득 채운 시간. 이제 모든 준비는 끝!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2: 네.
1: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히 기술을 선보이는 승현이.
2: 여기 원래 점프에서 이렇게 돼.
0: 마지막에 마무리가 조금 뒤 옆으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조금만 빨리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1: 과연 미션 결과는 어떨까요?
4: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고요. 승현이가 이제 저는 조금 약간 기존에 하던 플레이어들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변형을 해왔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자기 스타일로 소화를 시켜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1: 설렘 반, 긴장 반. 드디어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승현군의 마법 같은 요요 퍼포먼스. 잠시 감상해볼까요?

현란한 동작 안에 살아있는 숙연이 표 디테일. 리듬에 맞게 변하는 다양한 표정은 요요의 매력을 한층 더 살려줍니다.

0: 거기에 흐트러짐 없는 마무리까지. 승연아 정말 잘했어.
1: 유유를 이제 한국 선배한테 많이 알려주고 유유에 대해서 편견을, 장난감이라는 편견? 약간 애들만 꼭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좀 깨주게 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0: 승현이의 멋진 꿈.

0: 찾아라 상상 크리에이터가 응원할게요.
1: 잘 봐. 헬리콥터는 트라피지를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위로 먼저 돌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다이스가 옆으로 빗겨나갔을 때 얘를 한 바퀴 몸 안에서 하나 둘 하면 동시에 나와. 해볼 수 있겠어? 아, 한 번에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

0: 어, 그러네. 우와, 하나 둘씩 우와. 하나 둘씩 열린다.
1: 야 잠깐만 여기 가서 가고 있어.
2: 배고파. 아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1인이시니까 네. 1인당 라면 하나씩. 네. 1인당 라면 하나씩.
1: 와! 오, 나이스.
2: 와!
1: 오, 나이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오, 정말 감사합니다.
2: 아, 진짜요? 어, 그러면 우리 잡아온 거 미니게랑 조개랑 있으니까 우리 이거 넣어서 해물라면 먹으면 되겠다.
3: 네, 좋다. 해물라면. 오늘 저녁 메뉴는 해물라면.
2: 해물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라면.
2: 오, 와우.
4: 팩트.
1: 와.
3: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2: 만족할 수 있어.
3: 생각해보니까 우리 물이 없어. 우리 물이 없어.
2: 아까 그거 다 먹었어?
3: 다 먹었어.
5: 아까 조개 만드는 데 썼어요.
3: 그러면 잠시만.
2: 이거 어떻게 부셔 먹어야 돼?
3: 아, 그냥 이렇게 부셔서?
1: 물을 생각할 것 같은데.
5: 라면 땅이야, 라면.
0: 물이 없으니까 증류 좀 해야지. 네. 증류를 한 방법으로 식수를 좀 구해야 되거든요.
3: 네.
2: 증류요? 이번에는 물이야.

0: 증류.
1: 근데
2: 라면 스프 안 넣어도 짜겠다.
1: 근데 증류가 빨리 안 되잖아.
0: 빨리 안 되기도 하고 엄청 조금 모여요. 그걸로 라면 못 끓일 텐데. 어떡하지?
1: 그래도 하긴
2: 시도라도 해야 돼. 해봐야겠다.
1: 해봅시다. 모래만 안 들어갈게.
2: 됐다잉. 자.
0: 됐다. 일단 끓여야 돼요. 끓이고 일단은 얘를 가운데 담그고
1: 올려놓기만 하면 돼, 이렇게?
0: 네.
2: 아, 이거 안 타야 되는데.
0: 그니까, 야. 수증기가 맺히나?
3: 오, 맺혀.
0: 네. 이거 좀 더 무거운 걸로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1: 저 조개 하나만 꺼내가지고.
0: 아, 할까요?

0: 있나?
1: 아, 이거 영 아닌데.
0: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방법 없어? 이거 말고 뭐 없나?
1: 그러면은 뚜껑 어? 잠시만. 뚜껑 이거 분해시켜 볼게요, 잠시만.
0: 분해 같아?
1: 네. 그러면은 얘로 저거 빼고 네. 얘로 막아버리면은 수증기가 여기로만 나오잖아요. 페트병에다가 구멍 뚫어서
2: 오.
1: 오! 뚫렸다, 뚫렸다. 오, 오 뚫렸다, 뚫렸다, 뚫렸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0: 이게 많이
1: 오케이. 이걸로 이렇게 막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2: 어, 수증기 올라온다.
1: 그지? 이러면은 안에 보이잖아요.
0: 아, 얘가 이쪽 이 구멍에서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쪽 구멍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1: 그걸로, 그렇게 해서 뚜껑 쪽을 딱 잡고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2: 어, 몇 방울 생겼다.
1: 그지? 지금 조금씩 맺히고 있어요. 물론 속도가 느리지만.
0: 오! 그러네?
1: 얘네가 충분히 많아져야 이제 흘러서 아래로 내려갈 텐데.
0: 근데 확실히 딱 맺히는 게 보인다.
2: 라면 빨리 먹고 싶다.
0: 아이고 진짜. 아니 몰라 그래. 거의 반 울상에 눈물이 고인 걸 내가 지금 괜찮았고
2: 라면 하나는 다 같이 부셔먹고 두 개만 끓일까요?
1: 그러면은 하나 가져와.
0: 어? 언니 지금 오늘 본 것 중에 지금 가장 행복해 보이는 표정인데.
1: 그러게 오늘 중에 가장 밝은 표정
0: 같다. 가장 나왔다. 행복해 보이고 가장 설레고 기대되고
2: 이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1: 어.

0: 부끄러웠고 공부 내가 많이 했다.
1: 근데 물이
2: 지금
1: 고얘기는
0: 고 아니 15분째인가? 15분째인데
2: 어?
0: 어 안 들어
2: 그래도 이 정도 와
3: 모이긴 모였네
2: 오
0: 근데 모이긴 모이는데 이게 이거 이걸 다 채우려면 한 10시간 걸린단 말이지
4: 이건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0: 그래
4: 아닌 것 같습니다
0: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가?

0: 내일 아침
1: 제가
2: 오늘 지금 자요.
1: 자료 조사를 그 막 좀 했었다 했잖아요. 증류 말고도 물 깨끗하게 얻는 법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구라고.
0: 사구?
1: 사구라고 모래 언덕을 사구라고 하거든요. 여기 모래 많잖아요. 그래서 모래 언덕이 생겨가지고 그 바닷물이 고이면은 그 모래 때문에 약간 막 걸러지면서 좀 덜 짠 물이 되는데요.

0: 당장 가자.
1: 이거 뭔가
0: 그거 같은데?
1: 공부 체험.
2: 그러니까
1: 진짜

0: 들어갔잖아요.
1: 어, 그러네.
0: 이렇게 모래 언덕에 가려져 있으면서 해수면보다 높이가 낮거나 이제 같은 그런 데에는 깨끗한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거든요.
2: 자, 여기

0: 진짜 다양한 경험한다. 이쯤에 한번 봐봐요. 네.
1: 여기 쑥,
0: 그죠.
2: 물 보였다.
0: 와, 신기하다.
1: 지금 이게 물이 있으니까 모래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0: 오, 진짜 많다. 이 정도면 진짜 많은데?
1: 우와.
0: 그럼 지금.
1: 우와. 좀. 자.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0: 네. 기다려.
1: 제가 좀 기다렸다가 물 고이면은 저거 다 채울 것 같은데? 오, 되게 많다.
0: 네. 진짜 많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 그래. 어차피 이거를 끓이면 되는 거잖아.
0: 네. 맞아요.
1: 제발 이번에는 진짜 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물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0: 제발.
1: 우리 빨리 이거 빨리 해가지고 걸러가지고 먹자.
0: 이거 일단 걸러야 되죠? 걸러야 되니까 걸음 정리로 한 두 번 정도 걸으면 될 것 같아요.
3: 이렇게 했네요.
0: 과연?
1: 좀 걸리는구나.
0: 계속 차게 부어놔도 될 것 같은데?
1: 그래. 이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무인도여서 되게 많은 것을 느끼고 교훈을 얻어가는 것 같아. 형님 찍어 먹어볼게. 어때요? 바닷 맛이에요? 바닷 맛이에요?
4: 안짜?
1: 안짜.
0: 나도.
1: 이렇게.
0: 오, 진짜다.
1: 그치? 아예 안 짜지.
0: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사구에 있는 물은 안 짜네.
1: 응. 짠!
2: 아예 안 나요.
1: 오, 신기하다.
0: 와, 대박이다.
1: 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 상태에서 아예 끓이면은 완전
2: 맹물.
0: 실제로 그 야생에서 살아남는 분들은 이렇게 두 번 정도 걸러서 끓여서 바로 먹으신대요.
1: 아, 이제 진짜 먹을 수 있겠다.
0: 아, 드디어.
1: 와, 진짜. 우리 이거 여기 온 지 몇 시간 만에.
3: 두 끼.
0: 딱 12시간 만에. 라면 스폰지 알지? 네.
1: 나머지는 좀 더 끓여놔. 이제 뭔가 됐지 않았을까? 우와 대박.
2: 이것도.
0: 오, 면 잘 익었다.
1: 잘 먹겠습니다.
0: 행복했습니다.
2: 행복하다.
1: 아, 김치 딱 있습니다.

0: 맛있어요?
1: 맛있어.
2: 먹어봐, 먹어봐.
1: 딱 꽃게 맛이다. 꽃게 맛. 그냥.
3: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로. 웬만한 뷔페보다 맛있었어요, 저 진짜로.
1: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네.
2: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와, 무인도에 와서 두 번째
4: 식사까지.
2: 네. 와, 성공했습니다. 짠! 클리어, 클리어.
4: 라면.
2: 너무 맛있었어요.
4: 네, 맛있었어요.
5: 네, 진짜.
2: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내일 마지막 이제 네. 새끼째 거를 이제 성공만 하면 되는데 네. 오늘보다 더 맛있는 걸 먹읍시다, 우리.
3: 네.
2: 그럼 이제 자요. 잡실까?
3: 네, 잡실까?
2: 잡실까?
3: 자요. 네, 이제 자요. 안녕히 계세요.
2: 안녕.

0: 아, 오, 되게 많이 구웠다. 오,
1: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0: 그러면 바로. 오! 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어.

0: 근데 여기 주위 식물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쪽 뭔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칡넝쿨이네요. 따가지고 그 채소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주위에 뭐 막 산 올라가서 열매 같은 것도 딸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아침은 그렇게 먹어도 되겠는데?
1: 아, 우와, 많이 폈네.
2: 왔어요, 왔어요.
1: 우와, 고생했어, 고생했어.
2: 너무 무섭다.
1: 어떻게 많이 고여 있었어?
2: 네, 많이 고여 있었어요.
1: 진짜.
3: 근데 물이 어제보다 많다.
4: 그러니까.
1: 우리 이제 마지막 아침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3: 마지막 음식이에요?
1: 재료를 구하러 가야 돼요.
0: 그 오다가 칡 봤거든요, 칡.
1: 칡?
0: 칡넝쿨. 그거 따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 쪽에 뭐 열매 먹을 거 있나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1: 그래, 가자.
0: 네.
1: 칡 많아?
0: 네, 진짜 많아요.
1: 아, 진짜?
3: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1: 산, 딸기 막 이런 거 있어. 어? 저 꽃인가? 저 빨간가?
0: 선아, 산딸기 아니야? 저거 혹시?
1: 맞아!
3: 아, 저기 있다.
1: 오, 우와, 맞아, 대박. 맞아.
3: 하나 있는 거예요?
1: 따줘.
0: 한번 따볼까?
1: 우와.
0: 오, 하나가 아니었어. 두 개나 우와. 있네.
3: 두 개다.
0: 왠지.
1: 오디 막 이런 것도 있나?
0: 아니,
1: 오디?
0: 산딸기일 뿐인데. 오!
3: 산딸기 맞아요?
0: 맞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예쁘다.
3: 맛있겠다. 아, 근데 되게, 어, 진짜 되게 맛있겠다.
1: 되게 달 것 같아.
0: 되게 커요.
1: 가자. 또 딴 데 가보자. 뭐야, 이거 딸기인가?
0: 딸기인가? 보자.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어?
3: 토마토, 방울토마토.
0: 아, 이거 그거다. 저 이거 도감에서 봤는데, 해당화 열매, 해당화 열매.
1: 해당화?
0: 예. 네.
1: 가시가 있어.
3: 나뭇가지. 되게 많다.
1: 코너 들어갔다. 우리 어제 물 풀어 가면서 봤던 그게 칡?
0: 네, 이게 다 칡이래요.
1: 아, 이게?
0: 오. 여기 지금 이게, 이 보라색 꽃이 좋은... 칡꽃이네.
1: 그러네. 오, 이쁘다.
3: 냄새 좋은 냄새 나요.
0: 근데 약간 좀.
1: 아, 딱 씹자마자 그 짤짝 단
0: 그죠 단 맛이 딱 나오죠. 이걸로 차를 끓여 먹는 것 같아요.
1: 오, 괜찮은 것 같아. 꽃이
3: 근데 이 정도만 있으면 딱 저희 먹을 거 되지 않을까요?
1: 꽃향
0: 괜찮은 것 같아.
1: 좋아.
0: 이제 또 뭐가 있으려나.
1: 둥글레를 캐야 되니까 둥글레가 있는데 찾아보자.
3: 그냥 숲이다 진짜.
1: 근데 원래 둥글레가 이런 쪽에 있어. 여기가 좀 올라가기 좀 편한 것 같아.
0: 여기 좀 조심해야겠다.
1: 자. 하. 그거.
0: 여기 있다.
3: 아, 이거예요?
1: 파자 파자. 우와, 여기 안에 꽉 찬 것 같아.
3: 엄청 크다 이게.
0: 대박이다.
1: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오! 나왔어, 나왔어. 와, 잠깐만.
3: 됐다.
1: 잠깐만, 됐어. 우와. 우와, 대박. 이렇게 커, 원래 둥글레가?
3: 와, 진짜 크다.
1: 우와. 가자, 가자. 이거랑 꽃을 넣어가지고 차를 이제 좀. 끓여 먹어봅시다.
3: 네.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되잖아요, 그죠?
1: 아, 그리고 아까 우리 둥글레 이렇게 캤잖아. 이 둥글레를 칼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자. 이거 먹으면 맛있을... 그냥 먹을 수 있어, 이거. 자.
0: 되게
1: 더덕 같다, 더덕.
0: 그러게요. 이게 생긴 것만 보면 약간 산미처럼 쓴맛이 날 것 같이 생겼는데 그냥 그런 맛이 없고 아삭아삭한 맛만 있는 느낌?
3: 무 같아요, 무.
0: 맞아, 맞아. 아까 두 분은 해당화 열매를 안 드셔보셨으니까 제가 한번 줄게요. 네, 해당화 일단 위아래를 다 뽑아주시고.
1: 네. 여기 끝에?
0: 네. 네.
3: 냄새 진짜 좋아요. 방향제 같아요. 오.
4: 그다음에 이 씨를 다 손으로 파낸 다음에 이제 빨간 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1: 어? 자두 같다.
4: 그죠, 그죠, 그죠. 그
1: 복숭아, 전도 복숭아 같은 맛이야. 아.
4: 맞아, 맞아. 약간 오. 그런 이유로 약간 새콤한, 맛있다. 새콤한 맛이.
1: 맛있어.
3: 맛있다, 맛있다.
1: 색깔이 예술이야.
4: 녹차 같다, 진짜. 그럼 이거는 둥글레 칡찬가? 둥글레 칡찬. 오, 그 약간 뭔가 허브티처럼. 허브티.

0: 사각형. 오늘 영종이는 우리 여기 무인도 와가지고 어땠습니까?
1: 실제로 이렇게 뭐 따먹거나 낚시하거나 이런 게 경험이 거의 전무후무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직접 해본 게 너무 좋았어요.
0: 흔치 않은 뭔가 이제 경험들이니까. 네,
1: 저는 좀 낚시 같은 것도 되게 배워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직접 해봐가지고 괜찮았습니다.
0: 언니는 어땠어요?
2: 사실은 제가 가방에 뭘 숨겨왔거든요, 먹을 거를. 근데 진짜 먹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0: 오, 진짜?
2: 네.
0: 아, 진짜?
2: 그래서 여기서 막 해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오. 굉장히 풍족하게 먹어서.
0: 풍족했어? 네. 풍족했는데 자꾸 눈물, 자꾸 왜 눈물이 고이는 거야, 얘기를 하면.
2: 연기 때문에.
0: 형은 뭔가 뭐 연습도 하고 막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뭔가 한적한데 이렇게

0: 우우니까 아 이렇게 뭔가 그 묵은 스트레스가 이렇게 풀리는 느낌? 뭔가 이렇게 힐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할 수 있었던 뭔가
1: 맞아, 1박 2일 여행은 진짜 처음
0: 여행이었으니까 되게 뭔가 소중한 추억이 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SNS 영상을 또 이제 찍고 마무리합시다. 네, 저희 삼돌이가 이제 이렇게 무인도에 와서 곽 새끼를 성공했습니다.
1: 와우.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은 아래에 있는 저희 그 주소로 들어오셔서 영상 보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2: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0: 그러면 우리 인사할까요?
1: 네.
0: 자, 사연스타 큐!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뭔가 별똥별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 딱 소원이. 형이 그러면은 자장가 불러줄게. 자.
1: 저 진짜 잘 거예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

0: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들에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또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빨아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자.
1: 어? 이게 뭡니까?
0: 꿀입니다. 보통 꿀이 아니라 스칸디아 반도에서 천년에 한 번 피어나는 사탕꽃에서 벌들이 채취해낸 스칸디아 사탕 벌꿀이죠.
1: 아니, 이 귀한 걸 왜 저한테?
0: 안전을 지켜주시는 곰철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받아주세요.
1: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0: 예예. 그럼 이만.
2: 어? 이게 뭐예요?
1: 어허, 조심! 어? 뭐? 이건 스칸디아 반도에서 천년에 한 번 피어나는 사탕꽃에서 벌들이 채취해낸 스칸디아 사탕 벌꿀이다.
2: 아, 꿀.
1: 아꼈다가 곰시멜로 만들 때 써야겠어. 이 꿀 절대 먹지 마라. 알겠나?
2: 네, 알겠습니다.
1: 못 믿겠다, 곰초이. 그래, 금고. 꿀을 숨겨둘 금고가 필요해. 어디 좀 다녀오겠다.
2: 네, 철수님. 다녀오세요. 어떤 꿀이길래? 냄새만 맡아볼까?

0: 곰초이, 이 꿀 절대 먹지 마라. 알겠나?
1: 어떡해. 다 전화를. 곰총령님.
2: 곰초이, 무슨 일인가요?
1: 뭐 좀 여쭤볼게요. 제 친구가요. 아빠가 엄청 아끼는 걸 다 먹어버렸다는데. 괜찮을까요?
2: 그럼요. 아빠는 이해하실 겁니다.
1: 그렇겠죠?
2: 예. 그게 스칸디아 사탕 벌꿀만 아니라면요.
1: 그게 스칸디아 사탕 벌꿀이면요?
2: 그럼 그 친구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지도요. 근데 그 친구가 스칸디아 사탕벌꿀을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여보세요?

살아버리면 사람으로 변신하는 게 낫겠지? 나 가자.

0: 떠납니다.
1: 반갑은 조수.
0: 함께했던 추억들 영원히 간직할게요.
1: 걱정 말고 누워 있어요.
2: 감사해요.
0: 안녕.
2: 저를 구해주셔서요.
1: 곰초이. 곰초이.
3: 나 벌써 철수님 그리운가 봐.
1: 곰초이.
3: 벌써 철수님 목소리가.
1: 곰초이.
3: 응?
1: 아. 어? 뭐야? 왜 저래? 그나저나 금고 파는 곳이 이렇게 없다니.
2: 아,
4: 왜 이렇게 놀라?
2: 철수님인 줄 알고.
4: 멈췄어? 왜?
2: 그러니까 너 꿀잼의 핫초코 가게를 떠난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꿀 갖다 줄까?
4: 아니? 그럼 그냥 꿀이 아니야. 스컨디. 아무튼 무슨 벌꿀이라고.
2: 아! 나 벌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아.
4: 어디?
2: 저기.
4: 저게 뭐야? 벌집. 벌들이 벌집에 꿀을 모아놓은 거잖아.
2: 그래서 저걸 나보고 가져가라고?
4: 응. 그러면 곰철수도 널 용서하지 않을까?
2: 철수님은 용서할지 몰라도 벌들이 우리 용서하지 않을 텐데.
4: 일단 벌들을 다 쫓아내자.
2: 그러다 벌에 쏘이면.
4: 에이, 안 쏘이게 해야지.
2: 이건 벌주한테 너무 미안한데.
4: 하지 말까?
2: 잘 쏴. 한 방에.
4: 알았어.
2: 준비.
4: 발사.
2: 응? 못 맞췄다.
4: 아이, 멀어서 그래. 좀만 더 가까이. 다시. 발사.
2: 에이, 또 못 맞췄어.
4: 아, 좋아.
1: 대체 금고는 어디서 파는 거야? 어? 네, 곰통령님. 네? 그럼...

0: 너무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1: 이래야 맞추지. 벌들아 미안. 발사!

0: 알았다. 결제는 못 가져가겠다.
1: 그러게, 너 어떡하냐?
2: 그냥 경찰서한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어때?
0: 사실대로?
3: 알겠습니다, 곰통령님. 아쉽군.

0: 녀석, 벌에 쏘였군. 기다려라, 곰초이.
1: 실컷 울어, 실컷.
2: 내가 안 지러워.
3: 어, 긁어.
0: 안 돼!
4: 안 돼!
2: 어? 철수님?
0: 네. 벌에 쏘였을 땐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일단 벌침부터 빼자. 까만 점처럼 보이는 게 벌침이다. 벌침은 신용카드 같은 얇고 평평한 물체로 살살 긁어내야 하지. 자, 이제 벌에 쏘인 곳을 물과 비누로 씻어내면 된다.
3: 화장실 가서 씻고 오자. 그래.
0: 혹시 모르니 병원에 다녀오는 게 좋겠군. 그래도 알레르기 반응은 없어서 다행이다.
2: 그러게요. 괜히 벌집 건드렸다.
0: 너? 벌집?
2: 그게... 이거 제가 다 먹어서 그래서 꿀을 구해오려다가...
0: 괜찮다.
2: 괜찮다고요?
0: 꿀 때문에 벌집을 건드리다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도록.
2: 줄스님, 감사해요. 줄스님, 용서해 주셔서요.
0: 네, 곰통령님.
5: 철수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꿀, 스칸디아 사탕벌 꿀이 아니라네요.
0: 네? 그럼...
5: 아이고, 스칸디아 맹탕벌 꿀이랍니다. 한마디로 좋은 꿀이 아닌 거죠. 어쩐지 싸더라. 제가 잘못 알고 그만.
0: 괜찮습니다, 곰통령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스칸디아 사탕벌 꿀 꼭 먹어보고 싶군.
2: 철수님, 저도 철수님처럼 마음이 덩그런 곰돌이가 될 거예요. 철수님.
5: 안녕하세요, 곰통령입니다. 저분들 산에 가려고 준비 중인데요. 하하, 향수도 뿌리고, 오, 또 달콤한 과일도 준비하죠. 자, 이렇게 산에 가는데 강렬한 향

향수 냄새, 달콤한 과일 냄새를 맡은 볼이 달려듭니다. 아유, 벌을 쫓으려고 하지만 저런, 벌에 쏘였어요. 자, 벌에 쏘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으로 빼도 될까요? 아니요, 잘못하면 독이 더 많이 퍼질 수도 있어요. 벌침을 뺄 때는 신용카드처럼 얇고 평평한 물건으로 벌침을 밀어내듯 살살 긁어주세요. 벌침이 빠졌으면 다음은 비누와 물로 상처 부위를 살살 씻어주시고 얼음팩을 올려 붓기를 가라앉히면 더 좋겠죠? 자, 모두 벌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세요. 이 방송은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곰돌이 협회가 함께합니다. 곰곰!

0: 댕구 엉덩이가 의자에 낀 이유는?
1: 요원협회에서 요원의 날 기념으로 선물을 보냈대.
2: 맞아. 선물은 이거야. 요원용 스카프.
3: 와.
2: 너희들 스카프도 그 상자 안에 있어.
1: 와.
0: 와. 야하. 좁아도 너무 춥다.
1: 넓어도 너무나 따.
0: 이렇게 좁은 건 토토한테나 딱이겠어.
1: 이렇게 넓은 건 곰끼한테나 딱이겠어.
0: 구조 요청이야.
1: 어?
2: 무슨 일이지?
0: 이 친구 댕구잖아.
1: 댕구?
4: 도와줘요, 도와줘요, 곰기 요원.
0: 알았어, 댕구.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라칸다이 차!
5: 그래! 네, 곰기 파이팅! 수고!
1: 와! 곰기 요원이다, 곰기 요원!
0: 그래, 그래! 나야, 댕구! 아, 그런데 댕구! 무슨 일이야? 혹시 누가 널 괴롭혀?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1: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의자가 날 괴롭혀.
0: 이 의자?
1: 나 좀 이 의자에서 꺼내줘. 의자에 엉덩이가 꽉 껴서 에차, 에차 안 빠져.
0: 어우, 철어. 댕구 내 손을 잡아.
2: 그러니까 댕구 엉덩이에 비해 의자가 너무 좁아서 엉덩이가 의자에 꽉 끼었나 봐.
1: 그러게.
0: 안 되겠군.

0: 그런가 탱구야, 평소에도 이렇게 의자에 엉덩이가 자주 끼는 거야?
1: 응, 엄청 엄청 많아. 의자에 엉덩이가 꽉 껴서 안 빠질 때도 있고, 어떨 땐 의자가 너무 좁아서 기우뚝 기우뚝 하다가 빵 하고 넘어질 때도 많아. 이게 다 이 의자보다 내 엉덩이가 훨씬 더 넓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0: 아, 근데 엉덩이가 의자에 끼고 의자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다 다칠 수도 있잖아.
1: 어? 어, 그건 그렇지.
0: 걱정 마, 탱구. 네 엉덩이가 끼지 않는 편안한 의자, 이 곰기가 찾아줄게.
1: 어? 정말? 곰기, 진짜 그런 의자가 있어?
0: 차하! 그럼 당연하지! 아, 과연 그런 의자가 정말 있을까? 탱구의 엉덩이가 끼지 않는 편안한 의자 어디서 찾아야 하지? 어우, 나도 모르겠어. 도와줘! 요원들!
2: 알았어, 곰기!
3: 잠깐만 기다려!
2: 자, 요원들! 우리가 곰기를 도와주자!
3: 그래! 댕구 엉덩이가 의자에 끼지 않으려면 어떤 의자를 구해야 할까?
4: 책상?
5: 책상! 댕구 엉덩이는 사람들보다 좀 크니까 통나무로 만든 그런 큰 의자.
3: 아하! 그러니까 댕구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를 구해야 한단 말이지?
6: 응!
2: 중요한 건 의자의 넓이야.
3: 그렇다면 의자가 댕구 엉덩이보다 더 넓어야 할까? 더 좁아야 할까?
7: 넓어야 돼.
3: 오! 자, 들었지, 공기원?
2: 댕구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를 찾으면 돼.
0: 아하! 댕구의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라면 댕구의 엉덩이가 끼지 않겠군! 고맙다, 요원들! 차!
3: 그래서 곰기는 댕구의 엉덩이 넓이를 정확히 알아낸 후 의자를 사러 가구점에 갔지!
0: 댕구의 엉덩이가 이만하니까 이보다 더 넓은 의자를 찾으면 돼! 어디 보자. 이 의자는 댕구의 엉덩이보다 더 좁고, 이 의자보단 댕구의 엉덩이가 더 넓어. 뭐가 더 넓은지 직접 대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 의자도 댕구의 엉덩이보다 더 좁아! 야차! 아, 댕구의 엉덩이가 이 의자보다 더 넓어! 아, 이럴 수가. 댕구의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는 정녕 없단 말입니까?
8: 네, 없습니다.
0: 아, 너무해요. 아, 그래. 아, 댕구의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 이 곰기가 직접 만들면 되지.
1: 우와, 우와, 진짜 대단하다. 곰기, 네가 진짜 이걸 직접 만든 거야?
0: 차하, 그럼 당연하지. 자, 이 부분을 네 엉덩이보다 더 넓게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댕구 엉덩이가 이 의자에 끼지 않을 거야.
1: 우와, 그럼 어디 한번 앉아볼까? 자, 어디 어디? 우와, 우와, 엄청 편해. 그럼 일어나볼까? 자, 와, 엉덩이가 끼지 않아. 정말 고마워, 곰기 요원.
0: 자, 이렇게 공기처럼 넓이를 잘 비교할 수 있으면
1: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구.
0: 누구나.
6: 공주와 일곱 요정들 공원에 갔다네. 라라.

0: 시간은
1: 점점 더 좁아지는 종이 위에 서 있기.
0: 1단계 미션, 나눠준 종이 위에 서 있으면 되는데요.
1: 하나, 둘, 셋, 세는 동안 종이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텨야 합니다.
0: 그럼 모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그만!
1: 자, 모두 1등! 셋, 그만! 아, 곰기여원 아쉽게 탈락!
0: 자, 그럼 마지막 3단계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2: 와! 종이가 이만큼 더 좁아졌습니다!
1: 그럼 종이를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준비 시작!
2: 오, 다들 엄청 잘 버티는구만!
0: 하나, 둘, 셋, 그만!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최종 승자는 승아 서윤여왕! 예! 예!
2: 잘했어, 잘했어! 우리 요들 오늘도 아주 멋졌다! 이 곰께 요원을 닮아서 다들 훌륭하구만! 훌륭해! 훌륭해!
3: 예! 훌륭해! 훌륭해!
4: 공기, 공기, 공기!
5: 후에마!
4: 내가 바로 공기!
5: 공기!
4: 공기, 공기, 공기!
5: 후에마!
4: 우주 최고 요원!
5: 공기!
6: 렛고! 1, 2, 3, 4, 5, 6, 7, 8, 9, 10.
5: 오케이!
4: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7: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8: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7: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0: 숲속 정원을 만들자.
1: 신기하다.
2: 물이 엄청 커.
3: 자, 커다랗고 멋진 뿔을 가진 장수풍뎅이랍니다.
2: 와, 멋지다.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
3: 숲속에는 신기하고 멋진 곤충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 지금부터 다 같이 찾아볼까요?
1: 네!
4: 무서운 벌레는 없겠죠?
3: 이 숲은 나쁜 벌레들이 없는 아주 안전한 숲이랍니다. 마음껏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5: 야! 그래도 절대 안전하게 길 잃지 않게 조심조심!
3: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원?
6: 여기 좀 봐봐.
7: 내가 엄청난 걸 찾았어.
6: 두근두근두근두근
7: 기대하시라. 절대 본 적 없을걸. 짠짠. 엄청난 애벌레야. 슈퍼빅 애벌레.
2: 얼마나 귀여운데.
1: 알았으니까 좀.
8: 이게 뭐야.
2: 토니 괜찮아?
8: 몰라. 이런데 왜 덩굴이 있는 거야. 뽑아버리자.
2: 어허, 힘쓰는 일이라면 내게 맡기라고.
7: 으이구, 그 덩굴 하나 뽑는다고 여기가 달라지겠냐?
8: 뭐?
7: 주위 좀 봐봐. 여기야.
2: 누군가 꽃과 나무를 망쳐놓은 것 같아.
8: 안 되겠어. 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서야 할 시간.
9: 네.

0: 아, 큰일 났네. 정원처럼 꾸미려는 거지.
1: 꾸밀 거다, 핑!
2: 일이 너무 커지는 건가?
1: 예쁘게 예쁘게 꾸며야지.
3: 낮잠 잘 것도 필요하겠지?
4: 땡!
1: 기대된다.
2: 열심히 만들어 놓은 정원이
1: 아 망했어 망했다고
2: 잠깐 저기 좀 봐 통나무가 움직여 어? 얘들아 그냥 바람에 쓰러져서 굴러왔나 봐 금방 지우겠어
1: 정원

0: 저기 뭔가 응? 있었는데?
1: 조니, 무섭대 왜 그래?
0: 진짜야, 저기!
2: 에이, 뭐야, 깜짝 놀랐잖아. 별거 아니었네.
3: 녀석한테 숲속 동물들이 조종당하는 것 같아.
0: 동물들이 불쌍해.
4: 아이,

우리가 있잖아.

0: 숲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역시 악당이 조종하는 게 틀림없어.
1: 아까 쾅 하던 녀석, 그 녀석이 악당이야.
0: 맞아. 불쌍한 동물 친구들을 조종하는 그 녀석만 혼내주면 돼.
2: 동물 친구들이 다치면 안 돼.
3: 가자, 빨리빨리 끝내.
0: 그앙 하는 소리, 저 녀석이다.
1: 쿠르타님이 나설 차례지.
0: 나설 차례.

0: 어서 잡아야 해. 나 만든다, 나키. 뭔가 냄새가 난다, 핀. 저 위에 있다, 핀! 잘 안 보이는데.
1: 핀이 있다면 있는 거야.
0: 있는 거다, 핀!
2: 어떡하지?
0: 작게 만드는 마법은 없나? 아! 바로 이거야! 됐네! 쭈피쭈피쭈피쭈! 마법의 힘으로! 작아져라!
3: 핀! 어? 멈춰!
0: 이 녀석이! 비눗방울 맛 좀 볼래? 쭈피쭈피쭈피쭈! 받아라! 잡았다! 어떠냐? 약당 녀석아! 어?
4: 얘들아, 악당을 물리쳤는데 왜 슬퍼해?
2: 준이, 동물 친구들이 우릴 무서워하고 있어.
4: 이건 멜리나님의 배지인데?
5: 어둠의 기운? 그게 뭔데? 이 몸은 숙직이 반달곰이라고.
6: 숙직이?
1: 숙직이가 뭐냐?
4: 숲을 지고 다니나?
5: 숲! 지킴이! 너희같이 숲을 망치는 녀석들을 막으라고 멜리나님이 뽑아주신 숙직이라고.
6: 네!

0: 이 도토리들은 다람쥐들의 먹이였고
1: 물웅덩이에 사는 친구들도 있었어.
0: 쌓인 낙엽들은 나무들의 영양분이 되는 거래. 이 숲속의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모여서는 집이었구나.
2: 거기 너희가 전부 없애려고 했던 거야.

0: 우리 눈에 예쁘게 보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네요.
1: 몰라서 그런 거잖아.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0: 앞으로는 꼭 숲을 있는 그대로 지킬게요.
1: 그래, 다음에 언제든 놀러와. 숲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줄게.
0: 정말요?
1: 당연하지.

0: 딜리 씨, 오늘은 마법 유치원에 배달될 물건이 없을 텐데요.
1: 그게 말이죠.
2: 냄새가 난다, 핀.
1: 정말?
2: 킁킁, 킁킁. 새콤달콤 상큼, 핀.
3: 킁킁, 킁킁. 정말 정말 맛있는 냄새.

0: 너희를 위해 가져온 딸기야. 얘들아, 마음껏 먹어.
1: 정말요? 아,
2: 그런데 누가 이렇게 딸기를 주셨나요?
0: 산 넘어 농장에서요. 올해도 풍년이라 딸기가 너무나 많이 수확이 되어서 아이들에게도 나눠주시겠대요.
2: 그렇다고 이렇게나 많이? 이 많은 딸기를 다 어쩐다.
3: 아, 이걸 언제 다 먹지?
4: 얼굴이 딸기로 변할 것 같아.
5: 도저히 못 먹겠어.
6: 못 먹겠다, 빈.
5: 얘들아,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이나 타자.

0: 딸기를 이렇게 방치해두면 어쩝니까? 그럼 딸기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리니까 딸기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볼까요?
1: 여러 가지 음식이요?
2: 나 알아! 딸기 우유, 딸기 샌드위치, 딸기 샐러드, 딸기 스무디! 우와!
0: 딸기를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딸기 정과와 딸기잼을 만들어볼까요?
3: 신선한 딸기에 설탕을 뿌려 바짝 말리면 맛있는 딸기 정과!

0: 제일 예쁜 딸기 디저트를 만들어야지. 우와, 크림 딸기 토핑.
1: 그런 딸기 요리는 안 만들 건데. 이건 썩은 딸기. 함부로 가까이 와선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썩은 딸기를 골라 버리는 거예요. 부탁해요 여러분.
2: 다 먹지도 못할 걸 이렇게 많이 쌓아두니까. 나처럼 썩은 딸기가 되는 거지.
3: 계속 나와요.
4: 저도요.
1: 네? 썩은 딸기가 이렇게 많이?
3: 이게 다 못 먹는 딸기라니. 너무 아깝다.
1: 응? 썩은 딸기를 처리할 방법. 그래, 마법 정화기가 있었지.
5: 마법 정화기요?
0: 휴. 그게 마법 정화기예요?
1: 그렇답니다. 멜리나님의 마법 덕분에 아클란 내에는 썩거나 상한 음식이 없었죠. 그래서 쓸 일이 없어 창고에 넣어뒀었답니다. 이렇게 썩은 음식을 넣고 전원을 켜면. 오, 아직 잘 작동하는군요.
5: 우와!
1: 마법 정화기는 썩은 음식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준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요?
5: 네!
1: 그럼 모두들 썩은 딸기를 이리 가져오세요. 아니, 썩은 딸기가 왜 끝도 없이 나오는 거야? 마법 정화기가...
2: 그런 기계로 날 막겠다고? 이제 다른 음식들도 썩게 만들어볼까?
4: 로블리, 왜 그래요?
1: 쉿, 음식을 이렇게 빨리 썩게 만드는 건 세상에 없어요. 아무래도 어둠의 기운 같아요.
4: 어둠의 기운? 그럼 어둠...
6: 로블리, 우리가 찾아볼게요.
1: 저는 그 사이 고장난 마법 정화기를 고쳐볼게요. 부탁해요, 주니, 토니.
6: 어서 찾아보자.

0: 마법 스캐닝! 썩은 냄새 다 핀!
1: 뭐? 얘들아, 마스크랑 장갑을 껴야 해!
0: 됐어! 자, 가자!
2: 썩어 모두 싹 다 썩어버려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썩어버려 썩어 음식을 잔뜩 싸두고 썩어 아무데나 내버려 두니까 고기도

0: 얘기할 거야.
1: 멈춰! 으아, 저게 뭐야?
2: 정신 차리고 어서 변신!
3: 준이! 도니! 마법의 힘으로! 추피 추피 추피 추! 준이! 도니! 변신!
2: 일단 비눗방울에 가두는 거야.
0: 모두 다 썩게 해주겠다.
1: 이게 뭐야?
4: 너무 지독한 냄새가.
2: 이러다가 마법 유치원이 전부 썩어버리겠어.
4: 어서 저 녀석을 가둬.
2: 좋아. 주피 주피 주피 주. 마법 비눗방울. 아구.
0: 기차.
2: 비눗방울도 소용이 없잖아.
0: 나한텐 안 통한다고. 자, 내 차례냐.
4: 핑핑.
0: 겁은 충분히 준 것 같고.
1: 음식들이 다 썩고 있어.
5: 안 된다, 필! 먹을 게 없어, 진짜, 필!
2: 대체 왜 음식을 썩게 하는 거야?
0: 음식을 아무데나 버려두고 치우질 않으니까 내가 썩게 해줄 수밖에.
5: 얘들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기 디저트를. 이게 대체 뭐야?
6: 아름다워.
1: 저 녀석이 갑자기 왜?
7: 혹시 베리한테 엄청 반한 거 아니야?
1: 어.
7: 아, 그래. 딸기에게 어둠의 기운이 들어간 거라면.
1: 어?
7: 너도 원래 베리처럼 예쁜 딸기 아니었어?
6: 맞아. 나도 예쁜 딸기였지. 그런데 도대체 왜?
8: 네 잘못이 아니란다.
1: 로블리!
6: 그게 무슨...
8: 너의 원래 모습을 떠올려보렴.
6: 기억나요? 농장에 행복했던 시간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8: 이 모든 건 우리가 음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9: 네?
8: 음식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바람에 이렇게 예쁜 딸기에 어둠의 기운이 스며들게 된 것이지요. 걱정 말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단다.
7: 아, 준이, 딸기 친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법 정화기를 크게 만드는 거야.
2: 알겠어.
8: 마법 정화기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주마.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지내렴.
6: 정말요?
2: 주피 주피 주피 쭈! 거들아!
5: 원래 이렇게 예쁜 딸기였어?
9: 딸기야, 자야! 안녕!
8: 썩은 음식들도 어둠의 기운

0: 그 중에서 가장 최고 꿀맛은 시원한 딸기 아이스크림.
1: 이번엔 모두 힘을 모아서 이겨냈지만 어둠의 기운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답니다.

0: 내 이름은 슈퍼꽁지.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미라.
1: 안 됐지만 너의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드 타이탄 다크 주먹 스트라이크.

0: 뭐가 어떻게 된 거지?
1: 골든 주먹 가서 가져와. 이 에너지를 가지면 얼마나 강해질지 늘 궁금했었지. 우와! 어마어마한 힘이 내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어. 우와! 준비 됐어?
2: 오, 안 돼!
1: 야,
0: 위험해!
1: 꽤 빠른데?
0: 이쪽으로!
1: 생쥐처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군. 꽁지야, 네가 잡아!
3: 이대로는 못 가지!
0: 꽁지!
3: 슈퍼 꽁지!

0: 어? 또 어디로 간 거야? 이 녀석들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1: 저쪽이야. 창고로 가자.
0: 미안해. 슈퍼윙스, 너희 어디 있니?
2: 고기, 아리,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냥 잠깐만 숨겨줘.
0: 떴어. 안에 누구 없어?
3: 어?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밝아졌지?
0: 찾았다! 우리 귀여운 녀석들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2: 안 돼! 내 친구들을 놔줘! 세미, 상자를 나한테 던져!
4: 알았어!
2: 구조용 루프 액션!
1: 월드공항 안에 이런 곳이 있는지는 몰랐네.
5: 반대쪽으로 가자.
3: 완전히 갇혔어.
6: 기분이 어때, 슈퍼윙?
3: 공지?
6: 여기 너희를 위한 특별 선물이야.
3: 잠깐!
2: 공지야!
3: 우리 꺼내줘, 당장!
6: 위대한 슈퍼공지가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2: 공지야! 어? 부탁이야! 이러면 안 돼! 이대로 가다간 골든보이가 월드공항을 망가뜨릴 거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잊었어? 어.
0: 공지야! 정말 슈퍼윙스를 잡다니 훌륭한데?
6: 맞아! 나 슈퍼공지가 해냈어!
2: 난 도망갈래! 제발 정신 차려, 공지야! 골든보이는 널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5: 이젠 다 끝난 건지도 몰라.
2: 어떡하면 좋지?
7: 걱정하지 마, 얘들아. 지금 너희가 있는 곳 바로 아래쪽에 비밀 지하 경납고가 있어. 바닥을 부수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3: 고맙습니다, 사령관님! 강철 주먹!
2: 낭파기 액션! 구조용 루프 액션! 이야!
3: 어서 여기 빠져나가자!
6: 슈퍼윙스들이 바로 이 컨테이너 안에 갇혀있어.
0: 좋아, 아주 잘했어. 어? 뭐야? 여긴 아무도 없잖아.
3: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 내가 여기 가둬놨는데.
0: 공지야, 설마 날 속이고 슈퍼윙스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니겠지? 솔직히 말해.
3: 난 속인 적 없어. 정말이야.
2: 우와, 이건 월드 비행본부잖아.
3: 멋지다. 좋았어!
2: 이거면 할 수 있을 거야!
5: 각오해, 골든보이!
0: 대체 어디 숨은 거야? 아무리 찾아도 도통 안 보이잖아! 말도 안 돼! 이건... 월드 비행본부?
2: 골든보이! 우리 친구를 풀어줘! 지금 당장!
0: 친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미안하지만 꽁지는 이제 내 편이라고.
2: 꽁지를 괴롭히고 있어.
6: 아리, 변신할 시간이야.
2: 알았어.
8: 월드로봇 변신!

0: 그렇게 원한다면 여기 갔다.
1: 공주야! 잡았다! 공주야! 이제 안전해. 걱정하지 마.
2: 난 너희를 가두기까지 했는데 왜?
3: 공주야, 넌 이용당한 것뿐이야.
1: 그래, 맞아, 공주야. 그리고 우린 영원한 친구잖아.
2: 영원한 친구?
0: 하여간 포기를 모르는 녀석들이라니까. 다크 골든 주막 발사!

0: 어떠냐? 제대로 혼나는 느낌이?
1: 내 친구들 괴롭히지 마!
0: 뭐야?
1: 슈퍼 꽁지! 박스 테이프! 나이스!
0: 어?
1: 슈퍼 꽁지! 스핏!
0: 뭐가 이렇게 빨라?
1: 지금이 기회야, 슈퍼윙스!
2: 알았어!
1: 월드 로봇! 맥시멈 파워! 월드 로봇! 파워 부스터! 액션! 이야! 이번엔 네가 혼날 차례야, 골든 보이! 월드 로봇! 움직이!
3: 찾았다!
2: 야호!
4: 얘들아, 너희가 해낼 줄 알았어! 너희 덕분에 월드 공항을 무사히 지켰다!
1: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죠!
5: 하지만 꽁지 도움 없인 해낼 수 없었어요. 어? 꽁지가 어디 있지? 꽁지야! 꽁지야! 어디 있어?
6: 미안해, 얘들아.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너희를 볼 수가 없었어. 이제 예전의 꽁지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해. 안녕, 슈퍼윙스.
1: 봉인 해제! 아틀란티스의 솔라!
4: 안녕, 하늘아, 우주야. 임무를 설명해 주렴.
7: 좋아요, 슈퍼윙스. 모두 알다시피 지난번 에너지 전송 작전은 실패했어. 그래서 월드공항에 에너지 송신기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5: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솔라야.
7: 솔라는 강력한 태양 에너지로 움직이는 슈퍼윙스야. 하지만 지금은 아틀란티스에 봉인되어 있지.
1: 아틀란티스?
5: 오래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의 도시?
8: 전설이 아니야, 얘들아. 최근에 일어난 우주 폭풍 덕분에 잃어버린 섬 아틀란티스가 바다 위로 다시 떠올랐거든.
4: 흥미롭구나. 슈퍼윙스, 솔라를 찾아오렴.
2: 네, 사령관님.
3: 다 왔어, 얘들아. 바로 여기야, 아틀란티스.
1: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5: 좌표대로 찾아온 거 맞아, 맥스?
3: 이상하네. 좌표는 여기가 확실하거든. 근데 다른 곳은 다 맑은데 저기만 폭풍 구름이 있네. 아, 아틀란티스가 저 구름 속에 숨겨져 있나 봐.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1: 전동 번개가 심하게 치는데?
5: 그러게. 그냥 여기서 나가자.
3: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아니고.

0: 이런 걸 갖고 있었어?
1: 진짜 멋지다, 맥스.
2: 피뢰침 밑에서 움직이면 안전할 거야. 자, 가자.
1: 우와! 하늘 위에 성처럼 둥둥 떠 있어.
0: 여기가 바로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구나.

0: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1: 우리가 아틀란티스에 최초로 다시 발을 디딘 건지도 몰라.
2: 어?
3: 우리가 최초는 아닌 것 같은데?
1: 설마, 그냥 우연히 이곳으로 날아온 거겠지.
0: 집중해,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은 솔라를 찾는 거야. 어서 움직이자고.
3: 아, 맞다. 임무가 있었지?
1: 신호가 잡히는 것 같은데. 저쪽이야.
3: 신전처럼 보이는데?
4: 우와, 멋지다.
1: 이쪽이야, 이쪽.
0: 어?
1: 너희도 들었어?
0: 응. 누가 우릴 부르는 것 같은데?
1: 저기요!
0: 누구 있어요?
5: 여기야! 어서와!
0: 저게 뭐지?
1: 바위가 마르네!
5: 난 바위가 아니라 바위 속에 갇혀있어. 날 풀어주는 건 쉬워. 앞에 있는 석판을 누르기만 하면 돼.
1: 석판이라고?
3: 고대 문자로 글자가 쓰여있네. 내가 번역해볼게. 장난꾸러기 태양신 솔라가 이곳에 봉인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솔라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1: 어? 응? 네가 솔라야?
0: 그리고 엄청 장난꾸러기라고?
5: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은 달라졌어. 그러니까 석판을 눌러줘.
1: 좋아, 솔라. 한번 믿어볼게.

0: 짜자잔! 와! 흠, 안녕 얘들아. 제대로 다시 소개할게. 나는 솔라, 위대한 태양신이자 아틀란티스의 수호자다. 와우, 와우, 어? 와우.
1: 난 호기야. 그리고 여기는 아리랑 맥스.
2: 안녕 솔라. 월드 우주 본부를 고치려면 네 힘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어?
0: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어쩌지? 내 부품이 아틀란티스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 그걸 찾아주면 기꺼이 도와줄게. 어때? 할 수 있겠어?
1: 그런 거라면 우리만 믿어.
0: 응? 내 팔은 아틀란티스에서 가장 낮은 곳, 신비의 호수 바닥에 봉인돼 있어. 다음은 다리야. 다리는 갈라진 땅 깊숙한 곳에 봉인돼 있지.
1: 단순한 미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찾았다. 어? 잠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2: 됐어, 완벽하게 찾지. 자, 어? 어떻게 된 거지? 안 돼! 여기서 나가야 해! 당장!
1: 휴. 아리, 솔라 다리는 찾았어?
2: 아니, 상자가 비어있었어. 누가 먼저 와서 가져갔나 봐.
1: 호수 바닥에 있다던 팔도 사라졌어. 누가 가져간 거지?
2: 잠깐! 아까 열기구가 있었잖아!
1: 어서 잡아야 해!
2: 멈춰! 도망치지 마!
1: 아부!

0: 말도 안 돼! 진짜 혹이 너야?
1: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아부!
0: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삼촌이랑 아틀란티스를 탐험 중이었어. 그러다가 아틀란티스의 보물을 찾았지. 솔라의 팔이랑 다리 말이야.
2: 전설에 따르면 솔라는 아틀란티스의 소자였다는구나. 하지만 장난이 너무 심하고 짓궂어서 사람들이 모두 지쳐버렸고 결국 솔라의 부품을 섬 곳곳에 봉인해버렸대.
1: 그렇게까지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3: 맞아요. 우리가 만나봤거든요.
0: 뭐? 정말이야?
4: 예!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0: 우와! 네가 정말 태양신 솔라야?
3: 솔라, 이제 우리 도와줄 거지? 그렇지?
4: 그게 사실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어.
3: 뭐? 아까는 약속이랑 다르잖아.
4: 이번엔 진짜로 마지막이야, 얘들아. 하나만 더 부탁할게, 제발.
1: 걱정 마, 솔라. 우리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4: 저건 영혼의 눈보라산이야. 폭풍구름의 근원이지. 내 힘을 완전히 되찾으려면 저 산을 녹여서 폭풍구름을 없애야 해. 솔라, 파워 방어막 액션!
5: 우와!
4: 절대 방어막 밖으로 나가지 마. 바로 얼어붙을 테니까 어서 가자. 서둘러. 내 에너지가 오래는 못 버텨. 맥스!
2: 들여보내줘.
6: 됐어요?
4: 나가면 너희도 얼어붙어. 지금 당장은 가서 구름을 없애는 게 우선이야. 그래야 힘을 되찾을 수 있어.
3: 뭐?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맥스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아부랑 삼촌도 같이 있잖아. 우리가 구해야 해. 기다려, 맥스. 내가 구해줄. 잠깐.
1: 아리!
4: 내가 힘을 되찾으면 모두를 구할 수 있어. 계속 올라가야 해, 호기에.
1: 하지만 내 친구들이. 생각할 시간 없어. 어서 가자. 꽉 잡아, 솔라. 호기, 스핀! 얼마나 더 가야 해? 나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아.
4: 이제 됐어. 날 하늘로 던져. 지금.
1: 뭐? 널 던지라고?
4: 날 믿어. 믿고 던져.
1: 알았어. 히야! 섀도우 스핀! 몸이 점점 얼어붙고 있어. 설마 솔라가 우리를 이용한 거야?
4: 솔라빔 발사!
1: 이게 바로 태양신 솔라의 힘이구나!
0: 고마워, 슈퍼윙스. 이렇게 멋지고 신나는 모험은 처음이야!
3: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에 태양신 솔라를 구할 수 있었어. 이제 너는 진정한 모험가가 된 거야, 아부.
1: 그래, 맞아. 넌 이제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맥스. 응? 여기 널 위한 슈퍼윙스 볼이야.
0: 우와, 아틀란티스 모형이네.
4: 야호, 아틀란티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준비됐지? 이제 내가 너희를 도울 차례야.
1: 좋았어, 슈퍼윙스. 다 같이 출발.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규칙.
1: 오늘은 할아버지가 팔팔한 조지를 봐주기로 하셨죠.
0: 알았죠,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노는지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건 미끄럼틀이에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전부 다 줄 서서 차례대로 타야 해요.
2: 호호! 미끄럼틀 타는 법은 설명 안 해줘도 알거든, 페파.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랑 미끄럼틀 많이 타고 놀아서 잘 아니까.
0: 그때도 그네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렸을 때도요?
2: 호호! 암, 그네도 있고 구름다리도 있고 다 있었지. 아, 맞다. 뺑뺑이도 있었구나.
0: 어?
2: 근데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한 건 바로 이 미끄럼틀이었단다.
0: 저도 미끄럼틀이 제일 좋은데. 슈!
1: 모두 차례를 기다리며 미끄럼틀을 탑니다.
3: 슈! 재치기하면 어떡해. 뒤에 줄 서서 차례대로 타야지.
1: 리처드는 차례를 기다렸다 타는 게 싫었어요.
2: 아이고, 저런 저런. 어린 것도 서러운데 누나가 너무 하는구나, 그치, 리처드? 리처드는 어리니까 봐주면 안 될까?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타는 걸로.
4: 규칙을 바꿨다. 골치 아픈 일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2: 골치 아픈 일이라니요. 누나랑 형들이 좀 양보하면 되지, 안 그러니?
0: 근데 조지도 어린데 얘는 자기 차례 기다려요.
2: 옳거니. 그러고 보니 우리 조지도 어리구나. 조지도 기다리지 말고 바로 타게 해주자.
1: 아, 저런. 조지랑 리처드만 번갈아 계속 미끄럼틀을 타네요.
0: 할아버지, 우리가 탈 차례는 언제 와요?
2: 조금만 기다리렴, 페파. 어린애들이 타봐야 얼마나 오래 타겠니?
3: 아, 쟤들이 언제 다 탈 줄 알고 기다려요.
0: 누가 아니래. 우리 그냥 그네 타자.
1: 그네는 페드로 혼자 타고 있었죠.
5: 네.
0: 페드로, 나도 좀 타게 비켜줄래?
6: 나 아직 다 안 탔는데. 조금만 기다려, 페퍼.
0: 아까부터 탔잖아. 너만 종일 탈 거야?
6: 죄송한데요, 할아버지. 제 뒤에서 등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2: 페드로, 넌 많이 탄 것 같은데 친구들도 좀 타게 양보하지.
6: 조금만 더 타고 집에 금방 갈 건데요.
2: 오냐, 알았다. 그럼 얘기가 다르지. 밀어줄게, 좀 더 타렴.
0: 하지만 할아버지.
3: 아, 난 기다리는 거 정말 싫어.
6: 응, 나도.
3: 응, 나도.
6: 우리 그네 말고 뺑뺑이 타러 가자.
1: 친구들이 다 뺑뺑이에 올라탔죠.
2: 뺑뺑이에 이렇게 많이 타면 안 되죠, 여러분. 일단 다 내려오세요.
7: 근데 전 억울해요. 여기 1등으로 탄 건 저라고요.
2: 아, 그럼 에밀리는 뺑뺑이에 다시 올라타도 좋아요.
0: 그럼 저도 다시 타야죠.
2: 응, 레베카는 왜 다시 타야 되는데?
0: 얼마 있으면 제 생일이 되니까 그렇죠.
2: 오냐, 알았다.
8: 저도요.
2: 오냐. 한 번씩 다 탔으면 돌린다.
6: 네. 잠깐만요. 왜 여자애만 태워줘요? 남자애도 타야죠.
2: 이제 정말 된 거지? 다 탔으면 돌린다.
6: 왜 안경 쓴 애만 빼세요? 저도 저거 타도 되죠?
1: 아이들이 잘못대로 규칙을 정합니다.
0: 저도 타야 하거든요. 당근을 좋아하니까요.
2: 오냐, 이제 뺑뺑이 돌려도 모두 불만 없지?
0: 아니요, 왜 저만 빼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애는 저 혼자인데요.
1: 팔팔 엄마가 옵니다.
9: 애들 보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2: 아이고, 말도 마라. 무슨 놀이터 규칙이 이렇게 복잡한지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9: 규칙은 하나인데 복잡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지. 모두 자기 차례 잘 지키세요.
3: 슝!
2: 어리다고 봐주거나 그런 건 없니?
9: 어려도 순서는 지켜야죠.
0: 그럼 나이가 아주 많을 땐요? 우리 할아버지처럼요.
9: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아도 순서는 지켜야지.
1: 덕분에 놀이터에선 모두 순서를 지키게 됐죠.
2: 슝!
0: 금붕어 골디.
1: 오늘도 화창한 아침입니다. 팔팔반 차를 타고 회사에 가죠.
9: 아침 먹자, 우리 예쁜 골디.
1: 엄마는 금붕어 골디한테 아침을 줍니다.
0: 엄마, 골디가 왜 하나도 안 먹어요?
9: 어머, 골디가 어디 아픈가? 왜 안 먹지? 동물병원에 전화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여기는 동물병원입니다.
5: 여보세요, 선생님? 우리 금붕어가 아침을 안 먹어요.
0: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9: 어우, 그럼 지금 바로 금붕어 데리고 우리 병원에 오렴.
0: 아빠가 차 타고 가서 차가 없다. 동물병원에 어떻게 가요, 우리?
9: 버스 타고 가면 되지, 뭐.
0: 아, 신난다.
1: 버스 정류장입니다.
9: 버스가 언제 오나 볼까? 시간표엔 10시 정각에 온다고 하는데.
0: 지금 몇 시인데요, 엄마?
9: 10시 정각.
8: 만세!
9: 전부 몇 분이죠? 어른표 한 장이랑 어린이표 두 장이요.
0: 금붕어표도 하나 주세요.
9: 금붕어는 공짜거든요. 출발합니다.
1: 황소 아저씨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네요.
2: 오! 악기 전까지 어른표 한 장만 주실래요, 기사님?
0: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흰 동물병원에 골디 데려가요.
2: 아이고, 저런. 어디가 아프기에 병원까지 가니, 골디?
0: 얘는 말 못하는데 금붕어라서요.
2: 아, 그렇지. 그럼 아저씨가 골디 빨리 나으라고 튜브 하나 좀 불어줄까?
0: 소리가 이상해요.
2: 그래서 아저씨가 악기점에 가는 거란다. 이 튜바 소리 고치러.
1: 양 아줌마랑 고양이 아줌마, 얼룩말 아저씨, 선생님도 버스에 탔죠.
9: 허허, 슈퍼마켓까지 얼음표 4장이요.
0: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지금 골디 데리고 동물병원 가요.
9: 저런, 골디가 많이 아픈가 보네.
0: 선생님이 좋은가 봐요.

0: 슈퍼마켓 내리세요.
1: 안녕.
0: 악기점 내리세요.
2: 잘 가라.
0: 마지막은 동물병원이요.
3: 동물병원은 아픈 동물을 치료해주는 곳이죠.
4: 이 금붕어가 아파서 아침을 안 먹었다고요?
5: 네, 한번 보실래요?
3: 골디가 잘 먹는데요?
6: 집에선 입도 안 닿는데.
4: 집에 있는 게 지루해서 기운이 없었나 보네요. 여기 오는 동안 재미있어서 기운을 차렸고요. 아주 싱싱하고 귀여운 금붕어를 기르고 있구나. 예쁘게 잘 키우렴.
6: 고맙습니다, 선생님.
3: 파파랑 조지는 엄마랑 다시 집에 가는 버스를 탔죠. 황수 아저씨도 튜바를 고치고 집에 가는 중이었어요.
2: 완전히 새 튜바가 된 거 있지?
3: 선생님도 장을 다 보고 집에 갑니다.
4: 골디가 팔팔한 걸 보니 다 나았나 보지?
6: 네!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아픈 게 다 나았나 봐요.

0: 아니 얘들아 어디 갔다 오니?
1: 골디가 아파서 동물병원에요. 이제 더 나은 것 같아요.
2: 저런, 골디가 감기에 걸렸군요.
3: 내일 다시 동물병원 데려가야지. 안 되겠다.
0: 알았어, 내 차로 태워줄게.
1: 아니요 아빠, 우린 버스가 좋거든요. 버스 탈래요.
0: 알았어, 그럼 버스 타고 가지 뭐.
3: 맞아.
2: 버스 타는 건 모두 좋아하지만 특히 금붕어 골디가 더 좋아하는군요.
1: 놀이동산.
2: 파파 가족은 오늘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1: 난 놀이동산이 정말 좋더라. 미끄덩.
0: 조지는 저 회전 미끄럼틀 타고 싶은가 봐.
3: 알았어요. 나중에 봐요.
0: 나중에 봐요.
4: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오리를 낚으시면 대형 곰인형을 드립니다.
1: 엄마, 우리 저거 해봐요.
3: 그래, 페파.
4: 한번 하는데 2,000원이요.
3: 2,000원이나요?
4: 좋은 일에 쓰는 건데요, 뭐.
1: 엄마, 꼭 성공해야 해요.
3: 내 맘대로 되니? 쉽진 않겠지만 열심히 해볼게.
4: 맞아요. 절대 못 뽑으실걸요?
3: 왜요?
4: 뽑기 힘드니까요. 다들 실패만 했거든요.
3: 그건 두고 봐야 알죠.
2: 엄마가 오리를 낚았네요.
4: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여기 곰인형요.
3: 그건 너무 큰 것 같은데 작은 걸로 바꿀까?
1: 아니요, 이게 뭐가 커요.
5: 엄마, 저기 봐요. 엄청 큰 곰돌이 있어요.
3: 저건 너무 크다, 수지.
5: 저게 뭐가 커요.
2: 조지는 아빠랑 회전 미끄럼 탑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이 탑은 좀 높은데, 조지. 이렇게 높은데 정말 탈 수 있겠니?
6: 한번 타는데 2,000원입니다.
0: 2,000원이나요?
6: 좋은 일에 쓰는 건데요, 뭐.
2: 저런, 조지가 타기엔 너무 높은 것 같죠?
0: 괜찮아, 조지. 울지 마. 아빠가 지금 올라갈게.
6: 한번 타는데 2,000원 되겠습니다.
0: 어우.
2: 조지는 이제 높아도 무섭지 않았어요.
0: 오, 이렇게 보니까 꽤 높네. 안 되겠다. 난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야지.
2: 계단은 아이들로 꽉 차 있었죠.
7: 이쪽이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아저씨.
0: 오, 알았다. 우와.
8: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화살로 반역을 마치면 커다란 곰인형을 드리겠습니다.
1: 엄마, 저것도 금방 마치죠?
3: 곰돌이는 여기 있는데 저걸 또 가져서 뭐하게?
8: 그런 걱정은 마세요. 절대 못 마치니까. 여자들은 이런 거 못하잖아요.
3: 여자들은 어째서 못하는데요?
8: 요령이 있어야 마치니까 그렇죠.
3: 한번 쏘는데 얼만데요?
8: 2,000원이요.
2: 엄마가 또 맞췄네요.
8: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여기 대형 곰인형이요.
5: 나도 저렇게 큰 곰 갖고 싶은데, 엄마.
3: 저건 너무 크잖아.
5: 저게 뭐가 커요?
2: 조지는 아빠랑 대관람차에 탔죠.
9: 갑니다. 꽉 잡으세요.
0: 이거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 이제 내려오는구나. 다행이다.
9: 2,000원에 다섯 바퀴 도니까 재밌게 타세요.
0: 세상에, 다섯 바퀴라고? 말도 안 돼.
10: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망치랑 종으로 여러분 힘이 얼마나 센지 시험해 보세요.
3: 어떻게 하는 건데요?
10: 이 단추를 힘껏 내리치는 거죠. 이 망치로요. 그래서 이 종이 울리면 상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요령은 없고 그냥 힘이 세면 됩니다.
11: 제가 한번 해볼까요?
10: 2,000원입니다. 아깝게 됐네요.
0: 호호, 힘쓰는 거 하면 나지. 내가 한번 해볼게요. 위험하니까 다 물러나 있어요.
3: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몸으로는 좀...
10: 암요, 페퍼 아빠는 배불뚝이라 좀 무리죠.
3: 뭐라고요?
10: 페퍼 아빠처럼 뱃살 많은 분 치고 힘이 센 분을 못 봤거든요.
3: 그 망치 나 줘요, 여보.
10: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많이 친 분은 처음이에요.
4: 우리가 준비한 대형 곰인형 다 드려야겠네요.
1: 만세! 엄마, 이거 제 친구들 하나씩 줘도 돼요?
3: 어, 그래. 좋은 생각이다, 페퍼. 와, 착하기도 하지. 덕분에 하나씩 다 갖게 됐네.
1: 숫자 놀이.
2: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 왔습니다.
12: 허허, 자 여러분, 오늘은 1부터 10까지 숫자 세는 법을 배우도록 할까요? 숫자를 배워서 어디에 쓰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1: 물건이 몇 개인지 셀 때 써요.
12: 맞아요, 페파. 여기 쓴 숫자 읽어볼 친구.
13: 저요!
12: 알았어요, 페드로.
14: 1, 2, 3, 4.
2: 페드로는 4까지 셌어요.
12: 잘했어요, 페드로. 4 다음에 몇인지 더 세어볼 친구.
14: 저요!
12: 레베카.
14: 1, 2, 3, 4, 5, 6, 7.
2: 레베카는 7까지 세는군요.
12: 아주 잘했어요, 레베카.
14: 저기요,

0: 선생님.
1: 말해봐요, 캔디.
0: 우리 엄마는 열 가지 다 세야. 우와!
1: 그럼 7 다음도 세어볼까? 8, 9, 10.
2: 8, 9, 10.
1: 참 잘했어요.
3: 쉬는 시간입니다. 레베카랑 조이, 수지랑 팔팔은 좋아하는 줄넘기를 하기로 했죠.
0: 난 모래 좋아. 난 바다 좋아. 수지랑 줄넘기 하는 거 좋아.
4: 난 핑이 좋아. 난 퐁이 좋아. 조이랑 줄넘기 하는 거 좋아.
5: 아, 얘들아. 우리 한 번에 누가 오래 줄넘기 하는지 내게 할래?
0: 내가 세어줄게. 1, 2, 3, 4, 5, 6, 7, 8, 9, 10.
5: 조이가 이겼다. 만세!
4: 만세!
6: 만세! 네.
5: 페드로, 너도 줄넘기에 끼워줄까?
7: 아니, 난 됐어, 페파. 난 훌라후프 돌릴 거야. 굴렁굴렁, 굴렁굴렁, 굴렁굴렁, 굴렁.
5: 훌라후프, 훌라후프. 1, 2, 3. 우!
0: 너 그거 한 번에 몇 번이나 해? 안 떨어뜨리고.
7: 만 번까지는 문제 없을걸?
5: 와, 그렇게 오래 해?
4: 우리가 세워줄게, 어디 해봐.
2: 1, 2, 3, 4, 5, 6, 7, 8.
7: 8까지 하네, 뭐. 지금은 기운이 없어서 그렇지. 좀 쉬면 만 번 다 한다, 뭐.
4: 에밀리, 너도 훌라후프 돌리게?
8: 응, 근데 난 좀 독특하게 돌려.
3: 에밀리는 긴 코로 훌라후프를 돌리고 있어요. 우와!
0: 너 진짜 오래 돌린다. 100번은 돌린 것 같아.
7: 조지가 개구리 띠띠기 하고 싶은가 봐.
3: 조지는 개구리 띠띠기를 좋아하죠.
5: 개구리 띠띠기 한 줄로.
3: 쉬는 시간이 끝났네요.
5: 선생님, 우리 이제 10까지 다 셀 수 있어요.
1: 어머나, 잘 됐네.
7: 근데 10까지 세는 놀이를 해야 다 세요.
1: 놀이 좋지. 리처드, 에드먼드, 저쪽에 가서 긴 줄넘기 좀 갖다 줄래?
9: 안녕하세요. 우리 페파랑 조지 데리러 왔는데요.
5: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어우.
1: 괜찮아, 페파. 아빠도 같이 하면 되지.
9: 어우, 알았어요.
1: 자, 준비됐나요?
2: 네, 선생님!
1: 10까지 세는 거예요.

0: 페파 아빠가 많이 힘든가 보네.
1: 아니요, 전 멀쩡한데요. 100까지 넘어도 문제 없는데 왜요?
0: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100까지 도전해 볼까요?
1: 20까지만 하죠, 선생님.
0: 알았어요. 20까지 합시다.
2: 도로공사.
3: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페파 가족은 차를 타고 놀이터에 가기로 했죠.
1: 다들 뭐 잊어버린 건 없지?
4: 네, 없어요.
1: 자, 그럼 출발한다.
2: 놀이터에 간다. 놀이터에 간다. 무릉 무릉.
3: 페퍼랑 조지는 놀이터에 가는 걸 아주 좋아하죠.
2: 갑자기 왜 멈춰요?
1: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2: 뭐야, 그럼 우리 놀이터 못 가는 거예요, 아빠?
1: 괜찮아, 조지. 울지 마. 차들이 다시 빠지고 있으니까. 정지!
3: 황수 아저씨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5: 왜요? 무슨 문제 생겼어요?
1: 오, 죄송한데 길을 좀 파야 하거든요.
2: 저것 봐요! 땅에서 분수처럼 물이 나와요!
1: 그래, 페파. 그래서 우리가 고치러 여기 온 거란다.
5: 고치는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1: 그건 우리도 일단 고쳐봐야 알겠는데요.
3: 조지는 포크레인을 좋아하죠.
1: 이쪽이야, 이쪽. 살살 몰아.
6: 알겠습니다, 반장님.
3: 황수 아저씨는 작업반장입니다.
2: 아저씨, 근데 이 물은 다 어디서 나와요?
1: 상수도관에서 나오는 거란다. 땅속에 묻은 상수도관이 터졌거든.
5: 그건 또 얼마나 걸리는데요?
1: 아, 그것도 일단 길을 파봐야 알죠.
2: 와!
1: 우리 안색에 밸브를 잠그고.
3: 조지는 크레인도 좋아합니다.
2: 크레인, 크레인.
1: 다음은 깨진 수도관을 빼야겠지. 됐어, 이제 새 수도관을 넣어.
5: 덕분에 작업하시는 거 잘 봤어요.
1: 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가세요. 나중에 또 봬요.
3: 저런. 조지가 공사하는 걸 더 보고 싶은가 봅니다.
2: 왜 울어? 놀이터에 가서 놀기 싫어?
5: 모래상자에서 포크레인이랑 크레인 갖고 놀면 되지.
1: 그래. 공사하는 건 이따 집에 갈 때 또 볼 텐데 뭐.
3: 파파 가족이 탄 차가 놀이터에 왔습니다. 에드먼드랑 리처드는 모래놀이를 하고 있군요.
7: 얘들아, 우리도 모래놀이 할까?
2: 그래.
8: 정지.
7: 왜? 무슨 문제 있어?
8: 이 길을 고쳐야 하거든. 난 작업 반장이다.
2: 얼마나 있어야 고치는데, 페파?
8: 그건 우리도 모르지. 고쳐봐야 알아. 구멍을 내야 하거든. 이제 구멍을 메우고. 됐어, 이제 다 고쳤다.
4: 만세!
5: 페파, 조지,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자.
3: 저런. 조지는 남아서 더 놀고 싶은가 봐요.
1: 집에 가기 싫어? 가는 길에 공사하는 거 다시 볼 수 있는데?
2: 갈게, 얘들아.
4: 잘 가, 페퍼.
3: 페퍼랑 조지는 또 황수 아저씨가 일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2: 포크, 크레인.
1: 다 왔다, 얘들아.
3: 황수 아저씨는 없었어요.
1: 벌써 공사가 다 끝나고 집에 갔나 보네.
2: 포크, 크레인.
1: 정지.
2: 수도관 또 터진 거예요?
1: 아니, 페파, 다른 공사란다. 불량 전선 케이블이 속을 썩이는구나.
2: 불량 전선, 그거 어떻게 고쳐요?
1: 이번에도 길을 파서 고쳐야지 뭐.
4: 만세.
3: 페파랑 조지가 필파는 걸 재밌게 구경합니다. 황소 아저씨가 길을 파면 모두가 재밌게 구경을 하죠.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현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5: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6: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5: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6: 지우개 있었어요.
5: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6: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5: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6: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6: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5: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6: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5: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6: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5: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6: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5: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6: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5: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6: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

0: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 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바다를 탐험할 거야. 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원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선장이 될 거야. 그리고 이걸 쓸 거야. 배를 조종하는 키 같지 않아?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선장 놀이거든. 나랑 같이 선장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리 선원들을 지켜주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아호이! 같이 조종하자. 자, 이쪽으로. 좋아. 그럼 이번엔 저쪽으로. 우와! 이건 밖에서 해야겠어. 가자. 나가서 해볼까? 선장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이제 선원 친구들을 우리 배에 태우자.

0: 관자가 이리 와!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0: 잡았다!
2: 빌런!
3: 안녕! 우린 선장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4: 좋아! 난 선원이야! 아우!
0: 그럼 난 고래! 아님 큰 파도! 아니면 배에 나무판! 아님 선원할까? 앵무새가 있는! 너 앵무새 할래?
3: 다른 생각이 있어? 좋아!
0: 소개합니다, 여러분! 앵무새 팀버스예요.
4: 안녕, 팀버스. 물고기 과자 줄까?
3: 좋아, 선원들. 우리 큰 배로 가보자. 바로 저기 있어. 봐.
4: 배 진짜 멋지다.
0: 알겠습니다, 선장님.
3: 키는 여기다 넣자.
4: 우와, 선장이 조종하는 키네. 나도 해봐도 돼?
3: 다 같이 해보자.

0: 오지선원? 망원경으로 폭풍이 오는지 봐줄래?
1: 네, 선장님. 어, 잠깐. 근데 망원경이 없으면 어떡해?
0: 아무거나 써도 돼.
1: 망원경, 망원경. 어, 망원경이야. 우와, 된다. 저기 폭풍이 몰려와.
0: 바람이 점점 세져. 얘들아, 다들 뭐든 꽉 잡아.
1: 네, 선장님.
2: 와우, 배가 너무 흔들려.
0: 배무새가 빠졌어.
2: 입맛을.
0: 데이지 선원, 안 돼.
1: 큰 파도가 온다.
0: 오지 선원, 안 돼. 선장 친구들, 망원경으로 잃어버린 선원들을 찾아보자. 혹시 누가 보이니? 저기 있어! 오지 선원이야!

0: 고마워요. 아니 선장님.
1: 고맙긴 뭘. 선원들을 구하는 게 선장의 일이지.
0: 이제 데이지 선원을 찾아야 해. 그리고 앵무새도.
1: 당연하지, 팀버스도. 넌 저쪽을 찾아, 난 이쪽을 찾을게.
0: 병 속에 든 편지잖아. 자, 너한테 온 거야.
1: 데이지 선원이 보낸 거야. 딜런 선장님, 우릴 구해줘요. 데이지 선원이.
2: 꽉! 그리고 팀버스도요.
1: 저 깍을 따라가자.

0: 우린 그냥 이 섬에 영원히 있어야겠어.
1: 선장은 절대 선원을 두고 떠나지 않아. 네가 이리 오지 못해도 돼. 우리가 가면 되니까. 자, 배로 가자.
2: 오, 상어가 있는지 볼게. 내 망원경으로. 상어야 어디 있니? 우와, 저기 찾았어.
1: 노조, 빨리.
2: 아, 됐어. 상어가 갔어. 또 데이지도 찾았고. 안녕, 데이지 선원.
0: 구해줘서 고마워요, 선장님.
1: 선원들 모두 다시 모여서 정말 기쁘군. 모두 무사하지?
0: 앵무새가 빠졌어!
3: 아, 또 이러기야!
2: 상어가 다시 왔어! 김버스 조심해!
0: 앵무새를 잡아먹은 게 아니야. 앵무새를 구해준 거였다고.
1: 아, 우릴 겁주려는 게 아니었구나.

0: 도와주려는 거였어.
1: 우와, 쟤도 선언시켜주면 안 돼? 제발.
0: 당연히 되지. 우리 악수할까? 좋아, 배 타. 여기 있어. 이 물통에 들어가면 안전해.
1: 우와, 고마워요, 선장님. 우리 모두 지켜줬어요.
0: 너희를 지켰다고?

0: 와서 받아와, 상어선언.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나도 던져봐 상어선언.
2: 죽었다.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예술가가 돼볼 거야. 점토나 돌로 조각을 만드는 예술가 말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 조각칼로 조각상을 만들려고. 팅팅팅팅.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조각가놀이거든. 나랑 같이 조각가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리 멋진 조각상을 만들어서 손님을 기쁘게 해주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팅팅팅팅. 좋았어. 팅팅팅. 팅팅팅팅. 팅팅. 다 됐어. 너희도 조각상처럼 해볼래? 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조각가놀이. 아우 아우 아우. 이제 조각상 만들 시간이야.

0: 시간. 손뼉 짝짝짝. 뒤뚱뒤뚱 걸어라. 오지 안녕. 비씨 안녕. 악수 멋지다.
1: 안녕 딜런.
2: 일곱. 여덟. 안녕 딜런.
0: 안녕 데이지. 조각간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2: 응, 좋아. 금방 돌아올게.
0: 조각상을 뭘로 만들까? 진흙? 점토?
3: 진흙 점토!
0: 좋아! 이게 우리의 작업대야. 솔방울 조각상을 만들자고? 좋아! 먼저 진흙을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해. 아주 동그랗고 예쁜 덩어리로 빚는 거야. 그럼 이제 조각 시작!
3: 팅팅팅팅. 잠깐, 근데 나 조각칼이 없는데.
0: 아무거나 써도 돼. 팅팅, 팅팅.
3: 조각칼, 조각칼.
2: 어, 찾았어!

0: 아, 모두 인사해.
1: 솔방울이야.
0: 이제 또 뭘 조각할까?
2: 날 조각해줘. 난 점토야. 후.
0: 팅팅팅. 여기 조금만 더. 팅팅. 팅팅팅. 여기도 조금 더. 팅팅팅. 자, 조각상 완성. 소개합니다, 여러분. 단짝 친구들.
3: 오, 우리 조각상 이름 진짜 마음에 들어. 어? 조각상은 움직이면 안 돼. 너도 알지?
0: 완벽해!
4: 자, 그럼 소개할게요. 조각상 수집가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0: 오, 어서 오세요.
4: 난 조각상이 좋더라. 이 솔방울 조각상은 진짜 솔방울하고 똑같네. 이건 내가 살게요. 어디에 둘지 딱 생각났어요. 이거 배달 되나요?
0: 물론이죠. 금방 돌아올게. 거기 그대로 있어.
4: 바로 이쪽이에요. 여기 내 받침대 위에 놔주실래요?
0: 그럼 안녕.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4: 고마워요. 어? 어머나, 세상에! 내 조각상이 똑같잖아!
3: 지금 몇 시야? 특별 학교 할 시간! 손뼉 짝짝짝! 뒤둥뒤둥 걸어라! 와우!
5: 어? 딜런이야!
3: 움직이지 마.
0: 어? 원래 이런 모양으로 서 있었나?
4: 저기 실례합니다. 이 조각상을 돌려주러 왔어요. 왜냐하면
0: 어떡해. 이게 그 솔방울 조각상이에요?
4: 이런 거 말고 녹지 않는 조각상 없어요? 이게 뭐예요? 다 녹았네.
0: 있어요. 단짝 친구들.
4: 아, 여기 이 키 큰 조각상이 좋겠네요.
0: 이 둘이 짝이긴 한데. 그래도 B씨한테 새 친구를 조각해주고 이걸로 드릴게요.
4: 좋아요. 그럼 너무너무 기쁠 것 같네요.

0: 이건 안 녹아요. 그치, 조각상아? 그럼 안녕! 또 봐요!
1: 나도 고마워요. 또 봐요. 진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네. 딱 좋아. 어? 낮잠 잘 시간이네. 안녕.
2: 빈들레야, 안녕. 나하고 특별한 악수할래? 그래, 비씨를 찾아보자. 민들레야 잘 있어. 지금 몇 시야? 특별 악수 할 시간.
1: 조각상아 나왔어. 으악! 내 조각상이 사라졌잖아. 대체 어디로 간 거지?
0: 새 오지 조각상 하나 나가요. 아이, 잠깐 기다려봐.

0: 조심조심해. 자, 새로운 악수 친구야. 막대 오지. 오지 조각상 대신 만드는 게 진짜 쉽지 않네.
1: 내 조각상. 그게 사라졌어요. 그냥 일어나서 가버렸다고요.
0: 아이, 말도 안 돼요. 조각상이 어떻게 가버려요?
1: 진짜 못 가는 건 맞아요.
0: 비씨 조각상도 사라졌네. 비씨 조각상아, 너 어딨니?
1: 비씨 조각상!

0: 밑에 있어? 아니면 이 안에? 아니야, 여긴 없는데.
1: 조각가들, 그 조각상들을 찾아보자. 자, 손상 안경 준비. 혹시 조각상이 보이니?
2: 비쉬!
1: 저기야, 언덕 위에 있어.
2: 우후!
0: 짝짝짝 뒤뚱뒤뚱 걸어라.
3: 아우, 둘이 있으니까 좋아하네. 저 둘은 같이 있어야겠어요. 그럼 제가 둘 다 살게요. 그리고 그냥 여기 둘래요.
2: 저기 딜런, 우리 좀 움직이는 조각상으로 만들어주면 안 돼?
1: 알았어. 팅팅팅팅팅 팅팅팅팅팅. 자, 다 됐어.
3: 내 조각상 진짜 마음에 들어. 나처럼 행복한 손님도 없을 거야.
1: 헉, 행복한 손님? 우리가 해냈어.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바다가 내어주는 귀한 봄의 맛. 바지락을 캐기 위해 80여 가구의 동네 주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이어지는 갯벌 위에서의 고된 사투.
1: 제일 바지락 캐는 게 보통 노가다가 아니에요. 허리를 구부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2: 잘못 찍고 가면 힘이 더 들고, 잘 찍고 가면 힘이 안 들고.
0: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은 하루 딱 4시간. 힘들다고 여유를 부릴 수 없습니다.
3: 아이고,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바다 갔다가 꼼짝거리겠죠.
0: 한편 갯벌 속 깊숙이 숨어든 또 다른 봄의 맛을 찾는데 깊은 펄 속에 숨은 봄의 별미와 힘겨운 싸움을 벌입니다. 진흙 속에서 오로지 손의 감각만으로 잡아야 하는 녀석. 그 주인공은 바로 제철 맞은 세발낙지입니다. 지금이 영양과 맛이 가장 좋을 때.
2: 굴구만 잡으려고 이게 버리거든.
0: 한편 산에도 귀한 봄의 맛이 찾아왔습니다. 비탈진 산, 고된 작업도 있게 해주는 최고의 나물 보살.
2: 똑똑똑 소리 나잖아요. 여기 마음이 싸해져요.
0: 하루 평균 200kg의 고사리를 채취하고 데치는 작업은 만만한 일이 아닌데요.
4: 왜 안 뜨겁겠어요? 참아야지.
0: 봄의 귀한 맛을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따라가 봅니다. 수많은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넓은 갯벌을 자랑하는 신안. 이맘때 꼭 맛봐야 할 귀한 손님이 있다는군요.
5: 안녕하세요. 하이드에서 낚시 40년 잡고 있는 김승배입니다.
6: 여기서 배 타고 한 5분 가고, 네. 작업은 한 4시간 하고. 뻘이 좋으니까 발이 훨씬 길어, 다른데 낚시보다.
5: 모래키대에서 한 것은 낚시 발이 작고 빨갛고, 여기는 갯벌이라 길고 부드럽다.
0: 하루 중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은 고작 3-4시간. 조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야만 합니다. 오늘 낚시잡이에 동행할 지인이 도착했네요. 곧바로 항구에서 배로 약 5분가량 떨어진 갯벌로 출발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낙지가 많이 있을 만한 위치를 찾아 나서는데요.
7: 아버님 오늘 몇 마리 잡으실 거예요?
8: 15마리.
9: 16마리 잡았거든요.
0: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낙지는 고운 펄 속에서 숨어 사는데요. 먼저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곧바로 낙지를 담을 등짐 바구니부터 챙기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필수품.
6: 가래라고 낙지 파로 파는 거예요.
0: 이제 본격적으로 펄에 들어가 조업을 시작하라 싶었는데 또다시 한참을 이동해야 한다는군요.
10: 어디까지 가야 돼?
6: 계속 가야 돼.
0: 낙지가 많이 서식하는 곳을 찾아 한참을 수색하며 갯벌을 걷습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힘든 갯벌. 뜨거운 햇빛까지 설상가상입니다. 낙지를 찾아가는 고된 여정. 잡기도 전에 힘이 다 빠질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뭔가를 감지한 승대씨. 순식간에 손바닥만한 낙지 포획. 오호, 정말 신기하네요. 이 허허벌판 펄에서 어떻게 숨어있는 낙지를 찾아내는 걸까요?
10: 손만 넣다 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요. 아니, 근데 어떤 걸 보고 이거 찾는 거예요?
6: 낙지 구멍이 두 숨 쉬는 거하고 구멍하고 있어. 두 개 있는 거 보고. 똥글똥 맨질맨질 하잖아. 네. 얘가 풀하고.
0: 잘 보이시나요? 오래된 경력자만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낙지 구멍. 하하, 일반인은

0: 도저히 판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여름 날 뜨거울 때는 깊이 들어가고 겨울에 추울 때도 깊이 들어가고 지금이 제일 얕잡게 들 때예요. 봄, 가을이.
0: 봄이 되면 낙지가 산란을 준비하며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인데요.
2: 어머님, 이거 낙지구멍 아니에요?
3: 개지.
2: 개구멍이에요?
3: 개구멍.
2: 어, 저 낙지구멍 같은데.
1: 아까 숨쉬는 구멍, 숨쉰다고 있었잖아.
2: 예.
1: 그걸 이제 찾으면 금방 구멍이냐, 구멍이, 낙지 구멍이. 이게 덩그레. 이런 구멍, 이런 막 기 들어가서 들라는 태도 나잖아.
0: 마치 기계로 뚫어놓은 듯 표면이 깔끔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낙지를 찾기 위해 계속되는 벌 위에서의 수색.
4: 구멍이 찾기 힘들었고.
0: 잠시 후 또 다른 낙지 구멍을 발견한 승대 씨. 신중하고도 빠르게 손을 옮겨가며 진흙 속을 살핍니다.
2: 왜 거기 구멍을 옮겨가요?
4: 이제 파가는 거예요, 창작. 여기, 여기까지. 어. 낙지 일로 가고 있다.
2: 어, 낙지 일로 가고 있어요?
4: 올라오잖아.
2: 어, 예. 네. 낙지 그거 몰아가는 거예요?
4: 어.
0: 재빠르게 도망가는 낙지를 손끝으로 쫓아가는 중인데요. 드디어 오랜 시즌 끝에 모습을 드러낸 낙지.
4: 이게 세발 낙지.
0: 이맘때 가장 맛있는 세발 낙지.
1: 발이 훨씬 길잖아요.
2: 이게 왜 세발 낙지예요?
1: 적으니까 발을 길 뒤 낙지가 네. 적잖아. 한 입에 들어간다 이게 한 입에.
0: 세발 낙지는 일반 낙지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해 인기가 좋은데요. 수질 변화에 민감한 낙지는 깨끗한 바다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답니다.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 낙지. 펄 속을 휘저으며 낙지를 찾아내는 작업자. 그런데 낙지가 사는 구멍은 눈으로 찾을 수 있다지만 대체 맨손으로 어떻게 펄 속의 낙지를 잡는 걸까요?
1: 감각이, 손 감각이 그걸로 찾아 들어가지.
2: 거기 뭐가 있는데요?
1: 아니, 손 감각으로 하면 좀 희열한 기가 있어.
0: 오로지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묘한 온도 변화에 집중. 재빠르게 도망가는 낙지의 길을 잘 감지해 빠르게 낚아채야 하는데요. 쉬워 보이지만 온 힘을 팔에 모아야 하는 힘든 작업.
4: 크다, 진짜 크다.
0: 힘겨운 사투 끝에 낙지가 줄줄이 등장합니다.
1: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방학하면 이 낙지가 아버지한테 배워갖고 낙지 잡아 굴러갖고 용돈 쓰고 그랬지, 방학하면. 그때는 너무 도시락 써갖고 나는 식당에서 중국집 가서 짬뽕 짜장 먹고 다녔어요. 저기 먹었어.
0: 어려운 시절에도 주머니를 넉넉하게 채워주었던 고마운 낙지랍니다.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작업에 가장 힘든 건 제작진.
2: 아니, 발이 안 돼요. 못 가겠어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0: 가까스로 펄 속에서 빠져나온 극한 PD. 낙지 잡는 것보다도 힘든 직업이네요. 우리 PD 체력 좀 키워야겠습니다.
1: 낙지 잡는 것이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낙지 잡고 가서 작업하고 가서 한 두 시간 잠을 자야 돼.
2: 이렇게 하루에 갯벌을 얼마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1: 네 시간.
2: 네 시간이요?
0: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낙지 조업. 걷기조차 힘든 갯벌 위를 꿋꿋이 헤쳐나갑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시간이 가까워지자 승대 씨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는데요. 하지만 체력은 이미 바닥. 잠시나마 숨을 돌려봅니다.
1: 여기 농사하면 낙지 잡으면 그래도 하루에 한 2, 30만 원 번다 하고 자기들 다 키우고 여기서 낙지 잡아서 다 키우고 자기들 다 키우고 농사지하고는 자기들 대학교 보내기 힘들거든. 서울 같은 데서.
0: 펄이 발목을 붙잡는 갯벌. 체력 소모가 두세 배는 크기 때문에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1: 일하 빠져다니까 오래 못 견뎌. 낙지 잡으면 거의 다 다리 막 아프니까 막 진통제로 살지.
0: 달콤한 휴식도 잠깐.
2: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1: 네, 시작. 또.
0: 물이 들어오기까지 한 시간도 안 남은 시간.
4: 빈디.
0: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낙지 구멍에 집중해 보는데요.

0: 승대 씨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1: 그냥 낫기 나가보세.
0: 힘겨운 노력과는 달리 연이은 실패.
1: 이건 안 살아. 나가보스.
2: 나가보스요?
1: 쿵쿵 소리 나냐. 소리 안 따뜻하게 했는데 소리 쿵쿵 낫게 없단 소리. 구멍이 딱 맥힐 수 빡빡하니 하는데.
0: 벌써 깊은 곳으로 도망간 낙지를 찾아내기 위해 가래질까지 동원하는데요. 장시간 작업한 끝에 지칠 대로 지친 몸. 게다가 낙지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1: 안 돼. 안 돼, 안 돼. 손이 안 닿아버려. 내가 들었는데. 손이 안 닿아버려. 잡으면 이제 조금 뻗치 힘든지 모르는데. 못 잡아낼 때는 더 힘들지. 잡아내면 힘든지 모르는데.
0: 승대 씨의 속도 모른 채 점점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바닥난 체력 때문에 펄 위를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승대 씨. 드디어 그토록 찾던 낙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 에이, 굴구만 잡으려고 또 오래 걸려. 에이, 하얀 닭개라 힘드니까.
0: 하루 평균 10마리 이상이면 수확이 괜찮은 편인데요. 오늘 잡은 낙지는 20마리가량. 귀한 몸값으로 대접받는 만큼 하루 일당은 거뜬히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1: 물 들어와보면 또 배 몰라 못 가보자. 물 싸게 들어와보니까. 위험하지.
0: 바다 일은 욕심을 냈다간 한순간에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작업 후 온몸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는 것도 일입니다.
1: 기분이 좋지. 이제 육아 끝났을게.
2: 아, 이제 끝났어요? 응. 이제 집에 가면 뭐 하세요?
1: 쉬고 또 일해야 돼. 농사 지어야 돼.
0: 낙지 잡이로 바닥난 체력. 다시 낙지로 보충해줄 시간. 싱싱하고 쫄깃쫄깃한 세발 낙지. 갓 잡은 세발 낙지는 이렇게 통째로 먹어야 제맛이라네요. 이 순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다 위의 보양식입니다.
1: 배가 불러, 배가. 피곤한데 한잔 먹으면 피로가 싹 풀려버려. 공기 좋으니까 마음이 무조건 편해. 힘들어, 힘들어도 잡생각이 안 들어.
0: 이 맛에 또 바다에 나온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먹거리 골목에는 봄낙지를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제철 낙지를 맛보기 위해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한 가게. 각양각색의 낙지 요리로 봄철 몸보신 중이랍니다. 낙지를 통째로 넣어 끓이는 연포탕은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데요. 이야, 정말 맛있겠네요.
3: 오야마미요.
0: 제철 맞은 귀한 낙지 맛이 어떤가요?
3: 이 맛이요? 어디다 내놔도 이건 진짜 맛있어요. 그럼 부들부들하고.
0: 하루에만 수백 마리가 소비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 단연 봄 보양식이랍니다.
4: 이번에 세발 낙지라고 하는데 가는 세자를 써서 발이 가는 낙지. 그래서 세발 낙지라고 불러요. 다리가 엄청 길죠?
3: 예.
0: 봄 세발 낙지는 긴 다리만큼 맛도 영양도 더 깊다는데요. 무안 사람들은 봄철 이 세발 낙지를 안 먹으면 서운할 정도랍니다. 저도 꼭 먹으러 한번 가봐야겠네요.
4: 갯벌에는 뭐 여러 가지 미네랄도 있고 타우린, 단백질 그런 게 많아요. 체력 회복에 좋고 고단백 저지방이어서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아요.
0: 밀려오는 손님들 덕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주방.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잘게 다진 낙지를 넣어 만드는 비빔밥.
4: 밥하고 어우러져야 돼요. 낙지 너무 커버리면 낙지만 맴돌잖아요. 밥하고 어우러지게 크게 맞춰서 좀 잘라주는 거예요.
0: 각종 채소와 양념에 잘게 다진 낙지를 넣고 쓱쓱 비벼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낙지 돌솥 비빔밥이 됩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에 다양한 채소들을 넣어 살짝 볶아내는 낙지

0: 볶음도 인기인데요. 한편 낙지하면 이 요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살짝 데쳐낸 낙지의 물기를 제거해준 후 막대에 돌돌 감아서 만드는 낙지 요리의 대명사.
1: 낙지 호롱국인데요. 지금은 나무젓가락만 이용하는데 뭐 예전에는 볏짚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0: 매콤달콤한 양념을 슥슥 발라가며 잘 구워내면 낙지 요리의 끝판왕 낙지 호롱구이가 완성됩니다.
2: 구매!
0: 낙지를 통째로 먹는 맛이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2: 여러분 이렇게 100개 갖고 여러분 물고
0: 돌돌 돌려가며 먹는 재미까지 두 배인 낙지 호롱구이.
2: 안 떨어진 낙지.
3: 아, 그러니까 낙지가 옛날에 들에서 손을 일찍했는데 소가 쓰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주인이 앞에가 바다라 낙지라만 잡아다가 배추에 땅미니까 소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낙지가 최고라고 최고.
0: 귀한 봄낙지로 사라졌던 입맛까지 벌떡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한편 제철 식재료로 바빠진 또 다른 곳. 새벽부터 푹 삶아낸 양지고기로 뭘 만드는 걸까요?
4: 저희 집 육개장 끓이는 그 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재료들 중에서도 육개장의 식감을 책임지는 고사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사리를 넉넉하게 넣고 사골 육수와 양념을 더해 푹 끓여줍니다.
4: 대파의 시원한 맛과 고사리가 어우러졌을 때 제대로 된 참된 육개장 맛을 낼 수 있지 않나.
0: 육개장에 있어서 고사리는 맛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인데요. 오랜 정성 끝에 드디어 육개장이 완성됐습니다. 깊게 어우러진 맛은 한 끼를 든든하게 채우기에 손색이 없는데요.
5: 육개장 나왔습니다.
0: 육개장과 칼국수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칼칼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의 식감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6: 파의 시원한 맛하고 고사리의 쫄깃한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육개장.
7: 고사리가 들어가서 육수 맛도 좋고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0: 산의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씹는 맛과 영양이 가득한 고사리. 이른 아침부터 제철 고사리를 수확하기 위해 서둘러 산에 갈 채비를 마쳤는데요. 산을 오르기 위해 꼭 필요한 이동수단은 바로 이 모노레일.
8: 야, 모노레일 한참 올라가야지. 걸어 가려면 힘들어.
0: 드넓은 산을 매번 걸어서 이동할 수 없어서 모노레일까지 설치했다는데요.
8: 2km.
2: 2km 올라가는데요. 시간은 얼마 걸려요?
8: 한 20분. 고생합니다.
0: 귀한 고사리를 만날 생각에 들뜬 작업자들. 한참을 달려 드디어 고사리 밭에 도착했습니다.
8: 안녕하세요. 상주에서 고사리 농사 20년 짓고 있는 김진용이라 합니다. 요사이는 고사리 처리해서 잘 시간도 없어요. 여기에 고사리 끊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9: 이 고사리 끊을 때 연한 부분을 끊어야 돼요. 딱 끊으면 딱 맞죠. 이거 끊으면 안 끊겨요.
0: 딱딱한 부분과 연한 부위의 경계를 꺾어줘야 하는데요.
9: 이렇게 꺾어야지 삶으면 맛있어요.
10: 네. 지금 고사리 밭이 얼마나 넓어요?
8: 우리 7, 8만 평 되는데요. 고사 네. 있는 데는 한 2만 평 정도.
0: 축구장 약 10개 넓이의 고사리 밭. 넓은 산을 걸어다니며 고사리를 찾아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8: 작년에는 3월 말부터인데 올해 날이 조금 추워서 그런지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요. 오늘 목표가 오전에 100km, 오후에는 저쪽에 저쪽 산에 저 있어요. 저도
9: 200km
8: 따입니다.
0: 한번 자리 잡으면 점점 넓게 퍼져나가며 군락지를 형성하는 고사리. 그냥 꺾으면 되는

0: 쉬운 일 같지만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1: 꺾었잖아요. 네. 거기부터 어디 있나 쳐다보고 가서 꺾고.
0: 고사리를 채취하면서 눈으로는 또 다른 고사리를 수색하는 만능 작업.
1: 아, 좋다.
2: 어떤 게 좋아요?
1: 네? 굵어서 이렇게 굵잖아요.
0: 줄기가 통통하고 너무 길지 않은 것이 좋은 고사리인데요. 고사리는 꺾을 때 꺾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채취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답니다.
3: 이거 그냥 놔두면 고사리가 안 올라와. 이걸 까줘야지 옆에서 또 올라온단 말이야. 부드럽게 먹어야 돼. 잎이 베풀면 안 돼.
0: 고사리는 잎이 피기 시작하면 특유의 쓴맛이 강해져서 먹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상품이 될 만한 고사리를 일일이 걸어다니며 선별해서 채취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3: 대부분 고사리는 조금 경사진 데를 쉽게 해놔야 쉽게 하든지 조성돼야지 고사리가 딱이야 좋아, 소화하기 그래야 잘 비죠.
0: 습기에 취약해서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자라야 썩지 않고 싱싱하게 클 수 있는데요. 고사리에게는 좋은 환경이지만 작업자들에게는 힘든 환경.
1: 더덕이 많아요. 여기 이파리가 4개 나오는 게 더덕이고 지나가면서 이게 다 닿으면 더덕 냄새가 나요.
0: 겨울을 이겨낸 자연산 산더덕도 고사리만큼 귀한 선물인데요.
1: 아, 굵다.
0: 이야, 향긋한 더덕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1: 껍데기 안 벗기고 먹으면 훨씬 좋고 벗겨 먹어도 되고 두드려서 양념해서 구워 먹어요.
0: 향긋한 더덕잎은 그냥 먹어도 별미 중에 별미라네요.
4: 산에서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어때요?
1: 이게 보약이 산산보약. 산산보다 더 좋아요, 더덕이라서. 인삼보다.
0: 오랜 산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뜻밖의 보물들을 하나씩 발견하곤 한다는데요. 잔대와 명이나물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3: 산인데 나무 다 되고 이런 약초 이런 걸로 그래 조성됐는데 불이 났어 여기.
0: 201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해안 지역의 산불. 상주에서는 여의도 3분의 1 면적의 산림이 타버렸습니다. 당시 강풍으로 인해 진화가 어려웠던 산불. 과마는 순식간에 소중한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3: 고사리가 불 나는 데는 막 전부 고사리 같지라. 고사리 대단히 많이 번져요. 그런 고사리 돈 되니까 고사리 따고 전화 입었댔지.
0: 망연자실했던 시기. 새로운 희망처럼 고사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약초를 대신해 효자 상품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네요.
3: 소리 나잖아요. 여기 마음이 잘해져요. 고사리하고 사내가 일을 하면은 잡생각이 없어요. 정신없잖아 이게 따는 거.
0: 어느덧 묵직해진 나물 주머니. 점점 쌓여가는 고사리의 무게에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요. 게다가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환경.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4: 오, 괜찮으세요?
1: 미끄러지도 자빠지고 많이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0: 늘 위험이 두사리는 산속에서의 작업이라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한참 후 목표한 양을 모두 수확한 작업자들. 와, 양이 엄청나 보입니다.
1: 내 무게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 저 50kg밖에 안 나가거든요.
0: 수확이 끝난 후 이제야 한숨 돌려봅니다.
1: 아, 맛있다. 시원하다. 저.
3: 마음이 기쁘죠? 항상 좋지 않아요. 돈 벌어주고 건강 도와주고.
0: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4명의 작업자가 오전에 수확한 양은 총 200kg가량. 만족할 만한 양입니다. 한편 작업자들을 위해 점심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고사리를 곁들인 삼겹살 구이. 일반 삼겹살 구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다네요.
1: 이 고기 기름 나오는 걸로 고사리 볶아니까 맛있다.
0: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고사리. 쌈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랍니다. 오늘 산에서 채취해온 참죽나물로 전도 만들었습니다.
1: 산이 순 저기다 마트잖아, 마트. 나가면 다 있어요.
0: 각종 약초를 넣어서 푹 삶아낸 수육도 등장. 잔칫집 버금가는 봄 요리들의 향연. 향기와 영양까지 가득한 봄의 진미들입니다.
1: 고기 먹어봐, 맛있나?
2: 아, 또 고사리 맛있겠네.
0: 입맛 없는 봄철, 군침이 절로 돕니다.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까지 자랑하는 고사리.
1: 너무 맛있다.
2: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고사리가 돼지기름하고 같이 합쳐져가요. 고소해요.
1: 명절이나 제사 이런 게 돼야지 고사리를 먹지. 귀한 음식은 귀한 음식인가 봐.
0: 나물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고사리를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 작업자들의 특권이죠. 그날 오후 고사리는 채취로 끝이 아닙니다. 독성을 없애기 위한 데치기 작업이 필수. 수확 후 바로 데쳐줘야 상하지 않는다는데요.
4: 오늘 얼마 삶아야 돼요?
1: 한 200kg 정도 삶을 거예요. 4시간 정도는 이걸 삶아야지 이걸 다 삶아야 돼.
0: 팔팔 끓는 물에 일정량을 넣어서 뒤집어주며 잘 데쳐줘야 하는데요. 이때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1: 김 부렁하면은 그 만져보면 알아. 사람 이해가면 이제 만져보면
5: 손으로 이래 몰라.
1: 눈으로 이래 봐가지고 모르고 이제 말려봐야지 이제 몰라가면 이제 다 됐다고 씻어가지고 놔둬도 이게 또 불어. 아주 여기서 물컹하게 삶으면 돼.
5: 자국이 나지요. 이래 몰라가지고.
0: 손으로 눌러보며 감각으로 데침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일.
4: 안 뜨거우세요?
1: 왜 안 뜨겁겠어요? 참아야지.
0: 얼마나 데치느냐에 따라 고사리의 식감이 좌지우지 된답니다.
1: 고슬고슬하게 고사리인데 이게 물건이 퍼져놓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좀 고슬고슬한 그런 이제 그 느낌이 있어야지 이게 고사리지.
0: 데친 고사리는 바로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옛 방식 그대로 자연에서 건조하는 고사리. 통풍이 안 되면 쉽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잘 널어줘야 한답니다.
4: 어머니 이제 이거 얼마 말려야 돼요?
1: 이거요 3일.
5: 3일이나?
1: 오늘만 3일은 말라지 바싹 말라요.
0: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뒤집어주며 잘 마를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아이들 돌보듯 잘 관찰해야 좋은 품질의 건고사리가 됩니다.
1: 이제 솎아줘야지 딱 붙으면 안 돼. 흔들어주면 바람이 술술 치러 올 잘 말라요 이러면.
0: 수확하고 데치고 말리는 과정까지 여간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요. 그리고 또 하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고사리를 일일이 골라내는데요.
1: 고사리가 적당할 때 따야 되는데 안 따고 이거 폈잖아. 이퍼리 한 날 때 그런 거 이런 거는 이어놔두면 제품이 안 돼. 이게 딱딱하잖아요. 막대기가 여기 틀리지요. 이런 거는 못 써.
0: 수십 년간 옛 방식 그대로 지켜오는 일. 하루 종일 고사리와 씨름하느라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답니다.
1: 이런 대로 해가지고 집에서 뭐 먹든지 해야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좋은 거 안 먹잖아요. 항상 농사 짓는 사람은 지꺼레기 먹지.
0: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서 자연적으로 건조해야 고사리 맛을 잘 간직할 수 있다는군요. 3일 후 완전히 마른 고사리를 걷어들이는 날. 건 고사리는 보관이 쉬워 오래도록 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바삭바삭하게 잘 말랐어요.
4: 어떤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1: 여기 완전히 바삭바삭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서지잖아요. 완전히 다 말란 거지. 이렇게 하면 바삭 부서지잖아요.
0: 이렇게 잘 건조돼야만 품질 좋은 고사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장장 3일간의 과정 끝에 포장 단계만을 남겨둔 고사리. 단연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장꼭대기에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따서 모아갖고, 삶아갖고 말려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면 소비자들이 진짜 맛있게 드셔주시면 우리는 행복하죠.
0: 한편 또 다른 봄의 맛 바지락이 제철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바지락 살을 손질하느라 분주한데요. 이맘때 살이 꽉 차서 사계절 중 가장 맛이 좋은 바지락.
6: 뭘 그렇게 드세요?
7: 맛있어.
6: 아, 이걸 그냥 먹어도 돼요?
7: 그럼.
0: 다양한 바지락 요리를 위해 1차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바지락 살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줍니다.
7: 적은 양의 물에 많은 양의 바지락을 삶지. 뼈다귀 구운 거 그 육수같이 맛있어.
0: 바지락은 봄철 대표 조개라 할 만큼 맛뿐만이 아닌 영양도 풍부한 식재료인데요. 국민 조개라고 불릴 만큼 요리도 다양합니다.
7: 불이 펠 때가 최고 좋지. 지금 바지락 속에 살이 꽉 차.
0: 바지락을 삶아낸 육수로 끓여낸 바지락죽은 이맘때쯤 서해안 사람들에겐 귀한 영양식이랍니다.
7: 옛날에는 죽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 먹었잖아. 죽은 보약이지, 보약.
0: 시원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바지락죽. 기력이 없을 때 이 죽 한 숟가락이면 입맛이 돈다는군요.
8: 바지락 육수가 조금 얕은 맛이 아니고 깊게 그 천연 조미료 그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9: 고소한 맛이 많이 나고요. 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네, 고소하고 또 여러 가지 골고루 들어있어서요. 영양식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0: 시원하고 깊은 맛을 선사하는 봄 바지락. 바지락 채취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온 동네가 분주합니다. 오늘 총 80여 가구의 주민들이 바지락 캐기에 나섰는데요.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력 30년 차 총계장이자 어비님이에요. 오늘 첫 바지락 작업을 나가게 됩니다. 김간나 할아버지, 몇 킬로 작업을 하고?
11: 30kg.
10: 30kg? 네. 왜 그거 몇 킬로요?
11: 아이고, 힘들어서 묻어갔어.
10: 인수어머님은?
11: 50kg.
10: 50kg. 이따 50kg 넘으면 맛있는 칼국수 끓여줘야 돼. 오케이.
0: 이곳에선 마을 사람들이 어장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함께 채취하며 분배하는데요. 올해 첫 수확을 나가는 만큼 수확에 필요한 도구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7: 물찌개. 이렇게 조개를 한 양장씩 담으면은 이걸 꿀찌개 마냥 지고 오너라.
0: 물이 완전히 빠지면 배가 뜰 수 없어 물이 빠지기 전 서둘러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10: 식장이 배로 한 7분 가고요. 걸어서는 한 4, 50분 가야 돼요.
0: 어린 바지락을 바다에 뿌린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바지락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12: 얼마나 오늘 안 봐서 그래요.
10: 오늘 110.
12: 네?
10: 110.
12: 110이면 좌우로 올라가요.
0: 바지락은 조수 간만의 차가 커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모래와 펄이 적당히 섞인 갯벌에서 주로 서식하는데요.
10: 오늘 주민들 할당이 아니에요. 100kg. 배를 잘못 따면 30kg도 묻어고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량을 못 맞추면 상인한테도 혼나고 어민들한테도 쪽팔리고.
0: 드디어 바지락 서식지에 도착한 배. 이제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잠시 수다 타임을 갖습니다.
13: 아프던 것도 싹 가시워야죠.
6: 아, 바다에 오면요?
13: 네, 스트레스가 싹 풀려. 이 넓고 공기만 그렇고 얼마나 좋아.
10: 오늘 80가구가 나와서 최하 4톤에서 나와야 돼요.
0: 개인이 따로 파는 것이 아닌 어촌계가 목표 양을 정해서 함께 채취하고 수익을 내는 공동어업 방식. 물이 빠지자마자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걸음이 빨라지는데요.

0: 이제 본격적으로 바지락 캐기에 돌입. 그런데 이 넓고 넓은 갯벌에서 어떻게 바지락이 있는 것을 알고 채취하는 걸까요?
1: 이렇게 보면 또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분양 보이시잖아요. 이게 다 바지락 분양입니다. 자, 내가 캘 테니까요. 바지락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고요.
0: 숙련된 계장님의 바지락 채취 시범.
1: 네, 보이시죠? 요런 작은 사이즈는 그렇게 놔주면 다음 주, 한 15일 있으면 여기 또 이만큼씩 커요. 한 1, 2cm씩. 그래서 다음 사이즈 요런 거는 다음 주에 캐먹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야? 야, 많이 했네. 우리 중앙어 친구에 바지락 크고 잘 잡는 분.
2: 에이, 말도 안 되네.
1: 지금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했어요?
2: 아, 시끄러워.
1: 아, 빨리 해.
2: 가보라.
0: 물이 들어오기 전 조금이라도 더 캐야 하는데요. 두 손은 기계처럼 빠르게 움직입니다. 갯벌을 긁어낸 다음 빠르게 두 손으로 모래 속에서 바지락을 골라내는데요.
1: 가루리만은 그 바지락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뻘과 모래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바지락이 서식하기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바지락이 좋아하는 염장녹수 먹을 게 풍부해가지고 지금 4월 중순인데 꽉 찼습니다. 연그렇어요.
0: 저마다 바지락 캐는 데 집중하는 마을 사람들. 손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양손으로 바지락을 주워내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요.
1: 무조건 손발을 약간 큽니다. 발바닥이 넘나다 손바닥이 넘나다.
3: 그냥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다?
0: 그냥 긁어내는 것 같지만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오랜 숙련자만이 구별해낼 수 있는 바지락과 빈 껍질.
3: 돈 생기면 이렇게 교총은 한 푼이라도 버려야지.
4: 이거 지구력이 있지 않으면 못 해요. 이렇게 해야지 일할 맛 나는 거 아니겠어요?
0: 평균 20년 이상 바지락을 캐다 보니 제각각 채취에 필요한 도구들도 직접 맞춤 제작한다는군요.
3: 이거 양재에 사다 집에서 이 끈 달았고
5: 좋지. 여기다가 조개 그려가지고 나 이거 여기 낙지 담는 거고 굴도 까고 이 통이 돈 많이 벌어주는 통이요.
0: 어느덧 갯벌과 한몸이 된 작업자. 온몸엔 진흙과 모래로 가득. 하지만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6: 무릎 앞으로 힘드니 꺼져버리니까 무릎을 끌어야지 편하죠 좀. 이렇게 하려면 쪼그리다 하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3: 힘들지. 허리 아파요. 허리. 이 동네 사람도 허리 안 꼬부러진 사람 어딨어. 노인네 다 허리 꼬부러져가지고.
0: 허리를 완전히 숙이고 해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안 아픈 곳이 없다는데요. 하지만 아픈 만큼 기쁨도 크답니다.
3: 아, 신을 왜 돈 부려 줬지? 누가 돈, 이렇게 좋은 돈을 안 주나 하는가? 내가 버려야지.
4: 자연이 주는 혜택인데 너무 좋아요, 나와서 이렇게 하면. 노력한 만큼 주시니까 게을르지 않게 열심히 하면 돼요.
7: 여기 이제 거의 되면 이쪽에는 바지락 거의 없다 하면 딴 데로 옮겨.
0: 성실한 만큼 보상해주는 바다이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봅니다. 어느새 바지락으로 가득 채워진 통. 이동하면서 무거운 바지락 통을 챙기는 일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벌써 멀리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민들의 마음이 더욱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1: 빨리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가르세요. 빨리 달고 걸어가실 분은 걸어가시고 해야 되는데 한 20분 정도면 여기까지 금방 차요. 그래서 빨리 작업을 마쳐야 되는데.
8: 보통 일 아니지. 어렵지. 어렵긴.
9: 덕성아!
0: 그런데 갑자기 누굴 찾으시는 건가요?
8: 네 아들 이름 불이야 하는 게 다 똑같아 갖고 누가 긴지 알 수가 있어야지.
9: 어디다?
0: 이제 저마다

0: 자신이 캔 바지락을 배까지 옮겨야 하는데요. 이때 또 한 번의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바닷물에 진흙을 한 번 헹궈주는 건데요.
1: 흔들어가지고 뻘을 완전히 빠지게 깔끔하게 씻어야 됩니다.
0: 깨끗하게 씻은 다음 이제 배로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2: 잘못 찍고 가면 침이 더 들고 잘 찍고 가면 침이 안 들고
0: 망 하나당 10kg이 넘는 무게. 이제 물지개가 제 역할을 할 때인데요.
3: 하나에 10kg씩.
0: 각자 캔 바지락의 무게를 달아서 기록합니다.
4: 9.
3: 아이고 힘들어.
0: 몸을 가누기에도 힘들어 보이는 물지개. 하지만 이 정도 일은 예산 일이랍니다.
5: 이거 몇 킬로 나가는데요?
6: 50킬로 조금 본다.
7: 못 먹을 만큼 되지. 근데 그거로 능란 넘어가 뭐 어려서부터 이거로 사람 넘어가 그게 무겁대요.
0: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는 작업자들.
8: 어디 간다, 어디 간다.
0: 온 힘을 다해 바지락을 옮깁니다.
4: 네, 내리놓으세요, 내리놓으세요.
9: 아이고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 좋지. 근데 이렇게 받아갔다가 못 잡고 그랬죠.
4: 집에 가서 못 잡고 못하는데 왜 또 나와 또 이거.
9: 또 가야 돈 버리는 거.
0: 힘은 들지만 철마다 좋은 일자리가 되어주는 바다.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오늘 수확량은 목표치에 못 미치는 수준. 하지만 욕심을 낼 수 없는 바다인.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10: 생각보다 조금 캐가지고 좀 실망스러워요. 열심히 했고 많이 캔 줄 알았더니 28kg밖에 안 나오네. 그래도 뭐 주는 만큼 했으니까.
4: 78kg 했다고 야. 어때요? 뭐 오늘서 몸만 아프고는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0: 드디어 항구로 돌아갈 시간. 그날 캔 바지락은 싱싱한 채로 바로 도매시장으로 옮겨지는데요.
11: 전국 사람들이 다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각처로 많이 나갑니다. 마음이 좋죠. 맛있게 드신다니까 마음이 좋죠.
0: 어민들의 노력 덕분에 맛있는 바지락을 전국에서 맛볼 수 있겠네요. 한편 일을 마친 작업자들이 뒤늦은 점심 식사를 준비 중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싱싱한 바지락을 넣은 바지락 칼국수.
12: 바닷물에다 한 31시간 내기 놔두면 이제 다 해동했어요.
0: 감칠맛이 그만인 바지락 칼국수는 언제 먹어도 별미인데요.
13: 바다 갔다 와서 빨리 먹는 게 관건이에요. 일단 허기져가지고.
0: 어민들에게 이만한 만찬이 또 있을까요? 시원하고 뜨끈한 국물에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14: 자, 칼국수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15: 지금 안 먹어요.
16: 소주 여만큼
17: 넓은지 안 돼요.
16: 어쩌고
0: 사계절 내내 바지락이 잡히지만 봄 바지락은 유난히 살이 통통하고 단맛이 좋다는데요.
18: 아유, 홍합을 못 먹는다고 하잖아.
10: 시원하고, 예, 살이 탄력 있어서 쫀쫀득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0: 쫄깃한 면발에 통통한 바지락 한 입. 이야, 정말 맛있겠습니다.
18: 아, 맛있죠. 어미야, 어미야.
19: 일 끝난 후에 이걸 마시면 꿀맛이죠.
0: 오랜 세월 바지락은 마을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20: 바다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나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힐링의 공간, 주민들이 이렇게 또 만나서 대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온 가족 몸보신을 위한 최고의 도라지 요리 한상. 호흡기 건강에 좋은 도라지. 밥에 올렸더니 최고의 영양밥 완성. 밥 한 그릇에 배도 채우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 도라지 솥밥부터. 도라지 요리 최대의 고민, 쓴맛 없애는 손질법 대공개. 쓴맛 없이 새콤달콤한 맛에 인생 반찬 등극할 도라지 깻잎 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막내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 선생님, 네. 이 갓 지은 밥은 윤기도 자르르 흐르고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기력을 보충해줄 도라지가 듬뿍 올라갔더라고요. 도라지 솥밥에 필요한 재료들 볼게요.
2: 네, 일단 도라지 120g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부추, 그다음에 요거 들기름하고 참기름이에요. 네. 이따 도라지 볶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쌀을 2컵을 30분 정도 씻어서 불리잖아요. 그럼 네. 3컵이 돼요. 네. 물도

0: 3컵을 넣어줄 거예요.
1: 네, 비율이 아주 적당한데요.
0: 네, 1대1 비율이에요.
1: 네, 외우기도 쉽고. 네. 자, 원기 회복에 부추만큼 또 좋은 게 없다고 하는데 이 양념장에도 부추를 넣으신다고?
0: 네, 일단 우리가 솥밥을 딱 하면은 네. 비벼서 드셔야 되잖아요.
1: 양념장.
0: 네, 양념장. 간장, 식초, 맛술, 네. 참기름, 통깨, 그다음에 부추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야, 도란 솥밥에 양념장 쓱쓱 비벼 먹으면 향이 끝내주겠는데요. 네. 자, 향긋한 풍미에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도라지 솥밥 네. 시작할 텐데 어떤 거 먼저 해야 될까요?
0: 일단 도라지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네. 도라지 손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0: 자, 도라지. 저 오늘 껍질까지 쓸 거예요.
1: 껍질까지?
0: 네.
1: 껍질까지 먹어보는 건 처음인데.
0: 도라지 껍질은 뭐 이렇게 얇아가지고 네. 식감에 거슬릴 것도 없고 네. 씻을 때 솔로 이렇게 씻어가지고 하시면은 영양 성분도 더 섭취할 수 있으니까 좋으니까 네. 오늘 껍질째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흙만 잘 털어내면 되는 거죠.
0: 네, 흙만 깨끗하게 씻고 주방용 솔로 이렇게 문질러서 씻으시면 돼요.
1: 예.
0: 자, 그러면 오늘 이따가 솥밥 할 때 네. 위에다가 좀 싹 얹을 거 있잖아요.
1: 네.
0: 나 도라지야 하고 얹을 거 요거 두 개만 이렇게 예. 비주얼 담당 딱 놓고요.
1: 분위기를 내줄.
0: 나머지는 조금 큼직큼직하게 썰 거예요. 네. 여기 내두라고 해서 끝에만 이렇게 좀 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세요.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 거예요. 도라지 밥이
1: 네.
0: 향긋함과 더불어 이게 도라지가 단맛이 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거
1: 씹을 때.
0: 맞아요. 그래서 도라지 밥이 이렇게 단 거야? 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네. 솥밥은 강원도에서 시작한 토속 음식인데
1: 네?
0: 이게 얼마나 맛있으면 전국적으로
1: 그러게.
0: 예, 번져서 이제 맛있는 건강 밥이 됐죠.
1: 사실은 저도 도라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도라지를 어떻게 또 요리해 먹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도라지를 좀 많이 먹어보려고 해요.
0: 네, 우리가 밥은 늘 먹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밥을 할 때 도라지랑 같이 해서 드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도라지 섭취하니까
1: 네.
0: 좋고 이 도라지에는 사포닌 성분이 또 풍부하잖아요.
1: 네.
0: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갱년기 여성들한테 참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1: 근데 제가 그리고 또 감기 걸렸을 때 도라지즙을
0: 맞아요.
1: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감기랑도 조금 연관이 있어요?
0: 네, 이렇게 하얀 채소인 도라지는요. 네. 이 기관지나 폐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1: 여러 가지로 또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자, 도라지 손질했고 이제 부추를 손질해볼까요?
0: 네, 부추는 송송송 썰어서 오늘
1: 네.
0: 밥에도 도라지 밥에도 올리고 비빔장에도 같이 섞어줄 거예요.
1: 이 비빔장 항상 이 비빔장에는 이 부추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0: 네, 부추 향이 참 좋잖아요.
1: 맞아요.
0: 오늘
1: 식감도 좋고.
0: 네, 부추 식감도 좋고 향도 좋고 더군다나 이 부추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해 준다 그랬잖아요.
1: 맞아요.
0: 네, 칼륨 성분이 저도 공부하면서 놀란 게
1: 예?
0: 채소 중에 가장 높아요.
1: 제일 높아요?
0: 네, 부추가.
1: 꼭 먹어야겠네. 맛도 좋은데.
0: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1: 그 다음 뭐예요?
0: 정말 놀라웠던 게 대파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대파가 들어가는 게 향도 향이지만
1: 이유가 있어요.
0: 칼륨 성분이 많구나. 고맙더라고요. 대파한테 괜히.
1: 언제 한번 아는 척 해야지.
0: 네?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네? 됐습니다. 자, 그럼 불로 이동해서
1: 예?
0: 도라지 솥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솥밥을 만들어 볼 텐데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냄비밥.
0: 냄비밥.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도라지를 볶을게요.
1: 도라지를요?
0: 네. 자.
1: 그냥 얹는 게 아니고요?
0: 네. 도라지 볶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도라지 향이 훨씬 더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참기름하고
1: 예.
0: 들기름을 이렇게 약간 넣어줄게요.
1: 원래 조림이나 찌개 할 때도 재료를 한번 볶고 넣으면 맛이 좋다고 하잖아요.
0: 도라지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도라지를 넣고
1: 네.
0: 도라지가 120g이에요.
1: 예.
0: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밥을 떠서 드실 때
1: 네.
0: 그때 도라지가 딱 들어가면 아이들도 이게 도라지가
1: 네.
0: 단맛이 나서 잘 먹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 그러게요, 그러게.
0: 그리고 이 들기름의 향이 이 도라지에 싹 스며들면은 도라지가 더 향이 좋아요. 그리고 도라지는 사실은 약간 사포닌 성분이 쌉싸름한 맛이 나서
1: 예.
0: 맛에 조금 안 좋게 느껴지잖아요.
1: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0: 네, 그런데 이렇게 익혀주면은 사포닌 성분이 착해져요.
1: 그래서 좀 들어주는구나.
0: 쌉싸름한 맛이 단맛으로 변하니까
1: 예?
0: 이렇게 밥으로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선생님,
0: 네.
1: 제가 보기에는

0: 볶다가 이 쌀도 볶으실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아니 이렇게 시간 단축하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한 번에 그 볶아버리면 안 돼요, 같이?
1: 네, 한꺼번에 볶게 되면은 예. 이 쌀의 부피감이 더 크고 수분도 약간 있어서 예. 도라지가 볶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 살짝 도라지를 먼저 볶다가 예. 쌀을 넣어서 볶아주면은 쌀도 볶아지면서 도라지도 볶아지게 되니까 오. 이게 확실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때
0: 어느 정도까지 볶아주면 돼요?
1: 1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되는데 자
2: 오,
1: 1분이
2: 너무 좋아요.
1: 됐죠. 예. 자 여기서 제가 뭐를 건질 거냐면 예. 자 비주얼 담당할 거
0: 두 뿌리.
1: 응, 두 뿌리. 요거 살짝 건질게요. 이렇게.
0: 자, 이 두 친구 비주얼을 네. 시켜줄.
1: 이렇게 하고 예. 자 밥을 볶을게요. 자 이제 기름.
0: 아, 요 위에
1: 네. 쌀 넣어주세요.
0: 아,
1: 기름 뭐. 남은 것도 다 넣어주고 예. 쌀 넣어주세요.
0: 쌀 넣을게요. 네. 자, 30분 정도 불려 넣었던 쌀이죠.
1: 네. 두 컵을 스쳐서 불리면은. 예.

0: 밥을 넣고는 한 몇 분 정도, 시간 얼만큼 좀 볶아주나요?
1: 이거는 1분 정도만 볶으면 되니까 예. 사실은 다 볶았어요. 이제 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2: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0: 냄비밥 할 때 밥물을 잘못 잡으면 3층 밥이 돼요.
1: 예? 네. 자, 우리가 불린 쌀이 3컵이었으니까 물도 예. 3컵.
0: 3컵.
1: 자, 넣어주시는데.
0: 예.
1: 자, 물 양도 정말 중요하지만 밥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스러운 게 도대체 이거를 몇 분 정도 끓여야 되는지.
0: 아, 맞다. 시간이 더 중요했다.
1: 전기밥솥은 전기밥솥에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이 밥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0: 예.
1: 자, 그러면요. 자, 강불에서 하면 안 되고요.
0: 예?
1: 중불에서. 자, 중불에서 몇 분을 할 거냐면 5분을 해줄 거예요.
0: 중불에서 5분.
1: 그러고 나서 5분이 지났죠.
0: 예.
1: 그러면 다시 또 중약불로 5분.
0: 네.
1: 그 다음에 5분이 또 지났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약불로 해서 5분.
0: 아, 5분 법칙, 5분 네. 법칙.
1: 15분이 지나면 됩니다.
0: 오!
1: 네.
0: 이러면 자, 쉬운데요?
1: 자, 중불에서 5분.
0: 네.
1: 중약불로 5분.
0: 약불에서 5분.
1: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정말 밑에 살짝 누른 불. 왜 누른 밥도 떠, 이렇게 긁어 먹는 맛이 있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네. 그 정도.
0: 네.
1: 자, 그러면
0: 네.
1: 뚜껑을 닫고 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선생님 밥이 지어지는 동안 저희는 맛있는 양념장 한번 만들어볼까요?
1: 네, 같이 쓱쓱 비벼먹을 양념장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0: 네.
1: 양념장, 일단 기본적으로 간장이죠.
0: 네. 네. 이런 솥밥 맛있게 만들어두고 양념장만 있으면 다른 반찬 안 해도 돼요.
1: 간장 3큰술에 저는 식초가 약간 들어가야지 상큼하니
0: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1: 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0: 네.
1: 맛술이요. 맛술도 이렇게 한 스푼 넣어주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맛술에 약간 단맛이 있어서 그런지 훨씬 더 맛이 깔끔해지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다음에 여기다가 통깨.
0: 통깨.
1: 그다음에 참기름.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어주시고요.
0: 네.
1: 여기다가 저는 부추 이렇게 썰은 거를 정말 넉넉하게. 이렇게 많이? 그래도 이따가 밥 비벼 드실 때는 전혀 더.
0: 칼륨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1: 네.
0: 그렇죠?
1: 이렇게.
0: 예.
1: 자, 이 정도로. 정말 넉넉하죠?
0: 선생님, 이 양념장은 다른 솥밥 할 때도 써도 되나요?
1: 그럼요. 그 어떤 솥밥에 비빔장으로 해서 드셔도
0: 네.
1: 좋고요. 정말 이렇게 짜지 않게 드시기 위해서 제가 식초랑 맛술을 약간 넣었으니까
0: 네.
1: 절대 짜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자, 이렇게 맛있는 양념장이 준비가 됐고요.
1: 네.
0: 도라지 솥밥이 얼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 네. 자, 일단은 5분, 5분, 5분 하라 그랬잖아요.
0: 5분 법칙.
1: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15분이 지나서 제가 불을 방금 전에 껐어요.
0: 예.
1: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죠.
0: 이야.
1: 이렇게 됐죠. 자, 오, 도라지 향.
0: 너무 좋아요.
1: 도라지가 아까 분명히 섞었는데,
0: 예.
1: 이렇게 도라지가 왜 다 이렇게 떴을까요?
0: 모르겠어요. 선생님, 일부러 올리신 거 아니에요, 위로?
1: 아니에요. 아까 이렇게 섞었잖아요.
0: 자기가 주인공이 싶으니까.
1: 아니. 중량이 쌀보다 가벼우니까.
0: 오.
1: 뜬 거죠?
0: 아니 알아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 주니까 너무 좋네요, 선생님.
1: 그렇죠. 비주얼 담당한 거
0: 예.
1: 이렇게 사실 도라지는요 우리가 그냥 생으로도 먹을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주얼 담당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부추를 얹는데 부추는 가장자리로만 이렇게 줄게요. 왜냐하면 가운데다 뿌리게 되면 도라지가 가려지더라고요.
0: 그러게요. 아니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밥인데 이렇게 솥밥에 도라지를 넣어서 하니까 뭔가 대접받는 기분이고
1: 네.
0: 분위기가 다르네요.
1: 이렇게 해서 자 뜸을 한 5분 정도만 들이면 이제 솥밥이 완성이 됩니다.
0: 네.
1: 5분 정도 있으면 좋은데
0: 5분.
1: 자 일단은 광희 씨 성질이 급하니까
0: 예.
1: 2분 있다가 네. 자 이렇게 됐는데
0: 네.
1: 그렇다고 뭐 5분이 지난다고 부추가 숨이 확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0: 그러게요.
1: 자 우리가 생 부추도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쓱쓱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죠.
0: 저희가 만든 양념장을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1: 네, 자 절대 짜지 않은 양념장.
0: 선생님,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고 싶을 때
1: 네.
0: 이렇게 만들어서 식탁에 내면 정성이 들어있고 마음이 전해질 것 같아요.
1: 정말 사실은 제일 음식이 맛있는 집이 밥을 잘 짓는 집이에요.
0: 그러게, 그러게.
1: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양가 있는
0: 네.
1: 도라지를 넣은 도라지 솥밥을 손님한테 대접하거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드시면 건강도 챙기고 행복도 챙길 수가 있죠.
0: 그러게요.
1: 네.
0: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도라지 솥밥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도라지 솥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도라지에 노두를 제거한 뒤 엿을 썰고 부추를 송송 썰어주세요. 달군 냄비에 참기름, 들기름, 도라지를 넣어 볶은 뒤 통 도라지는 덜어내줍니다. 남은 참기름과 들기름, 불린 쌀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물을 넣고 중불에 5분, 중약불에 5분 끓인 뒤 약불에 5분 더 끓여줍니다. 진간장, 식초, 맛술, 통깨, 참기름, 부추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통 도라지를 얹은 뒤 가장자리에 부추를 얹고 5분 정도 뜸들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종지에 양념장을 담으면 도라지 솥밥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네. 사실 저에게는 네. 도라지 나물이 익숙한데요. 이 도라지 깻잎 무침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1: 네,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깻잎 향과 도라지 향이 잘 어울리는데요.
0: 네.
1: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보게 되는 손질된 도라지에 소금으로 좀 주물러서 약간 짭짤한 맛을 빼줄 거고요.
0: 네.
1: 거기다가 설탕하고 소금하고 식초를 넣어서 좀 밑간을 좀 미리 할 거예요.
0: 네. 네,
1: 물기가 좀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0: 네, 같이 들어가는 재료는요?
1: 같이 들어가는 재료는 깻잎, 파프리카, 약간 색깔 담당 이렇게 네. 해줄 거예요. 우리가 네. 보통은 이제 오이랑 많이 드시잖아요.
0: 네.
1: 근데 저는 오늘 깻잎을 선택했습니다.
0: 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 새콤달콤한 양념 재료도 한번 알아볼까요?
1: 네, 일단 고춧가루에 칼칼함 주고요.
0: 네.
1: 간장, 고추장, 설탕, 물엿, 다진 마늘, 식초, 통깨만 있으면 됩니다.
0: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이 날씨가 더워질 때면 새콤달콤한 반찬에 손이 가거든요.
1: 맞아요.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도라지가 나왔는데
1: 네.
0: 선생님, 이건 아까 봤던 도라지랑 조금 모양이 달라요.
1: 네, 아까 거는 껍질이 있는 도라지라고 해서 피 도라지라고 하고요.
0: 예.
1: 이거는 이제 껍질 벗겨져 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사오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드실 수 있게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이 도라지에 사포닌이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런데 너무 사포닌이 몸에 좋은 걸 알겠는데 너무 약간 쌉싸름한 맛 때문에 조금 맛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0: 쓴맛이 좀 날 때 있으니까.
1: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과도하게 쓴맛을
0: 네?
1: 소금으로 넣어서 빼줄 거예요. 자, 여기다가
0: 네.
1: 소금을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거 소금은
0: 네.
1: 좀 약간 쓴맛을 빼기 위한 거고요.
0: 자,
1: 여기가 좀 기다린 동안에 말라 있어가지고
0: 네.
1: 제가 물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해서
0: 바락바락하나요?
1: 네, 바락바락.
0: 근데 선생님, 저도
1: 네.
0: 도라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 볼 때 이렇게 손질이 된 도라지를 좀 구매했던 기억이 나요.
1: 네.
0: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도.
1: 맞아요. 이렇게 딱 손질된 거를 구입을 하면은
0: 예.
1: 조리하기가 엄청 편하죠.
0: 아무래도 손이 좀 덜 가게 되니까.
1: 그렇죠.
0: 바락바락 지금. 아주 네. 꼭꼭 하고 계세요.
1: 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0: 예.
1: 내가 좀 팔이 아프다 싶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잠시 두세요. 잠시 두시면은 소금이 싹 스며들어가지고 훨씬 더 이렇게 버무리기 때 훨씬 더 잘 버무려지거든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0: 벌써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 이렇게.
0: 네.
1: 자, 이렇게 됐죠.
0: 네?
1: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아까 소금을 한 큰술을 넣었어요.
0: 예.
1: 짜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헹궈주도록 할게요.
0: 네. 너무 짜면 안 되니까.
1: 그렇죠. 양념에, 양념을 묻혀야 되는데 이 소금 맛으로 먹을 순 없잖아요.
0: 그리고 도라지 본연의 향을 좀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1: 그렇죠. 네. 자, 할 때도 이렇게 손으로 바락바락 주물러서 됐어요. 그 다음에

0: 이거를 꼭 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 물기만 이렇게 제거해서
1: 예.
0: 이거를 밑간을 해줄 건데 밑간이 왜 필요해요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1: 예.
0: 제가 왜 아까 그 도라지 무침에 수분이 없게끔 한다 그랬잖아요.
1: 예.
0: 근데 그 수분이 없으려면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양념에 들어가는 수분으로 되는 양념을 좀 미리 넣어주면 돼요.
1: 자, 아, 미리?
0: 네, 그게 뭐냐면.
1: 아까 세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0: 네, 일단은 소금.
1: 예.
0: 소금 반스푼, 반큰술하고요.
1: 네.
0: 설탕은 2큰술이에요.
1: 자, 이 조합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0: 네. 식초도 2큰술이에요.
1: 예.
0: 이렇게 세 가지 양념만 넣고 이거를 조물조물 해줘요.
1: 오, 근데 밑간이 짠 것만 아니라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0: 네, 그래서 이거 양념에 들어가는, 그렇다고 이따가, 들어가는 식초가 안 들어가고 설탕이 안 들어가냐? 들어가요.
1: 오.
0: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만큼을 빼니까 그만큼 양념의 수분 함량이 줄어드니까
1: 예.
0: 수분이 덜 생기겠죠.
1: 그리고 미리 간도 잘 배게끔 만들고.
0: 맞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잠시 두자고요.
1: 한 몇 분 둘까요?
0: 이거 우리 뭐 채소 썰고 양념 만드는 그 사이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 그럴까요?
0: 네.
1: 자, 그럼 잠시 내려두고 다른 재료들 한번 손질해 볼게요.
0: 자, 일단은 저는 이제 깻잎을 선택을 했어요.
1: 너무 좋아요, 선생님.
0: 왜냐면 그 도라지 하면은 저희 엄마가 해줬을 때는 오이였어요. 이렇게 이쪽은 이제 두고요.
1: 네.
0: 이거를 이렇게 반을 썰어가지고 이거를 폭우에 한 1cm 정도 들어가게.
1: 선생님,
0: 네.
1: 이 도라지 향도 좋지만 이 깻잎 향도 좋거든요.
0: 네.
1: 좋은 향들이 더해지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훌훌 이렇게 털어가지고.
1: 네.
0: 자,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요.
1: 고기 먹다 남은 깻잎도 있거든요.
0: 그래요?
1: 예. 네.
0: 그 다음에 좀 약간 비주얼 담당.
1: 예.
0: 우리가 도라지가 하얀 색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약간 붉은기하고 노란 색깔의 파프리카가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도록 할게요. 채 썰게요.
1: 네.
0: 많은 양은 필요 없고요. 4분의 1 정도.
1: 네.
0: 이렇게만. 포인트 되게.
1: 맞아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막 들어갔을 때.
0: 네.
1: 보기도 예쁘고 맛도 좋아지고.
0: 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1: 네.
0: 이제 양념을 만들어서 무쳐보기만 하면은 이제 오늘 도라지 무침 완성입니다.
1: 이야. 자, 그럼 일단 양념을 만들 큰 볼에. 자, 양념장 정말 중요합니다.
0: 네. 자, 일단은 칼칼하게
1: 네.
0: 매콤해야 되잖아요.
1: 그래서 고춧가루.
0: 그다음에 고추장.
1: 네, 섞어서 쓰시네요.
0: 네. 일단은 고춧가루랑 고추장이랑 들어가면은
1: 예.
0: 농도도 맞지만 빨갛게 붉은색을 더욱더 붉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1: 색감도 좋고.
0: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소금으로 밑간을 했기 때문에
1: 예.
0: 간장은 요만큼만.
1: 간장. 미리 간이 있으니까.
0: 맞아요. 그다음에 설탕도 정말 애기 요 정도만.
1: 오.
0: 식초는 2큰술이 들어가요.
1: 예.
0: 그런데 만약에 집에 뭐 2배 식초나 있다.
1: 예.
0: 그러면은 2배 식초 넣어주시면 더 좋죠. 음식점에서는 2배 식초 아니라 3배 식초를 사용하거든요.
1: 예.
0: 그다음에 여기에 요거 물엿이에요. 물엿은 진짜 한 스푼 정도만.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마늘.
1: 마늘.
0: 마늘 약간 한 작은술 정도.
1: 네.
0: 그다음에 통깨.
1: 이야.
0: 자, 요게 이제 양념장인 거예요.
1: 보세요. 어렵지 않네요, 선생님.
0: 보세요. 수분감이 조금 있지만
1: 예?
0: 그래도 많이는 없는데 도라지에 밑간한 거. 그리고 물기가 있는 오이를 사용하기보다는
1: 예?
0: 물기가 없는, 수분기가 없는 깻잎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1: 그러게, 그러게.
0: 그렇지만 오이보다는 깻잎향이 저는 도라지랑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1: 저도요.
0: 네.
1: 뭐니 뭐니 해도 무침은 이 물기가 없어야 되니까.
0: 맞아요. 네.
1: 자, 일단 그러면 아까 도라지 저희가 여기에 이제 밑간을 좀 해뒀는데
0: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꽉 짜는 거예요.
1: 그래도 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0: 당연히 채소니까 채소에서 삼투압에 의해서 간이 들어가면 수분이 계속 생기죠. 이거 물기가 안 나올 때까지 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1: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게
0: 네.
1: 저희가 이 도라지에 설탕하고 식초랑 소금으로 밑간을 해서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오이 안 들어가고 깻잎
1: 예.
0: 들어간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도라지부터 묻혀줄게요.
1: 아.
0: 도라지는 네. 바락바락 주물러도 괜찮겠죠?
1: 네. 제가 예전에 최고 요리비가 할 때는 이런 도라지 같은 거 많이 안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뭐 도라지, 더덕 이런 거 나오면 미쳐왔는데 나이가 든 건가요?
0: 아, 진짜.

0: 성숙해졌다고 표현할게요.
1: 아 그러게. 역시 선생님 말씀도 예쁘게 잘해주셔가지고 성숙해졌나요?
0: 네, 제가? 성숙해진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이제 고기 반찬보다 이런 도라지, 더덕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점점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런 걸 찾으면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게.
0: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도라지 하면은 많이들 드실 때 네. 약간 쌉싸름해서 좀 먹는 김이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새콤 달콤하게 밑간을 해서 수분기 없고 이거 보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1: 예.
0: 지금 물기 안 새는 거는 너무 당연해요. 오히려도 그래요. 그런데 예. 이거를 내일 드셔도 수분기가 별로 안 생겨요.
1: 오, 확실히 수분을 잡았기 네. 때문에.
0: 맞아요. 그리고 깻잎이 얇아서 예. 수분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예. 향도 좋지만 수분이 별로 안 생기니까 내일 드셔도 기분 좋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예. 이렇게 해서
1: 정말 밥반찬으로는 제격일 것 같아요, 선생님. 입맛 요즘 날씨가 좀 더워서 입맛 없을 때는 요 도라지 깻잎 무침.
0: 이거요. 진짜 뜨거운 밥에 먹어도 맛있는데
1: 예.
0: 이거 물 말아가지고 딱 얹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1: 다른 반찬 필요 없겠어요.
0: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 포인트가
1: 네.
0: 향은 향대로 취하고
1: 네.
0: 수분은 수분대로 없으니까 먹는 분들이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도라지 깻잎 무침입니다.
1: 예. 자, 이렇게 너무나 향긋한 도라지 깻잎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도라지 깻잎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라지에 소금을 넣어 주무른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그런 다음 도라지에 소금, 설탕, 식초를 넣어 밑간에 버무려줍니다. 깻잎은 2등분한 뒤 채 썰고 노랑 파프리카와 빨강 파프리카를 채 썰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추장, 진간장, 설탕, 식초, 물엿, 다진 마늘,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도라지에 물기를 짜낸 뒤 양념에 넣어 버무려주세요. 여기에 깻잎, 노랑 파프리카, 빨강 파프리카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도라지 깻잎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천상영 셰프의 담백한 소고기 미역국부터 아삭한 마늘종 무침까지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만능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전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아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 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3: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0: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4: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5: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4: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6: 우리 집...
5: 짐이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4: 아,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7: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6: 저 사람들이에요.
5: 어서 빨리 보고 싶어.
6: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엄청 커요.
5: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4: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0: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8: 탐험할 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0: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너무 신나.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8: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9: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4: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5: 너무 귀여워.
4: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0: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5: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4: 아,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0: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8: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0: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켓 챔피언 마티.
9: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피.
8: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0: 기가 빌더 출동.
6: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5: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3: 붉은 모래 폭풍이 몰려온다! 빨리! 안으로 피해요! 어서요!
5: 완료!
3: 레이브 변신 완료!

0: 괜찮아? 안 다쳤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1: 우산? 그래! 이것 좀 써도 돼?
0: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2: 바람이 너무 세!
0: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을 막는 거야!
2: 좋아! 좋은 생각이야!
0: 해보자!
3: 얼룩의 우산!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것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것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

0: 같아요.
1: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2: 상쾌해.
1: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2: 그것도 화성에.
1: 고마워요, 기가빌더.
3: 다들 우리 좋아할 줄 알았어.
1: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마음껏 기뻐해두거라. 곧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3: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큰 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4: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5: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5: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4: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6: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7: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6: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8: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9: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밀다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10: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9: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1: 기가 빌다 출동!
9: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0: 해야겠는데.
1: 위험할 수도 있어.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적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에? 뭐야? 이게 아닌데. 기 차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1: 이정도 무리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2: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까나.
3: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1: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3: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어!
3: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2: 우린 기가빌더야.
4: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3: 너희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0: 단신 완료! 마이티보 단신 완료! 레이브 단신 완료! 스케이번 단신 완료! 하! 따라와!
1: 하하! 그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0: 포부, 거기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1: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화성의 모든 차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0: 도망치고 있잖아!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2: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3: 야! 이거 뭐야?
1: 아니, 누구 마음대로!

0: 3에서 90도 오프셋 빅뱅을 파이로 나누면 아!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1: 아, 기가 밀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아,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0: 어, 저기 좀 봐요!
1: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0: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누구세요?
1: 어? 제가 살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요. 좀 부탁할게요.
0: 잠깐만 둘이야. 밥 먹고 갈 시간이 안 되지?
2: 에? 엄마 집 가는 중이라고? 언니가 웬일로?
1: 엄마 오늘 집에 있어 없어?
2: 있어. 언니, 아직도 엄마랑 통화하고 나면 위험약 먹어?
1: 왜?
2: 그 얘기하니까 엄마 충격 먹었나 보더라.
3: 뭐? 그 얘기를 네가 왜 해?
4: 죽고 싶냐?
2: 덕분에 엄마 전화 좀 줄었잖아. 고맙지.
1: 차단했거든 어차피.
2: 언니, 우리 옆집 할머니 되게 좋은 분이시다? 서유리 되게 예뻐해 주셔. 주에 한 번씩 꼭 문고리에 서유리 간식 걸어놓고 가시거든.

0: 나도 만난 거 생기면 할머니 나눠드리고 아프신데 없나 여쭤도 보고. 근데 그 할머니 자식들이 다 의절했대. 소문에 젊을 때 애들한테 지독하게 굴었나 봐.
1: 요점만 말해 고하나.
0: 엄마한텐 세상에 그렇게 친절한 적이 없잖아.
2: 동네 아무한테나 친절할 수 있는 거면 엄마한테도 친절해보고 싶어.
0: 토리동 구석에 사는 어떤 아줌마, 혼자 자식 둘 키운다고 발버둥치다. 그 발길질에 애들이 나가떨어진 그런 아줌마.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마가 잘해줬던 것도 기억나더라. 먹는 거 하나는 악착같이 챙겨준 거, 아빠가 우리 신용으로 장난치려고 할 때 죽어라 싸워서 막아준 거, 크리스마스 날 그래도 양말 속에 선물 넣어놓고 출근한 거.
1: 네가 나보다 더 어른 같다?
0: 뭐, 난 그래도 햇볕 좀 쬐면서 컸잖아. 고드리가 지켜준 덕분에.
1: 참나. 야,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내가 넣어둔 거거든? 향기라는 볼펜.
2: 아니, 언니가 준 거 말고.
0: 양말 속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있었잖아. 편지 한 장 없이 덜렁.
2: 응? 엄마도 참, 누가 산타 선물을 돈으로 주냐.
1: 내 양말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2: 아, 왜 없어?
0: 그날 아침에 내가 내 양말에서 1,000원, 언니 양말에서 2,000원 거...
2: 아이고, 서유롭겠다. 끊는다, 언니.
0: 야, 고아나! 야!
3: 아, 너 두고 간 짐 정리하다가 있길래 꽃다발 쬐끄만 거라도 들려보낼걸. 에이, 나도 참, 짐 정리하다 보니까 둘이 네가 참 열심히 살았더라. 엄마가 돼서 뭐 하나 알아봐주지도 못했는데 다 알아서 척척.
1: 엄마도 일하느라 바빴잖아요.
3: 아, 아이, 내 국 좀 먹어봐, 둘이야. 둘이 네 건 오이 안 넣고 했어. 너 집에서 밥 잘 안 먹는 데서 조금만 했는데 딱 두 끼 나올 정도니까 괜찮으면 이따 갈 때
1: 가져갈게요.
3: 어? 어, 아, 가만히 있어봐. 가자마자 시원하게 먹으려면 냉동실에다가 넣어.
1: 아니, 일단 식사하시고.
3: 아이, 보자기 어디 갔어. 아, 참, 엄마 너한테 줄 거 있다. 온 김에 같이 가져가면 되겠네.
1: 뭔데요?
3: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일 잘하는 직원들도 막 잘린다잖아. 엄마가 원래 이런 거 절대 안 믿는데 무지하게 용한 도사님이더라고. 네 성격, 외모, 무슨 일 하는지 다 맞히더라니까. 이거 엄마가 큰맘 먹고 써온 거니까 너 침대나 소파 같이 몸 닿는 데다가 딱 붙여두기만 하면 절대 잘릴 일 없대.
4: 그걸 왜 엄마가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런 걸 누가 준다고 막 받아오면 어쩌냐고요.
3: 아, 막 받다니. 복채 안 주면 운 달아난다고 해서 하나 거랑 네 거까지 넉넉히 드리고 왔는데.
4: 내 정보도 털리고 돈까지 털려.
5: 부장님, 다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1: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리 지킬 사이는 아니잖아요.
4: 부하 직원을 우였잖아.
3: 엄마가 뭐 실수했어?
1: 혹시 그 도사 또 찾아오면 절대 상대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3: 그럼 너 이제 엄마 전화 받아주는 거야?
1: 엄마, 응? 저는 하나와는 달라요. 갈게요.
3: 둘이야, 아, 그래도 반찬은 가져... 갔네?
5: 사장 말도 안 듣고 미친 듯이 꼬리흔든 나에게 그렇게 얄짤없이 돌아설 수가 있냐고.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어? 나쁜 사람.
0: 소나, 같이 일하다 보면 유대감도 생기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 같지. 근데 나오면 그냥 아는 업계 동료일 뿐이야. 그러다 다시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일하는 거고.
6: 오, 역시 회사원.
1: 소은아, 아, 잠들었네.
6: 어차피 버릴 거면서.
7: 어차피 버릴 거면서 소은애비는 뭘 그렇게 자기가 키운다고 고집을 폈대?
4: 우리 소은이 버려진 거 아니야. 내가 싸워서 데려온 거야.
8: 아, 제발 말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해, 엄마.
7: 속상해서 그러지. 누군 소은이 안 아껴서 그래?
1: 소은아, 뭐해?
9: 엄마, 이거 보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달걀 후라이예요.
4: 너 누가 위험하게 가스레인지 쓰래? 그러다 화상이라도.
9: 엄마, 우리 집에 저 없으면 안 되죠. 소은이 없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죠.
6: 갖다 버려. 이놈의 회사 내가 먼저 때려친다. 부장님.
1: 사과.

0: 나갑니다.
1: 어? 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정 사장님. 소은 씨와 일하는 고두리라고 합니다. 아, 고두리 부장님? 이러면 슈퍼갑이잖아. 어, 저희 아들이 정말 신세가 많았습니다, 부장님. 아닙니다. 신세는 오히려 제가 지고 있습니다. 소은 씨 같은 인재를 길러내신 분이 어떤 분인지 늘 궁금했는데 이제야 뵙게 되는군요.
0: 어머나.
2: 엄마,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5리터짜리 없대요. 아이스크림.
1: 소은아, 얼른 와서 앉아. 부장님 오셨어.
2: 저 깜빡한 게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1: 소은아,
3: 거기 서.
1: 소은. 설마 우리 아들 횡령한 건가? 거기서.
2: 싫어.
1: 제발 그만 좀 서라니까.
2: 그만 쫓아오시라고요.
1: 지금 관절 젊다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2: 볼부리도 없는데 왜 혼자 넘어져요? 그런다고 누가 설 줄 알고?
1: 잠깐이면 됩니다, 소은 씨. 할 얘기가 있어요.
0: 부장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를 떠난 사람이 10명이면 그중 최소 3명은 다시 만나게 된다. 회수율이 무려 30%인 셈이죠.
2: 그게 무슨...
0: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소은 씨가 30%라고 확신했나 봅니다. 소은 씨가 이없게 어딘가를 돌고 돌다가 그 사람과 일하는 거 꽤 즐거웠다. 한 번 더 같이 일하고 싶다. 라고 날 떠올려주지 않을까 멋대로 생각했나 봅니다. 저와 일한 시간이 소은 씨에게 득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 진심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소은 씨. 혼자 판단하고 혼자 오해하고 내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상사가 돼버렸네요.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사장님께는 제가 잘...
2: 제가 그렇게 필요하세요? 부장님은 저 없으면 혼자선 일을 못하시나요?
0: 당연하죠. 소은 씨 없으면 우리 팀 안 돌아갑니다.
2: 실속 한호 세트였으면 용서 안 했어요, 진짜.
0: 부장님, 이거 차 안에서 입 심심할 때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 사장님.
2: 부장님, 배고프시죠? 여기서 30분 거리에 짬뽕 맛집이 있는...
0: 업무 공유문서 확인해보세요. 따라잡을 게 많을 겁니다. 네.
2: 옷길쌤이 꿀밤문화센터에 열려? 그것도 수영장 VIP? 옷길쌤과 사별한 두 분께서 도토리문화센터 공사에도 참여하셨다고요? 아, 그래서 도토리문화센터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구나.
0: 글쎄요, 두 사람이 함께 공사한 현장이 평생에 걸쳐 수백 곳은 될 겁니다. 근데 왜 도토리문화센터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2: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네요. 아, 그럼 이건 어떨까요, 부장님? 옷길쌤께 도토리문화센터에 수영장 증축을 제시하는 거예요. 수영장 때문에 그렇게 욕하던 꿀밤까지 가셨잖아요.
0: 사실은 이미 해봤습니다. 법무팀 쪽에 제가 시나리오 만들어 전달했고 지옥길 씨도 정순 회원님 설득으로 협상 테이블까지 나와주셨죠.
4: 엄마야, 그게 뭐고? 끝내준대.
0: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당히 흔들리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라 생각했는데...
5: 됐다, 마!
6: 지 회장님, 저희랑 더 이야기를...
2: 사람의 마음이란 참 복잡하네요, 부장님.
0: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분명 앞뒤를 연결해줄 단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하필 회사 차고 오늘 고장날 게 뭐야.
7: 이번 역은 토리고개역, 토리고개역입니다.
0: 좀 내리겠습니다.
7: 네, 오른쪽입니다.
0: 빨리 가야 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곳으로. 잠깐, 뭔데? 웃겨. 얼마나 다녔다고 벌써 여기가 편해진 거야. 정신 차려, 고두리. 거리 유지, 거리 유지.
8: 도리 회원님 아니신가?
0: 안녕하세요, 마태주 회장님.
8: 4군자 교실 다시 열렸으니까 또 와요.
9: 여기 센터 사무실이 몇 층이에요?
0: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여기 사람인 줄 아나? 3층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왼쪽 복도로 쭉이요.
9: 감사합니다.
0: 하루빨리 여길 벗어나야겠어.
10: 저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1: 내가 기계에서 돈을 뽑아야 하는데 팔이 이래서.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0: 이건 또 뭔 신종사기야? 하루빨리 여기를 벗어나야겠어.
1: 저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기계에서 돈을 뽑아야 하는데 팔이 이래서.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0: ATM은 왼손으로도 뽑을 수 있을 텐데. 보이스 피싱범들이 현금 인출책으로 취약층을 이용한다더니. 이건 또 뭔 신종사기야?
1: 저쪽이에요, 아가씨.
0: 여기 사람들이 다 바보로 보입니까?
1: 예?
0: 탈 다친 거 가짜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1: 무슨 아니에요.
0: 탈 다쳐서 버튼도 못 누르시는 분이 매니큐어는 참 곱게도 칠하셨네요.
1: 아, 이건...
0: 목소리는 떨리고 얼굴은 귀까지 빨개졌는데 이래도 거짓말이...
3: 내가 해줄게요. 일로 어디서. 그게 뭐 어렵다고.
1: 고맙습니다.
0: 선생님, 저분 뭔가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좀 더 추궁을...
3: 네 참 똑똑타. 근데 머리 혼자 사는 사방을 다 못 보는 거다. 놀랬지요? 우리 수강생인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가. 살펴가이소. 봤지요? 별일 없지요?
0: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점도...
3: 어허! 그만하라니까!
0: 네.
5: 옥길쌤! 소은이가 돌아왔어요!
3: 아이고, 우리 소은총가 왔나? 한 달은 못 본 것 같네.
5: 저도 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둘이 회원님도 잘 지내시죠?
3: 에베, 왔다 와서 타자.
0: 황당하군. 좀 실수했다고 없는 사람 취급이라니.
3: 지역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기업이 있거든. 매년 지원 요청하는 센터가 늘어나니까 계획서 같은 걸 만들어가 발표를 하라고 하더라고.
5: PPT 심사를 하겠다는 거네요.
3: 지영이 도움을 받아가 우리끼리 해본다고 했는데 안만 봐도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네. 한번 보고 소은 총각이 본 느낌만 말해주면.
0: 제가 돕겠습니다, 선생님.
3: 둘이 회원님이요?
0: 이래 봬도 제가 회사에서 PPT 장인으로 불립니다.
5: 잘 됐네요. 그럼 같이 해요. 의견은 다양하면 좋으니까요.
0: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토리 문화센터를 소개하는 PPT니까 관련 정보를 핑계로 이것저것 물어도 의심 없이 답해줄 겁니다. 잘 활용해 봅시다.
5: 네, 부장님. 아, 참. 근데 부장님, 아까 옥길쌤과는 무슨 일이셨어요? 분위기가 좀...
0: 아, 별거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좀 오버를 해서. 뭐, 원래 어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요. 딱히 귀염성도 없고 앞뒤 딱딱 맞는지 따져대는 스타일이라 나름 조심하고는 있는데 아깐 방심했는지 너무 저처럼 굴었다 살짝 어그러진 겁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5: 아니에요. 어른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거죠. 그게 부장님 장점인데 옥길쌤이 진짜 언짢으셨던 건 아닐 거예요. 제가 한번 슬쩍 여쭤볼게요.
0: 에?
5: 부장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0: 안 속상해.
5: 첫인상은 차가워도 지내보면 좋은 사람인 거 다들 아시게 될 거라고요.
0: 아시게 하고 싶지 않아.
5: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0: 괜찮습니다, 소은 씨.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옥길 씨 약점을 쥐고 있는 거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죠? 그럼 수업 끝나고 시간 맞춰서 자취회실에서 봅시다.
3: 도토리 자취회 위원님들 다들 환영해 주이소. 그러면 지영아, 우리가 만든 PPT 들어봐주라.
10: 제 작품이 아니에요. 혹시나 이걸 보고 제 개발자로서의 능력을 판단하지는 말아달라.
11: 저거 내 아이디어 아이가.
12: 그라데이션 언니야. 저기 클립아트는 내가 하나하나 심어놨지. 지영이가 절대 안 된다는 효과는 내가 다 찾아냈다.
3: 어떤 능겨, 둘이 회원님. 고칠 게 좀 보이는겨.
0: 지적하고 싶은 게 최소한 100개는 돼. 지적하고 싶다. 너무나 지적하고 싶어. 하지만 지르고 나면 나랑 소은 씨가 죄다 떠안게 될 텐데. 고들이 참아야 한다. 참아. 엉망진창이네요. 난 대체 뭐가 문제일까?
5: 괜찮은데요? 유니크하고 그 발랄하고.
3: 아이, 소은 총각! 조용히 해봐라.
0: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3: 전부잖아!
10: 저는 성약이 있어서 이만.
0: 이 배경음악은 무슨 의도로 넣으신 거죠?
3: 아, 신나잖아.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 맨키로.
0: 발표자 목소리가 묻힐 겁니다. 주목도를 높이려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다음은 가독성인데

0: 폰트는 자꾸 빙글빙글 돌아서 도저히 읽히지가.
1: 큰일 납니다. 이거 만든다고 한 달 걸렸는데 왜 다 고친단 말이고?
2: 그냥 보내볼까, 언니야?
0: 지옥길 선생님께서 그렇게 약한 소리 하시는 건 처음 듣네요. 딱 하룻밤만 세우는 걸로 충분합니다.
1: 아이고, 늙은이들 저승사자 인사시킬 일 있나? 우리 나이 돼봐라. 초저녁만 돼도 기절이다, 기절.
0: 걱정 마시고 푹 주무시죠.
3: 커피도 왔어요.
0: 좋은데요? 현재 활동 중인 회원들 목소리를 삽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지옥길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가장 처음 들으셨던 수업이 뭔가요?
1: 뭐? 내가 뭐 그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이것저것 많이 해가.
0: 강사의 회원의 자치회 회장까지 하고 계신 선생님 이야기라면 아마 더 울림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충분할 것 같네요.
1: 그러면 내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저녁 먹기 전까지 이어 앉아 있을 거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요.
4: 오길쌤!
1: 됐나?
4: 먼저 가보셔도 돼요. 이제 필요한 소스는 다 찾았어요.
5: 근데 뭘 그렇게 집중하셨어요? 저쌤두 번이나 불렀는데.
1: 요거 소설책 필사. 요새 내 취미다.
5: 우와, 쌤 진짜 멋지세요. 저 쌤처럼 공부 많이 하시는 분 처음 봐요.
1: 아이고, 뭐, 이게 뭔 공부라고.
5: 역시 우리 쌤 지성미가 철철 넘치시는 게.
6: 우리 회장님 출세했다. 젊은 회원한테 지성미 같은 소리도 다 듣고.
7: 그러게.
6: 그럼 믿고 맡길게요, 서울 씨.
1: 수고해요.
4: 네, 선생님.
5: 옥길쌤 저렇게 주눅 드신 거 처음 봐요. 근데 부장님, 왜 갑자기 PPT 작업 직접 도와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0: 이걸 봐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대강 흐름은 잡았으니까 소은 씨는 제가 요청하는 이미지 좀 찾아주세요.
5: 네, 부장님.
0: 소은 씨, 눈 떠요! 페이지 넘기는 속도 체크해야 합니다!
1: 소은 총과 배안 고프나?
0: 혼자 잠든 거지?
1: 소은 총각이랑 같이 더 있어. 내는 오늘 수강 신청 날이라 아빠가 먼저 갑니다.
0: 그러고 보니 오늘이 수강 신청일이잖아! 일어나! 웨이크업! 벌써 9시라고! 역시 일단 아무 주례라도 서야겠어요. 빨리빨리!
4: 부장님.
0: 아, 왜요?
4: 저희 이번 달부터 등록할 필요 없지 않나요?
0: 그렇네요.
8: 죄송합니다. 본인이 작성해 오셔야 해요.
9: 내가 팔을 다쳐서 그래요. 개인정보 그런 거 괜찮으니까 어떻게 좀안 될까요?
8: 아, 곤란한데.
0: 저분은.
8: 그럼 불러주세요.
0: 소은 씨는 회의실로 먼저 올라가세요.
5: 네?
0: 전좀 알아봐야 할게 있습니다.
5: 갑자기요?
8: 어느 수업 신청하시게요?
0: 실력.
8: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여기.
8: 아, 그 수업은 줄안 서셔도 돼요. 저쪽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으로 한 층만 내려가세요. 거기 강의실 앞에서 바로 접수하시면 돼요.
9: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빠져버렸네.
0: 역시 팔을 다쳤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대체 목적이 뭐야, 당신?
1: 잘했다. 진짜로 잘했어요.
0: 성인 문외교실?
8: 자, 이건 입학 선물이에요. 교재랑 학용품 세트니까 수업 시작할 때꼭 가져오세요.
9: 고맙습니다, 선생님.
8: 우리 문외교실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 수업 특성상 전단지 홍보가 어려워서 참고 좀 하려고요.
9: 아, 그게.
1: 목마른 사슴이 옹달샘을 찾은 기지, 뭐.
9: 어르신은 기계도 능숙하게 다루시네요. 저는 영 어렵던데.
1: 어려워도 배우면 또 금방 해요. 내 60살 넘어서도 까막눈이었어. 근데 여기 센터에 와가 글자 깨치고 나니까 못할 게 없더라고. 혼자 버스도 타고 은행도 가고 누가 글자 써보라 할까봐 깜짝깜짝 안 놀라도 되고. 자, 금액 확인하이소. 사람이 목이 너무 마르면 물 나올 때만 보이는 거 알겠나?

0: 한글 도바로 찾으나 보다.
1: 하, 요새도 문맹이 있어?
0: 그럼 우리 시고모님도 여기 와서 배우시면 좋을 텐데.
2: 바람 부는 날, 지옥길. 나도 우태처럼 학교에 가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졸랐다. 아버지가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하셨다. 우리 소 아롱이는 바람만 불었다 하면 음메 음메 크게 운다. 그러면 나는 소풀 먹이러 나간다 하고 아롱이랑 같이 울었다. 음메 음메.
3: 꽃이 예쁘다. 꽃이 예쁘다. 공이 구른다. 공이 구른다. 어떻게 굴러요?
4: 해골 해골.
2: 듣기 좋지요? 꼭 을라들 노랫소리 안 같은겨.
0: 네.
2: 내는 가끔 속 시끄러울 때 듣고 간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속이 조용해지거든. 여기 문예교실이 내 첫 수업이에요. 내도 내심은 그게 아직도 부끄러운기라.
0: 어제 ATM 앞에서 뵀던 분도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하게...
2: 아니다.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노. 이래 글자로 꽉 찬 도시에 아직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5: 마음에 쏙 들어요, 부사장님. 저 작은 타일들로 어쩜 예술을 하셨어요. 손님들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복자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참, 부사장님, 얼른 계좌번호랑 은행 적어주세요. 잔금 통장으로 바로 보낼게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공주 신랑감 찾기 대소동. 호떡아! 호떡아! 호떡아!
1: 응, 왜?
0: 아이고, 아이고, 호떡아, 이것 좀 봐. 오이딱지가 깜빡여.
1: 어? 갑자기 무슨 일이지? 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0: 우리 궁금한데 가볼까?
1: 좋아, 누나. 근데 오이가 어디 있지?
0: 어?
1: 아, 저기 있다.
0: 오,
1: 내가 가지고 올게.
0: 아, 빨리.

0: 어? 여기가 어디지?
1: 어, 누나 저기 봐! 오이야.
2: 어허, 무엄하오! 오이라니! 오이 전하에게 예를 갖추소서!
0: 오이 전하요? 그럼 임금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2: 그렇소.
3: 괜찮으니 비키시오.
2: 아, 네, 전하.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오. 이 호빵과 호떡이는 어서 오시오.
0: 저희를 어떻게 아세요?
3: 그대들을 부른 게 바로 나요.
1: 왜?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예요?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냐고요?
3: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오이 공주가 있어.
4: 안녕하시오. 난 오이 공주라고 하오.
0: 오이 공주님, 안녕하세요.
3: 내가 죽기 전에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아주고 싶어. 하지만 보다시피 나이가 들고 병들어.
0: 괜찮으세요?
3: 직접 찾아 나설 수가 없어. 호빵과 호떡에게
0: 오이 공주님의 짝을 찾아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3: 그렇소. 이 오이 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면 네, 큰 상을 내리겠소이다.
1: 네? 상이요? 저희가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3: 단,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지 못할 시에는 상 대신 벌을 내릴 것이니 각오하시오.
1: 벌이요?
0: 누나, 자신 있지? 자신 없는데?
1: 누나, 자신 있다고 말해줘. 제발, 제발, 제발, 제발.
0: 일단 해보자. 군주님, 어떤 짝이 원하시옵니까?
4: 제가 원하는 짝은...
3: 그건 내가 말하겠소.
4: 그걸 왜 아버지가...
3: 이 오이 왕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0: 거라고 생각하고.
1: 우유에는 수분도 많고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C도 많고 진짜 최고다.
2: 그러게, 진짜 최고다.
3: 그러나 이 우리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자가 없으니, 그러니 우리 오이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시오.
1: 걱정 마십시오. 우리 호빵이 누나가 꼭 찾아줄 겁니다.
2: 그치 누나? 뭘 자꾸 큰 소리를 치고 그래. 그러다 못 찾으면 어떡하려고.
1: 누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누나, 왜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채소들은 없을까?
2: 청혼하는 자가 없으면 청혼하게 만들면 되지.
1: 어떻게?
2: 이렇게!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습니다. 수분 많고 섬유질 많고 비타민C도 풍부한 최고의 오이에게 딱 어울리는 최고의 채소들!
1: 오이공주님께 청혼하시오!
4: 오이공주님!
2: 오이공주님께 청혼하러 온 음식들입니다.
3: 옳거니! 그래, 그대들은 누구인가?
5: 햄버거입니다. 우리 오이공주님의 최고의 짝이 돼요.
6: 느끼해.
5: 느끼하다고요?
7: 피자. 햄버거? 그 인상 좀 피자.
5: 뭐라고? 피자. 그 동그란 얼굴은 내가 봐주기 버거운데.
7: 허, 내가 뭐? 오이공주님? 피자. 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즈 피자입니다.
6: 짜!
7: 짜대! 짜대!
1: 뒤로 가세요!
8: 이 감자튀김, 오이공주님을...
6: 아, 당 독소! 아이, 당 독소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 아이, 진짜...
9: 오이공주, 어떠하냐?
6: 삑, 싫사옵니다.
9: 싫어? 싫텐다. 물러들 가시오. 아유, 아찌. 아유, 가시오. 가시오. 얼른 가시오. 냉큼 가시오.
3: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아, 겨우 이들 뿐이요. 우리 오이공주를 어찌 보고, 내 벌을!
2: 더 있어요! 아, 그, 아직 끝난 게 아니옵니다. 아,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올 테니, 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9: 그, 오래 못 기다리오.
1: 누나 어떡해? 오이 임금님 화나셨나봐.
2: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는 거야. 오이 공주님은 햄버거처럼 느끼하고 피자처럼 짜고 감자튀김처럼 느끼한 건 싫다고 하셨어. 그렇다면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1: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은 어때? 오이 공주님처럼.
2: 바로 그거야.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은... 안녕하세요.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고마토 최강용사님은 비타민C

0: 토마토 최강 용사는 비타민C 뿐만 아니라 리코펜! 리코펜이 많아 나쁜 산소 괴물을 쉽게 물리칠 수 있죠?
1: 그러니까! 오이공주님의 짝으로 딱!
2: 야!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 구해주세요!
0: 뭐라고?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나? 그럼 난 바빠서 이만! 토마토 최강 용사 리코펜! 출동!
1: 토마토 최강 용사님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네.
3: 내부 남자님,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4: 오이 공주님이라면 나처럼 비타민C가 많은 공주님이 아니래. 하! 만났어! 반갑군! 반가워요!
3: 아이셔! 어, 손만 잡았을 뿐인데 너무 셔! 레몬 왕자님은 안 되겠는걸. 안녕히 계세요.
4: 뭐래? 내 생각은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가린 게 어딨어?
5: 언제 온다? 왜 안 온다?
3: 똑똑 계십니까? 오이공주님의
5: 왔다 왔다.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으로 나 당근 왕자를 추천한다.
3: 이유는요?
5: 오이공주님은 비타민C가 많당.
3: 그렇죠.
5: 나 당근왕자는 비타민A가 많당.
3: 그렇죠.
5: 그러니 우리 둘은 천생연분이당. 그리고 나 당근왕자 오이공주님을 위해서 평생 노래도 불러줄 수 있당.

0: 나 당근 왕자 평생 오이공주님을 사랑하겠다.
1: 누나, 드디어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은 것 같아.
2: 그러게, 당근 왕자님 저희와 함께 가시죠.
0: 좋당 좋당.
3: 자, 지금부터 오이공주와 당근 왕자의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하겠소.
4: 신랑 신부 입장요.
5: 우리 전하, 이 결혼식은 아니되옵니다.
3: 감히 우리 오이 공주의 결혼식을 방해해. 당장 오이 기사를 잡아 가두라.
4: 네, 전하.
6: 어디? 대체 왜 반대하는 거야?
7: 오늘같이 좋은 날에 왜 이러는 거야?
5: 안 돼, 안 된다고.
2: 오이 공주님,
1: 왕자님, 결혼을 축하드려요.
8: 오이 공주님, 이제 손 잡읍시다.
9: 네? 네.
5: 오이 공주님, 안 돼요! 잡지 마세요!
9: 오이 기사님! 오이 기사님! 괜찮으세요? 오이 기사님!
3: 당근 왕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혹시 우리 오이 공주를 해치러 일부러 온 것이오?
10: 아닙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전 그저 손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5: 전하, 당근 왕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만 잡았을 뿐이오나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있어 우리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하옵니다.
1: 아스코르비나제가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2: 당근도 오이도 최고의 채소인데 둘이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1: 나도 몰랐어?
2: 몰랐지.
9: 어쩌자고 저를 대신에 당근 왕자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왜요?
5: 아, 오이 공주님이 무사시잖아요. 그걸로 됐습니다.
9: 오이 기사님이 쓰러지면 나는 어찌 살라고요?
3: 혹시 오이 공주 너?
9: 맞사옵니다, 아바마마. 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던지는 오이 기사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5: 저도요, 오이 공주님.
2: 오이 공주님의 최고의 신랑감은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 멀리서 찾았네.
3: 오이 공주와 오이 기사의 결혼을 허락하노라.
5: 정말이신가요? 오이 공주님.

0: 기사님.
1: 부럽다.
2: 안 돼요. 시끄럽이다 이제.
3: 누나, 오이에는 비타민C가 많고 당근에는 비타민A가 많은 최고의 채소지만 둘을 동시에 함께 먹으면
4: 당근 속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먹는 걸로. 오, 당근 최고 딱지랑 오이 최고 딱지도 생겼어.
3: 최고 딱지가 두 개나 생겼네.

0: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1: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고!

0: 아파트,
1: 괴물 아파트.
0: 그렇게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과 일곱 난쟁이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1: 우와! 재밌다, 재밌어! 근데 누나,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았대?
0: 어디에? 그거야. 응, 여기 무지개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을까?
1: 무지개 아파트? 우와! 진짜 아파트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무지개 색깔이네!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1: 응? 층간소음이 뭔데? 층간소음이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0: 아이고,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집에서 위아래로 전달되는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층간소음이라고 해.
1: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글쎄, 그건 나도 잘... 층간소음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1: 누나가 그림책 속으로 들어갔다.
0: 여기는 어디지?
3: 백설공주님 왜 오셨어요? 얼른 돌아가세요.
0: 예? 제가 백설공주라고요? 근데 다들 누구신지요?

0: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1: 아, 설마 백설공주를 괴롭히러 온 새 왕비는
0: 아닌 것 같고. 근데 진짜 다들 누구세요?
2: 백설공주님, 저희를 모르시겠어요?
3: 우리는 빨강, 주황,
4: 노랑,
5: 초록,
6: 파랑,
7: 남색, 보라,
8: 일곱 만장이.

0: 아이고.
1: 네! 이 아파트에 귀신이랑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진짜예요?
2: 네! 네가 먼저 말해!
3: 내가 먼저... 알았어.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제 백설공주님이 우리 아파트에 파티를 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님께 멋지게 보일 거야. 그러려면 옷이 깨끗해야겠지. 세탁하자. 바퀴는 돌렸고, 아, 백설공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조심조심 백설공주님 빨리 오세요.
4: 오늘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온다고 했으니까 나도 백설공주님처럼 예뻐져야지. 그러려면 빨리 자야 해. 미는 잠꾸러기니까.

0: 바꾸면 잠이 잘 오려나?
1: 그래, 바꾸자.
0: 아, 무서워. 빨리 자야지. 어, 됐다. 이 정도면 됐으려나? 아니야, 이쪽으로 조금만.
2: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오실 때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겠지? 연습해야지.
0: 어? 쿵! 이 소리는 코끼리가 쿵! 떨어졌나?
1: 에이, 코끼리가 어딨냐? 나도 참. 연습이나 하자.
0: 어? 이 소리는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잖아? 킥 소리를 내고 쿵!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내는 거 보면 괴물인가? 와!
3: 내일 백설공주님 오시면 곰놀이 하자고 해야지. 엄청 좋아하실 거야.

0: 소리가 쭈뼛쭈뼛 서잖아.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는 꼭 귀신이 나올 때 나오던데. 설마 귀신? 아! 귀신아 덤벼 얌얌얌얌. 아랴 어디 와.
1: 백설공주님께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선물해 드려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소리 때문에 장식을 망쳐버렸잖아. 대체 무슨 소리지? 이건 설마 귀신! 엄마야! 엄마야!
0: 어젯밤에도 남이랑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춤 연습하는데

0: 엄마야! 비명 소리가 들려서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1: 어?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아니, 이 소리는?

0: 괴물이다! 그건 분명 괴물 소리였어요.
1: 아니야! 귀신 소리였다니까요!
2: 괴물이라니까!
3: 귀신이라니까!
2: 괴물이라니까!
1: 조용! 조용!
2: 조용!
4: 그러니까 어젯밤에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내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다 이거예요?
5: 네!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6: 백설공주님, 왜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거예요? 왜 눈빛이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5: 왜?
4: 그게 잠을 잘 자야
1: 뇌를 청소하는데,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밤에 뇌를 청소하러 오는 멜라토닌 청소맨이 안 오고 뇌를 청소하지 못하면
7: 노폐물 괴물이다. 뇌를 괴롭히지야.
1: 노폐물 괴물이다. 저리 가. 노폐물 괴물이 나타나면
7: 피곤하지. 피곤하지.
1: 그만해라. 많이 피곤하다 아이가. 뇌가 피곤하면 여긴 어디지? 난 누구야?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피곤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2: 스트레스!
8: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나는요 코르티솔 피상! 피상!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일단 핏줄을 더 줄인다. 확! 오우 스트레스.
6: 혈장님! 이 노폐물 좀 치워주세요.
4: 적혈구님! 이산화탄소 좀 가지고 가주세요.
9: 피부세포들아! 기다려!
2: 혈장님! 적혈구님! 빨리 오세요!
9: 갑자기 핏줄이 좁아졌잖아. 피부세포들한테 가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피부세포들이 하얗게 변했어. 우리가 못 가서 그런 거야. 얼굴도 창백해졌을 텐데.
10: 피곤해.
9: 어떻게든 움직여보자. 안 돼. 우린 여기 눈밑 핏줄에 갇혔어.
6: 눈밑 피부는 유난히 얇아서
4: 적혈구님이 갇혀있는 게 그대로 보일 거예요.
11: 그럼 피부에 비친 나는 푸르스름하거나 까맣게 보일 거야.
9: 그걸 다크서클이라고 하잖아.
4: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면 눈 아래에 푸르스름하게 까맣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예요.
5: 아, 그렇구나. 똑똑한 백설공주님 감사합니다.
4: 다크서클 최고 딱지다!
1: 백설공주님!
9: 우리 아파트에 나타나는 귀신을
5: 잡아주세요!
2: 괴물도 잡아주세요!
4: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꼭 귀신과 괴물의 정체를 밝히고 말겠습니다!

0: 소리 안 돼요.
1: 약속!
2: 안 돼.
3: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4: 꼭

0: 누나 가방이네. 오! 맛있겠다. 딸기 요거트인가?
1: 응? 웬 우유? 호떡아, 너 혹시 내 우유 먹었어?
0: 아니, 아닌데. 내 건데, 내 우유인데.
1: 그래? 분명 가방에 저번 주에 받은 딸기 우유가 있었는데.
0: 저번 주?
1: 난 또 네가 마신 줄 알았네. 난 씻으러 가야겠다.
0: 누나! 나 문 좀 열어줘. 나 좀 나온다.
1: 어? 귀여워. 유.

내 나이 5살 호떡. 바지에 똥을 지릴 순 없지. 누나의 샤워 시간 평균. 머리 감는데 5분. 몸 씻는데 5분. 합의. 나 호떡이 5살. 내 인생 살면서 배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똥 참는 법을 알려주지.

나가게 해줘! 똥의 안정이 찾아온다. 들숨, 날숨,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잠깐. 콸콸! 아! 나 나가!

0: 칼 쏟아서 내릴래. 콸콸콸. 아,
1: 큰일 날 뻔했다. 똥참기 명상은 안 되겠어. 다음 방법이다. 다리를 쭉 펴고 꼬아서 허벅지가 조이게. 똥꼬 의사 선생님은 말했지. 중요한 건 괄약근과의 쫀쫀한 기싸움. 내 괄약근과 외 괄약근을 적절하게 조여줘.

0: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 아니야!
1: 나가는 구멍이란 말이야. 안 되겠다. 필살 똥통이다.
2: 여기서 뭐?

0: 우리 집이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 오늘의 놀이터에 알록달록 풍선들이 가득하네요. 함께 놀 친구들은 바로 손은재, 소년재 어린이. 첫 번째 놀이는 훌라후프 안에서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임이에요. 오.
1: 저게.
0: 자, 현재야. 떨어뜨렸구나. 잘했어, 그래도. 이번에는 현재가 풍선을 던지고 박수를 세 번 칠 건데요. 오, 잘한다.
2: 잡았다.
0: 잡았다. 잘했어. 누나인 은재는 좀 더 어렵게 박수치기 다섯 번에 도전합니다. 오, 우아하게. 성공. 두 번째 놀이는 물든 종이컵을 올리고 휴지심 감기. 물이 떨어지면 휴지가 젖으니까 조심조심 감아야겠죠? 먼저 현재와 동주 선생님이 대결해요.
3: 어, 안 돼.
1: 괜찮아.
2: 나도 젖어.
1: 야, 넌 닦은지 않을 거야. 이따가 닦을 거야.
3: 현재가 더 빨리 가오는데?
1: 괜찮아.
3: 돌리고

0: 넌 치료.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잘 봐줘서.
1: 아, 안 돼.
0: 내가 이기고 있거든. 이기는 게 중요한 거야.
2: 이번 대결은 동주 선생님이 이겼습니다.
3: 네, 이겼지요.
2: 현재 잘했어, 그래도. 열심히 한 거 알고 있어.
4: 하나, 둘, 셋, 화이팅!
2: 다음은 현빈 선생님과 은재의 대결.
4: 물렸다. 잘하는데?
0: 이거 이겨야지.
2: 은재 지금까지 한 번도 흘리지 않았네. 역시 누나의 침착함은 남다르지.
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같이 들어갈까? 같이 들어갈래?
0: 싫어. 내가 이겼다.
2: 가뿐하게 은재 승리. 재미있는 놀이가 가득한 우리 집 놀이터. 다음에도 같이 놀아요.

0: 하긴 했지. 아.
1: 어, 너 피부 웬일이야? 어, 장난 아니다, 잠깐만.
2: 진짜 귀신은 속여도 호미는 못 속여. 나 어제 때밀었잖아. 근데 잠깐만, 너 뭐야? 살 빠졌어?
1: 아니, 나 진짜 요새 고민 너무너무 많아.
2: 아, 그래? 일단은 그러면 이리 와. 앉아, 앉아, 앉아.
1: 들을 준비 됐어?
2: 물론이지. 그 전에 오늘부로 호미와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호미와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호미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 사실 내가 요즘 관심 가는 애가 생겼거든.
2: 캬! 누군데 누군데? 누가 우리 눈 높은 호미 마음속에 들어갔는데? 나 지금 도파민 미쳐. 빨리 얘기해.
1: 우선 일단 잘생겼고 유머러스하고 다정하고 웃을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2: 말라. 그래서 누군데?
1: 나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사실은 옆반 시우야.

0: 왜? What? So what? So what? What?
1: 치우는 안 돼!

0: 호미는 이런 거 싫어. 시우, 내가 포기한다.
1: 호미, 그게 무슨 소리야? 예스.
0: 나 사랑보다 우정이야. 우리 우정이 고작 남자 하나로 흔들려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그래?
1: 맞아. 나도 사랑보다 너희가

0: 너도 고민이 있다구?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또 보자.
0: 안녕.

0: 초특가 휴머노이드.
1: 볼만한 거 없나?
0: 초특가 휴머노이드. 네오 휴먼.
2: 아직도 퇴근하고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산더미 같은 설거지 앞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0: 840만원. 60개월 무이자 할부. 월 14만원. 지금 주문하세요.
2: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로봇이 필요하신가요?
3: 홈쇼핑 최초 공개합니다.
4: 안녕하세요. 네오 휴먼입니다.
5: 완전 사람 같잖아.
2: 보셨습니까?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처럼 대화가 가능한 것은 물론 인간처럼 공감할 줄 알고요. 세상에 피부도 인간과 거의 똑같습니다. 저보다 좋은데요?
3: 겉모습만 같다고 다는 아니죠. 네오,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잖아.
4: 왜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2: 와, 우리 집 아들보다 낫네. 걔는 TV 보면서 맨날 누워있거든.
3: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원하는 모델로 성격 설정 가능하고요.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6: 우와! 사람보다 나은데? 살까?
7: 거기다 힘도 진짜 세서 자동차도 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2: 인간과 똑같은, 아니 인간보다 레벨업한 네오 휴먼이 월 14만원! 대박이죠?
8: 야! 차차!
4: 지금 주문하세요.
9: 야, 대박인데? 저 정도면 나도 살 것 같은데?
10: 아, 저기 사는 사람이 어딨어?
9: 불 꺼져 하면 불 꺼지고, 뭐, 이제.
10: 그거에 14만 원을 태운다고?
11: 근데.
10: 왜?
11: 불 꺼달라 했지,
12: 아니, 그게 이게 아니, 가격이 저...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13: 아주.
12: 예를 들면, 그냥 공짜로 뿌린다고 쳐. 그러면은, 우리의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 우리의 능력치가 다운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해당 일을 계속 안 하면, 퇴화돼.
10: 불 끄는 게 퇴화돼서, 뭐.
12: 아니, 신체 능력이 낮아진다고.
14: 우리가 그냥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10: 아니, 그니까. 휴머노이드를 죽는 의지가 없고서 막 회사에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9: 그랬으면 좋겠다.
12: 휴머노이드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여기 있지도 않을 수 있어. 여기 방송이잖아. 우리가 아니고 저 로봇들이 나와서 방송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일자리 뺏기지. 일단 일자리를 뺏기지.
10: 일자리가 빠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겠지.
12: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가능한 모든, 인간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휴머노이드를 만든 이유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야.
14: 뭐지?

0: 잘 모르겠고. 그 AI가 절대 할수 없는 거는 내 생각에는 논리적 사고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AI는 그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보단 뛰어나지 않잖아, 그치?
1: 사람보다 뛰어나지.
0: 아니, 데이터 저장력이 있잖아.
2: 아니, 몇백 테라바이트씩 저장할 수 있는데,
0: 아니,
2: 휴머노이드들은.
0: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넘을 순 없잖아.
2: 넘을 수 있지.
1: 그걸
2: 그거 없어.
1: 집합해가지고 AI를 만든 거야.
3: 사람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는 진정한 공감이라고 생각해.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한테 막 이제 테스트를 하면은 공감을 해줘 해주긴 하는데 나는 그게 진정한 공감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
4: 근데 감정이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 학습 가능한 데이터 같은 존재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배우잖아, 학교 가면. 도덕 같은 과목에서. 그것도 학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AI 또한 감정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요즘 과학자들 이론이거든.
1: 여기 중에 한명 휴머노이드가 껴있다고 해도 뭐 의심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4: 휴머노이드세요?
0: 아니, 너무 벗어났다. 너무
5: 너무 이상한
0: 벗어났어.
5: 데로 갔어.
4: 내가 볼 때는 인간들의 관점이지만 예술이 인간사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 예술가들은. 작가, 화가, 뭐 이런 게다 포함돼, 지금이. 찍고 있는 사람, 카메라 감독님 같은 분들도 다 예술가들이거든, 사실은.
0: 아, 그치, 뭐, 건축가들.
4: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술이라는 개념을 휴머노이드가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너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인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뇌가 퇴화를 하거나, 그러면은 뇌가 퇴화를 하잖아? 그러면은 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생활 능력이 떨어지면 AI의 질도 떨어져. 모든 게 같이 떨어지는 거야.
0: 그럼 반복 아니야? 앞에 있었는데 대화했다가 다시 발전하고 대화했다 발전하고.
3: 생각 좀 해봤는데 휴머노이드가 할수 없는 게또 운동선수 같은 것도 역기? 뭐 그런 거는 힘이 되게 중요시한 그런
0: 근데
3: 거잖아.
0: 저기 아까 전에 나온
3: 그래서
0: 휴머노이드 쿠팡이
3: 저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1: 나도 여기 말에 동의를 하는데 체육 운동 막 그런 거는 우리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 뭔가
0: 그치.
1: 우리가 대결을 보고 우리가 막
0: 박제가
1: 대련을 보고 그러니까
0: 도파민.
1: 그런 도파민 그런 거를 위해서 보는 건데 로봇이 하면은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0: 재미가 없잖아.
3: 한 명이 꼴찌하고 한 명이 1등 하면서 1등을
0: 박진감
3: 축하해주고.
0: 맞추기만 0.01초 차이로 먼저 도착했습니다.
6: 하키 게임에서 자기가 이기면 성취감도 있고 재밌고 그걸 뛰는 사람이 그런 걸 느끼고 밖에 보는 사람도 자기 팀이 이겨서 좋겠는데 똑같으면
0: 내 생각에는 최소한의 그꼭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공부를 꼭 해야 되나? 안 하면은 살아남기 어렵잖아. 생각을 못 하니까.
6: 그렇긴
0: 그런
6: 하지.
0: 식으로
6: 지식이
0: 그런,
6: 부족.
0: 그러니까 막 생존하는 거나 살아남거나 그런 나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걸 함부로 그렇게 A한테 시키면 안될것 같아.
5: 보통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로봇한테 시키려고 하잖아. 소방관이 인간의 모습이잖아. 그것처럼 인간과 닮은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
6: 막 폭탄물 제거하는 로봇도 있다고
0: 그치.
6: 하더라고.
0: 근데
1: 간증이 없어야 되는 그 판사 막 그런 거 있잖아.
4: 아, 그치.
1: 그리고 이제 막
6: 아,
1: 그 죄값을 정하는데 막
6: 중립이어야 되는.
1: 그렇지. 막 비니까 막 오케이 형량 줄여줄게 이게 아니라 안 돼. 너는 딱 이만큼 땅땅.
4: 반론이 있는데 판사도 결국엔 감정이 있어야 돼. 모든 직업은 감정을 필요로 하고 예를 들면 소방관이 험한 지역을 들어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잖아.
3: 나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소방관에 대해서 지금 소방관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해줬는데 만약에 너무 위급한 상황이야. 거의 불이 했는데 아이 한명 있어. 근데 거기서 소방관들은 오케이 할수 있다 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직업인데 AI는 그 확률을 계산해서 아 저건 너무 위험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AI잖아.
5: 프로그래밍을 애초에 할 때부터 확률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0: 인간이 가진 용기나 그런 마음을 프로그래밍을 시켜놓으면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1: 그냥 들어가서 구해야 된다고 프로그램을 하면 돼. 그냥 그 확률을 계산하기로 만들지 말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만드는데 목숨이 걸리는 일이잖아. 우리 중에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섞여 있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해 왔잖아. 홀리 몰리, 누구야? 일단 모두에게 의심이 가지. 신뢰감이 떨어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신뢰감이 떨어지면서 우정을 싹 트일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은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못 느끼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삶이 불행해지는 거야.
2: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3: 근데 빰 세워졌어. 신뢰감 떨어지. 삐삐삐삐삐 이럴 수는 없잖아.
2: 빰 해가지고 띠리리밖에 못 들었어 지금. 나 그거밖에 모르겠어.
1: 최근에 러봇이라는 로봇이 나왔거든. 애완동물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잡으면 이렇게 체온도 느껴지고 좋은 말들도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1인 가구들의 삶을 질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3: 1인
1: 러봇이야.
3: 가구?
1: 1인 가구.
4: 한 명이 사는 거.
1: 한 명이
3: 아니,
1: 사는 집.
3: 1인 가구라서 가구 하나만 둘 집인 줄 알았다.
1: 근데 러봇을 쭉쭉쭉쭉 발전시키잖아? 그러면은 인간에게 완벽한 행복을 줄수 있는, 연기 같은 행복 말고 본질적인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3: 너무 똑똑해가지고 얘가 지금 이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나 보다.
4: 일단 나는 제안을 풀어주고 친구처럼 지낼 것 같아.
5: 엄마, 아빠 혼자 어디 회사 가셔서 혼자 이렇게 뭐 집에서 막뭐할 것도 없을 때 같이 놀고.
4: 딱 친구한테 시킬 수 있는 거. 나물좀 사줘, 막 이런 거 있잖아. 1인 가구에서 너무 외로울 때, 같이 옆에 있을 만한 친구가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쓸것 같아.
3: 그러네, 그러네.
1: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되, 정말 못하겠는 것들만 휴머노이드에게 시키고, 자신이 정말 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휴머노이드에게 시킬 것들을 잘 검토해보고, 최종적 선택만 휴머노이드에게 입력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할것 같아.
5: 나도 동의해.
6: 나도 동의하고.
7: 동의해.
0: 나는 휴머노이드에
2: 왜?
0: 대한.
2: 뭐야?
0: 뭐지?
1: 기다려.
8: 음식이 도착하였습니다.
5: 고마워.
8: 주문하신 음식
5: 가져가.
3: 와, 근데
2: 시간까지 옮겨.
1: 쟁반에 채로
5: 빠져요, 여기.
1: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3: 너무 싼 거 아니야?
1: 왜?
3: 너무 싼 거 아니야?
1: 월에?
9: 아니야, 비싸구려라는 거야.
1: 월에.
3: 월에.
1: 월에. 그냥 살 거면 한 50만 원이면, 아니야, 50만 원 너무 싼 거 같아.
10: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은 내야 돼.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내야 되는.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 정도 내가 마땅하지 않아?
1: 그래,
10: 이 정도 기술력이면, 확실히.
3: 갑자기 10배가 뛰었어.
11: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는 초특가 휴머노이드가 월 14만 원.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0: 아이, 손 씻기 귀찮아. 나중에 씻으면 되겠지 뭐.
1: 안 돼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손에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생겨난다고요. 역시 손을 안 씻고 세균이 잔뜩 있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더니 탈이 나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손을 씻어야 깨끗할까요? 우리 함께 알아보러 가요. 세균, 바이러스, 꼼짝 마!
2: 내 손에 세균 녀석들 다 없애버리겠어. 자, 우리 함께 깨끗한 손 씻기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손에 물을 적시고

0: 비누를 묻혀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끼리 마주대고 싹싹 문지릅니다. 손바닥으로 손등도 싹싹 문지릅니다. 손깍지를 끼고 손가락 사이도 싹싹 문질러줍니다. 손가락을 마주잡고 싹싹 문지릅니다. 엄지손가락을 빙글빙글 문지릅니다. 손끝을 손바닥에 싹싹 문지릅니다. 이제 물로 잘 헹궈주면 와 깨끗해!
1: 아하! 앞으로는 손 제대로 씻을 수 있겠어요. 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었는데도 배탈이 났다고요? 갑작스런 배탈. 아, 급하다 급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뮤직 큐!

0: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고 건강한 음식만 먹기로 꼭 약속해요.
1: 효과는 순간 대단하죠.

0: 배고픈 길 위의 고양이들을 챙기며 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1: 이리 와. 저기도 있는데. 아이고 어쩌냐 쟤네들. 급했어 급했어. 27년 정도 됐어요. 내가 못 움직일 때까지 밥을 준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주기 시작했거든요.
0: 그 세월만 무려 27년이랍니다.
1: 제가 구조한 애들을 7년 동안 300마리가 넘어요. 입양 보내준 애들만.
0: 무수한 고양이들을 구조하고 입양 보내봤지만 이런 적은 또 처음이다.
1: 예인데.
0: 눈만 마주쳐도 냅다 도망가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1: 단풍이를 20도로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얘가 보호를 안 해줘.
0: 그러니까 입양 쉼터로 떠나야 하는 이 녀석이 고양이들 틈에 숨는 것도 모자라 보호까지 받고 있다는 거.

0: 여기서 놓치면 우리가 아무것도
1: 못해 이제 끝이야.
0: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2: 입양 가기를 거부하는 단풍이의 사연 만나볼까요?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 마련했다는 작은 쉼터. 모두 길에서 구조한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1: 지금 여기에 지금 19마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숨었어, 일로. 얘는 지금 똥방맹이만 나와 있네.
2: 유기와 구조를 겪었던 아이들인 만큼 경계가 상당해 보이죠.
1: 저쪽 화재 난 집 쪽에서 진에다가 이쪽으로 쉼터 공간을 만들었어요.
2: 지난해에는 머물던 곳에서 화재까지 겪었다는데요.
3: 야, 어떡하지 아가야. 어떡해.
2: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 급히 아이들과 머물기 위해 이곳 쉼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1: 혹시나 황진양이 귀 다쳐서 녹아가지고 잘라지내고
2: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지 많이 회복한 듯 싶죠.
1: 얘도 많이 다쳤더니
2: 그날 오후 사료를 챙겨서 어디론가 가시는 듯한데요. 양손 가득 들고 찾아온 곳은 다름 아닌 고양이 급식소.
1: 그러니까 땅새를 여기를 10만 원을 주고 애들 머물게 이곳을 해준 거거든요. 여기는 편한 자리예요. 돈을 주는데 누구나 타치를 못해요.
2: 조금이라도 편하게 밥을 먹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는 급식소. 작은 잡초 한 포기까지도 깔끔하게 신경 쓰는 모습인데요.
4: 깨끗하게 해줘야지 애들이 와요?
1: 아니, 오는 거는 들어와도 오겠지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내가 이뻐라 남도 발길질을 안 한다고. 길에서 살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해주면 관리가 됐다라는 걸 알고 조금 조심하지 않을까요?
2: 챙기는 급식소만 무려 19곳. 돌보는 고양이들은 100여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1: 사료값이 많이 들어갈 때는 꽤 많이 들어가요. 200만 원 이상 300까지도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집을 옮기라고?
5: 아니고 요만큼만 옮겨졌어.
2: 그런데 어딘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5: 아니, 그렇게 많이 요만큼만 옮겨졌으면 해서.
1: 그다지 그렇게 피해가는 거 아니, 아니잖아.
5: 나는 피해 경험을 말...
1: 조금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점점 밀려나잖아 지금. 사람 위주로만 생각하면 안 되지.
2: 하지만 고양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두 같을 수는 없는 법.
1: 그게 밀려난 자리거든요, 급식소가. 근데 또 이만큼 또 옆으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게 물려나다 보면 결국은 없어지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전. 변했죠. 옛날엔 욕도 할 줄 몰랐지. 근데 이거는 당차지 않으면 한 마리도 살릴 수가 없어.
2: 식당을 운영하던 평범한 삶에서 고양이 엄마가 된 지금 그 선택 뒤에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6: 이 무거운 사료를 어디 가시려고 싣으신 거예요?
1: 우리 먼 거리 아이들 밥 주러 가요. 굶기지 않으려고.
6: 보통 갔을 때 사료를 얼마나 가지고 가시나요?
1: 40kg.
2: 든든하게 사료를 챙겨 들고 향한 곳은 쉼터 인근에 위치한 산입니다.

0: 줘봐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다 나와요. 얘네 봐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오후 5시가 되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린다는 녀석들. 배고파 기다리는 것이기에 하루도 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앞에서 기다리니 밥을 준비하는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0: 아주 머리가 아파.
1: 잘 먹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도 잊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고양이들을 챙기게 된 걸까요?
0: 제가 98년도 4월 13일 우리 아들이 위암으로 대학 1학년짜리가 세상을 떠났어요.
1: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 길에서 우연히 만난 고양이 가족의 밥을 챙기며 다시 살아갈 이유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0: 그냥 걔네들한테 의지하고 위로를 받고 살아요. 걔네들은 나 기다리잖아. 똑같은 거야. 나는 걔네들 만나러 가고. 못 돌볼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그게 좀 걱정되는 거지.
2: 여보세요?
0: 예, 신타장님 안녕하세요.
2: 네.
0: 예, 단풍이 5개월짜리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2: 네네.
0: 자리가 쉼터에 났나요?
2: 지금 그 오늘 아침.
0: 네.
2: 그 중사가 들어간 얘기가 있어요.
0: 네네.
2: 그 애기 지금 떼고 거기 자리 하나 지금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0: 네네.
2: 또 거기다가 일단은 누면 될 것 같아요.
0: 데리고. 아, 신타장님 감사합니다. 담풍이가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제가 구조한 애들을 입양을 보내주신 우리 신타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담풍이를 이제 전화 드려서 자리가 하나 났다 그래서 담풍이 데리고 가려고요. 담풍아.
3: 왜 담풍이를 보내시려는 거예요?
0: 어려서요. 나이가 많은 애들은 그래도 나하고 지내면서 있어야 되고 입양 가기가 힘들어요.
1: 생후 3개월 만에 산에 벌어졌다는 단풍이. 어릴수록 입양 갈 확률이 높기에 단풍이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하는데요.
0: 얘인데. 또 어디로 가? 아, 귀신이네. 여기로 또 들어갔으니 어떻게 잡냐고.
1: 그런데 좋은 소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단 도망부터 가고 보는 단풍이.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눈치 빠른 단풍이가 요리조리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0: 풍이 단풍풍.
1: 어찌나 날쌘지 순식간에 도망가 숨기라도 하면 찾기도 어려운 상황.
0: 어디 갔지? 얘 귀신이네. 저기 있어 여기. 다섯 마리나 있어.
1: 아? 이건 또 무슨 말이죠?
0: 아주 초롱이 뒤에 꽁꽁 숨겨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가 있잖아.
1: 세상에, 고양이들 틈에 숨어 있었던 단풍이. 이러니 찾을 수가 있나요?
3: 어린이 좀 힘든 상황인가요?
0: 다섯 마리인데 가장자리에 얘네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펀치 날리는 애들이. 제 애, 그나마 5개월짜리라고 아가라고 엄청 보호를 해. 아유, 다 학집인데.
1: 더 큰 문제는 단풍이를 지키겠다며 호위무사처럼 불고 있는 고양이들. 조금만 다가가도

0: 살짝 경계하고 공격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똘똘 뭉친 고양이들 모습에 제작진도 당황스러운 상황.
1: 단풍이는 그래도 구조가 돼서 이렇게 이제 구리쉼터로 가게 되면 선택이 됐으니까 단풍이한테는 참 좋은 기회예요. 또 어디로 가?
0: 입양쉼터로 떠나야 하는 단풍이. 그러려면 이동장에 넣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계속 도망다니고 고양이들에게 의지하고 있으니 과연 단풍이는 무사히 떠날 수 있을까요? 단풍이를 위해 고부의 든든한 해결사 나응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애들이 이렇게 자고 있네요.
3: 여기 햇빛이 있어가지고.
2: 네. 너무 고난히 자고 있는데. 근데 안에도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3: 많아요.
2: 네. 여기가 애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3: 네, 11마리가 있어요. 화재 때 치료해서 나와야 되니까 급히 이제 집을, 쉼터를.
2: 아, 지금 급하게 만든 여기가? 네. 임시 쉼터인 거죠?
3: 네. 여기 있고.
2: 아, 여기도 있었구나, 안에 다.
3: 여기도 있고.
2: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구조된 아이들의 특징을 잘 살려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뭐가 제일 눈에 띄냐면 숨숨지 박스 같은 것들 많이 보이거든요. 자기 몸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배치가 됐고, 공간이 좁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게 다층적으로 공간을 좀 노력을 해주시고 적정하게 그래도 숨숨집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그래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3: 안정은 되더라고요.
2: 그러면 이제 저기 제작진이 준비한 단풍이 객관화 영상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같이 보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0: 우선 단풍이의 영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한창 호기심 나늘 묘생 5개월 차. 하지만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숨기 바쁜 단풍이었는데요.
2: 얘가 단풍이. 네. 어려 보이는데 몇 개월?
3: 됐어요? 5개월 정도 됐어요.
2: 아.
3: 너무 어려서.
2: 아직 중성화도 한 것 같은데?
3: 네, 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접종 3차도 마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중성화라든지 접종 일단 구조하면 병원 가서 검사부터 저는 다 하거든요.
2: 대단하신데 정말.
3: 네, 그게 머릿속에 아주 철칙으로 바뀌어가지고. 단풍이가 5개월 정도인데 사람을 좀 경계를 하잖아요. 피하잖아요, 들어가면.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2: 네네.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이게 밖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사회성 부적 공격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심이 생기는 거.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대한 적도 없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핸들링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람 만나면은 일단 움츠러들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심해지면 공격성을 좀 보이는, 공포, 그러니까 방어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까지 생기는 거죠.
0: 또 다른 문제는 단풍이를 지키겠다고 나선 고양이들.
2: 함께 생활하는 성묘가 새끼를 조금 뭐 가족으로 인식한다던가 그러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애착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보호하거나 조금 방어하려는 성향을 보일 수도 있죠.
3: 근데 여기 조금 큰 애들한테 의지를 많이 하거니와 그 애들도 조금 저보다 어리니까 얘네들을 감싸주더라고요.
2: 그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저 한국에 있다가 갑자기 누가 해가지고 아프리카 던져놨는데 한국 사람 만난 거랑 좀 똑같은
3: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2: 그래서 한번 보고 저희가 얼마만큼 순화 교육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동을 또 해야 되니까 한번 직접 단풍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일단 단풍이의 마음을 여는 것이 급선무. 그러기 위해선 단풍이 얼굴부터 좀 봐야겠죠.
2: 단풍이 좀 한번 봐볼게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주로 여기 있어요?
3: 네네.
2: 아, 진짜. 한번 봐볼까? 야, 너 귀엽게 생겼다.
3: 단풍이는 하악질을 안 하는데?
2: 하악질 하는데.

0: 라는 과정이 되게 고양이한테 공포심이 극한으로 갈수 있거든. 최대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고양이든 사람이든 다치지 않는 선에서 해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계획을 바꿔 이동장 유인 작전으로 시도해 보기로 한 상황.

0: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얘는 진짜 사야 합니다.
0: 우선 단풍이 곁에 있는 고양이들을 한 마리씩 조심스럽게 떨어뜨려 보는데요.
1: 둘이 엄청 친한가 보네 진짜.
2: 아 지금 누구라도 의지를 해야.
1: 됐어 됐어.
3: 나가.
0: 그리고 얼른 이동장으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1: 여기서 놓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3: 못해 이제 끝이야.
1: 이제 끝이에요 진짜.
4: 애기야. 너 무서워. 너 가서 너 거기서 지내야 된다며.
5: 지금 아이들 상태 보고 단풍이 봤을 때는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지금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 네. 상황이니까 네. 어머님이 혼자서 들어가시고 네. 저희 촬영팀도 최소한 인력으로 해가지고 네. 아이가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는 쪽으로 해서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네.
0: 결국 제작진도 철수를 결정. 이제부턴 단풍이가 나와주길 기다릴 차례.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찰 카메라에 찍힌 뜻밖의 상황. 밖으로 나오고 싶지만 아무래도 이동장에 들어가는 건 무서울 듯한데요. 그런 단풍이가 걱정스러운 듯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는 고양이들. 급기야 이동장을 치우려는 건지 머리로 밀어내기까지. 헤어짐이 아쉬운 건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6: 선생님 안녕하세요.
2: 네네.
6: 잡혔다면서요.
2: 아유 밥 먹고 들어와 보니까 네네. 들어가 있어서 그냥 문부터 저기 닫고 잡아놨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냥 내려가지고 잡아놨어 단풍이. 단풍아 고생했어. 이제 꽃길 걸으러 가야지. 단풍 미안해. 보낼 때마다 마음 아프죠.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어린애들은 젊은 엄마를 만나야 돼서. 얘는 꽃길 걸으러 가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는 거지.
0: 세상에 버려져 무서웠을 단풍이가 의지하며 버텼던 이곳. 하지만 이젠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5: 단풍이가 고양이들하고 같이 있다가 홀로 떨어지면 아마 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매일 15분씩 핸들링 교육이라고 해서 고양이를 가볍게 만지는 거리 좁히는 과정, 그다음에 가볍게 만지는 과정을 반복한다면은 새로운 보호자와 의존하면서 잘 지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0: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을 단풍이. 이동장 안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곧장 입양 쉼터로 향했습니다.
2: 아이고 이게 안 잡혀가지고. 아유 들어.
0: 이곳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고양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0: 단풍이도 여기서 세 가족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1: 단풍풍 옳지.
0: 아직은 낯선 환경인 만큼 케이지 안에서 적응이 필요한 단풍이.
1: 길생활보다는 그래도 선택받아서 구조가 돼서 이렇게 와가지고 또 좋은 엄마 만나서 생활하면 그것으로 더 좋을 게 없죠. 단풍아, 여기서 있다가 꽃길 가자. 천사 엄마 만나. 단풍이 이쁘지?
0: 단풍아,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지내야 해. 그리고 집사님을 위해서 제작진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0: 며칠 후 단풍이가 조금씩 적응하며 지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머지않아 단풍이에게도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0: 최고해. 애기들한테 자꾸 추추 먹이면 안 되지. 나와.
1: 애기들이 막 척척거리면서 저 지금 울고 있으니까 아 진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0: 밖에 안 가.
1: 마치 무슨 엄마인 것처럼 행동해.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름다운 낙조가 드리운 더 넓은 홍성의 바다에 숨겨진 보물. 펄떡펄떡 힘좋은 녀석의 정체.
1: 평균 2kg 이상이 다 넘어요. 아무나 못해요 이제.
0: 꽃 구경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 온통 수선화 천지인 이곳은 해마다 열리는 수선화 축제 현장.
2: 꽃을 보니까 행복해져요.
0: 풍악 소리 신명나고 온 마을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곳. 마을의 전통이 고스란히 계승되는 거북이 마을 수선화 축제. 봄의 한가운데서 만나는 꽃향 가득한 홍성. 이 고장이 품은 보물을 만나러 함께 떠나보실까요? 생태보고 천소만이 흐르는 충청남도 홍성. 오늘은 해산물이 풍부한 서부면으로 떠나봅니다. 바닷물의 시간에 따라 모습을 바꿉니다. 수많은 생명체가 꿈틀대는 드넓은 갯벌.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한 홍성의 천수만입니다. 그 신비로운 바다는 사계절 풍성한 해산물을 내어줍니다. 겨울이면 맛볼 수 있는 쫄깃한 새 조개. 가을이면 담백한 대하. 그리고 홍성의 봄에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녀석들. 어떤 생선일까? 이요 이요.
3: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4: 바다에서 송어 잡아요.
3: 바다에서 송어요?
0: 원래 송어는 민물에서 사는 물고기라고 알고 있는데 바다에서 가져온다고요? 요호. 그 녀석들 크기가 엄청납니다. 바다에서 송어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1: 바다에서 지금 송어 잡아온 거예요. 또 잡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가시겠어요?
3: 아, 지금 가실 거예요?
1: 네.
0: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 따라 나섰습니다.
3: 어디 멀리 가시나요?
1: 아, 여기서 한 10분 가요.
0: 남당항에서 배로 10분. 겨우 뜰채만 달랑 갖고 송어잡이를 한다고요? 이곳은 양식장 아닙니까?
3: 양식장인가 봐요.
1: 예, 여기서 바다 송어 키우는 거요.
0: 그렇습니다. 홍성의 보물 바다 송어 양식장입니다. 아니, 민물에서 사는 송어를 바다에서 키운다는데요.
1: 700g, 800g 되는 민물 송어를 갖다가 순치를 시켜서 뭐 11월 달에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균 2kg 이상이 다 넘어요.
5: 땡겨. 빨리 올려.
0: 이야. 바다에서도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1: 이 바다에서 기른 바다송어는 육질이 아주 탱글탱글하고 비린내라고 하는 그 맛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0: 송어는 냉수성 어류로 양식하기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특히 생존에 맞는 염도가 있어서 스스로 민물과

0: 바다를 자유롭게 오가며 염도를 조절해야 산답니다. 그런데 홍성군이 바다 양식에 성공을 한 거죠. 아이고, 그 녀석들 엄청 실하구먼.
1: 얘도 엄청 힘이 좋나 봐요.
2: 아, 힘이 엄청 세요. 이런 일반 고기들하고 틀려가지고 힘이 이거 다르다, 힘이 다르다.
0: 유수의 흐름이 빠르지 않고 어류가 서식하기 적합한 천수만의 자연 조건이 바다 양식 성공의 첫 번째 비결.
3: 홍어는 맑고 깨끗한 데서만 많이 살아요. 아무나 못해요, 이게.
4: 왜?
3: 그래서 못해요.
4: 왜 못해요?
3: 아, 민물송 갖다 바다 넣으면 다 죽지, 나무요, 그게. 보통 여기서 7톤, 8톤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3월, 4월, 5월달, 6월달까지 남당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바다송어예요.
0: 두 번째는 양식장에서 염도를 서서히 조절해 주면서 송어가 바다에 적응하도록 기간을 가진 후 해상 양식장에 풀어서 키운다는데요. 염도 조절 방법은 어촌계 1급 비밀이랍니다.
5: 이게 저기 바다 수달 이런 게 들어가지고 송어 양식하는데 송어를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수달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수달도 살아야 되고 송어도 살아야 되고.
2: 예를 들어 수달이 한 마리 들어가잖아요. 다 죽여요. 한 마리 먹고 지금 양참면 그냥 마를 것 같으면은 다 저기 하지, 놔둬야지. 그런데 다 죽여 놓고 뱃살만 먹고 다 버려요.
0: 그동안 해수를 끌어와 가두리 양식을 하거나 기술적으로 바다 양식에 성공한 사례는 있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홍성이 처음이랍니다. 출하하는 날엔 송어 요리를 먹는다는데요. 한 마리만 잡아도 든든하겠습니다.
6: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얘. 아주 힘들어요, 잡으려면.
0: 마치 연어처럼 붉은 빛의 송어회. 송어는 항산화 효과를 지닌 셀레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6: 조류가 여기는 세요. 그래서 조류가 세서 살이 더 탱글탱글하고 이제 바다에 있는 미생물이나 막 멸치떼들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민물고기 같지 않고 바다송어는 더 커요. 그래서 맛이 훨씬 좋아요.
0: 부드러우면서도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 자, 이번에는 각종 채소와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려주면 새콤달콤 해무침 완성.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튀김옷 살짝 입혀서 기름에 퐁당. 지방이 적어 튀김으로도 좋죠. 지글지글 소리만 들어도 바삭한 송어 튀김까지 곁들여 봅니다. 송어 요리가 이렇게 다양했던가요? 회로 먹고 무쳐 먹고 튀겨 먹고 송어 한 마리로 진수성찬. 아하.
7: 네,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8: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7: 이게 연어보다 훨씬 낫다는 거라고 보이네요.
5: 네. 요 기름장을 찍으면 이게 소고기 그 육사시미 맛이 나요.
0: 맛은 어떻습니까?
9: 그 맛이 나네, 소고기. 그렇게 맛이 나네.
5: 이거 찍으면 소고기.
0: 그야말로 바다의 소고기 송어. 초무침에도 젓가락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9: 민물 송어는 약간 흙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그거 생각했는데 전혀 안 나요.
5: 전혀 없어.
0: 민물 송어의 흙 맛은 없애고 담백함과 쫄깃함은 더해진 바다 송어.
5: 아, 맞나.
0: 어촌계 사람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성공한 바다 송어 양식.
10: 외지에서 사람들이 주로

0: 이제 회 쇠조개 대하 이런 축제 때만 오거든요. 네, 너무 아까운 동네예요.
1: 이 남당항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맛있으면서도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아주 존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욕심이 있습니다.
2: 입이 즐거웠다면 눈이 즐거울 차례. 만개한 벚꽃길 따라 구항면으로 떠나봅니다. 벌들이 꽃을 찾듯 꽃 구경한 사람들이 즐비한 곳.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3: 마을 가꾸기가 잘 돼 있다고 그래서 꽃을 잘 가꾸었다고 그래서 왔어요.
4: 아, 여기가요?
3: 네.
5: 거북이 마을 수선아.
6: 거북이 마을 수선아?
5: 네. 네.
2: 온통 봄꽃으로 순화진 곳. 노란 수선화가 물들인 동화 같은 마을 거북이 마을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볼까요?
7: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8: 아, 예. 아유, 수선화 밤내고 있어요.
9: 이 수선화가 풀때이 싫대요. 그래서 이거 매주노라고 그려.
7: 수선화도 농사 짓는 거예요?
9: 아니요.
7: 그러면요?
9: 밭으로 보는 거예요.
10: 물 안에 꽃농사 짓지.
7: 아, 꽃농사.
11: 얼마 있으면 수선화 축제를 하는데 그 안에 이게 전부 다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게 풀을 좀 메고 있어요.
2: 마을 사람들이 손수 수선화를 갖고 마을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는데요.
11: 그 일명 거북이 마을은 요 뒤에 보이는 산이 보계산인데 보계산이 거북이 형태를 닮았다. 그래서 저희 마을을 거북이 마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2: 아홉 가지 보물이 덮여 있다는 보계산 자락 아래 위치한 거북이 마을.
9: 절반이 뽑는 사람 내 맞기. 내가 절반이 뽑았어.
8: 노래도 좀 하고 하셔.
9: 노래하라고?
6: 해보세요.
9: 해봐요.
6: 예.
9: 산나울 두등실 흘러가는 저 구름은 나 밤매기 싫어서 한 거요?
8: 그 밤맨 거보다 더 100번 더 나아요. 노래 한 게.
11: 어른분들이 또 이렇게 축제를 한다 그러니까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또 하시네요.
2: 꽃 농사를 지어서일까요? 어르신들의 마음도 활짝 피었네요. 거북이 마을에는 계승되는 전통이 있답니다. 500년의 전통 오방제를 거북이 마을에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12: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품들은 수선화 축제 때 이 마을을 알리기 위한 거기 마당놀이 소품들입니다.
2: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손수 만들었다는군요.
12: 아이, 선왕당인데 그중에 이제 그 선왕당에 개운 입은 꼭숲각시를 달아놓으면은 아, 이 마을에 초상이 났다. 아니면은 지금 이런 색동이 달려있는 꼭두각지가 걸려있으면은 아, 이 마을에 신생아가 태어났다.
2: 우환이 든 집엔 잡신을 쫓고 경사난 집은 축하를 해주며 안녕을 기원하는 거북이 마당놀이.
12: 거북이는 우리 마을의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장서서 가는 게 거북입니다.
2: 거북이 마당놀이는 오방제를 지내기 전에 행해지는데요. 거북이를 앞세워 집집을 돌면서 지신을 밟아주고 축원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7: 아니,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2: 82이요. 쬐끔밖에 안 남으시오. 이 정도 되면은 볼거리가 되잖아요, 거북이가. 아니, 뭐야, 거북이 입이다. 이게 아주 복받으라고. 몇 철생입니다.
7: 뭐 하시는 거예요?
12: 거북이 밥 주는 거예요. 저기 잘 좀.
2: 오잉? 거북이가.

0: 용돈을 받네용.
1: 요즘 거북이는 형차를 좋아하나 보죠?
2: 이런 것도 시골 문화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을의 전설이잖아요.
0: 2004년 거북이 마을에서 거북이 마당놀이를 재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 정월 대보름과 마을 축제가 열릴 때마다 이 행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르신께서 꼭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2: 여기는 우리나라 영조대왕 때 영의정을 지낸 약천 낭구만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은 후학을 가르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아는 권농가,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재진다, 소칠 아이는 여태 일어나지 않았느냐, 재나무 사라긴 밭 언제 갈려 하나니, 이 실을 읊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0: 약천 낭구만 선생은 마을에서 수선화를 키우게 된 유래가 된 인물입니다.
2: 당파 싸움에 유배를 갔다가 그 지역에 자생하던 수선화를 뿌리를 가지고 이 초당 앞뜰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 마을이 수선화 유래가 생긴 거고 지금은 집집마다 마을 전체가 수선화 밭입니다.
0: 고향 땅에 심은 수선화, 선조가 심은 꽃은 후손들에 의해 가꿔지고 마을의 축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거북이 마을에는 귀한 보물이 바로 이곳 장충 영각에 있다는데요.
2: 여기 오셨으니 아주 귀한 그림 한 편을 보여드릴게요.
0: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27호 바로 이 그림입니다.
2: 2011년도 7월 27일 KBS 진품명품 시간에 15억 진가를 받은 문화재급 그림입니다.
0: 석천 전일상 장군의 실제 모습을 그린 석천 한유도. 감정가가 비싼 이유는요? 무진년 6월이라는 제작 시기가 정확히 표기된 점. 게다가 매와 말, 관기와 검 등 무인을 상징하는 사물을 통해 무인의 생활을 정교하게 묘사한 점입니다. 그리고 풍속화로는 드물게 실존 인물을 그렸다는 점이죠.
2: 이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태어났어요. 이 자리에서.
1: 어르신이랑 무슨 관계세요?
2: 아, 저한테 8대 조 할아버지입니다.
0: 이렇게 귀한 가문의 보물이지만 마을 축제 기간에는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데요.
2: 우리 마을의 수선화 축제가 더 번창을 해서 전국에 알리고 싶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을에 보존되어 있는 민속고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요. 거기에 이런 비싼 그림, 소중한 그림도 한 가지 들어있는 겁니다.
0: 자, 드디어 수선화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농악이 울리며 축제의 막이 열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습했던 농악 솜씨를 발휘하는 마을 사람들. 어깨가 들썩들썩 힘겹습니다.
3: 자, 얼씨구 하면 좋다고는 박수 한번 주세요. 얼씨구!
4: 고맙습니다.
3: 자, 울산은 4월 6일 보기산간에 거북이 마을 지신말과 일성제!
0: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도 오늘 하루 신명나게 놀아보시죠. 거북이 마당놀이는 거북의 목에 줄을 메어 몰고 그 뒤로 농악대가 뒤따르며 동네를 도는 길놀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집안을 돌봐주는

0: 는 안테 고사를 치르죠.
1: 피난이다, 피난이다. 천지 신명이까 우방제신님께 피난이다. 충청도 홍성군 구학면 거북이 마을 동네 대동소리 일장 올려오니 정성이 부족해도 부족도 마시오.
0: 옛 전통 놀이와 풍속을 계승하는 거북이 마을.
2: 맞고 지나가길래 딱구랑이 잡고.
0: 고향의 전통을 알리려는 노력은 어느덧 마을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3: 네, 마을 분들이 고생해서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꽃도 너무 예쁘게 키워주신 거 보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네,
4: 오길 잘했네요.
3: 네,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아요.
5: 그냥 그 지나간 일은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마을에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서 해주니까 참 보기도 좋고.
0: 거북이 마을에서 생산한 축산물도 있는데요. 바로 거북이 모양의 빵입니다. 제빵 기술을 익혀서 마을 사람들이 직접 구워냈다는데요.
6: 저희 마을이 거북이 마을이라 이 빵을 거북이 모양으로 틀을 제작을 했어요.
0: 몇 개월 전부터 마을 회의를 하고 반죽과 앙금을 넣은 거북이 빵을 축제 때 선보이게 되었죠. 과거의 전통과 현재를 이어낸 거북이 빵 인기가 좋습니다. 하하.
6: 빵 모양이 예쁘죠?
7: 네.
6: 네, 거북이 모양. 뒤에 빵도 예쁘고 맛도 좋아요.
7: 난 머리부터 먹을래. 맛있어요.
6: 예, 맛있게 드시고 좋은 구경 되세요.
7: 네. 감사합니다.
6: 네, 감사합니다.
7: 거북이 빵. 일단은 모양이 너무나도 귀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슈크림에 그걸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혜자스러워요.
0: 거북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 올해도 수선화 흐드러지게 필 무렵 웃음꽃도 함께 활짝 피었습니다.
8: 수선화라는 꽃을 몰랐는데 와서 보고 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구나 하고 느꼈고,
9: 해마다 아이들이 더 오길 원해서 함께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10: 꽃이 피어서 예쁘고 사진도 잘 나와서 너무 좋아요.
0: 한쪽 부스에서는 수선화를 나눠주며 직접 심어보는 체험 행사가 한창인데요. 호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꽃을 심은 아이들의 모습이 수선화와 닮아 있습니다.
11: 저희 마을이 수선화가 이렇게 많고 또 전국이 또 노랗게 또 수선화로 물드는 그런 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0: 선조들께서 심은 수선화가 현재에 와서는 이렇게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의 손으로 심어지네요.
12: 뱃속에 있는 아기도 접수됩니다. 어서오세요. 두개 드릴게요.
13: 한겨울을 지나고서 제일 먼저 피는 게 수선화잖아요. 그래서 생명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아무도 갖다가 잘 키울 수 있는 꽃 중에 꽃이에요.
0: 수선화가 만발한 거북이 마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이 아니겠습니까?
14: 아, 수선화 많이 못 봤었는데 서울에서는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선물까지 주셔가지고 집에 가서도 좋은 추억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5: 옛날에는 좀 고즈넉한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활기를 찾는 좋은 아름다운 마을이 됐습니다. 저는 한 번쯤 여기 와서 살고 싶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0: 옛 풍속을 재현하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가고 싶은 마을, 다시 한번 찾고 싶은 마을. 충해 열사의 넋이 깃든 순관 유적지에서 느낀 호국 정신. 풍요로운 바다에서 사계절 해산물이 넘쳐나는 입이 즐거운 고장. 전국 각지에서 찾는 톡을 세우듯 특산물과 추억을 부르는

동물까지. 전통과 역사가 숨쉬고 휴식이 되어준 홍성 여행. 즐거운 여정 되셨습니까?

0: 안녕하세요. 나는 레오입니다.
1: 첫째라서 그런지 책임감이 강하고
2: 숙제 더 해야지. 무슨 칼분이야.
1: 선생님 말씀으로는 학교에서 태도도 좋다고 하고
0: 마태우는 춤추게 좋아하고
1: 평화를 이기지 못하는 열등감이 있어서
3: 얘 1등했어?
2: 어. 나도!
3: 그치! 우리 마태우는 춤도 잘 추고
1: 진짜 말랑콩떡 진짜 말랑말랑하고 너무 이뻐요. 아이고 잘하네.

0: 레오.
1: 레오, 마테오.
0: 마테오.
1: 올리비아. 조금만
0: 이따가
1: 기다려.
0: 보자.
1: 이따가 보자.
2: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샤롤드 공항에 14시간을 갑니다.
1: 아, 우리 마테오, 레오. 앉았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똑같네, 진짜.
3: 철컥에도 조금만 갈아달라고 그래.
4: 갈아주는 게 뭐야?
3: 갈아달라고, 저렇게.
4: 아, 만지지 마.
3: 아이, 알았어.
4: 만지지 마.
0: 물건을 살려면 만져야 사지.
4: 아니야. 사고 만지는 거야. 아, 만지지 말라고.
3: 야, 야, 너 가. 마트에 들어가서 살 거야, 나는.

0: 마태 형 이거 주세요 해 알았지?
1: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안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물어보면 저게 놓고 할 거야.
0: 안녕하세요. 아저씨한테 달라 그래.
2: 훔쳤는지 알아.
3: 할머니가 도둑으로 오해받을까봐 하지 말라는 거야?
0: 응. 우리 레오는 좀 약간 고지식해가지고 만지고 사야 되는데 못 만지게 하고 큰일 나는 것처럼 아이가 그렇게 해서 말아 신경이를 했는데 그냥 아이 성격이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부딪히는 일은 없어요. 할아버지가 써달라고 그래. 아니, 여기다가 달라네, 봉투에다가. 봉투에다 달라고 그래. 말해봐. 봉투.

0: 한번 해봐. 아니 여기다 주잖아.
1: 할아버지 여기에요. 아, 괜찮아, 괜찮아, 잡아.
2: 네,
0: 아사시,
2: 아사시,
3: 아사시, 아사시.
1: 여기에요. 들어가라.
0: 나 과일 좀 사갖고 가자 이제. 아이 추워.
1: 과일 사자. 과일 어디야? 박스에 넣어.
2: 과일 여기.
0: 이건 얼마니? 이거 박스가.
4: 3kg.
0: 박스, 박스.
2: 다?
0: 어, 이거 다.
2: 너무 많아.
0: 아, 먹을 거야. 근데 왜 과일을 삼켜놔. 이렇게 봐, 상태 좀 보게.
2: 아, 그냥 괜찮아. 다 똑같아.
0: 아이, 봐야 돼.
4: 두 사람.
0: 아, 스탑.
1: 아, 왜 이렇게 뭘 많이 사가? 이거 장사하려고 그래?
0: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할머니가 사줄게. 또 뭐 맛있는 거 뭐 먹을까?
1: 잠깐만. 잠깐만, 좀 내려놓고.
0: 뭐 더 살 거 없을까? 당신 헬스 한다며. 무시무시해. 헬스 하는 사람이.
1: 자, 가자. 으쌰.
0: 자, 목바위. 목바위 차종호. 가자. 가자. 어? 맛있는 거 뭐 먹을까? 시장이 끝나는 시간이 돼가지고. 많이 빠졌나 봐. 너무 늦게 나왔나?
1: 뭐 파는 데가 없다. 어.
0: 아니야, 저쪽에 있어.
1: 저쪽도 있다고? 잠깐만, 이거 좀 내려놓고, 잠깐만, 내려놓고. 여기다 두고 와도 돼.
2: 안 돼!
0: 안 돼!
1: 여기다 두고 와도 돼.
2: 안 돼!
0: 안 돼!
2: 아, 필요없어요.
0: 한국이야,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1: 너 잠깐 보고 있어.
2: 필요없어요. 전남수야.
0: 여보, 여기는 프랑스가 돼서 도둑이 갖고 가.
1: 잠깐만 보고 있어 그냥.
0: 또 다 써들라. 야.
2: 안 돼.
1: 잠깐만 서 있어 그러면.
0: 이거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줄게. 자, 형 좀 가볍지? 들을만하지?

네.

0: 다 왔다.
1: 오케이. 정답고 집에 다 왔네.
2: Bonjour.
3: Bonjour.
4: Bonjour.
2: Bonjour.
4: Ça va?
5: 마코네 집 가면은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거기서 우리 마코를 낳고 지금까지 거기서 사시는 거라 그런 거 보면은 그 손길들이 다 느껴지잖아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길렀는지 오손도손 알콩달콩 참 재밌게 사는 가족이구나 정말 많이 배워요.
6: 선물 깨도
7: 깨도
6: 깨도
7: 해서 아
1: 아티스트
8: 감사합니다.
7: 브라보 안녕 감사합니다. 아시 할머니 에 할아버지
1: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7: 네
8: ça c'est du bel bonheur
6: et pour être
8: c'est Happy, so cœur.
4: Thank you for.
8: Merci.

0: 일어나서 적어야 되는 거 다 나와.
1: 아니 뭐 무슨 뭐 갈비 한 대든지 어떻게 해?
0: 아니 갈비는 고기가 지금 몇 갠데 갈비 드시 잡수고 싶어?
1: 응.
0: 엄마. 엄마. 이제 우리 레오랑 마테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돌을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올리비아는 돌 할 때 꼭 보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를 쫄라서 우리 애기 돌 보려고 이제 이렇게 왔거든요. 아유, 내가 해준 한복 입으셨네.
2: Ça, je vais vous expliquer. Voilà. Donc, en Corée, pour un an, un enfant qui choisit son objet pour le devenir, pour comme il va devenir plus tard, pour savoir le futur. Ouais.
3: En France, on fait la formation après le bac.
2: D'accord.
4: OK.
2: Olivia.
4: Olivia.
2: Allez.
4: Quoi?
2: Allez.
5: Tourne, tourne.
2: Allez.
1: 안 잡아.
3: 엘리 쿠키.

0: 언제 봤었어? 돌 때?
1: 공?
0: 공? 마테오는?
2: 마테오는 실.
0: 실 잡고?
3: 우리 올리비아는 아기 돌 파티 하는 거를 같이 할 수 있어서 감격스럽고 눈물도 나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감정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무럭무럭 커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레오 안 일어나?
1: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면 간지럼 태운다.
0: 일어날 거야? 그래 그럼 기다려줄게. 우리 저기 넘쳐가자.

0: 나는 명품하면은 너가 마코를 사귀어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마코를 보러 여기
1: 감시하러 왔잖아. 레오 마테오 할머니랑 아버지 마셔야 될 거.
2: 이따가 보자.
3: 맛있다.
4: 안녕. 어머니 파이팅. 빨리 가. 빨리 가, 가, 가.
1: 파이팅. 할머니 할아버지 파이팅.
4: 예, 또 봐요. 조심해요.
1: 재밌게 놀아. 가자. 우리는 좀 신나게 잘 파티다.
5: 왜 걱정도 없게.
1: 코끼리 소리가 나.
6: 코끼리 코끼리.
1: 어디 봐.
6: 엄청 크지.

0: 나무를 저, 어떻게 저렇게 꽃길을 만들었니?
1: 저게 나무 아니야. 저거 쇠야.
0: 저거 쇠야 나무야?
2: 몰라.
0: 우와,
1: 저 쇠덩어리잖아.
2: 아니, 엄청 크다.
0: 아니.
1: 와. 무섭게 생겼네.
2: 빨리 가자, 빨리.

0: 막 움직이네.
1: 눈.
0: 어?
1: 눈.
0: 어디가 눈이야?
1: 여기 눈.
0: 눈도 진짜 코끼리 같이 생겼네.
2: 그럼 어떻게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했을까?
0: 무섭다.
2: 무서워 이게?
0: 응. 할머니 자꾸 무서워.
1: 엄청 위험해. 조심해야 돼.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해.
2: 할머니 할아버지 지킬 거야. 할아버지가 딱. 할머니 할아버지 지킬 거야. 할아버지가 딱.
1: 늙으잖아. 늙으잖아.
0: 야, 내가 늙어 보이니? 제일 싫은 소리가 그 소리야.
1: 할아버지 머리카락 없잖아.
3: 없잖아.
0: 야, 너는 안 늙는 줄 알아?
2: 너 머리카락 너 두고 볼 거야. 머리카락 너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0: 너 할아버지가 대머리면 너도 대머리가 돼. 이게 빠져요, 이게. 할아버지 머리 얼마나 많았는데. 할 말이 없지?
4: 할머니!
0: 할 말 없냐고. 왜? 너도 대머리 될 수 있어. 마테오는 잘 하고 있을까?
5: 조금씩 빠지.
0: 여기는 저희가 연애하던 시절에 자주 다니던 시내 골목길입니다.
5: 깜배.
0: 깜배.
5: 맛있어?
0: 응.
5: 마테오, 레오, 괜찮아요?

0: 여기 가면 찡찡 하잖아. 여기가 제일 좋잖아.
1: 엄마 할머니는 올라간다. 자, 올라가자. 야야야야, 더 무섭다 여기. 여기 더 무섭네.
2: 뭐 무서워. 누가 튼튼해 이거.
1: 같이 가.
2: 참 명당 자리인데 여기가. 에이, 아깝다.
1: 무서워. 힘들어. 야, 니네 모자 좀 써라, 추워.
0: 나 더.
3: 있어.
1: 있어?
3: 응.
1: 어디야?
3: 여기. 아바나.
1: 오.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3: 이거 아바나지 아나나. 여보. 이거 때문에.
1: 어? 여보 이거 때문에? 그래서 뭐 후회하는 거야? 어? 빨리 말해봐. 어?
3: 이거 때문에.
1: 이거 때문에 뭐 엉망이냐. 이거 덕분이지.
3: 아이고. 응?
4: 이건 또 다른 디스크 살지. 저 말해 라마. 레디스 레디스. 여기.
1: 아따. 오빠 여기 기억나죠? 여기 앞에서 만났지. 나 많이 기다렸어.
4: 하나님 때문에.
1: 하나님 때문에. 뭐야 진짜.
0: 이제 회전 못마 타자. 차키로. 이쪽에 들어가는 거야.
1: 할머니, 할머니 여기 아빠. 있으면 되는 거야?
0: 저기 나가는데.
1: 할아버지 말 잘 듣고. 어? 아유.
2: 너 어떤 거 탈 건데?

0: 한 번만. 됐지.
1: 오케이, une petite exception.
0: Merci.
1: 네.
0: 갔다, 마트가 찼다. 봐봐, 되잖아.
2: 아, 기다려.
0: 할머니는 왜 안 탄대?
2: 무서워서?
0: 어. 근데 뭐가 무서워?
2: 몰라.
0: 마트가 재밌어? 이게 다야?
2: 응, 다야. 아유,
0: 시시.
2: 있어.
0: 어땠어?
2: 뭐?
0: 어땠어, 이거?
2: 좋았어.
0: 재밌었어?
2: 응.
0: 너는? 마태오는?
2: 재밌었어.
0: 재밌었어? 뭐가 재밌었어? 뭐 왔다 갔다도 안 왔는데? 이제 끝난 거야?
2: 아직 두 개 있어. 이거 두 개 있어. 누가 할래?
3: 아유, 징그러워. 이런 걸 타니.
0: 이것도 없어.
3: 마태요, 응? 이거 타니까 좋아?
2: 응.
3: 그럼 노래 한번 불러봐, 좋으면. 응. 춤 한번 춰봐.
2: 어허.
0: 얘 키가 작아서 못 타는 건데, 내가 웃겼어.
3: 잘해.
2: 어허. 응. C'est pour monter sur l'arrêt? Est-ce que tu fais bien 1m35?
4: Je ne
2: fais pas 1m35. Mais tout à l'heure, j'avais pris l'autre. Il l'a fait tout à l'heure.
4: Oui, bah, je suis désolée, mais normalement, c'est pas bon.
2: Vous tendez.
3: Hein?
2: Vous tendez.
3: Ah, non, à quand t'as tapé, il est où, là, il est en
2: dehors. Il est
3: où? Ah, déjà, t'as rien qu'à faire.
0: Alicia, 조금 전에 탔었는데 한 번만 태워주세요.
3: 가만히 있어. 너는 말을 못해. 할아버지.
2: 한다.
3: 어, 줘봐.

0: 말 좀 해. 네가 할 줄 아니까.
1: 얘기했다고.
0: 아니 얘가 아까 탔다고 얘기하면
1: 얘기했다고.
0: 아까 이거 탔어요.
1: 이렇게 얘기했다고.
0: 어떻게 얘기해봐. 한 번만 해봐. 어떻게 얘기했는지 할머니한테 순례해봐.
2: 아까 그 남자 지금 있어야 되는데.
0: 아니, 남자도 있었구나.
1: 못 푼다고.
0: 아까 남자 직원이 태워줬다고 얘기해봐. 아까 탔다고 얘기해.
1: 네. 네. 미안해. 미워. 미워. 아, 진짜 비슷하다. 실례네. 네. 아. 죽었어. 실례네. 죽었어. 갑자기 들리지가 않아.
2: 마태오 재밌어?
1: 응. 내가 그냥 보기고. 어떻게 될지 듣고 싶어.
3: 네, 미카 분위기가.
0: 얼마나 저게 타고 싶겠어, 제 타는데. 아. 무서운 거 엄청 좋아하잖아, 제가. 밥을 안 먹으니까 키가 안 크니까 저러잖아.
2: 밥을 안 먹어서?
0: 네. 그럼 우리 간다, 애기 데리고.
2: 마태오, 사진. 오케이. 아이고, 이게 뭐라고 그러죠?
0: 나.
1: 마트 어디 갔지?
0: 어?
1: 아, 저거 이렇게 가는 거야.
0: 어? 바다 속으로 들어갔네? 우와.
1: 오는 것도 재밌다.
0: 어, 재밌어.
2: 마태오, 이게 훨씬 재밌어. 네가 탄 게. 지하에 뭐 있어, 그 안에?
3: 물고기.
2: 물고기 있어, 지하에? 가자.
3: 가자.
2: 이거 다 탄 거야, 이제 이거? 다 끝난 거야?

0: 아빠.
1: 응.
0: 갔다 올게요.
1: 뭐, 갔다 와.
0: 너무 늦게 오지 말고.
2: 늦게 올게.
0: 아
2: 저녁에 올게. 새벽에 올게. 태호, 마태호. 할머니 말 잘 듣고, 할아버지 말도 잘 듣고, 사이좋게 놀고, 병원 잘 갔다 와, 엄마.
3: 바이바이.
2: 어?
0: 잘 갔다 와.
2: 안녕.
0: 이거 붙이고 기저귀 좀 타자.
1: 잠깐만 누워 있어.
0: 이거 봐봐.
1: 잠깐만 누워 있어.
0: 이거 뭐야? 이거 뭐야?
1: 응?
0: 이거를 또 붙여야 주사를 맞으러 가지요. 예방 접종이요.
1: 붙여라.
0: 기저귀
1: 잡고 가. 잡아.
0: 응. 여기야. 아프지 않게 우리에게 주사 맞게 해주세요. 슉슉슉슉. 안녕하세요. 다 했다. 레오야, 마태오, 빨리 먹어. 애기 병원 약속되어 있어서 가야 돼. 늦으면 안 된다. 어? 가자. 잠바 입어. 가자, 우리 애기. 가자.
1: 우후.
0: 여기 어디 가요?
1: 여기 어디야? 응? 침대 눕네. 올리비아 침대 눕네.
0: 자, 뵙게 되게.
1: 눈치챘어. 눈치챘어.
0: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0: 안 좋아. 우리 배가 주사 맞아서 슬펐어.
1: 슬펐어. 오리비아 아파서. 이거 돈 내는 거. 못낸대.
2: 왜? 카드로 내야 되는데?
1: 아니, 안 내면 안 된대.
2: 어?
1: 아니,
3: 왜?

0: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냄새야? 엄마 왔어요.
1: 알아 왔어.
0: 이거 무슨 냄새야?
1: 된장찌개. 과자 몰래?
2: 이거 어디다 요
0: 맛있다 엄마. 맛있어?
1: 응. 맛있나?
0: 맛있다.
1: 간은 어때?
0: 딱 맞아.
1: 맞아?
0: 응. 자꾸 하려고 그래. 애기만 보는 것도 힘든데.
1: 와서 먹으라고.
2: 여보, 오세요.
0: 응, 엄마 빨리 와. 꾸준하겠다.
3: 할머니가 이거 다 했어?
0: 응, 할머니가 다 했어.
3: 많이 먹고 싶지.
4: 맛있어.
5: 이만해, 이 combien de temps pour cuisiner?
1: 몇 분으로 했어?
6: 세 시간. 오.
5: 두 번, 한 번, 한 번. 두 번, 한 번,
7: 한 번.
5: 너무 좋아. 코미디래.
0: 그렇게 맛있어?
1: 맛있다.
0: 맛있어? 내가 할머니가 요리 잘해? 엄마가 요리 잘해?
1: 응. 할머니.
5: 오. 할머니. 오. 어때요?
3: 할머니.
5: 뭐라고?
3: 할머니.
0: 아빠는 맨날 먹네, 엄마 밥.
8: 그럼.
0: 부러워요.
8: 차라리 죽으면 잘 먹지. 아빠는 맛있게 먹고 가네. 엄마 솜씨가 최고야.
0: 최고지. 엄마 아빠가 와줘서 너무 나는 즐거웠고 감사했고 좋은 시간을 보냈네 덕분에. 엄마가 가고 나서가 걱정이네. 그리워가지고. 응?
1: 나도 또 가면은 그리워.
0: 엄마는 올리비아가 눈에 엄청 상 계속 보고 싶을 것 같아. 지금 너무 이뻐가지고 올리비아가. 그리고 또 애기가 확확 크잖아. 그게 너무 아깝지. 그 시간들이 못 보는 게, 그치? 다음에 볼 때는 또 쑥 커 있을 거니까.
1: 그냥 옆에서 소소하게 사랑하는 게 보면 나이 들어서 그게 행복인데.
0: 알지.
1: 엄마 그렇게 못 살아서.
5: 그래, je vais travailler dur pour aller en Corée pour encore qu'elle s'inquiète pas. Après, elle peut venir quand elle veut.
0: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비행기표 사서 나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1: 그런 게 마코한테 내가 고마운 게 마코가 프랑스 여자 얻었으면 그런 고생 안 할 텐데 한국 여자 얻어서 살아서 맨날 비행기표 대고 맨날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마코한테 이해해줘서.
5: 어머니 울지 마.
1: 마코 고마워. 우리 하나가 마코 하나만 보고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는 마코가 하나 부족한 거 있어도 이해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마코 건강하고.
5: 감사합니다.
1: 마코 고마워.
5: 감사합니다.
8: 그래 고마워.
5: 네.
8: 나도 눈물 나올라 그래.
0: 우리 아빠가 T에서 F로 변해가지고. 맨날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이래.
5: 김치 매워? 이거 매워? 김씨 매화? 김씨 매화? 이거 매화?
4: 고춧가루가 매워.
1: 사랑하는 하나야, 너무 빨리 시간이 흘러서 화살처럼 흐른다 생각하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아이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좋았다. 사랑하는 우리 레오, 마테오, 올리비아, 나의 분신들 잘 있어.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억하고,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잘 있어. 엄마 아빠 간다.

0: 아니 목놀이.
1: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또 물어. 어 잘하네.
0: 엠지
1: 커플입니다. 엄마 잘 가. 편지를 썼어. 아유. 고마워. 엄마 날 잘 듣고.
2: 할머니, 할아버지, 우아소 감사합니다. 다시 오세요. 비행기 잘 타요.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를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혀,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턱.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새벽부터 넌 이마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송.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첫 성교육.
0: 야, 신납니다. 저는 매주 이 시간을 기다리는데 오늘 특히나 뉴페이스가 한 분 나와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Nobody, nobody but you. 오! 예!

0: 이제는 아이돌이 아닌 아이둘의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와.
1: 어떻게 혜리 씨가 아이돌의 엄마예요?
2: 아니, 저도 TV에서 봤는데 남편분이 그 태권도 선수 맞죠?
0: 맞아요.
2: 아, 그럼 여기 성교육 방송 네. 이 그 출연 제안 받았을 때 어땠어요?
0: 시우가 이제 22년생인데 요즘에 좀 자기 신체, 몸에 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 됐다. 가서 많이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1: 자, 오늘 주제는요. 저희 의상의 답이 숨겨져 있는데
2: 저는 일단 그 드레스코드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약간 출애사 같은 느낌? 신랑 다시 하기 좀 그럴 것 같고
1: 신랑 다시
3: 옳다, 오라. 네. 저는 오늘 그 결혼식 사회자로 네,
4: 단정하게 네, 톤 다운해서 네,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1: 잘 어울려요. 네.
0: 저는 약간 하객룩 느낌으로 왔어요. 아, 좋아요.
4: 그쵸.
1: 저는 약간 상반신을 친구의 마음 밑에 하객. 콜라보를 저는. 나름 콜라보를.
3: 밑에 뭐라고요?
1: 하객, 하객.
3: 아, 하객.
1: 하객과 신부의 어떤 그런.
3: 아, 섞으셨구나.
1: 네, 많이 섞어봤어요. 새롭게. 예. 네.
5: 네. 아, 교수님 잘 어울리신다.
6: 사실 이렇게 입고 줄에도 서요.
3: 오!
1: 아, 줄에를?
6: 줄에도 네 번 섰어요.
1: 와, 교수님이 멋져요.
3: 그 뭐라 해야죠? 세컨 웨딩이라고 하나?
0: 리마인드 웨딩.
3: 아, 그렇지. 리마인드.
1: 실컷. 죄송한데 경규 씨, 나 많이 창피해요. 나 많이 창피해요.
3: 미안해.
1: 혜림 씨 앞에서 많이 얼굴이 빨개지네.
2: 조금 위험한데.
3: 그러니까, 리마인드 웨딩.
1: 지금 혜림 씨가 우리가 좀 부족한 것들을 많이 잡아줄 예정이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아마 다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0: 조심스럽거든요.
1: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는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2: 왜 엄마가 아깝냐?
3: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
0: 우리 부부 커플의 점수를 한번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1: 아이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4: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5: 엄마 뱃속에 지금 셋째 있대.
6: 빨리 나와.
0: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되기까지 다 역사가 있잖아요.
2: 맞습니다.
0: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죠.
1: 그렇죠. 뭐 하고 다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은 그냥 네. 주름 생기는 것만 보고 옛날에 어떻게 사는지.
0: 그래서 저희가 리마인드를 하시라고 사진을 준비해봤거든요. 맞아. 나 되게 예뻤다 그때. 예뻤어요.
3: 공동 임신 같아.
0: 저희 남편 같이 임신해가지고 마음이 착해요.
4: 형님 배꼽이 진짜 크시다.
0: 네, 1년 좀 지나고 바로 아이를 낳았고 와.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고 이제 둘째.
2: 어머.
0: 둘째도 낳았죠.
4: 아 이제 쌤형.
0: 네 이제 쌤, 네 쌤씨.
1: 13년.
0: 쌤씨 말랐다.
4: 형 많이 얼었는데 지금.
0: 많이 말랐어. 네. 쌤씨도 같이 임신했네. 같이 임신했네.
1: 화살표에다가 맥주 써 있어요.
4: 어머.
1: 이게 와이프가 위에 베이비 써 있고 내거 맥주.
0: 비어. 아 맥주 배. 오 일벤져스. 와 귀엽죠 애기들. 진짜
1: 그럴 때도 있었구나.
0: 자 이번에는 정민 씨네 2015년에 결혼하셨네요.
2: 맞아요.
0: 사진만 봐도 서로가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지죠.
2: 샘새로 하다 싶어요.
0: 딸 둘, 진리와 자유, 이름도 너무 예뻐요. 자, 이번에는 우리 혜림 씨가 20년에 결혼했네요, 20년도에.
7: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0: 그러게요.
4: 혜림 씨도 배만 이렇게 나왔죠.
0: 배만 나오시면 너무 예뻐요. 우리 혜림 씨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7: 근데 저 임신했을 때 20kg 쪘었어요.
4: 어?
7: 무섭구나. 20kg. 68kg.
4: 돌잔치.
7: 돌잔치. 저는 한복에 한옥 이런 꼭 하고 싶어요.
4: 아, 그렇군요.
7: 잘 어울려요. 수환이. 둘째는 좀 힙하게.
0: 너무 멋있다.
7: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0: MZ 느낌 있어.
7: 24년, 12월.
0: 완전체, 이렇게 20kg가.
4: 남편이 또 엄청 멋있어요.
0: 잘생기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사진을 보니까 언제 저럴 때가 있었나 싶은데 정규 씨는 뭐 지금 뭐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2: 네. 진짜 저는 또 어릴 때 많이 이렇게 예 성숙도 있었어가지고
0: 아 이미
2: 네. 네
0: 외모적으로.
1: 근데 애들 이 결혼식 사진 보면 엄마 아빠 아닌 것 같고 천통 혼례 그 궁중 혼례 했으니까
0: 한식으로
1: 예 좀 놀림 많이 받았어요.
4: 왜요?
0: 너무 이쁜데
1: 왜 이렇게 무슨 왕이니? 뭐 이렇게 약간
0: 뭐라고?
1: 왕이냐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애들 아빠 왜 그래?
2: 엄마 아빠 이 결혼 스토리나 출산 스토리 네. 들려주기에는 아 뭔가 조금 우리도 조금 쑥스럽고
0: 맞아.
2: 좀 살짝 맞아. 오글거리는 느낌도 좀 있고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게 필요할까요?
8: 이게 어느 나라나 건국신화나 설화 이런 게 있잖아요. 민족에 대한 게 이게 한국인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개인으로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맥락에서 자라왔는지를 아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이제 이야기화해주는 건 자기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자신의 가족의 스토리를 잘 아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굉장히 강하게 잘 이겨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 오,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그런 과학적인 연구가 있는 거예요?
8: 네, 미국에서 실제로 학습장애라고 난독증, 난산증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심리학자가 어떤 애들은 문제 풀다가 좀 잘 안 되고 어떤 애들은 문제 풀다가도 안 돼도 잘 다시 풀어나가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알아봤더니 자기 가족에 대한 스토리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족을 모아놓고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서 살았는지 아니 너네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는지 아니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아니 이런 거 쭉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네. 실제로 그 연구 중간에 9.11 테러가 있었어요. 9.11 테러가 미국에서는 정말 큰 트라우마였거든요. 네, 뭐 그 네. 사건 이후에 더 빨리 회복한 애들이 바로 가족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아이들.
0: 야,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네요. 와,

0: 진짜 대박이다.
1: 사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결혼했어? 이거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역사를 아는 거잖아요. 그게
2: 네,
1: 내가 어떻게
2: 중요하죠. 맞아요.
1: 태어났느냐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가 태어난 날 아빠 너무 좋아서 병원 복도에서 막 우셨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 정말 기다렸던 존재구나. 굉장히 중요한 서사예요.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서사죠.
0: 사실 이제 저는 실제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빠는 왜 엄마랑 결혼했냐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속으로는 뭐왜 엄마가 아깝냐?
2: 아니, 너무 예쁘긴 해요.
0: 아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2: 우리도 궁금하긴 해요. 너무 예뻐서 이런 생각은.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2: 만약에 지금 아이가 엄마,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0: 어머, 어머,
2: 성공적이죠. 아우, 귀여워. 해보고 싶은가 봐.
3: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4: 결혼이 뭔지 알아요?
5: 서로를 사랑하는 듯.
2: 서로를 사랑하는 듯.
5: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그거를 좋은 자로 결혼이라고 말해.
2: 아이를 낳는 거지. 궁금하네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0: 커플 점수. 어?
5: 하나, 둘, 셋.
2: 오, 점수.
6: 아빠는 왜 100점이야?
0: 과연?
7: 49점은 왜 49점이야?
2: 49? 이게 진짜일 것 같은데?
5: 엄마랑
2: 엄마는
5: 따오가지고.
2: 야,
5: 엄마랑 같이 따오하는 걸 따냈고. 달리.
0: 그래서 안 좋아져요.
2: 여기서는 엄마가 505점?
0: 505는 뭐지?
5: 엄마는 500호 아니야? 엄마 500호 아니야?
8: 엄마 55. 50점?
2: 아, 점.
0: 아, 50보다.
8: 안 맞는 점도 반. 맞는 점도 반. 대화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9: 엄마랑 아빠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8: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0: 역시 아이들은 솔직해.
5: 90점?
0: 오, 뭐야.
5: 아니, 많이 잘 어울리니까?
4: 아빠는 엄마가 조금 아깝다고 생각해서 90점으로 했어.
5: 왜 아까워?
4: 100점 만점.
5: 왜? 화를 많이 짠.
2: 화를 많이
5: 짠. 화가 많아?
6: 다들 화가 많으신가 봐.
2: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눈동자.
4: 엄마가 예쁘니까?
8: 자기 나보다 점수 낮으면 속상할 것 같은데?
2: 아빠는 만점? 만점. 엄마는 2억만점.
6: 야, 이게 좀 과하지 않아요?
0: 애들 점수 궁금합니다.
2: 그러니까 여기 애들.
8: 그럼 그 점수가
5: 1, 2, 3, 4, 5,
8: 6, 나랑 결혼을 잘했다는 거?
10: 아유, 그건 주말하면 잔소리지.
2: 진짜였네. 아는 제일 큰 숫자야겠다.
0: 엄청 잘 맞나 봐요.
10: 어떻게 1억 점을 줄 생각을 한 거야?
5: 날 태어나게 해주고, 나를 예뻐해주고, 엄마, 아빠가 화려하게 지내는 모습이 예뻐. 아빠 왜 엄마랑 같이 결혼했어?
10: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아빠는 엄마가 이뻐서 그래.
2: 어머나, 정답을 항상 말씀하시면서.
8: 뭘 하자고 할 때, 별로라고 한 적이 없고, 무조건 오케이.
5: 왜? 엄마는 아빠랑 결혼했어?
8: 여울이랑 만나고 싶어서.
0: 아, 야, 이 대답도 너무 좋다.
8: 엄마, 아빠 결혼했으니까 여울이가 생겼고.
5: 아.
4: 근데 엄마 아빠는 왜 결혼한 것 같아?
5: 아빠는 친절하고 잘생기고 엄마는 살짝 예민하지만
2: 예민하대.
5: 다시 태어나도 엄마랑 결혼할 거야?
2: 잘해야 돼요. 대답 잘해야 돼요.
4: 그럼 대답해 봐야 돼요.

0: 당황하셨습니다.
1: 한번 해봤는데.
2: 근데 진짜 너무 재밌네요. 근데 진짜 갑자기 왜 결혼했어? 그럼 내가 막 남들은 막 잘생겼어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3: 우리 애들 솔직히 저를 약간 무서운 사람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제가 훈육 담당이라서
2: 악역을 하는구나. 네.
3: 엄마는 아플 때 우쭈쭈 이렇게 해주고 따뜻한 사람. 그래서 왜요?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는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2: 우리 부부 커플의 점수를 한번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100점 만점에서 다들. 솔직하게 안 쓰면 제가 바로 잡아낼 수 있거든요. 솔직하게 써주셔야 돼요.
3: 예.
2: 부부의 점수를. 하나, 둘, 셋. 자.
0: 오.
2: 오. 오. 오, 다 점수 비슷하게. 80점, 85점, 80점. 네.
3: 아이,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4: 아니, 어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2: 어제요? 왜요? 왜요?
3: 어제만?
2: 뭐가 좋았어?
4: 어제.
2: 뭐가 좋았어?
4: 어제 막 우리 너무 막 같이 뽀뽀하고.
2: 너무 사랑했어.
4: 너무 좋았어.
2: 아, 오케이. 그럼 인정해드리고.
5: 여기는 99점.
2: 선생님도.
6: 결혼한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가 전혀 너무나 만족하고 지내고.
2: 근데 초점이 계속 흐려지신 거 눈을 계속 다른 데 보셨다, 여기 보셨다.
4: 말을 계속 더듬으시는
2: 게 죄송한데
6: 계속 노력하고 싶어서 미완성으로 99점. 이렇게. 야,
2: 근데 아내분 혹시 이 방송을 매주 보시나요?
6: 매주 봅니다.
2: 아, 궁금해가지고. 우리 혜씨가 80점을 하셨어요.
7: 요즘 제 가장 큰 불만은 좀 예쁘게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2: 아, 예쁘게 말했으면 좋겠다.
7: 너무 이렇게 툭툭 내뱉고 그런 게 좀 안 예쁘게 말할 때가 많아서.
2: 그리고 결혼 생활 몇 년차 되셨죠?
7: 이제 6년차 됐어요.
2: 6년차?
7: 연애는 7년하고.
2: 6년차. 한 10년차 되면 이제 말수가 적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좀 얘가 예고를 해드립니다. 이게 가족의 탄생과 스토리다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7: 저는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님이시고 네.
2: 아버지가?
7: 아버지가. 친오빠도 태권도를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태권도 모임에 따라갔어요. 아빠가 오늘 저녁 식사 오면 그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고 밥 먹으러 따라갔다가 거기에 남편을 봤어요.
4: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아버지 같은 분을 이상형으로 두고 있으셨나 봐요.
7: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닮은 듯 다르지만 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2: 아니면 아버지가 빅피처를 그리신 거 아니에요? 자만추처럼 약간 이런 빅피처.
4: 아, 진짜? 아니 가능성 없는데?
7: 근데 일단 부모님이 되게 좋아했어요.
2: 그럼 맞죠. 그럼 맞죠. 우리 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내랑 SNS로 제가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아내가 연락을 했어요.
2: 근데 이거는 저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게 자리 없기 때문에 막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4: 아, 그리고 저한테 처음 그 뭐 24살 박지원입니다 하면서
2: 진짜?
4: 모니터에서 빛이 난대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2: 본인이 의심을
4: 아니,
2: 했어.
4: 아니, 저는 진짜 무슨 저기 사이비 그런 데서 나 포교 활동하려고.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2: 별 생각을 다 했네.
4: 진짜 다 했어요.
3: 아니 뭐 저는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 그냥 술집에서 만났어요.
2: 아, 술집에서.
3: 낭만 없어요. 그냥 옆 테이블에 있다가.
2: 자연스럽게.
3: 어디에서 왔니? 와이프 먼저 물어봤어요.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냥 한국말로 맞춰봐.
2: 매력 있다.
3: 한국말로 섞으면서 영국? 아, 아니야, 호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냥 합석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놀다가.
2: 야, 그러니까 인연이 진짜 신기해요.
7: 진짜 자만추네요.
4: 아, 누나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2: 아, 저도 근데 소개팅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 뭐 한 달 정도 후에 만나자고. 그때 부가세 기간이었거든요. 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한 달을 만나자고. 이제 그런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만난 거죠.
4: 남의 얘기, 남의 결혼 스토리만 들어도 이렇게 재밌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빠, 엄마 이야기라고 하니까
2: 더 재밌지.
4: 얼마나 재밌겠어요.
2: 맞아요. 맞아요.
4: 네.
5: 저는 이럴 때 이제 상대를 왜 결혼 상대로 골랐는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의 연애에 대한 어떤 지침을 좀 마련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왜 아까 아버지를 닮은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얘기처럼 우리들의 이상형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다정한 거, 뭐 아빠가 재밌는 거 이런 장점을 갖고 얘기를 해주고 또 왜 연애부터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어려움 극복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이게 영웅전보다 더 재밌는 거죠. 아, 그랬어?
2: 대부분 이제 부부 사이가 뭐 좋을 수도 있고 사실 나쁠 수도 있잖아요. 뭐 저는 제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0: 엄마가 조금 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아버지가 다 존경스러울 수만은
1: 그렇죠.
0: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빠 같은 사람은 결혼하지 마 이럴 순
1: 그래도 아빠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 주는 게 좋고, 우리가
0: 없잖아요. 네.
1: 결혼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는 게 좋고, 아빠하고의 단점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이미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강조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좀 말이 통하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좀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0: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1: 맞아요,
0: 사실은
1: 맞아요.
0: 모두가 다 모범적인 뭐 가정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2: 저도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그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 우리 엄마랑 아빠는 결혼을 하신 거야? 이
0: 그러시는 게
2: 생각이
0: 무조건 돼요.
3: 비슷하구나.
0: 저도
2: 굉장히
0: 그랬어요.
2: 많이 들어서 많이 여쭤봤는데, 가족 스토리 연구를 분석해 봤더니 상승형 이제 가족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계속 잘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강형이라고 해서 만나고 나서 계속 안 좋은 거야. 뭐가 계속 안 좋은 데로 이사 가고 뭔가 이렇게 있어요. 또한 가지가 진동형이라고 그래서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스토리. 이런 진동형 스토리가 트라우마 극복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솔직하게 힘들었던 점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또 그걸 또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 나가거나 조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좀 들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적나라한 감정 표현이나 과거를 굉장히 후회하는 말은 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네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인생이 꼬이는 것 같다.
3: 아이고.
2: 정말 아닐 것 같지만
0: 은근히 많아요.
2: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는
0: 너무
2: 분들이 있어요.
0: 힘들면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2: 나와요.
0: 나올 수
2: 그래서
0: 있죠.
2: 아이들이 굉장히 아이들이 죄책감을 많이 갖거든요.
1: 실제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 부모 결혼 탐색 인터뷰 같은 걸 시켜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 왜 만났냐? 왜 하필 저 사람하고 결혼했냐? 이런 거를 다 얘기를 듣는데, 아이들은 대학생이 돼도 부모의 결혼이 되게 궁금해요. 사실 이혼이나 사별이나 이런
0: 그렇죠.
1: 여러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저는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상처를
0: 그렇죠.
1: 받을까봐 못
0: 눈치.
1: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혼이나 사별의 기간이 좀 길었으면 그러면 여쭤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엄마도 아빠도 그 결혼에 대한 성찰이 훨씬 깊어졌을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훨씬 더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오늘 여기 계신 혜림 씨가요, 아이에게 가족의 탄생기를 제대로 알려주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족이 됐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4: 어휴, 섹시하시다.
0: 아우, 패션이 장난 아니네. 오! 여기 힘들겠다. 이 집이 힘들겠다.
3: 에너지 장난 아니다.
5: 제발, 헬프비. 저 언더걸스 활동할 때보다 지금이 더
0: 빠졌어요. 어머나.
5: 47kg.
0: 세상에, 얼마나 힘들까요?
6: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발신이 중요한 게.
7: 안녕하세요.
8: 시우시안이 엄마 우혜림.
7: 아빠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3: 선남선녀. 와.
0: 조건도 최고죠, 우리 신민철 씨.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애들 어떻게 너무 귀여워.
8: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서 너희들이 있는지 이걸 잘 알려주려고 합니다. 둘째 만삭 사진.
3: 아, 방금 시우 사진인 줄 알았어요.
0: 그쵸.
8: 아빠랑 많이 다녀요. 어렸을 때.
7: 짠.
9: 홍콩이 엄마입니다.
8: 홍콩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
7: 누구야?
8: 친구는 누구야?
7: 볼락?
8: 시우랑 닮은 것 같아? 안 닮았어?
3: 닮은 것 같은데?
8: 똑같지, 뭐.
7: 시아나, 일로 와. 자, 요거 누구야? 누구야?
0: 아는 사람은 누구야?
7: 그러니까 이게 누구야?
0: 이거야, 그냥 이거야.
7: 이거.
0: 집에
8: 그래,
0: 엄마는 이거.
8: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 이거, 이거.
0: 아, 이거.
7: 엄마 콧구멍 봐봐. 똑같이 생겼잖아, 너랑. 어? 봐.
8: 이때 엄마가 홍콩에 있었어. 시 홍콩 가봤지? 오. 엄마 홍콩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었거든? 네이호, 이렇게.
0: 우리 또 언어를 엄청 잘하시니까, 혜림 씨가. 언어만 지금 3개월 하시죠?
3: 와일람.
8: 네.
3: 와일람,
8: 다들 와일람, 와일람 해서.
7: 오, 이상해.
8: 뉴 와일람.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 시우는 뭐 좋아해? 태권도. 오, 그치. 태권도 좋아하지.
7: 옳지. 발차기! 아우!
9: 근데 아빠 아기 때 학교 보여줘.

0: 여기 있네. 아기 때.
1: 누가 이거 누구야?
2: 할머니.
1: 와, 할머니.
3: 아빠 어렸을 때.
4: 아빠야 이거.
1: 그렇다.
5: 딱. 할매 해봐.
6: 귀여워, 시아.
7: 아, 이게 되게 웃겨. 얘 아빠는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지는 거 너무 싫어해.
3: 승부욕이 정말 강해.
8: 말하면서 눈에서 레이저가
7: 나와요.
0: 나는 달리기 시합하잖아? 이거 학교 뭐 운동회 이런 데서 해야 될 때. 애초부터 이길 생각이 없어. 나는 그냥 1등 할 생각이 없고 어차피 질 생각으로 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해.
9: 완전 반대구나.
0: 완전 편히 뛸 수 있다.
7: 말이 안 되지, 그지? 무조건 이겨야지, 그지?
0: 그래서 우리 애들은 아빠를 닮았을 것 같아.
9: 닮았어, 이미. 보니까 지는 거 싫어하고. 아빠 패션 봐봐.
4: 뭐야?
0: 피부는 입었어. 예, 저 어렸을 때부터 패션 엄청 고집했대요.
9: 아빠 어렸을 때부터, 어? 그 먹부리는 거 좋아했거든? 내가 꾸며야 돼. 그러니까 막 엄마가 입혀주는 거 되게 싫어했어.
4: 안 돼!
9: 신기해.
8: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시우는
0: 매일매일 패션쇼예요.
9: 봐봐.
0: 잘 봐.
9: 어, 엄마 아기 때 닮았어? 아빠 아기 때 닮았어?
8: 근데 너무 귀엽다.
0: 아니.
9: 뭐가
0: 아니야? 엄마 봐봐. 시우는 엄마 닮았고 내가 봤을 때 시안이가 아빠 닮았네.
9: 어,
0: 눈 봐봐. 아니래. 아니래. 단호한이야.
9: 우와.
0: 누가 봐도 엄마 닮았는데 자기 아빠.
8: 아빠가 약간 롤모델 같아요.
10: 아니 아빠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9: 짠.
0: 엄마랑 아빠랑 연애할 때 찍은 사진이야.
9: 억지로 끌려갔어 아빠도. 어떤 분한테 투덜거리면서 앉아있는데 엄마가 등장하나 갑자기 상큼발랄한 샤라랑
10: 얼마나 이뻤을까 또.
9: 하필이면 또 아빠 앞에 다 앉는 거야. 봐봐. 이 엄마 진짜 예뻐.
0: 시우야 어때? 예뻐? 어때 시우야?
9: 아야.
0: 결혼 사진을 보면 굉장히 싫어요. 질투, 거짓말까?
10: 채권도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오, 발로 그냥.
0: 네. 질투하는구나. 표정 굉장히 안 좋아요. 거의 울기 직전에.
8: 속상해.
9: 뭔가 기분 나빠지고. 엄마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왜 아빠랑 결혼했어? 사진. 왜 결혼했어? 던지고.
0: 왜 결혼했어? 엄마 아빠 결혼했을 때 자기가 없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아직 이해를 못하고.
9: 나중에 너도 결혼해라.
0: 근데 엄마 아빠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예쁜 시우랑 시안이가 있는 거야. 응? 엄마 아빠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멋진 시우랑 시안이도 있는 거지. 엄마 아빠 결혼 안 했으면 시우랑 시안이는
8: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직은.
11: 엄마랑 아빠랑 결혼했잖아.
0: 어때?
11: 싫어? 시우는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8: 엄마 아까 엄마 뺏겨먹는 생각이 들었구나.
9: 시우야 나중에 엄마랑 결혼해. 그럼 되겠다, 그지?
4: 아니야.
9: 뭐가 아니야?
4: 지금
9: 결혼할 거야?
0: 나중에 아니야.
9: 아니야. 그럼 아빠 어떻게 해?
4: 아빠 다른 데로 가야 돼.
9: 아빠 다른 데로 가야 돼?
8: 혜림 씨 너무 행복하겠다. 인기 폭발이에요, 진짜.
0: 그래서 아빠 없을 때 몰래 결혼해야 된다고 막 반지도 만들어주고 막 블록 이런 걸로 장난감을 만들어서 주고 지금 빨리 와서 막 인형 앉혀놓고 우리
8: 결혼하자고. 어머 그래요. 세상에 너무 귀엽다.
0: 되게 질투를 많이 하더라고.
8: 저희 딸은 매일 임신을 해요. 배속에 다 자꾸 인형을 넣고 임신해서 나타나. 엄마 나 임신했어. 또 남편이 누구니? 문재환. 그래. 둘이 행복하게 살아.
9: 아 진짜.
0: 네. 그 영상 보면 시우가 거의 울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잘 말해줘야 될지 좀 고민되더라고요.
12: 저 시기에는 잠재적으로 아빠랑 라이벌 의식도 굉장히 강하고 닮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 또 저렇게 보내버리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
9: 보내버리고
12: 저렇게 아빠 없을 때 결혼해야지 저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는 시기여서 역으로 그런 것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첫째랑 아빠랑 둘이서 노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도 저런 것들을 좀 중화시켜주는 데 좀 도움이 좀
8: 저는 시우가 너무 이해가 됐어요. 막 테리도 제 결혼식 사진 보면서 왜 자기 없냐고. 이거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5: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사진 보면 나부터 찾잖아요. 항상. 나 어딨지? 이걸 찾으니까 그럴 거고요. 네가 아직 우리한테 오기 전이었잖아. 이 결혼 사진은 우리 가족의 시작이고. 그리고 네가 와서 완성시켜주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줘도 좋고.
8: 선생님 그럼 이건 어때요? 넌 그때는 아빠, 여기 아빠한테 있었어.
9: 아니 제가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8: 네,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9: 아빠 씨한테 있었지?
8: 아빠한테.

0: 저는 모자 쓰고 그냥 추리닝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특히 다들 남편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철 씨는 진짜 야 오늘 또 부럽네요. 진짜.
2: 근데 영상 보면서 굉장히 건강했던 게 매일 부부끼리 저거 너 닮아서 그렇다. 네 애들이라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0: 유전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진짜.
0: 저희 아내는 진짜 알람 소리 딱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거든요. 첫째가 똑같이. 알람 소리는 바로 일어나.
2: 이야, 벤틀리 같은 경우는 뭐가 같이 영화 볼 때 옆에서 계속 질문해요. 아빠 얘는 왜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도 똑같아요. 영화관 갔을 때 얘는 둘이 지금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내가 감독님도 아니고 내가 작가도 아닌데 나도 모르겠어. 같이 보자고 좀.
1: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숙제라네. 아우 진짜 애 닮아가지고 앉아서 공부를 안 해요. 오빠다면 숙제를 안 하잖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조금 들먹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전자를.
0: 있죠.
1: 이거 괜찮나요 근데?
3: 사실 그 유전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보면 자기 정체성이나 자존감에 좀 상처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개선해보고 싶어도 그 마인드를 다 꺾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왜 아빠 닮아서 이래 이런 얘기들이 평소에 왜 배우자한테 느꼈던 어떤 불만 같은 게 표출될 수도
1: 맞아요.
3: 있고
1: 맞아요. 항상
3: 공격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도 맞아요. 있고 하기 때문에 안 좋지만 부모님들이 볼 때 아이의 어떤 잘못이 자꾸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3: 근데 그게 사실은 나한테 있는 잘못일 때가 많아요.
0: 맞아요.
3: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나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4: 부모랑 자녀 유전자 염기 서열만 보면 99.5%가 동일해요.
0: 어?
4: 근데 사람이랑 침팬치도 유전자 일치도가 98.7%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유전자는 1에서 2% 정도에서의 차이가 사람마다 되게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 차이를 내는 유전자 1, 2% 안에선 부모를 닮는 비율이 대략 한 50%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유전자 자체는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가족 내 세대 간 전이라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나 부모님처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부모님처럼 살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그런 것들.
1: 진짜 저도 이제 저희 엄마를 생각해보면 이제 보쌈집을 하셨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셔서 어쨌든 가족을 부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진짜 엄마처럼 저렇게 너무 힘들게 열심히 안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인정받고 열심히 사는 엄마의 모습을 똑 닮아 있어요 제가.
5: 그쵸.
1: 지금도 놓지 않고 계속 달리고 열심히 살고 근데 진짜 그럴 때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2: 어쨌든 너무 유전자만 뚫먹이지 말고 부모의 양육 방식도 중요하다는 거 알겠지, 자기야?
1: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가족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규 씨는 어때요? 가족 계획이 더 있으신가요?
0: 아, 이거를 제가 지금 이제 스포하기는 좀 그래서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어요.
2: 뭐요?
1: 네. 뭐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규 씨네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6: 이렇게
7: 엄마 이거 봐. 나 아무것도 안 했거든. 여기 피해 먹어.
6: 원래
7: 오늘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
1: 궁금하네요. 오늘 뭐가 있길래 정규 씨 궁금하네.
8: 이 상자에 뭐 들었을까?
6: 테이프.
8: 테이프?
6: 아니랑
8: 뭔가?
6: 아 M1 조그만 거 같아.
9: 네, 축하합니다.
2: 뭐가 축하합니다?
9: 축하합니다.
1: 무슨 축하?
4: 뭘 축하하는 거지?
9: 오늘은 말이야, 얘들아.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적을 축하한 거야.
1: 진짜?
9: 진리한테는 뭐가 기적 같은 일이야?
6: 아, 낫는 거. 몸 아픈.
9: 아, 아픈 게 다 낫는 게 기적이야.
6: 키가 크는 거.
9: 키가 크는 거? 아. 하나, 둘, 셋!
6: 응? 뭐야? 이게 뭐야?
8: 이게 뭐야?
6: 코로나?
8: 코로나? 임신 테스트 계약이요?
1: 아, 이거 생겼어요?
0: 우와.
9: 코로나 아니야?
6: 임신 테스트기?
9: 두 줄이면 뭐게?

0: 엄마 뱃속에 지금 셋째 있대.
1: 응? 장난이야?
2: 진짜 맞죠? 진짜요?
3: 진짜 아는 것 같은데요?
4: 아, 그냥 역할극인가?
0: 역할, 너는 이제 동생 생겼어.
1: 남동생?
0: 어?
1: 남동생.
0: 그건 아직 모르지.
2: 진짜요?
3: 아니, 우리 애들이 셋째 엄청 기다려.
2: 어, 기다리고 있구나.
1: 남동생.
0: 왜 남동생 생겼으면 좋겠어?
1: 아,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
0: 같이 놀 수 있어서? 지금도 언니랑도 많이 놀잖아.
1: 그러면 시간 돌리기를 못하잖아.
2: 아, 둘이서.
4: 아, 인원이 많아야 수건 돌리기가 가능하니까.
0: 진리는?
1: 나도 똑같아. 활기찬, 활기찬 남동생.
0: 아, 활기찬 남동생?
5: 얌전한데.
0: 뭐 깨고 부수고 이러는 동생?
1: 아, 재밌는데.
0: 그럼
2: 어떤 누나가 원하고 있어? 싶어?
1: 화가나도 용서해줘. 착하고 재밌는.
4: 오, 최고의 누나.
2: 동생 진짜 어, 잘 봐줄 것 같아요.
1: 만들어줘. 계란볶음밥만 할 수 있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3: 빨리 나와.
2: 이거 뭐야? 엄마 배 떨어지겠다.
1: 네? 아니 뭐야, 장난이잖아.
4: 아, 우리도 깜짝 속을 뻔했네요.
3: 되게 진짜
4: 아, 아이, 깜짝 속을 뻔했네요.
3: 깜짝 카메라였습니다.
4: 아, 진짜. 아,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1: 설마 했네. 너무 연기를 엄마 잘해가지고. 이거 사인펜으로 그런 거 아니야?
3: 사인펜으로 그었어요, 저게.
4: 아, 진짜인 줄 알았네. 우리도 속을 뻔했어요.
1: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남동생 낳아주세요.
4: 저희가 영상에서 지금 정규 씨네 셋째 얘기를 했는데 네. 특별히 AI로 2세 사진을 한번 만들어봤다고 오, 합니다.
3: 와, 궁금하다.
4: 누구예요? 정규 씨네.
3: 정말 귀엽다.
4: 아, 우와.
2: 닮았다. 진짜 똑같이. 와.
4: 아니, 솔직히 너무 귀여운데요?
3: 진짜, 와, 진짜 내 아들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그냥?
4: 어머, 쌤. 렛츠고. 셋째 렛츠고.
3: 아,
4: 너무 귀여워.
3: 아, 이런 거 왜 했어요? 아,
4: 네, 원해.
3: 아, 이게 시도 많이 했어요. 시험관 한 10번 했어요. 셋째 가지려고. 안 되니까. 와.
6: 이렇게 보여? 어,
3: 이거는
6: 혜린 씨네 아니야?
3: 혜린 씨 같은데?
2: 어머, 나 누군가의
3: 솜씨.
4: 아니, 이렇게 예쁠 수 있어요?
2: 어머, 진짜 딸이었으면. 아, 아들. 제,
3: 아, 만약에 아들이면.
4: 아니, 이거 누가? 아니,
3: 이거 지혜 씨
4: 아니야? 나요?
2: 아, 그런 거죠?
4: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에요?
2: 가야겠다. 언니
4: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
2: 인쇄해서 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4: 그러니까.
3: 우리 애들은 연년생이라서 그런 건지 엄청 싸워요. 아. 따로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어. 정말 병화스러운데 같이 있으면 촉촉이판 보는 것 같아요, 맨날. 네.
2: 지금 안 싸우고 있는데 네. 얼마나 네, 언제부터 그렇게 싸우냐?
3: 금방 와요. 그러니까 시간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뭐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정말 천사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확.
7: 예. 네. 아니 근데 또 이게 또 살짝 반대였던 게 첫째 이제 진리가. 너무 다 봐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자유가 둘째가 막 언니 때리고 막 이래도 다 봐주는 거예요.
4: 어머,
7: 제가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은 참지 마.
4: 어머.
7: 참지 마. 화내. 어, 너도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막 그랬어요.
4: 너무 센 것도 고민이고 또 너무 약해도 고민이고. 근데 사실은 뭐 우리 때 생각해 보면요. 언니가 몇 년생이었거든요. 우리 때는 싸우면 일단 기본 머리채를 잡고 머리끄댕이라고 했어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서로 안 나. 네. 서로 안 나. 놓는 순간 지는 거거든요.
7: 그렇지.
4: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좀 싸운 거 있어요?
2: 저는 네. 친 오빠가 있는데 3살 차이 난 오빠예요. 네.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요. 뭐 때문에 맞았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엄마한테 일러요. 일렀다고 또 맞아요.
4: 오,
2: 많이 맞았어요.
3: 저는 외동이라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애들 보면 어깨동무 하다가 갑자기 막 주먹 날리고
4: 아까 잘 지내다가
3: 붓기만 하면 매일 싸우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8: 사실 형제자매를 제가 부모님들한테 설명드릴 땐 형제자매는 일생일대의 라이벌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한정된 부모의 사랑, 시간, 자원 두고 다 뜰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를 당하게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이게 사춘기 되면 100% 심해져요.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형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는 걸 이제

0: 얘가 이렇게 싫어하면 어떡하죠? 이거는 그냥 속상해서 그런 거지. 예, 그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듣기 거북하면 말 정도는 뭐 순화해서 표현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죠. 저는 이걸 밸런스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지고 이쪽이 이기고 뭐 이게 이제 대충 비율이 좀 맞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개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근데 한쪽이 나머지 한쪽을 일방적으로 계속 괴롭히거나 한쪽이 대항을 못하거나 방어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부모가 좀 개입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1: 근데 사실 막그 아이들이 이제 둘이, 저도 딸 둘이니까 막 싸우고 있으면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개입을 안할 수가 없는 게 일단 결국엔 누가 하나 울어야 끝나요.
2: 네,
1: 울고
2: 진짜.
1: 불고 엄마 이거 꼭 찾아와요. 그럼 저는 누가 먼저 이거 시작했어? 누가 때렸어? 누가 먼저 때렸어? 결국에는 둘다 손들고 서 있어요.
3: 그렇죠.
1: 네,
0: 맞아요. 결국에
1: 결국에
0: 둘다 혼나게
1: 근데 이거 잘못된 건가요?
4: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공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3: 네.
4: 부모가 매번 이렇게 왜 누가 먼저 때렸어? 이렇게 물어보면 한쪽이 좀 반드시 억울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아이의 감정의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하니까 누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둘이 해결책을 좀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엄마가 들어볼게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0: 누구야, 이렇게 하면 언니가 속상하대. 이런 정도로만 그냥 전달해주는 정도로 하지. 딱 판사처럼 판결 내려서 너 90, 너 10.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5: 집에서는 거의 뭐 저희가 재판관이에요.
1: 맞아요.
5: 네.
1: 매번.
5: 판관 포청천이야.
1: 맞아. 매일 결정을 내려야 되고 판결해야 되고.
4: 저도 둘째 낳고 이제 신생아랑 퇴원해서 왔는데 우리 아이가 툭 들어오면서 엄마 그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애가 총각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 것처럼. 그리고 아이하고 소통이 되니까 아이를 어른 취급을 제가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3살은 너무 어린 나이였던 거예요. 둘째는 잘 자기 얘기를 못 하니까 엄마는 좀 작은 애를 좀 이렇게 편을 들어줄 네. 수밖에 없죠. 또 항상 왜 동생을 좀 돌봐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냥 주변에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큰애하고의 시간을 아빠랑도 갖고 그리고 또 둘째를 아빠가 보면 큰애도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는 거죠. 오래간만에. 그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이 독자적인 네. 육아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 1대1 데이트. 각자 하고 첫째 주, 둘째 주 네. 하고 이제 셋째 주, 넷째 주는 이제 나 혼자 있어도 돼요?
0: 아, 그럼요.
5: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네.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가족 얘기를 하면서 덮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형태가 다양한 가족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또 많이 보는 가족들이 복합가정이라고 해서 재혼을 통해서 자녀들도 다 같이 이제 가족이 되는 결합이 되는 그런 가정도 있고 입양 가정도 있고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는 이제 그런 딩크라고 하는 그런 가족도 있고 조선 가족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요즘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가 비친족 가족이라고 해서 혈족은 아니지만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가족들도 있고 이런 가족들이 전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다양성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랑 지낼 때도 훨씬 잘 지내고 자기가 어떤 위기에 빠져 있거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털어버리고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께서 좀 같이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 가족의 탄생 스토리를 쭉 들어봤는데요. 부모의 첫 성교육 앞으로 온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5: 오! 네 개.
6: 티오, 우리 혜림이.
2: 저요? 아, 남편이구나.
6: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자기에게 청혼해서 허락을 받아 결혼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가족 티오, 시아니까지 인생 최고의 행복을 얻게 되었고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남편 그리고 아빠가 될게. 다시 한번 사랑한다, 우혜림. 그럼 남편이.
2: 와,
5: 대박.
1: 눈시울이 촉촉해졌어요.
2: 약간 울음 참고 있었어요. 말을 이렇게 예쁘게 잘하는 사람인데.
1: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누가 썼는지. 자, 내 인생에 들어와 가족이 되어준 쌤.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는 정말 큰 기적이고 소중한 선물이야. 낯선 나라와 문화 속에서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온 게 얼마나 쉽지 않았을지. 이제는 조금 더 느껴져.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바로 가족의 힘이겠지? 많이 표현하지 못했지만 항상 고맙고 사랑해.
5: 뭔가

0: 저 울어요.
1: 나도 눈물 나.
2: 나는. 아, 아니야! 괜찮아!
1: 나도 눈물 나. 유미 씨의 마음이.
3: 그 솔직히, 편지 쓰는 거 알고 있었어요.
1: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3: 아니, 며칠 전에 매니저, 우리 와이프한테 쳐다는데 스피커폰으로 받았어.
1: 아이고, 눈치 없게, 매니저님.
3: 그 다음날은 갑자기 자기, 그, 뭐지, 가방 안에서 이렇게, 그, 봉투 나왔고, 어젯밤에 윌리엄은 올라왔는데, 아, 엄마 밑에서 편지 쓰고 있다. 이렇게.
1: 아이고야, 스포를 다 했네요, 뭐 거의.
3: 그래서 제 아침에 와이프한테 내 편지 가져갈게.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내용 모르니까. 열 번 썼대요.
1: 어머.
0: 그래서 고치고
3: 꽂히고 꽂히고 꽂히고 하니까 막 그래서 좀 더 감동받은 거야.
1: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정리하고. 오늘은 정말 뭐 재미, 정보, 감동까지 막 눈물이 났어요. 뭔가 너무 꽉 찬 느낌이 드는 그런 네.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상경해요.
4: (웃음)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1: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습증입니다.
5: 저희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2: 시커먼 털 있잖아요.
6: 키는 180, 170, 170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4: 성교습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1: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교습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아닌데. 이발이 아닌데. 백지 수편에

0: 저희가 또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여기 다 공장 단지 같아요.
1: 곳곳이 공장이어가지고.
0: 예, 예. 어떤 분이시길래 저희를 공장으로 부르셨는지 얼른 만나러 가보시죠.

0: 어휴, 뭐 무슨 회사길래 이렇게. 군인도 경찰 앞을 그래요. 지키고 있네요.
1: 되게 입구부터 경비가 평범한데요?
0: 여기 뭐라고 써있냐? 우리는 보다 기능적인 신발로 인류의 건강 증진과 수명 연장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신발 회사 그리고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예.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아, 여기 가운데 오시죠.
0: 예, 예.
3: 오늘의 백만장자.
0: 아, 그렇습니다. 저는 돈 백만장자가 아니고 예. 신발 백만장자입니다.
3: 뭐 다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정식으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예. 제가 신미남이라고 신발에 미친 남자.
3: 네.
0: 예, 권동실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만 만들어서 신발 역사를 이제 새로 써왔고, 본발, 빠르신발, 금이신발이라고, 호구라 신발도 만들고, 경빙산화를 개발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0: 얼마나 그동안 신발을 만드셨는데 신미남이라고?
1: 38년 동안에 1억킬로 이상을 만들었어요.
0: 1억킬로 한 명이요.
1: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시아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0: 여기 저 군인하고 네. 이 저 경찰, 소방관 신발들도 이 회사에서
1: 아유 그렇습니다.
0: 만든 건가요?
1: 예, 당연하죠. 예. 제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 신는 신발은 대부분 저희들이 개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여기가 신발을 만드는

0: 전투화.
1: 전투화.
0: 예, 전투화의 이쪽은 밑부분이고, 네네네. 이쪽은 윗부분인데. 네.
1: 가피가 예, 예, 예. 굉장히 좀
0: 부들부들하네요.
1: 부드럽네요.
2: 말랑말랑해요.
0: 예, 예.
1: 원래는 다 그냥 통으로 가죽인데. 예, 예.
2: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이제.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군인들이 엄청 좋아하죠.
2: 팔이...

직원이 근무하다가 이제 군에 갔었는데 휴가를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발을 이제 절뚝절뚝 절고 있더라고요. 전투화가 너무 발에 안 맞아서 발이 그냥 다 막 그냥 껍질이 없더라고요. 얼른 가져갖고

그래서 야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가볍고 아주 이제 편안하고 방수가 돼서 전투력이 좋아지는 전투화를 저희들이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0: 신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1: 하루에 몇 켤레 만드시는 거예요, 전투화는?
0: 8시간 근무해서 2,400켤레 정도. 1년에 한 15만 켤레 정도 지금.
2: 15만 켤레.
0: 군에서 군에다 공급을 하고.
2: 15만 켤레를 매년
1: 납품을,
2: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수익이.
0: 이 돈 벌지는 못합니다. 아~ 예.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제 방수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한 켤레당 한 3천에서 5천원 정도 이제 비싸게 치여도 그만은 고직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이 방수가 잘 되는지
1: 아, 네.
0: 그 테스트를 모든 신발을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검사를 이제 해야죠. 이건 이제 폐기하는 제품이거든요.
1: 어? 이거요? 이거요? 왜요?
0: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2: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0: 근데 이 신발이 이렇게 이제 흠집이 있잖아요. 흠집이 있고. 예. 요거는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요 프레스를 하는데, 프레스를 하다가 요게 약간 흠집이 생겼어요. 밖으로 유출이 되면은 적군한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폐기를 하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죠.
2: 여기는 어딘가요? 신발이 많습니다.
0: 신발 많습니다. 네. 여기는 새로운 제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네. 개발 이제 하는 데죠. 전투화이 보셨는데 네. 이 전투화는 조금 틀리죠? 한번 네. 보세요. 뭐가 틀립니까?
2: 색깔이 다르고 겉에가 세무네요.
0: 그거보다는 이 결속책이라고 네. 이 지퍼를 결속을 해서 네. 이걸로 이렇게 옛날에 군인들이 하루 종일 신고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발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끈 다 풀어야 되잖아요.
0: 쾌적하게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제 올려서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이어보세요.
1: 여기요? 여기다가요?
0: 예.
1: 오! 따뜻해요!
0: 따뜻하죠?
1: 네. 앞부분이 예. 따뜻한데?
2: 아, 이게 뭔가 예. 누르면 안에가 따뜻해지는.
0: 예, 예. 배터리가 한 6, 7시간 네. 유지가 됩니다. 지금 군에서도 이게 방안으로 해달라 해서 고쳤을 하면 한 종일 서 있어야
2: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동상도 걸리고요. 그래서 정형을 해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 군이라든지 경찰, 소방, 또 교도관들이 신는 교도소 신발, 집배원 이런 쪽도 하고요. 모두 합치면은 1년에 한 50만, 60만 켤레 정도를 정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1: 좀 특이한 신발을 좀 많이 만드시는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신발들
0: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 들어오시죠.
1: 하나, 오.
2: 예. 아, 여기가 이제.
0: 저희들 개발했던 제품들 네. 일부만.
2: 쇼룸처럼.
0: 예.
1: 이름들이 특이한데요?
0: 아, 그렇죠. 이 신발은 이제 거미 신발이라고 저희들이 해서. 거미를 이제 여러 마리를 잡아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주고. 네. 외벽에 이렇게 외줄 타고 청소하시는 아, 예, 분들 예, 예. 있잖아요. 예. 그분들 보니까 너무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거미는 편안하게 이렇게 오르내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고 야 거미가 몸뚱이가 이렇게 큰데 이 실제로 이렇게 접지되는 부분은 아주 작다. 그리고 우리도 팔도 있고 다리 저 발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외벽을 이제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개발 한번 해보자.
2: 근데 이 궁금한 게 아무리 거미 신발이어도 이게 벽을 타고 할 때 접지가 됩니까?
0: 아 그렇죠. 근데 실제로 출시하기 직전에 네. 저희들이 다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1: 왜요?
0: 그때 당시에 신창문이라고 교도소를 탈옥을 해서
3: 탈옥소 신창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4: 신창원은 2년 6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며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0: 도주 중에 밖에 외벽을 타고 올라갔고 물건을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훔쳐갖고 이제 도피 자금으로 썼다더라고요. 아 여기 만들어놓으면은 이게 나쁜 사람들이 악용을 하겠다. 이래갖고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이제 안 하게 됐죠. 아 이거는 제가 TV를 보는데 곰이 엄청나게 이 육중하잖아요. 그런데 뭐 북극에서 얼음 위에 가다가 그냥 딱 순간적으로 멈춰서 아 이런 거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아, 부산에
2: 얼음에 안 미끄러지는
0: 얼음에
2: 신발.
0: 얼음에 안 미끄러지는 신발. 아. 예. 곰이 그 큰 육중인데 이게 이 발은 요만한데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한 것이 이 신발이고요. 거미도 사오고 또 이제 오리도 들고 와서 우리가 물에 뜨는 신발 개발해봐라 하고 뭐 직원들은 뭐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 직원들이 아 뭐 저를 미친 사람 지금 하는 바람에
1: 대표님 아이디어는 많은데
0: 그치? 예 그런데 저희들이 신발 종류로서 엄청나게 많은 신발을 개발했어. 그중에서 한 70%는 실패를 했고 한 20, 30%는 성공을 했는데 20, 30% 성공한 것도 직원들 전부 결사 반대해갖고 저희가 억지로 만든 거예요.

0: 이거를 새로 이제 개발해서 패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제 봅스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봅스레이 그 차가 보면은 굉장히 스피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이제 타고 다니지는 못해도 그 차를 신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봅슬레이처럼 생긴 그런 신발을 만들어갖고 우리가 신고 다니면은 얼마나 스피디하고.
1: 지금도 충분히 스피디하게 보이고 빨라 보입니다. 지금 이것도.
2: 괜찮죠?
1: 괜찮겠어요? 안 괜찮죠?
3: 불가능한.
0: 불가능이란 없어요.
1: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자들끼리 한 번만 회의 더 하고 결정하는 걸로 하시죠.
0: 실무자들끼리 회의한다 하면은 대부분이 안 된다 하는 거니까.
1: 그럼 한 번씩은 좀 꺾어주세요.
4: 또 그 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물 위에 끌어가는 신발을 만들어라. 이런 것도 있고. 회미처럼 탁 붙는 신발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또 괜히 힘들었어요.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항상 이제 걱정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지.
1: 제가 한번 차를 새로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무를 마치고 1층에 내려와 보니까 제 차가 없는 거예요. 내 차 어디 갔지 하고 이제 버튼을 딱 눌렀더니 갑자기 스타가 도배가 되어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신발 모양 그려져 있고 제 차를 랩핑을 해놓으신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닐 때도 회사를 홍보해달라고 하셔서 차를 거의 전체의 한 70%는 덮었었어요.
0: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비슷한 거를 좀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신발이 뭐 엄청 많습니다. 말만 하면 뭐 하늘 나는 신발이라도 만들 수 있죠. 우리 장훈 씨는 제가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좀 한 거 보니까 신발 이렇게 신고 벗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뭐. 아, 네.
5: 선수 때부터 농구화가 그야말로 전투화잖아요. 그러니까 농구화 제일 피곤한 게 끈을 맨날 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끈을 진짜 여기 손가락 끝에 굳은살이 베길 정도로 이렇게 매요. 그러니까 맨날 그 신발끈 묶는 게 너무 귀찮아서 웬만하면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6: 그렇네.
0: 우리가 손을 아예 대지 않고 허리도 숙이지 않고 그래도 뭐 1초 만에 신발을 신고 1초 만에 벗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발을 개발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5: 아 저기를 펼치 여기를 잡는다. 아~ 뒤에를
0: 이렇게 하면 이제 발로서만 이렇게
5: 아이디어가 괜찮네요.

저희들이 이제 핸즈프리 신발을 만들어서 성장도 많았고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지금까지 실패한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이제 성공한 것도 이제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한 천 몇백억 정도는 순수하게 순이익을 본 것 같아요.

0: 신발에 미친 남자라는 우리 회장님. 어려서부터 신발에 좀 관심이 많으셨네?
1: 어릴 때 뭐 신발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겨울 방학 때가 되면은 하루에 세 끼를 못 먹고 수학여행 이런 것도 돈이 없어서 이제 못 갈 정도가 됐고 신발이 다 이제 개인당 한 켤레밖에 없었어요. 아,
2: 그러면 어쩌다가 신발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1: 이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는 돈도 없고 졸업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이제 근무를
0: 부산에.
1: 했는데 부산에 예. 가보니까 신발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0: 그때 몇 년도인가요?
1: 그때가 81년도였죠.
0: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그야말로 부산이 네. 우리나라 신발의 메카 아닙니까?
1: 아이고 그렇죠. 뭐 네. 전 세계 신발의 한 70% 정도를 부산에서 이제 공급을 해줬고
3: 1962년 처녀 수출을 한 우리나라 신발류는 70년대의 호황을 거쳐 지금까지도 신발류 수출 세계 1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0: 나이땡 브랜드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전부 메이드 인
1: 코리아였죠.
0: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그때 규모가 커진 회사들이 신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회사에 들어가신 거죠?
1: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OEM 회사에 네. 들어가서 좀 뭐 네. 세계적인 브랜드들 네. 다 제가 이제 유치를 했죠. 네. 네. 아직스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또 나이키, 아디다스, 이제 뉴발란스 이런 이제 많은 브랜드들을 유치를 해서 금요 이런 것도 엄청나게 이제

0: 이제 잘 받아갖고 거의 회장님보다 이제 조금 더 작게 받을 정도로 많이 이제 받았죠. 제가 해외여행을 책임자였으니까.
1: 원래 영어를 잘하셨어요?
0: 학교 다닐 때 이제 영어 수학은 항상 이제 0점이었죠. 사회에 나와서는 무조건 뭐 1등 해봐야겠다 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0: 그러면 창업을 언제 하신 거예요?
1: 창업은 1988년도 8월 8일 날, 그것도 아침 08시 08분에 했습니다. 왜냐면은 8이 4개잖아요. 네. 88년 8월 8일.
0: 많이
1: 팔다. 이것이 이제, 아니, 많이 팔아라는 아니고, 네. 100년에 한 번씩 오는 길일이다 해갖고, 그날 창업을 했는데.
2: 창업자금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1: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 이 바이어 중에 한 분이 30만 달러를 투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0: 30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뭐 한 4억에서 뭐 4억 뭐 조금 더 넘는 돈인데, 그 당시로 치면 뭐 엄청나게 큰 돈이죠. 뭐 한 수십억.
1: 큰 돈이죠.
0: 굉장히 우리 회장님을 믿으셨나 봐요. 그렇게 큰 돈을 덜컥.
1: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그 브랜드를 이제 많이 이제 키워주고 세계 2위까지 다 만들어주고 또 품질도 또 완벽하게 해주고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이제 해왔었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사람 같으면은 자기들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겠다. 신뢰를 많이 이제 했겠죠.
3: 능력을 보여주셨네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막 수출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돈이 이제 너무 많이 벌리갖고 매출도 또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까지 늘어나고 또 종업원 숫자도 한 6천 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굉장히 그때는 뭐 이제 잘 나가는 회사였고
0: 언제부터 이 자체 그 브랜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1: 우리가 OEM을 한다는 것은 이 토지로 얘기하면 소작농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씨 주고 뭐 주고 맞네요. 하면 그냥 뿌리 갖고 나무면 자기 좀 하고 주인한테 갖다 바치고 이제 그런 식인데 이 자체 브랜드는 우리 자식과 마찬가지니까 자식 같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1994년도 1월 1일 날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럼 내가 회사를 이제 왜 해야 될까?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돈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별로 관심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도 세계적인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신발 브랜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생각에 저희들 자체 브랜드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0: 신발에 미친 남자라는 우리 회장님. 과연 백지수표에는 얼마를 쓰셨을지 궁금합니다. 예. 백지수표 좀 보여주시죠. 예, 예.
3: 신발에서.
1: 아, 그렇죠. 모든 것이 신발입니다.
3: 그러니까요.
1: 이 신발이 방수가 되고 투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붕어도 오랫동안 키웠고 저희들 매장에 많이 이렇게 놔두기도 했죠.
0: 자, 백지수표가 0을 쓰셨어요.
1: 예.
0: 이게 무슨 뜻이지? 0이 4개.
3: 4개.
1: 역시 숫자가 아니고요.
0: 네.
1: 계란 4개를 이제 그리는
0: 거예요. 계란 4개를.
1: 이 계란 4개보다 더 가벼운 등산을 만들어라. 전 세계에서 제일 가벼운 등산을 한번 개발해보자.
3: 그럼 이 계란 4개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1: 계란 4개 하면은 한 290g 정도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예. 290g 이하로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발이 보통 뭐 650g, 이제 1kg, 이렇게 이제 나갔기 때문에.
0: 아.
1: 제가 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엄청 무거운 등산화를 신고 다니까 새사슬 끌듯이.

0: 같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1: 그때만 하더라도 봄, 가을로 이렇게 같이 전 직원들이 야유회 겸 해갖고 산에 많이 갔어요. 근데 거의 한, 제 기억에 한 40% 정도가 발이 전부 다 손상이 다 돼가 막 피가 나고 이렇게 했거든요. 신발을 획기적으로 좀 이제 가볍게 만들어야 되겠다.
0: 이제 이런 등산합니다. 이제 지금 뭐 들어봐도.
2: 굉장히 가볍네요. 이게 등산한가 싶을 정도로 가벼운데.
3: 와, 진짜 가볍다.
2: 어떻게 개발하신 거예요?
0: 우리 전 직원들한테 제가 공지를 해서 1g 줄이면은 1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해서 1,1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받아간 분들이 많을 정도로.
4: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었어요?
0: 발에 이제 뒤틀림이 방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안에 이제 쇠를 이렇게 였습니다. 그 쇠를 빼고 이제 전 세계에서 하면 신발에 카본을 엮이는 저희들이 처음일 거예요.
2: 그럼 이게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등산화예요?
0: 아, 그렇죠.
2: 잘 팔렸나요?
0: 처음에는 이제 안 팔렸죠. 네. 왜냐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무거운 등산화만 봐왔고, 네. 좀 가벼운 등산화가 뭔지 좀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1: 이제 판매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건 등산화가 아니다. 이게 무슨 등산화냐, 운동화지. 물건을 공짜로 돈을 안 받고 전시만 해달라 해도 전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0: 판매가 안 되니까 이제 신발을 들고 부산에 있는 이제 여러 이제 등산로에 가갖고 이거 좀 신어보십시오. 한 번 또 신어본 분들은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하게 됐죠.

트라이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해보면 다 될 수 있는 거거든. 직원들은 안 된다 하지만은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운 아주 새로운 발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0: 발부터 먼저 닦으시네요?
1: 이제 이 신발의 상전이 이제 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발부터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세수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0: 근데 팀원 뭐 하세요?
1: 신발 보고 있는 거죠. 집에 가기 전에 이쪽에 들려서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 시간씩 앉아있어서 우리 또 집사람한테 왜 올 때 됐는데 안 오느냐 이렇게 전화 올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집에 그럼 한번 가볼까요?
2: 예, 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1: 들어오시죠.
2: 아, 예.
1: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예.

0: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는 것이 있거든요.
1: 네네.
0: 예,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평생을
1: 아,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0: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냥 일반 신발은 솔질만 하고
1: 네.
0: 이런 또 가죽은 구두약도 칠하고 이렇게 네, 들어가시죠.
1: 예, 예. 알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2: 와! 저희가 참 좋아하는 뷰.
1: 뷰가 정말 좋습니다. 예. 요 해변이 예. 아, 바로 저 요트 선착장도 있고
0: 예.
1: 여기는 분위기가 약간 마이애미 같은.
3: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사모님. 일 오시죠.
2: 안녕하세요.
1: 회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예, 저희 뭐 집사람이고요.
1: 예.
0: 신발도 우리가 짝이 있어야 되듯이 제 짝입니다.
1: 멘트를 아주 좋은 멘트만 잘 하십니다. 우리 소개 한번 직접 본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3: 항상 신발보다 뒷전인 신발의 회사 대표 근동칠 안에 성정임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예. 신미남 우리 권 회장님하고 사시는 기분 좀 어떻습니까?
3: 제가 평소 때 늘 하는 얘기가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있냐.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켓을 저한테 선물하더라고. 웬일인가 네네. 싶었는데 입어보니까 단추가 없더라고요. 그걸 단추는 뜯어서 신발에 사용하고 자켓만 저한테
1: 줬어요.
3: 그 지금 평생 얘기하고 있어요.
2: 어떻게 그렇게?
0: 아니 이 너무 단추가 우리 신발에 이렇게 달면은 디자인적으로 좋고 공기도 또 잘 통하고 해서
1: 그러면 다른 단추를 달아서 좀 맞아. 주시면 되죠.
0: 아니면 뭐 달 시간도 없고. 네, 그래서 아... 선물입니다 하고 이제 줬는데
1: 혹시 그 사모님도 평소에 그 신발
3: 예예
1: 타 신발만 신으시나?
3: 예 어쩔 수 없이
2: 어쩔 수 없이
1: 아니 그럼
3: 젊었을 때는 예. 저도 몰래 살짝 부두도 신고 했는데
0: 아, 힐 이런 거는 이제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못 신거든요. 저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신발을 이제 신고 다니고
1: 두 분이 예전에 신발 회사에서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그 뒤로도 사모님 계속 신발 회사에서 일을 하셨나요?
3: 결혼하고까지 영양사로 근무했어요.
1: 영양사로?
2: 아, 예.
1: 아 신발에서 신발 관련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영양사를 하셨구나. 요리를 평소에도 좀 잘 하시나요?
3: 이 사람이 시골 사람이자 옛날 사람이잖아요.
1: 네.
3: 밥심이에요. 하루 세 끼를 엄청 해댔습니다.
2: 오, 예. 힘드셨겠어요.
3: 제일 맛있는 요리가 밥이래요.
2: 아유.
3: 식사하세요.
0: 식사합시다.
3: 네. 네. 메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김치는 기본으로 따르니까 한 여섯, 일곱 가지. 평생 싸워도 밥은 안 차려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잡숴서 좀 아침에
0: 43년 동안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이제 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정말 고마워.
3: 행복하죠. 아침을 먹였다는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더 만족하죠.

0: 여기는
1: 예,
0: 어디일까요?
1: 들어오시죠.
0: 아~
1: 저기
2: 네, 안방.
1: 예.
2: 물건들이나 가구나 이런 건 굉장히 좀 검소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요?
1: 아, 그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0: 아~
1: 예.
2: 아.

0: 23년쯤 됐네요. 예, 23년.
1: 이 당연히 이쪽에 회장님
2: 이쪽. 회장님
0: 아, 그렇죠. 회사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기대서 막 이렇게 이제 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좀 네. 이제 좀 흉터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2: 고뇌의 흔적이라고 예, 예.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예, 예. 네.
1: 계속 그렇게 개발을 열심히 하시다가 예. 회사 망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0: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한 제품들 개발할 때마다 그 끝에는 항상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2: 주변에서.
0: 주변에서. 저희들 회사가 원체 이제 새로운 제품,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는 엄청나게 버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순익만 천억 이상 이렇게 낸 것 같은데 개발 비용으로 이제 다 써버리니까. 네. 거의 뭐 개발 비용만 해도 100억에서 120억 정도 이제 든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은 전체 매출의 몇 프로를 개발비로 쓴다 이래서 근데 우리 회사는 밖에 소문이 망할 때까지 개발한다. 개발비는 망할 때까지 쓴다.
1: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하신 게 정말 뭐 빅모델을 써서 인기 정말 핫한 사람을 써서 광고를 틀고 했다면 오히려 훨씬 더 큰 이득을 보셨을 텐데
0: 스타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돈을 스타한테 쓰는 것보다는 최대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1: 아니 그러니까
2: 안겨.
1: 아니 그렇게
0: 이제 소비자한테 그게 좀 도움이 되도록
1: 그게 정답인데 네. 다른 분들과 다른 거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에요 내가 돈이 있으면 신발 개발에 자꾸 더 투자하겠다 참 놀랍습니다 네.

0: 예, 그러시죠. 예.
1: 오, 오, 여기도 많네요. 예, 예.
0: 신발들이, 예. 여기 있는 신발들은 좀 이 사용했던 신발들입니다.
1: 아, 새 신발이 그렇죠. 아니네요. 예.
0: 신발 병원이에요. 병원이고.
2: 아, AS를 받으러 온 신발인가요?
0: 예.
2: 어느 정도 신발을 신었으면 예, 예, 예. 새 걸로 좀 갈아서 사야 회사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신기 어려워진 거를 계속 고쳐주고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1: 남는 게 없잖아요.
2: 남는 게 예. 없을 텐데. AS를 몇 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0: 평생 AS를 해줍니다.
1: 예, 평생이요?
0: 평생이라는 것이 본인의 평생이 아니고 이
1: 신발의 평생.
0: 신발의 평생 또한 해드리고 있죠. 이 실제로 뭐 이런 신발들은 다 이제 20년이 넘은 신발들이거든요.
2: 20년이 넘으면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산 식구들처럼 편안해지거든요.
1: 발도 딱 맞고.
0: 최근 들어서 보면 너무 신발을 신고 빨리 버리고 또 사고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굉장히 큰 이제 보탬이 되죠. 예. 아, 이런 것까지 해주는 브랜드가 있느냐 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또 고마우십니다. 더욱더 사랑을 받고 또 회사의 시장 점유율도 이제 저희들 브랜드가 많이 이제 올라가는 계기가 됐죠.

0: 참 94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오랜 세월 참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그 중에 접은 회사들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시다는 건 정말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옛날에 와서 갔다가 또 다시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근데 진짜 최근에 회사를 매각을 생각하실 정도로

0: 크게 어려우셨다고.
1: 예.
0: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1: 저희들이 수출을 유럽에 많이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근데 유럽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저희들 수출 물량이 절반 이하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 러시아가 쏜 미사일과 포탄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차례로 무너져 갔습니다.
3: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유럽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1: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서 작년에는 이제 회사의 건물도 한 100억에 이제 매각을 하고.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개발하다가 돈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4: 근데 그 당시에 부산 시민들의 도움으로 좀 이겨내셨다고요?
1: 저희들 그런 이제 사실이 알려지고 나니까 부산 시민들이 뭐 엄청나게 저희 회사에 찾아오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이제 하고 특히 이제 군을 제대한 이제 이 제대 군인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또 찾아오셨어요. 이런 회사가 이제 망하면 안 되겠다. 또 이런 또 생각들도 하신 것 같아요.

0: 아, 그것이 뭐 가장 이제 눈물 나는 이제 부분이었죠. 댓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99%가 좋은 것만 이렇게 달리니까 굉장히 가분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인류를 위해서 이제 뭔가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죠.
1: 아무래도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는 향토 기업이고, 네. 부산을 또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에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저희들이 뭐 너무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보답을 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경남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이제 크게 났었어요. 우리가 돈은 없지만은 뭐 이제 신발은 엄청 많잖아요. 신발 몇 층 경리를 들고 가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갖다 드렸죠.

0: 평생 신발만 보면서 살아온 우리 신미남, 신발에 미친 남자.
1: 미남 같네요. 네.
2: 고맙습니다.
0: 우리 권동칠 회장님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요?
2: 신발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 K신발이 나이키나 아이스 이런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를 능가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1등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합니다.
0: 혹시 표지에 나오실 거예요. 그쵸.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단지 올해의 인물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1: 우린 응원해야 돼.
2: 이 세상에서 좋은 신발을 만들어서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이렇게 신발을 만드는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0: 어, 뭐야 이거 깜짝.
3: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깨끗하지, 가짜가 남아요. 히트를 쳤죠.
0: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3: 아, 괜찮았죠.
1: 산 속의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3: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0: 한 달에?
3: 예. 아.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

0: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1: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2: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3: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4: 전교 3등.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카세트 플레이어.
3: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4: 사실은 오늘라와의 H.O.T의 캔디.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4: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3: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3: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4: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3: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4: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3: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4: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3: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4: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y?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회사는 있어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5: 산행안전사고.
4: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도

0: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1: Oh, yes. 네.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fitness.
0: Fitness.
1: Or health stuff.
0: Health?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1: Yeah.
0: 관련이 있습니다. Fitness가 이제 우리말로는 fitness 또는 건강, mm-hmm. 신체 건강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Mm-hmm. 이 개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되 okay. 기본적으로는 몸에 이제 튼튼하고 탄탄하고
1: yeah.
0: 몸매 유지 right. 이쪽에 관련된 것이 일반적인 fitness의 정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It's how you look. You know, do you have muscles? You know, are you like yeah. very slim? You know.
0: Okay.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번 주의 주제는 그거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할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Fitness is a big part of my life.
0: 피트니스는 제 삶의 큰 부분입니다. 라는 내용을 mm-hmm.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조던 씨입니다.
0: 네, 조던 씨고요. 조던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조던 씨,
0: 나와주세요.
2: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0: Extremely important라는 단어들이 들렸죠.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문장 구체적으로 볼게요.
1: So Jordan said,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0: Extremely를 굳이 직역하자면 극도로 정도가 될 텐데 mm-hmm. 그냥 아주 정말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m-hmm. Aspect는 측면이고요. Mm-hmm. 또는 부분과 yeah, 같은
1: part.
0: 뜻이죠. 그래서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part of my life 같은 뜻이에요. 피트니스는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문장 복습하고 다시 더 긴 버전으로 돌아올까요?
1: Okay.
2: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Fitness is an extremely important aspect of my life.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네, 오늘은 피트니스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Fitness has become such a big part of my life and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I'm such a happier person when fitness is a big part of my life. If you're in any kind of rut in your life, just work out and take better care of yourself.
0: 네, 첫 번째로 그레이스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Fitness has become such a big part of my life. 피트니스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일부가 되었는데 and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Mm-hmm. 이 말은 굳어진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삶의 어떤 방식이 이런 방식도 있겠고 이런 방식도 있겠고 하는데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
1: Yes, right. This is perfect.
0: I don't want to change anything.
1: It's perfect.
0: Yeah. 그다음 제이크 씨는 I'm such a happier person when fitness is a big part of my life. Mm-hmm.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운동 많이 못할 때도 있잖아요. Mm-hmm. 그런데 많이 하고 그렇게 살 때는 mm-hmm.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래요. Mm-hmm. If you are in any kind of rut in your life, 여기서 rut이라는 거는 원치 않는 안 좋은 상황.
1: Yeah, it's not a good situation you can't really get out of.
0: 네,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Mm-hmm.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면은 just work out and take better care of yourself. Mm-hmm. 그냥 운동하고 스스로를 더 잘 챙겨라. And it'll help you.
1: Yeah, it'll help you to at least feel better about the situation. Mm-hmm. All righ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1: That's right. Bye.
0: Bye-bye.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다.

0: 여기서는 물론 mixed relationship이라고 하긴 했는데 mm-hmm. 보통 mixed가 나오게 되면은 보통 feelings를 더 많이 쓰긴
1: yes,
0: 합니다.
1: Yes, like I've had mixed feelings about fitness.
0: 네.
1: Right?
0: 그리고 a relationship이니까 a unique relationship. Mm-hmm. 그러니까 보통은 special. 일반적으로는 special이라든지
1: yeah.
0: 한 가지 형용사가 올 것 같고 mm-hmm. mixed가 붙는 순간 뒤에 이제 복수 형태의 단어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mm-hmm. 여기서는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mixed relationship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예문이 mm-hmm. mixed feelings만큼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1: Mm-hmm. 네. For sure.
0: 다음 문장 볼까요?
1: Mm-hmm. She says, as a young kid, I was really hard on myself and I was basically very unhealthy.
0: As a young kid, 어렸을 때는 I was really hard on myself. Mm-hmm. 저 스스로를 hard 하는 것은 여기서는 harsh처럼.
1: Yeah, harsh on 네. herself, right? Do this, do that, okay, I'm not gonna eat this.
0: Mm-hmm.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don't be too harsh on yourself. 똑같은 의미로 쓸 수 mm-hmm. 있습니다. Hard가 딱딱한 것보다 단단한 것보다 여기서는 어렵게 구는 거, mm-hmm. 까다롭게 구니까 가혹하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mm-hmm.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대해서 I was basically, 쉽게 말하면, very unhealthy.
1: unhealthy.
0: 건강이 아주 안 좋았대요. 어떤 형태로 안 좋았는지가 바로 뒤에 나와요.
1: Yes. And she says, I was too skinny and I was exercising too much and really into fitness for the wrong reasons.
0: 네. 바짝 마른.
1: Skinny. Skinny.
0: Skinny. 그래서 앞에 나오는 말은 사실 이 skinny를 보기 전에는 you were too hard on yourself and you were very unhealthy. 이게 너무 예를 들어 불량식품을 많이 먹어서 mm-hmm. 건강이 안 좋았다는 건지 mm-hmm. 어떻게 가혹하게 했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1: Yeah, but now you can. She said she was too skinny and exercising too much. We know, oh, maybe she just wasn't eating
0: 맞아요.
1: enough,
0: 네.
1: right?
0: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알 수 mm-hmm. 있습니다. 그래서 I was too skinny, 너무 말랐었고 I was exercising too much, mm-hmm. 운동을 너무 많이 했고 and really into fitness. I was 하고 연결된 겁니다. Mm-hmm. I was really into fitness. 피트니스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정말 거기에 열광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들이 다른 이제 지금과는 달라요. For the wrong reasons. 잘못된 이유들로 피트니스에 빠져 있었습니다. Wrong 할 때 저도 배울 때 좀 헷갈렸던 부분인데 wrong 하면 it's the 예를 들어 누가 전화하면 you have a wrong number라고 하지 않고
1: no, you have the wrong,
0: wrong
1: number.
0: 라고 하죠. 그 다음에 you have the wrong date.
1: Yeah, wrong the 앞에 wrong answer.
0: The wrong answer. Wrong 앞에 the가 일반적으로 많이 붙어요.
1: Mm-hmm.
0: 여기서처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mm-hmm. 그냥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는데 what's the wrong answer?
1: Yeah, or what's the right answer? There's usually one. It's the wrong one,
0: 네.
1: the right one.
0: 그래서
1: right?
0: 좀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는 느낌으로 the correct one, the wrong one, mm-hmm. the wrong reasons.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wrong 앞에는 더가 거의 붙습니다.
1: Yes.
0: 그래서 잘못된 이유들로 피트니스에 푹 빠져 있었어요.
1: So what about as an adult?
2: As an adult though, I have come to really appreciate how I feel when I exercise and when I'm doing things that are, you know, healthy for me like that. So eating well, trying to sleep and being sure to go to the gym or go outside.
1: As an adult, though, I have come to really appreciate how I feel when I exercise.
0: As an adult, though라는 거는 그냥 mm-hmm. but
1: as an adult,
0: 같은 뜻이에요.
1: Mm-hmm.
0: 어른이 되어서는 I have come to 뭐뭐 하게 되었습니다.
1: Mm-hmm.
0: I have come 하면 물론 왔다, 뭐 하려고 왔다 또 되지만 I've come to 아예 패턴으로 뭐뭐 하게 되었습니다. Really appreciate mm-hmm. how I feel when I exercise.
1: Mm.
0: 운동할 때 그 드는 느낌 있잖아요.
1: Mm.
0: 그거를 appreciate 하게 되었는데 appreciate는 일반적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거.
1: Right.
0: Be thankful. 근데 여기서는 be thankful은 아닌 거 아니고요.
1: Yeah. Just
0: 그냥 enjoy.
1: She enjoys it
0: 네.
1: or kind of, you know, values it and enjoys it.
0: 네.
1: Likes it.
0: 네.
1: Right?
0: 좋아하게 되었

0: that people that are in shape, that are muscular, that have, that are fit, not just skinny, is a popular thing.
1: And I'm so happy that there's now more of a trend.
2: 그리고 I am so happy that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기쁩니다. That there is now more of a trend. 그 트렌드가 더 커지고 있어서 The trend is getting bigger.
1: Yes.
2: 예, 정말 기쁘대요.
1: Yes. And what is this trend? She says that people are in shape, that are muscular, that have, that are fit, not just skinny, is a popular thing.
2: 중간에 쉼표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1: yeah.
2: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구조를 보면 people 쭉 나온 다음에 is a popular thing.
1: Right.
2: People 뒤에 나오는 이런
1: doing these things.
2: 네, 이렇게 묘사되는 사람들이 is a popular thing. 인기가 있어지는 것. thing이라는 거는 뭐 것,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어떤 유행도
1: yeah.
2: thing이고요.
1: Could be a trend or an idea.
2: 네,
1: something
2: 생각.
1: you can touch or a thought as
2: 어떤,
1: well.
2: 네, 어떤 개념도 th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ople that are in shape, 몸매가 좋은 사람. To be in shape 하면 그냥 아무 모양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1: right.
2: usually it means to be in good shape.
1: In good shape. So 네. some people joke and they say, well, round is a shape.
2: 네.
1: Right. But when we say in shape, we
2: 그렇죠.
1: mean usually, in good shape.
2: 영어에는 이제 get in shape, 좀 몸매 좀 가꿔라고 말하는 말이 있고 shape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유치원 때 배우는 게 도형 있잖아요. 그래서 round 하면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도 모형, 도형이야, 동그라미도 모양이야.
1: It's a joke.
2: 농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1: Uh-huh.
2: 그래서 지금 보면 people that are in shape, 몸매 좋은 사람들 that are muscular, 근육질, 근육이 발달한
1: muscular.
2: 그래서 근육질인 사람들 that have 뭘 가지고 있냐면 하고 말 바꿔서 that are fit, 몸매 좋은 사람들 not just skinny,
1: right.
2: 그냥 마른 게 아니고 몸매 좋은 사람들이 이제 묘사가 끝났고요.
1: Is a popular thing.
2: 인기가 있다는 게 기쁘대요.
1: Uh-huh.
2: 근육질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예문 하나만 더 볼까요?
1: Okay, let's look at an example using muscular. He used to be very muscular when he was younger.
2: 그는 더 젊었을 때 아주 muscular 근육질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이런 예문 가능합니다. 마지막 부분 볼까요?
0: I think that's so much better. It's such a better standard in the main culture to have than to just be looking at people that are skinny. So fitness is great and it makes me feel great.
1: I think that's so much better.
2: 네, I think that's so much better.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1: Better than what? She says next, it's such a better standard in the main culture to have than to just be looking at people that are skinny.
2: 네. 좀 생각이 필요한 문장인데요.
1: Yeah.
2: 네, 보면 먼저 기준, 표준.
1: Standard. Standard.
2: Standard. 형용사로서 표준의, 표준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여기서는 기준. 네, 그래서 such a better standard to have 연결이 됩니다.
1: Yes, a better standard to have in the main culture.
2: In the main culture. Main culture는 이제 주류 문화. 일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1: right.
2: 그 문화 속에서 갖고 있기에 훨씬 더 좋은 기준인데 무엇에 비해서 than to just be looking at people that are skinny. 여기서는 그냥 본다고 했지만 looking at 한다는 것 자체가 trying to be like them.
1: Yeah, looking at them, trying to be like them, or seeing them in the main media. It
2: 네네네.
1: could be a number of those. Right?
2: 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1: Right, thinking, they think that's better.
2: Yeah,
1: yeah.
2: thinking that that is better.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런 기준. 건강, 뭐 운동하고 몸에 좋고 이런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탠더드 예문 하나 준비했습니다.
1: Right. An example with standard is they've set a new standard with their excellent service.
2: 네, with their excellent service. 그들의 훌륭한 서비스로 they've set a new standard. 사람들의 눈높이를 다시 재정의를 한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는 기대를 한다. 자, 마지막 문장 남았습니다.
1: So fitness is great and it makes me feel great.
2: 그래서 피트니스는 좋은 거고 it makes me feel great. 저도 기분 좋아지게 해줘요.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1: Yeah, for sure. Okay, perfect. So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0: I have had a mixed relationship with exercise and fitness. As a young kid, I was really hard.

0: 네, 피트니스 관련해서 운동할 때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The feeling of being fit makes me feel good all the time. My body feels strong, so my mind feels clear. I feel the most beautiful after a killer workout. No amount of sweat or messy hair can put a damper on how good physical fitness makes me feel.
0: 네, 처음 포스팅은
1: Quinette
0: 씨가 한 말인데요. The feeling of being fit makes me feel good all the time. 탄탄한 몸을 갖고 있는 것은 이 기분은 항상 기분 좋게 해준대요.
1: Of course. 네,
0: my body feels strong. 몸이 강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so my mind feels clear. 그래서 정신이 맑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1: Right.
0: 그 다음으로 Katie 씨가 I feel the most beautiful after a killer workout.
1: Yes.
0: Killer workout이라고 하는 거는 끝내주는 운동을 말하고요. Mm-hmm. 운동 진짜 제대로 한번 하고 나서 가장 예쁘게 느껴진대요. 자기 자신이 No amount of sweat, 아무리 많은 양의 땀과 or messy hair, 아무리 머리가 지저분해도 can put a damper. Put a damper on something 하면 어떤 것에 기를 꺾는 것, 사기를 꺾는 걸 말하는 건데요. On how good physical fitness makes me feel. 그래서 몸이 탄탄한 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지를 이 머리가 좀 망가졌다고 땀을 많이 흘렸다고 기를 꺾을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damp 자체는 뭐 축축하다라는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1: right.
0: damper는 그 피아노 같은 데 보시면
1: yeah.
0: 소리 그 건반 눌렀을 때 좀 덜나게 그
1: yeah.
0: 안에 뭔가 붙어 있어요.
1: Yeah. And it makes it quieter. So if you put 네. a damper on the mood, it means you kind of brought the mood
0: 그렇죠.
1: down.
0: 소리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품인데 건반 눌렀다가 뗐을 때 그게 울리지 않게 해주죠. 그래서 아무튼 기죽이는 거를 하지 못한대요.
1: All righ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Like always,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아, 또 한 주 밝았습니다.
1: 아, 또 뭐 좀 어깨가 무겁지만 신나게 출발을 해봐야죠, 또.
0: 제가 더 무겁게 해드리면서 또 동시에 같이 예. 또 끌어당겨드릴게요.
1: 그럼요. 또 희열을 느끼게 해주셔야죠.
0: 그럼요. 예. 자, 우리 오늘 가정영어를 할 건데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1: 네.
0: 라스베이거스 여행 관련해가지고 얘기 한번 하지 않았나요?
1: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계속 yes. 라스베이거스 막 그 간판들 생각하면서 정말 여행을 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0: That's right. 그때는 근데 오빠와 이제 동생이 그 엄마를 모시고 가는 거에 대해서 플래닝을 했잖아요.
1: 맞아. 서로 뭐 역할 분담하고.
0: That's right. 에이. 자, 오늘은 엄마를 모시고 라스베이거스로 파트 2 해서 가정영화의 느낌이 또 실려지게 됩니다.
1: 아, 연결이 되는군요.
0: 네. 이거 하나의 스토리가 연결이 되면서
1: 네.
0: 실제로 이제 엄마와 가는 그런 시츄에이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사실 마유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이게 첫 번째 미션이 되겠고요.
1: 남자친구인가요, 마유 오빠가?
0: 마유 오빠가 아니요, 실제 오빠입니다.
1: 실제.
0: 아, 그래서 그냥 오빠가 하려다가 마유 좀 넣어봤어요. 네.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1: 오, 이런 효녀가 있나?
0: 효녀예요. 이 문장 만들어야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션의 도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1: Touch?
2: I was so touched.
1: Huh?
2: My heart was touched.
1: Heart?
2: Thank you for
1: Thank you.
2: planning the trip for me.
1: 사실 마이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2: What did you say about Mayu?
1: Your son.
2: Mayu.
1: Mayu.
2: Yes.
1: Help me. Oh,
2: Oh,
1: yeah.
2: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1: 그 정도?
2: In the whole universe.
1: 우와. 엄마가 행복하시면 우리도 행복해요.
2: Yay.
1: You are good? You are happy?
2: Happy.
1: So we are happy. Yeah, you
2: Oh,
1: know.
2: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1: I love mommy.
2: I'm so touched.
0: 원래는 제가 이 글을 쓴 의도는 눈물의 바다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1: 아유.
0: 분노의 바다가 될수
1: 요즘엔
0: 있을 것
1: 심파가
0: 같아요.
1: 그렇게 안 먹혀요.
0: 아,
1: 예.
0: 그렇군요.
1: Happy, happy, happy로 가야 돼요. 예.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엄마와 그 딸의 대화. 그렇죠?
1: 네.
0: 뭔가 훈훈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배우시면서 동시에 좀 액팅 연습도 하시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아요.
1: 아우, 연기는 전문이죠.
0: 오케이, 여러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문장은 조금 길수 있습니다. 어떤
1: 그러네요. 두
0: 구간들을.
1: 문장이네요.
0: Right. 그래서 한 문장 긴건 아니고요.
1: 네.
0: 좀 잘라 놓으면 될것 같아요. 두 문장? 엄마를 위해 여행을 계획해줘서 고마워. 엄청
1: 오.
0: 감동했어.
1: 엄마가 하신 말씀이군요.
0: 맞아요. 지금 여행을 가
1: 네.
0: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돌아온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자, 어순대로 가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1: 네. Thank you for planning. 계획해줘서 고마워. The trip. 여행을. 그쵸. 여기서 할까요?
0: 오케이.
1: For
0: 자,
1: me.
0: 여기도
1: 날
0: 사실은
1: 위해.
0: 요 정도에서
1: Thank
0: 나눌 수
1: you.
0: 있죠.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엄청 감동해서 I was so
0: 감동해.
1: 감동했다.
0: 감동했다.
1: I was so
0: 감동.
1: moved. 그런 거 있지 않나요?
0: 와, 이 단어 아는 사람 나저 처음 봤습니다.
1: 진짜요?
0: You know this word?
1: moved
0: 오케이.
1: 있어요.
0: 자, 감동하는 게 사실은 한두개 있고요. 또 애매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저는 한국에서 보통 한세개 정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감동하는 거. 그 중에서 moved를 쓰셨네요.
1: 네.
0: 일단 오늘 답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오늘 답은 아닌데요.
1: 맞추고처럼 너무 바람을
0: 드디어 약간 눈물이
1: 떠주셔가지고.
0: 촉촉해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진 않아요. 자, 정답은요.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moved. 나쁘진 않아요.
1: 네.
0: 나쁘진 않지만, 오늘은 정답이 touched.
1: 터치?
0: 되겠습니다.
1: 터치는 터치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0: 자, 보여드릴게요. 이 touched 됐다는 거는 이렇게 건드는 거를 터치를 당했다라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근데 여기 뭐, 뺨, 머리 이게 아니고.

0: 있고요. 마음이. 아, 그죠?
1: 아.
0: 제가 뭔가, 아, 편지를 써가지고, 뭐, 슬기 씨 항상 고생해줘서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편지를
1: 예.
0: 썼어요. 그걸 딱 보고, 마음이 터치가 된 거예요. 저
1: 아하.
0: 심장, 저 안에 어딘가가.
1: 아.
0: 그래서 난 터치를 당했어. 이 얘기는 감동했어. 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슬기 씨가 moved 썼죠?
1: 네.
0: 나쁘지 않아요. 근데 moved는요, touched보다 살짝 더 깊은 감동입니다.
1: 아니, 마치 제가 무슨, 제가 이거 쓸게요 한 것처럼 항상 제가 뭘 쓸지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0: 왜냐하면
1: 이렇게.
0: 슬기 씨처럼 똑같은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Right.
1: 오.
0: 근데 저는 그래도 슬기 씨가 무브드를 들어봤다는 거가 그게 감동이에요. 그게 저는
1: 오.
0: 그거에서 되게 터치드
1: 터치.
0: 무브드예요.
1: 예스.
0: 자, 제가 이게 더욱더 깊은 감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딱 정해놓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 여기까지는 터치드가 딱 좋고요. 아, 요 정도 감동 한3.6 넘어갔어요? 그럼
1: 어머.
0: 무브드예요. 이런 거 아니고요. 저는 구분하는 게 보통 터치드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감동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예스.
0: 제가 편지를 써주거나,
1: 오.
0: 꼬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뭐 반지를 자기가 무슨 꽃으로 해가지고 꽃으로 만들어 주던가 이런 거는 터치드를 좀 많이 쓰고요.
1: 네.
0: 무브드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난 공연, 큰걸 봤는데 가수가 마지막,
1: 아하.
0: 으아, 빰! 이렇게 끝났을 때,
1: 그 눈물 나죠.
0: 무브드가 되고, 그래서
1: 네.
0: 조금 더 딥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개인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딸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해주다니 터치드 됐다.
1: 그러네요.
0: Yes.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아주세요. 제가 아까 감동이라는 게 보통 한국에서 요 단어 요 단어 요 단어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했었죠.
1: 네.
0: 그게 이제 요거 요거 말고도요. Impress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mpressed.
1: 감명. 그렇게
0: 맞아요.
1: 해석했던 것
0: 근데
1: 같아요.
0: 사전에서도 뭐 이거는 감명받은이고요. 이건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지?
1: 같은 말
0: 비슷한 거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막 이렇게
1: 예.
0: 되는데요. 자, impressed 된 거는요. 이런 뭔가 감정적인 거랑은 거리가 멉니다.
1: 뭐예요, 그러면?
0: 감정적인 게 아니라, 오, 멋진데. 그래가지고 어떤 남의 실력이나 가치를 보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예.
0: 제가, 예를 들어, job interview를 할 때, 제가 지난 회사에서, sales를, 판매량을 뭐, 150%나 늘려놓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감독관이, 아, 인터뷰 하는 사람이, 와, 임프레스 된 거죠. 왜?
1: 오.
0: 저의 가치와 이런 것을 가지고 증명을 했으니까, 임프레스 된 거예요.
1: 바로 프리패스 겠네요.
0: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힘들게 혼자 살아왔습니다.
1: 예.
0: 하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희 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을 제가 부양을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한 거는,
1: 터치드?
0: 무브드를
1: 아,
0: 다, 내가 이런
1: 무드.
0: 얘기를 해가지고 딱 뭔가 보여주면, 인터뷰 하는 사람이, 와, 정말 이거는 되게 터치되는
1: 예,
0: 스토리네요. 이렇게 될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1: 오,
0: 그런 느낌. 그래서
1: 예스.
0: 상대방의 실력이나 가치에 의해서 아, 이렇게 된 것은 impressed 된 거고요. 그리고 뭔가 감정적인 이야기에서 아, 감동을 받는 거는 touched나 moved. 또 그런
1: 네,
0: 차이가 있다는 거.
1: 아하.
0: 그래서 이렇게 하고도 또 나중에 잊어버릴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한 얘기에 10%라도 남아 있으면 이게 쌓이게 될 겁니다.
1: 그럼요.
0: Alright? 자, 여기서는 터치드로 마무리를 하고요. 뭐 해줘서 고마워. 이거 많이 연습했죠?
1: 네.
0: 일단 고마워가 뭐예요?
1: Thank you.
0: Thank you. But thank you for what? 그러면 thank you for 뒤에 명사를 써도 돼요.
1: 네.
0: 뭐 thank you for the gift. 하지만 어떤 행동이 고맙다라고 할때뭐 썼죠?
1: Planning.
0: Planning. So ing 쓰시면 돼요.
1: 네.
0: Alright.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고마워. So thank you for doing something. So for example,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해요?
1: Thank you for
0: 그렇죠.
1: understanding.
0: Thank you for understanding.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내 친구여서 고마워. be를 써보세요.
1: Thank you for be my friend.
0: ing 써야죠.
1: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
0: 그죠.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 스윗한 말이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you guys. Thank you for understanding.
1: Thank you for understanding.
0: Thank you for being my friend.
1: Thank you for being my
0: 자,
1: friend.
0: 본문 읽어볼게요. 우, 긴데.
1: 네.
0: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1: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0: 저기,
1: 엄마 느낌이에요.
0: 굉장히 우아하시네요.
1: 예.
0: 자, 이랬을 때. 아, 사실, 마이 오빠가 계획하는 거
1: 아, 우리
0: 도와줬어요.
1: 따님께서 말씀하시죠.
0: That's right.
1: Actually, 나 혼자 한게 아니라, Mayu helped me. 나를 도와줬어요. 계획하는 거.
0: 맞아요.
1: 아, 이건 여행이고, 여기 그러면 plan이 들어가야겠네요.
0: 오.
1: plan. 네, 요거 next.
0: 오케이. 자, 얘는 은근히 수준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영어에서

0: 저는
1: 네.
0: 오빠라는 말을 따로 안 넣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의역을 한 것뿐이에요. 사실 영어에서는 그냥 마유가 도와줬어요 이러죠.
1: 네.
0: Actually, Mayu helped me
1: Planet.
0: plan it. 자, 이 구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법, 여러분 중고등학교 문법에는 이런 게 항상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1: 네.
0: help 하는 게뭐 하는 거죠?
1: 도와주는 거예요.
0: 네, 남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거를 주는지를 쓰고 싶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럴 때는 help someone까지는 누구나 할줄 알죠?
1: 그쵸.
0: help someone.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바로 동사 원형 쓰시면 돼요.
1: 아하, plan.
0: That's it.
1: 네.
0: So help someone do something, right? 동사 원형.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나좀 도와줘. 이거를 누가 못해요, 그렇죠? Help me.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걸 도와달라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럼 help me 한 다음에 이 소파 move 하는 거, 옮기는 거좀 도와줘.
1: Help me move sofa.
0: 아, 이 소파 move.
1: Move this sofa.
0: 그렇죠. Hey, help me. Help me what? Help me move this sofa. How about this? 그는 나를 도와줬어. 영어 배우게끔 도와줬어. 그는 나를 도와줬대요.
1: He helped me.
0: 영어 배우는 거.
1: Learn English.
0: That's it.
1: Ooh.
0: He helped me learn English. 나쁘지 않죠, 그쵸?
1: 네.
0: Okay, so 요 정도? 요 정도.
1: Yes.
0: 그러니까 예전 영어에서는 사실 help me to 해가지고 to가 들어갔었어요.
1: 네.
0: 근데 그거는 예전 영어여서 요즘에는 강조하지 않는 이상 별로 쓰지 않습니다. Alright,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Help me move this sofa.
1: Help me move this sofa.
0: He helped me learn English.
1: He helped me learn English.
0: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Right? 아, 부탁하는 겁니다. 너나 도와줄 수 있어? 일어나는 거, 일어서는 거.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우, 나, 요 할머니 일어나는 거좀 도와줄 수 있니?
1: Can you help me lift me?
0: 저기 죄송한데, 잠깐만, 나
1: Stand me?
0: 할머니도 동시에 본인을 이렇게 리프트하나요?
1: Sorry.
0: 자, 나는 일어서는 거는 뭐예요? Stand
1: Stand
0: up이죠.
1: up. 예.
0: 자, 다시 한번
1: Yeah. 아,
0: 해볼게요.
1: 오케이, 오케이. Can you help me stand me up?
0: 그냥 stand
1: 아,
0: up.
1: stand up.
0: 그냥 동사 원형 끝.
1: 아, 그래요?
0: 네. So, can you help me stand up 하는 거를? Can you
1: 아,
0: help me learn English?
1: 미가 들어가 있네요. 참.
0: 그럼요.
1: 아, 예. 죄송합니다. 아,
0: 오케이.
1: 너무 또, 예.
0: 동작이 되게 이상해질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지. 이렇게 됐습니다.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1: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0: 자, 이 얘기 듣고 너무 신나신 거예요.
1: 어머.
0: 난 우주에서, 지구도 아니야. 우주에서 가장 운 좋은 엄마야. 행운의 엄마다,
1: 우와.
0: 이러면서.
1: 와, 기분 정말 좋으셨나 봐요.
0: Right.
1: I am the mom. 여기서 끊을까요? In the universe. 오,
0: 뭐요?
1: 우주에서.
0: That's right.
1: 우주에서 가장 운 좋은 엄마는 그러면 럭키의 최상급인 럭키스트 이건가 보다. 예.
0: 이 순간이 항상
1: 와.
0: 긴장이 됩니다. 네.
1: Yes.
0: 자,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정답. 아름답습니다.
1: 터치됨.
0: 계속 써먹겠네. 한 20년 더
1: 예, 내
0: 듣겠네요.
1: 실력에 터치됐어요. 예.
0: Okay, so lucky, 운이 좋은 행운인이라는 형용사를 최상급 형용사로 바꾼 거죠.
1: 네.
0: 그래서 최상급 형용사 할 때는 여러분 항상 더가 들어가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지금 보면은요, in the universe가 하나 나왔는데, 그
1: 네.
0: 전에 앞서서 오히려 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왜? 굉장히 좀 과장할 때,
1: 그쵸.
0: 세상에서. 뭐라
1: Yeah.
0: 그래요?
1: You are so best teacher. You are the best teacher in the world.
0: Oh, thank you so much.
1: Yeah.
0: Alright, so in the world. 세상에서. 그쵸? 이거는 거의 굳어져 있죠. 표현 자체가. 그래서
1: Yeah.
0: 최상급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세상에서 최고의 가수예요. 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1: 맞아요.
0: etc. etc. right? 자, 근데 이거를 더 과장하고 싶다면은 오늘처럼
1: In the universe.
0: yes in the universe. 그러면 우주에서.
1: 와.
0: 네, 귀여운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은.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 틀려도 됩니다. 그건 가장 작은 행성이

0: 야, 우주에서. 자, 행성이 영어로 뭐예요?
1: Planet.
0: Planet. 그러면 가장 작은은 뭐예요?
1: The smallest?
0: 그러면은
1: Yeah.
0: 그건 가장 작은 행성이다. 일단 거기까지 어떻게 할까요?
1: That
0: It's
1: is,
0: the
1: it's the smallest planet
0: 우주에서?
1: in the universe.
0: 그렇죠. There you go. How about this one? 와, 너는 우주에서 가장 웃긴 애야. 이러면서
1: 오.
0: 야, 웃긴 남자라고 해볼게요. 가장 웃기는 뭐죠? The
1: The funniest.
0: funniest
1: Funniest man.
0: man, right? 자, 그러면 너 이제 와, 너 진짜 우주에서 가장 웃긴 남자야.
1: 와, you are the funniest man in the universe.
0: 네, 아 처음에 한국말로 하는데 너무 구수했어. 와, 와, 너
1: 감탄사는 그렇게 가져야 돼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저도 근데 그런 데 있었어요. 외국에서 한국어 어투랑 섞일 때가 있어요, 가끔. Alright, so 지금 보니까 요 정도에서 끊어주고요. 이게 너무 오버다 싶으면 in the world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t's the smallest planet in the universe.
1: It's the smallest planet in the universe.
0: You are the funniest man in the universe.
1: You're the funniest man in the universe.
0: 약간 비웃는 느낌인데?
1: No,
0: 아니에요?
1: 너무 재밌어서.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참고로 뭐 on earth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는 가장 운 좋은 마음이다 in the universe.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1: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0: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쌤, 이거 in the universe 아니에요?
1: No.
0: U는 모음 사운드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로 발음이 될 때, U가 어로 발음될 때는 당연히 모음 사운드죠.
1: 네.
0: 하지만 U, 얘는 모음 취급을 안 해줍니다. 단모음이라고 해가지고,
1: 네.
0: 얘는 더라고 하셔야 돼요, 앞에.
1: 그래서 발음
0: The
1: 표기 될 때도
0: universe.
1: J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닌가요?
0: Yeah.
1: Universe,
0: You, 이렇게.
1: 이렇게. 네.
0: U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So again, U는 어와는 다르게 모음 사운드, 퓨어한 모음 사운드 취급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D가 아니라 더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항상 스펠링 아니라 발음으로 갑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아,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1: 이거는 근데 보통 가족에서 들을 수 없는 멘트들이에요.
0: 그렇군요. 그렇게
1: 쉽지
0: 해야죠.
1: 않아요. If you are, we are happy too. 엄마가 행복하시면이니까 똑같이 뒤에 있는 happy가 와야 될것 같습니다. Happy.
0: Okay,
1: You are
0: so
1: happy.
0: 당신이
1: We are happy.
0: 해피하면 우리도 해피하다 too. 오케이, okay,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Perfect. 자, happy는요. Oh, I'm so happy today. 이런 것도 되지만 만족하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할 때도 happy를 많이 쓰게 돼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그런 컨텍스트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지만,
1: 네네.
0: Look at all my customers. They're all happy customers. 이러면 아, 이분들은 원래 성격이 막 신난 그런 게 아니라
1: Yes.
0: 만족한 또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냥 엄마가 정말 말 그대로 행복하면 여기 지금 보세요. We are happy too잖아요. We are happy, right?
1: 예.
0: 그렇지만 조건이 있지 않아요?
1: 그쵸.
0: 어떤 조건이에요?
1: 엄마가
0: 맞아요.
1: 행복하시면.
0: If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1: 네.
0: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한 거잖아요.
1: 네.
0: So if 뒤에 얘처럼 you are happy 평서문이죠. 쓰게 되면은 평서문이면 이런 조건을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내가 날 사랑하면 어떻게요, 그거?
1: If you love me.
0: If you love me. 얘도 나름 조건인 거예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내가 피곤하면.
1: If you are tired.
0: 오케이, 자, 거기까지 아주 좋아요.
1: 네.
0: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네.
0: 내가 날 사랑하면 날 떠나지 마.
1: Oh,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0: 아, 그렇죠.
1: Oh,
0: Right?
1: yeah.
0: 처음에 이게 딱딱하게 될지 몰라도 나중에 연기도만 해주면서, Right?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 피곤하면 있잖아. 좀 쉬어. 쉬다가 뭔지 알아요? 덩어리로.
1: Take a rest.
0: 아, take는 콩글리시입니다. Get
1: a rest.
0: some rest.
1: Get
0: Get
1: some
0: some rest.
1: rest.
0: 많은 분들이 take라고 쓰시는데 그게 원래 잘못 들어온 거예요.
1: 진짜요?
0: 그거는 take a break예요.
1: 아.
0: Right? Take a break, 휴식 시간 갖는 거, get some rest. 좀 쉬는 거. 네. 근데 그게 이제는 좀 인정을 해주고 있는 편이긴 한데 원래는 technically는 틀립니다. 오케이?
1: 아,
0: 자,
1: 네네.
0: 그럼 get some rest로 할게요. 너 피곤하면 좀 쉬어.
1: If you are tired, get some rest.
0: 오. 아주 좋아요. 그렇죠? 이거 둘다 if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요 정도에서 살짝 커마 있으니까 살짝만 쉬세요.
1: 네.
0: Right?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1: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0: If you're tired, get some rest.
1: If you're tired, get some rest.
0: 어, 좋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1: 네.
0: if를 얘는 먼저 썼죠. Right? 뒤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if you're happy, if 먼저 왔는데
1: 네.
0: 여기는 if 어디 있죠?
1: 뒤쪽에 있네요.
0: 거기 있네요.
1: 네.
0: 그렇죠? 의미는 똑같아요. 그렇죠?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We are happy too if you're happy. 말 돼요.
1: 아.
0: 대신에 if를 먼저 쓰면 커마를 찍어주세요.
1: 아하.
0: Right? If가 뒤로 밀려나면 커마 필요 없습니다. You understand?
1: 네.
0: Right, 두 개 다 읽어볼까요?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1: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Oh, we're happy too. If you're happy.
1: We're happy too. If you're happy.
0: All right. Very nice. So 앞에 쓰는 거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거 언제 바꿔요 하는데 앞에 쓰는 게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Alright? 이러면 우리 행복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1: 근데 이거를 읽는데 영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저희 왕초보 영어로 인해서 행복하다면 저희도 행복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읽었어요.
0: 오,
1: 예.
0: 잠깐만요.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1: If you're happy, we are happy too.
0: Happy too. Right. So 이거는 여러분이 행복하다면이라는 조건이 먼저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1: 네.
0: 하지만 이 반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If you're happy, we are happy too.
1: If you're happy, we are happy too.
0: Beautiful.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사실 마유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1: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0: Alright, 두 번째는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1: If you're happy, we are happy too.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2: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3: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2: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자, 직접 참여해보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조금 쉽진 않지만 도전해볼게요.
1: Yeah.
0: Help someone do something.
1: Yeah.
0: 보고하셔도 됩니다.
1: Mm-hmm.
0: 사실 마유 오빠가 계획하는 거 도와줬어요. 자, 나눠드릴 거예요.
1: Yeah.
0: 사실은...
1: Actually,
0: 마유가 나 도와줬어요.
1: Mayu helped me.
0: 그거 계획하는 거.
1: Planet.
0: Planet. 바로 동사원이요.
1: Okay.
0: 두 번째, 명령어로 해볼게요. 이 소파 옮기게 나 좀 도와줘. 자, 나 좀 도와줘.
1: Help me.
0: 이 소파 옮기는 거.
1: Move this sofa.
0: That's it. 세 번째, 걔는, 그는 내가 영어를 배우게 도와줬어. 자, 그는 날 도와줬어.
1: He helped me.
0: 영어 배우는 거.
1: Learn English.
0: That's it.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3: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Help me move this sofa. He helped me learn English.
0: 오,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1: 네.
0: 문장 두 배로 만들어주는 확장 패턴입니다.
1: 맞아요.
0: 오케이. 보면서 해주세요.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자, 당신이 행복하면.
1: If you're happy.
0: 우리도 행복합니다.
1: We're happy too.
0: We're happy too. 자, 날 사랑하면 떠나지 마. 내가 날 사랑하면.
1: If you love me.
0: 날 떠나지 마.
1: Don't leave me.
0: 그죠? Don't leave me. 오, 좋아요. 자, 세 번째. 피곤하면

0: 좀 쉬어. 내가 피곤하면
1: If you're tired,
0: 자, 이제 get 들어가야 돼요. 좀 쉬어.
1: get some rest.
0: 그죠? Get some rest. 되게 인자한
1: get some
0: 느낌이에요.
1: rest.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If you love me, don't leave me. If you're tired, get some rest.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0: Alright,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3: Thank you for planning the trip for me. I was so touched.
1: Actually, Mayu helped me plan it.
3: I'm the luckiest mom in the universe.
1: Wow, if you're happy, we're happy too.
3: Oh, thank you.
1: I love man.
0: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정말 대단하십니다.
0: Good job, good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카페들을 좀 찾아봐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ook up some cafes.
0: Cafes, right? Look up, 조회해보다, 찾아보다. 자,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If, 평소문,
1: 네.
0: 조건을 나타냈죠.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너 피곤하면 집에 가. 너 피곤하면 집에 가.
1: 오, 야, 머릿속에서 막 단어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0: 어순이 막 정리되죠?
1: 네, 탁탁탁탁 연결해서 문장 만드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0: 네, 응용 문장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면 최대한 좋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네. 자, 화요일은 일상 영어 가봐야죠.
1: 그렇죠.
0: 자, 오늘 제목이요. 오늘 학교 급식 딱 내 취향이야. 슬기 씨는 네네. 혹시 학교 어렸을 때 급식 같은 거를 받아본 적 있나요?
1: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급식이 시작됐어요.
0: 와우.
1: 근데 미트볼이 나왔는데 와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0: 와.
1: 집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라 너무 맛있었고
0: 네.
1: 그리고 뭐 호박, 나물 이런 거 다 남겼고요.
0: 아, 네. 어렸을 때는 또 그거 많이 좋아하진 않죠.
1: 아니 그리고 제가 요즘에 right. 학교에서 촬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하. 잠깐 학교에서 급식 먹은 일이 있었는데
0: okay.
1: 너무 맛있던데요?
0: 아, 요즘에는 이게 급이 다른 것 같아요.
1: 학교 급식 퀄리티가
0: uh-huh.
1: 와 진짜 어디 외식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0: 나 때는 아예 급식 그 시스템이 없었고요.
1: 없었죠.
0: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는 이제 하이스쿨 같은 데서는 급식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학교 급식 메뉴를 보고 있는 시츄에이션 만들어 봤고요.
1: 배고프네요 갑자기.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응?
0: 나이스.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라고 이제 뭐 아이가 보통 얘기할 거나
1: 네.
0: 했겠죠.
1: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0: 아,
1: 없어요.
0: 그럼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거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에, 요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는데,
1: 급식 보고,
0: 입에 침이 고인다. 이거 가능할까요?
1: 아우, 침이 영어로 아밀라제였나?
0: 아,
1: 뭐였지?
0: 그거는 너무 좀 전문적인 용어
1: 그죠?
0: 아닙니까?
1: 예, 의학 용어 같아요.
0: 네, 영어로 다 가능합니다. 우리 다 바꿔볼 거고요.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급식 메뉴에 있다고 말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So, 나이스, 나이스.
0: 응?
1: 가장 좋아하는 요리 오늘 메뉴에 있다.
0: Why are you so happy?
1: Follow me.
0: Okay, what are we dancing?
1: My favorite food.
0: Yep.
1: Yeah, today's menu.
0: Oh, it's on today's menu. Are
1: Yes.
0: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1: Spice chicken?
0: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on the menu?
1: 오, 다른 거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봐.
0: Oh my goodness. Are you okay?
1: 그러니까 it looks so tasty. So
0: Oh.
1: my 아밀라제. 아밀라제.
0: What?
1: 줄줄줄 running my
0: Like
1: 똑똑똑.
0: you're drooling. Okay.
1: Like this.
0: Well, anyway.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You get in line.
1: Line.
0: I'll go and get the trays.
1: 오케이.
0: Okay?
1: 오,
0: 아.
1: 좋은 생각이다.
0: 오늘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1: 네.
0: 우리 학생분들이 또쓸수 있는 실제로 쓸수 있는 생활 표현을 많이 넣어놨는데 그게 발휘가 되지 못하고.
1: 이제
0: 네.
1: 마유쌤만 좀 바라고 있을게요. 좀
0: 알겠습니다.
1: 기대겠습니다.
0: Alright, 제가 많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1: 네.
0: 물론 이제 성인들도 쓸수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정말 생활용으로 쓸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네네.
0: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3: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2: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3: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0: All right,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막 흥분한 거예요.
1: 뛸 준비해야 돼, 지금.
0: 그죠?
1: 예.
0: Nice!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1: 어머, 이름은 흥분의 도가니죠.
0: 그렇죠.
1: 네. Nice. My favorite is on the menu today.
0: Alright.
1: 니까, 이제 전이 주어겠네요.
0: Alright.
1: 예. 그리고 메뉴에 있고,
0: 있다, 언제?
1: 오늘. 이렇게
0: Okay.
1: 한번
0: Very
1: 끊어보겠습니다.
0: nice.
1: 좋아하는 요리니까, my favorite cook. cook 할게. 이게,
0: Okay.
1: 뭐 동사 명사 다 된다 그랬어
0: 맞아.
1: 옛날에.
0: 뭐 그건 맞는 말입니다.
1: 네.
0: So nice. My favorite cook is on the menu today.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사 선생님이 메뉴에 있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1: 그래요?
0: 요리사 선생님을 쓰셨는데 괜찮아요. It's okay.
1: 그래.
0: Check this out.
1: 요리사구나.
0: 그렇죠.
1: 아,
0: 에이,
1: 니쉬.
0: 들어본 적 있죠?
1: 그쵸?
0: Yes. 자, cook은 근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cook은 요리하다도 되고 요리사도 된다. 이걸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1: 요리는 안 되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그래서
1: 아,
0: 음식이라고 할땐 그냥 food입니다. 뭐 food도
1: 맞네.
0: 여기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My favorite food, that's fine. But 뭔가 이렇게 조리가 된
1: 네.
0: 요리라고 할때 dish는 접시라는 뜻도 되고 요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So my favorite dish.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요. 혹시 식사라는 단어도 우리 같이 가져가도록 할까요?
1: 식사요?
0: 식사를 거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1: 아,
0: 때
1: 알아요.
0: M으로 시작합니다.
1: 알아요. Meal.
0: Okay.
1: Yes.
0: Meal. Perfect. 이상하게 뭔가 비슷비슷하면서도 또 달라요. 그렇죠? 우리말로도
1: 맞아요.
0: 그렇고.
1: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예전에 저 친한 언니네 가게에서 알바 조금 도와준 적 있거든요.

0: 밥을 먹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식사를 스텝밀이라고
1: 오케이.
0: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렇게 들어온 거가 실제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0: 번뜩 떠올랐어요.
1: Very nice. Alright. 자 그리고요, my favorite dish가 where is it? 어디 있어요?
0: On the menu.
1: It's on the menu. 네. There you go. 자 메뉴에 혹은 메뉴에 있는 정도로 하려면 메뉴라는 단어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0: 아,
1: 그 뭐랄까 한국에서는 가끔가다 예. 메뉴판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뭐 뒤에 무슨 plate라는 단어가 판 이런 게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 리스트를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메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아무래도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0: 네.
1: 그 메뉴 선상에 위에 연에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on the menu. 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암기에도 안 아까운 건데
0: 네.
1: 여러분들 메뉴에 뭐가 있니? 메뉴에 뭐가 있지?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할까요?
0: 메뉴에 뭐가 있니?
1: 네, 메뉴 위에 뭐가 그러니까 어떤 음식들이 있어? 이렇게 할 때 그냥 뭐가 있어 메뉴에?
0: What?
1: 맞아요.
0: What is there?
1: 어, 예? 여기는 안 이건 안 써요?
0: On the menu. 지금 써요.
1: 그냥? 지금 써요. 네. What's on the menu?
0: 아!
1: 그치예요.
0: 아, 있어야 네. 되니까 뭔가 there is가 들어가야 되나 했어요.
1: Oh, I see, I see. So what is on the menu? What's on the menu?
0: What's
1: 이러면 메뉴에 뭐가 있어? 뭐 여기 뭐 Korean food가 있어, 뭐 seafood가 있어, et cetera, et cetera.
0: Yep.
1: Okay, so what's on the menu?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 오늘따라 왠지 라면을 먹고 싶은데 라면이 하필 메뉴에 없는 거예요.
0: 아, 아쉬워.
1: 그래서 그건 메뉴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건 메뉴에 없다.
0: There is not on the menu.
1: 아, there is 뭐뭐가 없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0: 예.
1: 그것이 뭐죠? 그거?
0: It.
1: It's not on the menu.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 Right? 그건 메뉴 위에 없다.
0: 오케이.
1: 그래서 지금 있다, 없다, 그 there is 이거에 조금.
0: 지금 거기에 갇혀 있어요.
1: 아, 그럴 수 있습니다.
0: 좀 꺼내주시길 바랄게요.
1: 아, 그래도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알게 되면 더 이게 복잡한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네네. 극복이 돼요.
0: 네.
1: Alright, so just like this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Alright, 읽어 보겠습니다. What's on the menu?
0: What's on the menu?
1: It's not on the menu.
0: It's not on the menu.
1: 본문 읽어 볼게요.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0: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1: There you go. 아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친구도 한 명 없을 때 거기 식판을 들고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가면은
0: 밥은 먹어야 거기, 되니까
1: 네 맞아요 네. 거기에 그 외국인 아니 당연히 미국인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제가 막 그런 거가 보이나 봐요.
0: 어 쭈뼛쭈뼛 하는 게
1: 더 먹어
0: 네, 정이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 가서 먹었어요. 자, 아무튼 매콤 치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뉴 중에 뭐가 있었나 봐요.
0: 그런가 봐요.
1: 음식 중에. 그래서 매콤 치킨 얘기하는 거야?
0: Are you talking about the chicken인데 너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끊어볼까요?
1: 너는 얘기하는 거니?
0: Are you talking? 그리고 여기 매콤을 뜻하는 spicy 넣겠습니다.
1: Okay.
0: Spicy.
1: Alright. So 나는 Are you talking? 넌 얘기하고 있니? 진행형으로. Right? Are you talking? But about what? 뭐에 대해서? About the 매운 chicken. Spicy, perfect.
0: Ooh.
1: Very nice. 원래 이제 spicy라고 하는 거는 양념 맛이 강하게 들어간이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0: Mm-hmm.
1: Alright. 자, 그런 면에서 사실 hot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둘 다 매운 뜻으로, 맵다는 뜻으로 다 써요.
0: 그쵸.
1: You know, like hot sauce. Right? So hot, spicy 둘 다 맛으로 치면은 이제 매운. Right? But hot은 헷갈릴 수도 있겠죠.
0: 뜨거운 거라.
1: 그렇죠.
0: 예.
1: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뭔가 매콤한 그 양념 맛이 아주 강한 거 그런 걸 얘기하려면 예를 쓰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Spicy.
0: Yes.
1: 아, 자, 그리고요. 너 이거 얘기하는 거니? 우리말로는
0: 네.
1: 너 그 spicy chicken 얘기하는 거야? 이러지? 스파이시 치킨에 대해 굳이 얘기하는 거 대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0: 그렇게 해석 안 하죠.
1: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about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예 문법이 틀립니다.
0: 오, 그래요?
1: Right. 예. 그래서 talk, 얘기하다에다가 항상 about something.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0: Yes.
1: 자, so for example, right? 인생에 대해 얘기를 하자. 인생에 대해 얘기하자.
0: Yeah. Let's talk about the life.
1: 그냥 life 쓰시면 돼요.
0: Let's talk about life.
1: Let's talk about life. Let's talk about love. 이런 거, right? How about this?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0: 네.
1: 그녀가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직역을 하면 그녀가 우리에 대해

0: 얘기하고 있나?
1: Is
0: 진행형으로?
1: she talking about us?
0: Us? 그쵸? Very nice. Is she talking about us? Or who is she talking about, right? 이렇게요. So about이랑 talk이랑 같은 친구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s talk about life.
1: Let's talk about life.
0: Is she talking about us?
1: Is she talking about us?
0: All right. 자, 이번에 상대방한테 한번 말해볼게요. 친구한테.
1: 네.
0: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1: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0: 그렇죠. 뭔가 favorite dish가 있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뭘 얘기하는지 몰랐던 거죠. 그렇죠? All 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아, 당연히 그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니, 다른 거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네, 그렇죠. 뭔가
1: 거의 파블로프의 개처럼.
0: 그러니까 이거 자동으로
1: 예,
0: 나오고 있는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채소나 막 이런 게 아니었나 봐요.
1: 뭐 다른 거뭐 있어? What else? Look, my mouth is 내 입이 이렇게 됐잖아. 침이 고인다라는 거를 어떻게 영어로 쓰죠?
0: 그러니까요.
1: 예, 침이 고인다.
0: 이거는 상상이 안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침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 그니까 침을 뭐라고 해? My mouth is 그러면 저는 raining으로 할게요. 지금 비가 내리는 거지.
0: 근데 되게 시적이에요.
1: 그죠?
0: My mouth is rain. 아, 근데 좀 더럽기도 한데요.
1: 예, it's
0: 오케이,
1: raining.
0: 오케이. 자,
1: 예.
0: so what else? 그러면서, look, my mouth is raining. I like that actually, but
1: Watering?
0: 오히려 더 쉽습니다.
1: 오, 되게
0: 네.
1: 심플한데요?
0: watering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 water 한다는 게 명사로 물이라고만 알고 있지만요.
1: 네.
0: 실제로 water 동사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plant 같은 거에다가 물을 준다라고 할때 water the plant, water the flowers. 물을 준다로도 쓸수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오늘 내용에서 알겠지만 침이 고이다. 진짜 물이 여기 막 생기는 거잖아요.
1: 그러면 침을 영어로 하면 water예요?
0: 아니에요.
1: 그러면 침은 또 따로 있어요?
0: saliva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뱉는다라는 거에선 또뭐 spit을 한다라든가 그때그때 조금 단어가 달라지긴 하는데
1: 네네.
0: 여기서는 실제로 그뭐 saliva라는 침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고 그냥 water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오케이? So 침이 고이다. 그리고 침이 고인다라고 할때 일반적으로 진행형으로 보통 쓰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1: 네.
0: my mouth is watering. Alright? 왜냐면 my mouth waters. 그럼 나 원래 침 고여.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 원래 침 고이는
1: 그치,
0: 사람이야.
1: 그치, 그치.
0: 이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다로
1: 오해할
0: 보통
1: 수
0: 쓰고요.
1: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우리 진행형으로 한번 다시 트레이닝을 하겠습니다.
1: 네.
0: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한참 그 당시에 하고 있는 걸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So my mouth is watering. 지금 한참 water 하고 있다. 그 돼서 비동사 ing로 예문 두 개만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예를 들어 친구가 막 말을 하는데 친구가 여기서 코에서 피가 나오고 있어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야, 너 코피 나고 있어. 이거 해야 되는데
1: 예.
0: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의 코가 피를 흘리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피 흘리는 게 동사로 뭘까요?
1: Blooding.
0: 자, blood는 피라는 명사입니다.
1: 예?
0: bleed라고 해야 돼요.
1: 아, bleed.
0: 그러면 bleed를 알았죠? 피를 흘리다. 그러면 너의 코가 피를 흘리고 있다. 진행형으로.
1: Your nose is bleeding.
0: That's it. Your nose is
1: 아.
0: bleeding. 이렇게 하게 되면, 야, 너 코피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Yes.
0: Yes. How about this? 너무 뭔가 무서운 영화를 봤나 봐요. 그래서 내 다리들이 떨리고 있어. 아니면은 뭐 PT를 너무 세게 받았어요.
1: 그쵸.
0: 내 다리들이 막 떨리고 있어.
1: 아, my legs are 떨리다.
0: 네, 흔드는 거, 흔드는 거.
1: shaking.
0: Shaking. My
1: 아하.
0: legs are shaking. Right? Okay. 이렇게 하게 되면 한참 그러고 있다. 굉장히 거의 기본적인 시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1: 네.
0: Alright, you guys, 읽어볼게요. Hey, your nose is bleeding.
1: Your nose is bleeding.
0: 그죠? My legs are shaking.
1: My legs are shaking.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앞부분에요. 다른 거뭐 있겠니? 딱 스파이시 치킨이지 하려고 이 표현을 썼죠?
1: What
0: Right,
1: else?
0: what else? 라고

0: Yes.
1: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0: What else?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1: Okay. 자, 문장 하나 남았습니다. 좋아, 넌 줄을 서. 난 가서 쟁반을 가져올 테니까.
0: 아, 굉장히 분업이 확실한데.
1: 조직적이에요.
0: 오, 멋있다, 멋있다.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쟁반. 그 여기서도 쟁반 가야겠네요. Dishes 아까. Dish가 사실 접시란 뜻이잖아요.
1: 오.
0: 그래서 washing dish 있잖아요, 우리. 설거지.
1: 그런가요?
0: 네.
1: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플레이트인가 보다.
1: I don't know. 이미 썼어요.
0: 오케이.
1: Okay. 오케이. Okay. 자,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그렇죠.
0: 트레이. 다 틀렸네.
1: 혹시 트레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0: 트레이 너무 들어봤죠.
1: 그렇죠. 이거 외래어로도 트레이라고 아마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0: 저기 트레이 좀 갖고 와봐.
1: 맞아요.
0: 이렇게 하고.
1: 오케이, 그래서 뭐 디쉬 접시라든가 아니면 뭐 플레이트도 결국에는 넓적한 접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오는 거 말고 아예 그냥 쟁반 자체를 가져와라. 왜냐면 이거에다가 이제 놓고 또 할 거니까. 저의 약간 결혼식 같은 데 가면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0: 뷔페.
1: 아, 뷔페 가면은 너 저기서 가져와. 막 이런 게 있는데.
0: 저기 고기 지금 줄 너무 기니까 저기 먼저 서 있어.
1: That's me.
0: 항상 그래요.
1: Okay. So, 이 쟁반을 뜻하는 것이 tray가 되겠습니다. 발음할 때 당연히 tray가 아니겠죠?
0: 네.
1: TR. 그 다음에 모음이 나오게 되면 치읓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R 발음 때문에. 그래서 입모양을 모은 상태로 tray를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Tray. Tray.
0: Tray. Tray.
1: There you go. 자, 그리고 접시는 뭔지 한번 써주실래요?
0: 접시요?
1: 아까 P로 시작한 거.
0: 아, 네. Plate입니다.
1: 그렇습니다. Plate. 뭐 plate를 떨어뜨려서 뭐 깨졌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뭔가 넓적한 것을 그렇게 불러요. 자, 줄 서 라고 했어요.
0: 네.
1: 영어로 뭘까요?
0: You get in line.
1: Get in line. 이거는 이미 줄 서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get이라고 하는 동작 동사 때문에 줄을 서다라는 동작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0: 빨리 들어가 서 이 right. 소리군요.
1: 이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거잖아요.
0: 네.
1: In line에 빨리 들어가.
0: 오.
1: It's almost like a get in the car 같은 거예요. 그래서 line 안에 들어가다. 이게 줄을 서다. 서 있는 상태다가 아니에요. 서다예요. 딱 서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Yes.
1: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서둘러 그리고 줄을 서.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어서 어서 줄 서 이건데요. 서둘러가 뭐예요?
0: Hurry up.
1: Hurry up and
0: get in line.
1: There we go. Hey, hurry up and get in line.
0: 뭐
1: 예를 들어 무슨 그런 거 amusement park 같은 거 놀이동산 갔을 때
0: 그쵸.
1: 네, 라이드를 탈 때 줄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0: 박물관 같은 데도
1: yeah. 네. 자, how about this? 먼저 줄부터 서자. 다른 거보다도 일단은 줄을 서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자.
0: Let's get in line.
1: 우선 그럼 먼저
0: first.
1: Let's get in line first. And then we can talk later. 이러면서
0: yes.
1: Okay.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So get in line은 아예 덩어리이기 때문에 잘라내려고 하면 안 돼요.
0: 오케이.
1: All right. So 읽어 주세요. Hurry up and get in line.
0: Hurry up and get in line.
1: 자, 이번에는 let's get in line first.
0: Let's get in line first.
1: All right.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더 좋아요. Get in line은 줄을 서는 동작을 강조,
0: 네.
1: Be in line은 이미 서 있는 상태를 강조.
0: 아~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슈퍼마켓 같은 데서
0: 네네네.
1: 줄을 이미 서 있어요. 슬기 씨가 이미 서 있으면
0: 계산하려고
1: 누군가가 와가지고 혹시 줄 서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Do you get in line이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거는 당신은 원래 줄 서는 여성분인가요? 뭐
0: 맨날 웨이팅 하는 분.
1: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동사 써서
0: Are you in line?
1: 당신은 라인에 들어가 있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영어가 처음에 강조 그리고 상태 강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 수 있어요. 그지만 여러분들 come on
0: 네.
1: 이게 익숙해질 때가 오게 됩니다. 초중급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더 익숙해질 거예요.
0: 오호.
1: 자, 그리고요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굳이 강조를 해야 된다. 오케이?
0: 네.
1: 그럴 때는 wait in line이라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0: 아하,
1: wait in line.
0: Right?
1: So get in line은 딱 들어가는 거
0: 네.
1: 그리고 줄 서 있는 거 be in line. 근데 be in line이랑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wait in line이에요. 다만 얘는 기다리는 거 강조고 걔는 그렇게 이미 서 있다라고 할 때 진행형으로 쓰겠죠. I'm waiting in line.

0: 그래도 적재적소에 쓸수 있는 문장들이 딱딱 있겠네요.
1: 맞아요. 맞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0: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1: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나이스! Nice.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0: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1: On the menu. Mm-hmm. 자, 다른 거 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0: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1: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2: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1: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2: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1: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1: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On the menu. Something 아하. is on the menu, right? 자. 목소리 키워서 가보도록 할게요. 메뉴에 뭐가 있어? 뭐가 메뉴에 있어?
0: What's on the menu?
1: What's on the menu?
0: Yes.
1: 암기에도 안 아까울 정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건 메뉴에 없어. 어, 죄송한데요. 그건 메뉴에 없어요.
0: It's not on the menu.
1: It's not on the menu.
0: Yes.
1: 자, 좀 긴 거 해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0: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1: 그렇죠.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0: Yes.
1: Alright.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s on the menu? It's not on the menu.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Mm-hmm. 자, 두 번째는요. 한참 뭐 하고 있다. 진행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는요. 내 다리가 떨리고 있어.
0: Oh, my legs are shaking.
1: Shaking. 자, 두 번째. 너 코피 나고 있어. 너의 코가 피를 흘리고 있어.
0: Your nose is bleeding.
1: 그죠? Your nose is bleeding. Mm-hmm. 자, 마지막입니다. 봐, 내 입에 침 고이는 거. Look, 일단 한 다음에.
0: Look. My mouth is watering.
1: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My legs are shaking. Your nose is bleeding. Look, my mouth is watering.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4: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3: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4: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1: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2: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0: Ken?
1: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0: Okay, you get in line. Mm-hmm. I'll go and get the trays.
1: Oh, 너무 좋은 색깔. Okay, okay. Go ahead.
2: Good job, you guys. Wow. You guys nailed it. 아주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너 피곤하면 집에 가 문장이었는데요. If you're tired, go home.
2: There you go. Or you can also say, go home if you're tired.
1: 아하.
2: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1: Yes.
2: Alright,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On the menu. 이것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2: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메뉴에 있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메뉴에 있다.
1: 네.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오늘 배웠던 미션 문장들하고 막 머릿속에 맴도시죠.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시켜주시고요. That's 오늘의 right.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Very, very good.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그동안 혼자서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죠? 이제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듣기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우리 이 교재에서는 듣기 시험의 유형을 총 6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유형 1은 알맞은 그림이나 그래프를 고르는 것이고요. 유형 2는 이어질 말이나 행동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 3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것이고요. 유형 4는 중심생과 중심내용,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화제를 고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유형 5에서는 대화의 상황, 참여자를 고르거나 화자의 의도와 태도, 말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유형 6은 대화 전후의 내용을 고르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들이 총 5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출 유형 학습을 통해서 이 유형들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 유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략 학습은 각 영역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시험을 풀 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기출 유형 학습과 연습 문제, 전략학습을 통해서 듣기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듣기 유형은요, 중급 수준과 고급 수준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듣기는 아주 많은 대화, 그리고 인터뷰, 안내방송, 강연과 같은 다양한 담화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대화, 담화 형식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강 유형 1의 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은 알맞은 그림이나 그래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유형은 3급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2번, 3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다음을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을 찾는 것은 1번과 2번 문항이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 대화는 남자와 여자가 말하는 대화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를 고르는 문제는 3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뉴스를 듣고 여러분들이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유형을 먼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1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들을 재빠르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자,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인물이 무엇을 하는지를 상황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인물도 누가 등장하는지, 누구, 그리고 그 인물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나 아니면 동료나 아니면 고객과 점원인지 이러한 관계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장소,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다가 이 선택지에 제시된 것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이 다른지에 초점을 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네 개의 그림은요. 학교라고 하는 장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들이 있지요. 1번, 2번, 3번 그림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번 그림은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번은 우산이 없습니다. 우산이 없는 그림도 있고요. 자, 2번, 3번, 4번은 우산을 또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선택지에서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하고 문제를 들으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산 안 가져왔어요?
2: 네, 오늘 비가 오는 줄 몰랐어요.
1: 그럼 제 우산 같이 쓰고 가요.
0: 자, 여러분 대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우산 안 가져왔어요. 네, 남자는 우산이 없나 봐요. 자, 남자, 오늘 비가 오는 줄 몰랐어요. 남자는 우산이 없습니다. 자, 여자는 제 우산 같이 쓰고 가요라고 말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우산을 같이 쓰고 있는 그림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 그림을 먼저 보시면 서비스 센터가 보입니다. 뭔가 제품을 수리하는 곳이죠. 자, 지금 상황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대화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객님,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
1: 노트북을 좀 보러 왔어요.
2: 이 제품은 어떠세요? 화면도 크고 가격도 저렴해요.
0: 이제 대본을 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고객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손님과 점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 라고 말했죠. 여자는 노트북을 좀 보러 왔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좀 보러 왔어요 라고 하는 것은 사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죠. 노트북을 사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제품은 어떠세요? 화면도 크고 가격도 저렴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대화를 보면 이네 개의 그림 중, 네, 이 점원이, 그죠? 노트북을 보면서 고객에게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림인 3번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래프를 찾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뉴스를 듣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 알맞은 그림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 그림에서는 가장 먼저 제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치도 같이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수치는 증가하는 것인지 감소하는 것인지

0: 것들을 빠르게 파악하시고, 그다음 순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순위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1위, 2위, 3위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루 커피 소비량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자,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소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하루 커피 소비량이 두 잔부터 세 잔, 네 잔, 한 잔. 어떠한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자,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마시는 커피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두잔 마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세 잔, 네잔 이상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2022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0: 네, 이제 대본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가 2024년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마시는 커피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목에 연도별만 나와 있는 1번, 2번은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자, 조사한 결과. 두잔 마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 잔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3번과 4번이 비슷하지요. 그다음 세 잔, 네잔 이상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 2위는 세 잔, 3위는 네 잔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형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형을 잘 파악했는지 확인하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 문제입니다. 그림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그림이 다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죠. 자, 지금 신발 가게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아마 손님과 점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발이 어울리는지를 보고 있고요. 신발을 추천,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발을 신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러한 그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남자가 카드가 아니라 영수증을 들고 있습니다. 자, 영수증을 들고 있다는 것은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받거나 아니면 이미 산 신발을 교환할 때, 여러분,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이즈나 색깔 때문에 바꾸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제 이 신발을 샀는데 사이즈를 교환할 수 있나요?
2: 네, 가능합니다. 영수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1: 여기 있어요.
0: 자, 여러분, 이제 대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발을 샀는데 사이즈를 교환할 수 있나요? 교환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야 합니다. 자, 영수증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죠? 여러분, 교환, 영수증이라는 단어를 들었으면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과 상황.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물, 지금 동료인 것 같아요. 자, 어디에서, 이 엘리베이터 혹은 계단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엘리베이터

0: 엘리베이터 안에 있고요. 이 그림은 여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것 같아요. 여러분, 수리 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리 중은 고장나서 고치다 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남자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고요. 여자는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인지 대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나 봐요.
2: 그러네요. 그럼 우리 계단으로 올라가요.
1: 그래요. 저기로 가면 계단이 있어요.
0: 네, 이번에 대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말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나 봐요. 여러분, 고장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까? 자, 고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계단으로 올라가요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4번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고장이 났나 봐요. 계단으로 올라가요. 저기로 가면 계단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래프를 찾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1인당 평균 독서량에 대해서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빨리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요. 네, 여기도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림이 있고요. 여기도 증가했다가 감소했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은 이 그림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순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6권에서 10권,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1권에서 5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볼까요?
2: 여러분은 책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평균 독서량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22년 이후 3년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는 한 권에서 다섯 권을 읽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 권도 안 읽는다, 여섯 권에서 열권 읽는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0: 자, 여러분, 우리가 대본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독서량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죠? 2019년부터 22년, 21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 3년간 감소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정답은 빠르게 3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에 혹시 다른 내용은 없는지 끝까지 잘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권에서 다섯 권을 읽는다라는 것이 가장 응답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1번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 다음 순위로 보자면 한 권도 안 읽는다. 6권에서 10권 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2위, 3위의 순서가 달라서 1번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찾는 것, 그래프를 찾는 문제들을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략들을 함께 설명을 했고, 또 연습 문제도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제 조금 이 문제들을 쉽게

좀풀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이 1번과 2번, 3번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전략을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의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남자와 여자가 주고받는 대화는 1번과 2번에 해당이 되고요. 뉴스 설명을 듣고 적절한 표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시험에서 나오는 그래프들은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된 그래프 본적 있으시지요? 네, 막대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거나, 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1위, 그 다음, 2위, 뭐, 3위, 이런 형태들로, 네, 1위와 2위, 3위, 이러한 어떤 순서대로 나왔는지 이런 형태들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 그래프의 형태로 앞서 뭐 가장 많이 비중이 나왔다 이러한 형태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 그래프라고 해서요. 이렇게 수치가 올라간 혹은 내려간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자, 이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만점 전략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과 표, 그리고 그래프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휘와 표현은 꼭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지에 1번, 2번, 3번, 4번에 제시된 그림과 그래프를 듣기 전에 빠르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소와 상황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휘들을 볼 텐데요. 여러분, 먼저 이런 가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뭐 쇼핑을 할 수도 있고요.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요. 계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 나오는 핵심적인 키워드들, 표현들을 보면 무엇무엇을 사려고 하는데요. 무엇무엇을 보려고 하는데요. 뭐, 사고 싶어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 색상이나 사이즈 없나요?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바로 이런 가게에서 무언가를 사거나 무언가를 교환하는 형태들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행이에요 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서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천해 줄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 나온 제품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제품이에요 라는 표현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로 계산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도 있고요. 지난주에 샀는데 교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공항이나 호텔, 식당, 카페에서 나오는 대화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탑승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를 타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다, 도착하다, 내리다. 자, 여권. 그다음에 짐을 들어주는 상황과 관련된 그림들도 기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에서는요, 여러분, 다음 주 주말에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뭐, 예약, 전망, 객실, 요금, 결제하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풍경이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방을 예약할 때 바다가 보이는 방, 바다 전망, 이런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객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방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식당에서는 뭐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것, 그리고 뭐 예약하다, 자리를 예약하다.

예약하다. 이러한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은 연도별, 분야별, 유형별 이렇게 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 뒤에 붙어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연도별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문제에서도 살펴봤지만 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러한 연도별로 그래프가 올라갔는지 그래프가 내려갔는지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율이라는 단어도 명사 앞에, 명사 뒤에 붙어서 판매율, 구매율, 잠여율 이런 형태들로 비율을 묻는 형태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비중이라는 건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라는 것은 1위,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급격히는 빠르게, 그래서 급격히 감소하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증가는 보통 이유라는 표현과 현황은 사용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목적은 뭐 방문이라는 단어들과 짝을 이루어서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가 올라가는 것은 증가하다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것은 감소하다, 줄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개의 표현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들의 그래프 모양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A는 증가했지만 B는 감소했다. 이러한 문제들도 나오기도 하니까요. 자, 이 그래프의 모양 변화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비중을 나타내는 표현에서는요. 순서와 연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무엇입니다. 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은 A였으며, 1위에 해당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2위와 3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들, 핵심 키워드들을 잘 듣고 가장 먼저 말한 것 1위 정도, 그 다음에 다음 순서대로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여기에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스마트폰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SNS 사용 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그 다음 게임의 형태들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강을 연습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학습한 내용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0: 가위바위보.
1: 와!
0: 아, 다시 한 번 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2: 동정들 안녕.
0: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0: 안녕!
1: 근데 지아 오늘 입꼬리가
2: 요렇게 내려갔네.
1: 자자, 우리랑 같이 신나게 노래하면 입꼬리가 다시
2: 요렇게 올라갈 거야.

0: 어디 보자. 지하 입꼬리가. 아! 뭐야! 아직 안 올라갔네.
1: 응, 나 기분 안 좋아서 오늘 유치원 못 가겠어.
0: 뭐!
2: 지하, 한동안 안 그러더니 또 들었다, 또.
3: 그러게 말이야. 지하야, 무슨 일이 있어?
1: 응, 있어. 준수랑 지훈이가 놀이공원 간대.
0: 지하 빼고 둘이서만?
1: 응, 나도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2: 그럼 같이 가자고 해봐.
1: 난 오늘 안 돼. 오늘 성욱이 생일 파티 가기로 했단 말이야.
2: 에이, 뭐야!
3: 참, 우리 친구들이 너만 빼고 가는 줄.
0: 그러게, 지아가 약속이 있어서 놀이공원에 못 가는 거였네.
3: 그러니까.
0: 내 말이.
1: 아니, 내가 약속 있는 날 놀이공원에 가냐고. 나만 혼자 두고.
2: 에이, 그건 지아 너 혼자 둔 건 아니지.
3: 어, 그래. 지아는 다른 친구도 있고, 응, 우리 요정들도 있잖아.
0: 맞아.

0: 어째서야? 혼자 아니지?
1: 난 노래에서 이 부분이 제일 좋더라. 응?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0: 뭐야? 왜 이래?
1: 아니, 갑자기 혼자라고 느껴졌던 때가 생각나서. 에이!
2: 에? 이렇게 갑자기?
3: 동동이, 너도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
0: 에이, 그럴 리가.
2: 우리가 있는데.
1: 혼자라고 느낄 때 있었거든요. 치! 예전에 내가 독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는데
0: 동동아, 얼른 나와서 같이 신나게 놀자.
2: 그래, 동동이 파이팅!
3: 고마워.

0: 딩딩아, 일어나. 요정 축제 늦겠어. 빨리 가자.
1: 어, 그래. 응?
2: 뭐야? 너희 지금 나 빼고 둘이서만 요정 축제 가는 거야?
0: 동동아, 미안해. 우린 요정 축제 가고 싶어서 도저히 못 참겠어. 다음엔 꼭 같이 가자.
1: 미안해, 동동아.
2: 밴데! 저 의리 없는 녀석들 너무해. 더 아파. 그때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고.
3: 동동이, 저 얘기 벌써 백만 스물세 번째 하네.
4: 백만 스물다섯 번째야.
5: 근데 동동이 정말 섭섭했겠다.
2: 그치, 지아야?
5: 응, 딩딩이 댕댕이가 너무했네.
4: 동동아, 그땐 미안했어.
0: 그래, 우리 그다음부턴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화 풀어.
4: 그래, 동동이 넌 절대
6: 혼자가 아니야.

0: 근데 나 방금 혼자라고 느꼈어.
1: 방금?
0: 그래, 방금 노래할 때 너희들 나 빼놓고 다 똑같이 움직였잖아. 아, 외롭다.
1: 친구야, 그건 그냥 너 혼자 동작 틀린 거잖아.
0: 그렇지?
2: 그런 거야. 댕댕이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0: 좋았어. 그럼 다시 이번엔 절대 안 틀릴 거야.

0: 예! 나 혼자가 아니야!
1: 짜잔! 거기 지금 혼자 보고 있는 친구! 우리랑 같이 재미있는 퀴즈 풀어볼래?
2: 동동이!
0: 댕댕이가 함께하는 웃는 얼굴 찾기!
2: 여러 가지 표정의 얼굴들! 이 중에서 웃는 얼굴을 찾아봐!

0: 여기 여기
1: 어허! 얼굴이 더 많아졌지? 웃는 얼굴도 많아졌다! 다섯 개! 아자!

0: 잘했어, 친구들! 지아야, 우리랑 같이
1: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0: 노래 부르니까 기분 좋아졌지?
2: 응, 좋아졌어.
3: 좋았어. 그럼 우리 지아 유치원에 갑시다. 하하, 잘 가, 지아야.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잘 가, 잘 가.
4: 안녕하세요.
5: 정말 기분 나빠.
3: 와, 이게 뭐야? 왜 싸운 거야? 왜 이렇게까지 싸우고 그래?
2: 1등이라고 힘들어?
6: 어우, 진정해봐, 진정해봐. 아, 너희, 왜 그렇게 화가 났어?

0: 친구가 심술아, 너희 왜 싸웠는데?
1: 우리가 왜 싸웠냐면
0: 심술아, 우리 귀신놀이 할래?
2: 우와, 재밌겠다. 누가 귀신 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0: 그래.
1: 가위바위보.
0: 이야.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귀신 할게. 잠깐만, 나 준비 좀 하고 올게.
2: 알았어, 준비되면 말해.

0: 준비됐어?
1: 어, 알았어.
0: 시작! 너 귀신이다.
1: 신세를 잡아라. 아, 저리 가! 아, 저리 가라니까! 아!
0: 아, 너 왜 나 밀쳐?
1: 네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지.
0: 아, 귀신이 무섭지, 그럼. 그리고 너도 귀신놀이 좋다며.
1: 아, 그렇다고 누가 그렇게 무섭게 하래?

0: 그래서 나 심술이랑 안 놀아. 지아야, 나랑 놀자.
1: 나도 삐죽이랑 안 놀아. 지아야, 나랑 놀자.
0: 지아야, 얼른 정해. 심술 맞은 심술이야, 아니면 착한 나야?
1: 잘 삐지는 삐죽이야, 착한 나야?
2: 나는...
3: 아, 미안한데 지금 우리 지아는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 곧 유치원에 가야 되거든. 그치?
2: 응, 맞아.
4: 유치원?
5: 아이, 그럼 난 누구랑 놀아? 나한테 친구는 저 심술이뿐인데.
4: 나한테도 친구는 저 삐죽이뿐이었는데.
5: 우리
4: 이제 혼자야.
2: 아니야, 너희 혼자가 아니야.
3: 맞아, 맞아.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2: 아, 불이 났어요.
3: 그랬대.
4: 무슨 소리지?
2: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4: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2: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4: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2: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4: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5: 안 돼!
2: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4: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2: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4: 도와주세요!
2: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6: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7: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6: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7: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아유, 대견해요.
1: 불구라, 촛불 불어야지.
2: 아, 안 돼.
3: 그냥 풍선 터진 거야.
0: 그래, 그래, 그래. 누구야? 누가 우리 골고리한테? 깨굴! 깨굴! 누구야? 깨굴! 깨굴!
1: 누구야? 아, 괜찮아, 괜찮아. 깨굴! 조심만, 조심만. 괜찮아, 괜찮아.
0: 아유, 아유, 아유.
1: 너, 그냥 꼬였어? 이리 와! 너, 거기다! 깨굴! 내가 진료실 데려갈 테니까 지하 간호사는 아기 뚝지 아빠나 엄마 찾아봐.
2: 응.
1: 가자. 아기 뚝지. 아,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가자. 앞으로 천천히.
2: 아기 뚝지 보호자분 계세요?

0: 되면 얕은 바다에 바위 틈에서 둥지를 찾죠. 둥지를 찾는 건 아빠 뚝지의 일이에요. 좋은 자리는 벌써 다른 뚝지들이 차지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둥지를 마련했죠.
1: 우와, 어서 뚝순이를 불러야겠어.
0: 우와. 엄마가 알을 낳고 떠나면 알을 돌보고 키우는 건 아빠의 몫이죠.
1: 귀여운 알들아, 신선한 산소 마셔라.
0: 우린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알들만 돌봐요. 이렇게 계속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해줘야 알이 썩지 않거든요. 그런데
2: 헉! 풍랑이 온 거예요?
0: 네. 알들이 파도에 떠밀려가면 안 돼. 버텨야 해.
3: 그런데 거꾸로 붙어서 진짜 잘 버틴다.
2: 어떻게 거꾸로 붙어있지?
4: 궁금하면 문제로 낼게요.
2: 문제요?
5: 누구랑 얘기하세요?
3: 검사 잘 받고 있네.
4: 뚝지가 거꾸로 잘 붙어있는 이유는 1번, 지느러미로 바위를 꽉 붙잡고 있어서. 2번, 가슴에 뽁뽁이 같은 빨판이 있어서.
2: 지느러미는 부채질해야 하는데 어떻게 바위를 잡고 있어?
3: 그럼 가슴에 빨판이 있나?
4: 네, 맞아요.
3: 다행이다, 맞았다.
0: 우리 배에는 뽁뽁이 화살처럼 딱 붙는 빨판이 있어서 거꾸로도 딱 잘 붙어있죠.
3: 그렇구나.
5: 근데 저 검사 언제 끝나나요?
2: 맞다. 동동 간호사? 체온 체크!
3: 체온 체크! 알았어, 자. 그래서 유령은 어쩌다 됐냐고요?
4: 그렇게 풍랑이 지나고 알들을 지키는데
0: 불가사리들이 알을 먹기 위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리 가! 지겨운 불가사리들. 아무리 밀어내도 불가사리들은 계속 왔죠.
2: 불가사리들 너무해.
0: 게다가 성게들까지 알을 노렸죠. 성게 너 저리 못 가? 가라고! 성게 가시에 입술이 다 찔리고 찢어져도 전 계속 밀어냈죠. 그렇게 한시름 놓나 했는데 바로 그때!
6: 무나무나 맛있는 뚝지알 먹으러 왔지.
4: 안 돼! 우리 알들은 절대로 못 건드려! 알들은 나, 이 아빠가 지킨다! 뚝지!
6: 유연한 날 맞출 순 없지.
4: 빨판 공격!
6: 비켜!
4: 우리 알들은 절대 안 돼!
6: 감히 문어한테 빨판 공격을 해? 알은 나중에 천천히 먹고 너부터 먹어주마. 빨판 공략! 가자! 문아!
4: 알들을 지켜야 하는데 아기들아! 놔! 내가 없으면 아기들이 위험하다고!